자, 아침 가족 한 분께 커피 한 잔을 방송 시작 전에 미리 보내드리는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4511번님인데요. 신랑이 아침 먹고 운동 간다면서 뒷산 갔다 올게 하길래 비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 챙겨가 라고 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휙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동남아 스콜처럼 비가 엄청 오네요. 홀딱 젖어 들어오겠죠? 껄껄껄 써있는 대로 있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게 와이프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지? 네, 요 문자는 비가 그렇게 오락가락했던 주말에 왔던 문자인데요. 남편은 그냥 뭐 안 올 거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나섰다가 근데 아내분이 너무 웃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와이프 말 잘 들으면 커피 한 잔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네, 남편분께 한번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7월 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자, 오늘 첫 곡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쵸? 아내 말과 어른 말 잘 들어야 해요. 캔커피 하나 마셔야 할 것 같은 선곡은 오랜만이네요. 정은혜님. 이게 캔커피 광고에 사용됐었구나. 아. 네. 그 레스 많이 마셨었는데. 4788님은 저는 반대로 아들한테 우산 챙기라 그랬는데 비가 안 와갖고 아들이 우산을 어디에 놓고 왔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럴 때가 더 난감하죠? 저도 최근에 둘째한테 좀 챙겨가라. 근데 이 아이는 벌써 자기가 잊어버릴 걸 알고 있어요. 가져가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아예 안 가져가겠다. 뭐 이런 기적의 논리를 또 펼치더라고요. 아, 7772님은 비가 어찌나 국지적으로 오는지 같은 서울인데도 친구랑 통화할 때 여긴 비 안 와. 어?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데 하게 되는 올 여름이네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오늘 분명히 집에서 출발할 때는 빗방울이 꽤 떨어지고 하늘이 엄청 네 시꺼맸는데 상암에 도착할 무려 해가 떠가지고 지금 밖은 햇살이 가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니죠 우리 제가 알던 예전 여름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받아들여야죠. 자, 오늘 아침 1, 2부 아, 네, 오늘 그 다녀와서 할게요. 속보이는 광고, 홍보. 예, 속보이는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자,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 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0: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아이고
5: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5: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6: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해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5: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5: 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I ain't got you. 사실 그 이건 뭐 약간 전문적인 얘기지만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취미로도 할수 있으니까요. 가장 많이 팔린 소프트 중에 하나가 알리시아 키스의 이 곡이 나온 다음부터 알리시아 키스 버전의 피아노 샘플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분 가족 이름이 키네요, 키. 건반들. 예. 뭐, 한 1%의 아침 가족만 끄덕여 주셔도 굉장히,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어떤 시그니처 피아노 사운드가 독보적인 그런 곡이었고요. 지금은 40대 아줌마로 밥해주는 기계로 살고 있지만 20대 때 너무 좋아했던 이 노래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9032님이. 또 반가워해 주신 분이 3138님. 오늘 아침 듣다 보면 옛날에 잃어버린 MP3 찾아 듣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 잊고 있던 플레이리스트가 뿅 하고 이런 게 있었지. 저희의 제작 의도를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네, 오늘부터 2주간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형편이 되신다면은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 외면하지 마시고요.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보이게 이제 선물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문자 100단위로, 그러니까 100번째, 200번째, 요렇게, 끝자리가 그렇게 100단위로 끝나는 문자에는 올리브오일을 준비했고요. 1000번째 문자에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갑자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시는 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뭐 요 정도만 간단히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샵 8000번이고요. 여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니는 이제 그렇게 순서 번호로 집계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도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도 문자 게시판에 듣고 싶은 노래 실시간으로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안영미 언니는요, 생사를 접어두고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오빠는 형편대면이래. 그럼 강제력이 있으면 그게 라디오의 매력이 아니죠. 사실 라디오는 듣다가 친구랑 잡담할 때 살짝 뒤에 꺼져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예, 편안한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오수진님. 자, 라디오만 가질 수 있는, 예, 그 단어, 이소라의 노래로 대신합니다. 9947님이 신청하셨어요. 신청곡.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를 거.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을 다 못 쫓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이소라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소라 씨 요즘에 안영미 씨의 출산 휴가 대신해서 이번 주 2시 데이트 네, 진행하고 계시죠? 그나저나 제가 자주 쓰는 그 형편될 때라는 표현 때문에 동생 편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9213님은 요 표현이 좀 착해 보인다고 예. 뭐 저도 의식해서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좀 적절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지금 회사에 형편이 돼서 평일인데 이어폰 꼽고 듣고 있어요. 오 그래도 되는 분위기 2044님 좋은데요. 8881님은 형편이 돼서 문자 한번 해봐요. 9시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라디오를 켜고 상대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 이렇게 하루가 시작하는구나 라고 느끼신대요. 그런 루틴 나쁘지 않죠. 저도 이제 뭐 1년 반이 훌쩍 지나갔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형편될 때라는 말 때문에 이따가도 들어와야지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받으면 꼭 오늘 아침 외쳐볼게요 라고 아 이런 감사한 가족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8457님 자 이어서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100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예약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왜 예약이냐면 현재 90주 연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10주 동안 랭킹 변동이 없대요. 그래서 미리 100주 연속 세계 1위를 확정을 지은 건데 이 스코어는요. 세계 랭킹 2위인 중국의 왕지희 선수와도 격차가 아주 큽니다. 100주라 하면은 1년 11개월 정도인데 야, 2년 가까운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니 대단하고요. 가볼 때까지 더 응원하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다 써버렸는데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할 때 가슴 졸이게 되시죠? 자, 이런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또 휴원, 휴교, 방학 때문에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이 돼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전망인데요. 자, 맞벌이 육아하시는 분들 고민을 좀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완숙 좋아하세요? 반숙 좋아하세요? 달걀 얘기입니다. 그 노른자가 톡 터지는 반숙 매력적이죠. 네, 장마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이게 안전을 좀 챙겨야겠는 게 식중독의 주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번식을 하는데 이 달걀 장에 기생하던 살모넬라균이 분변을 통해 달걀 껍데기 표면에 묻어나올 수가 있고요. 이 오염된 껍데기를 깨트릴 때 살모넬라균이 달걀에 침투할 수 있답니다. 이게 열에 약해서 한 75도 이상의 고온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하면 사라지는데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완전히 익힌 완숙 형태로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여름철에는 좀 더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특히나 어린아이나 고령자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더 신경 써서 드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달걀 그러면 떠오르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70, 80년대 다방의 인기 메뉴였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음료이고요. 다양한 한약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이제 마지막에 계란 노른자를 동동 띄운 차. 요 차는 무엇일지.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이나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자,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또 매운 실비김치 다섯 분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힌트곡은 라붐인데요. 상상 더하기예요. 상상을 더하니까 쌍시옷이 되네요. 네, 노래 들을 때까지 맞춰주십시오.

네. 상을 더하니까 쌍이 됐고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힌트송.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먼저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입니다. 5285님. 쌍화차요. 10년 전에 다방을 처음으로 가봤는데요. 노른자 동동 띄운 쌍화차 딱 한번 마셔봤거든요.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저도 먹어본 거는 꽤 오래됐지만 그 한약재에 뭔가 이 씁쓸하고 그 뭔가 그런 맛을 달걀 노른자가 뭔가 이렇게 휘감아버리는 고소함으로 갑자기 땡기는데요. 자, 매운 실비 김치 세트 받으실 분들인데요. 한의원에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제가 쌍화탕을 좀 많이 다려봤죠. 근데 한의원에서 드리는 쌍화탕에는 계란 노른자 안 드립니다. 0409님. 그럼 뭐 드실 때 그냥 하나 깨서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쌍화차! 정읍에 쌍화차 거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정읍에 놀러 오세요. 라고. 3737님. 네. 그 외에도 8858, 유중열, 정은하님. 네, 축하드리고요. 요거 많이 매워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사실은 목요일의 남자인데요. 이번 주까지 어떤 형편에 의해서 오늘 라떼 차트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3, 4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2891님이 오늘 아파서 하루 휴가를 썼습니다. 근데 출근만 안 하는 걸로 반은 나은 것 같고 그래요. 무엇보다 평일 아침에 오하윤 평화롭게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예, 이렇게 환기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신청곡 페노메코 겐 아니야 파트 2 준비했습니다.

0: 던이었어요. 빛이 나는 너에게 7531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 9870님이 차에 딱 타자마자 이 노래가 나와요. 도대체 이 아침에 누가 신청했지? 배운 사람이야. 아, 배운 분들이 좋아한 노유진님이 어머나 이 노래라고 또 반겨주셨고요. 자, 제가 속보이는 홍보로 문자 100단위로 올리브 오일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얘기했죠. 자, 100번째는 0127님이에요. 어제 이사갈 새 집에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누수를 발견해서 아, 그래도 공사 다 하고 발견한 것보다 낫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이런 마인드 중요합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200번째는 3461님. 예전 퀴즈에 나왔던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보령시에 살고 있어요. 지금 57살. 67살. 아니다. 57살 맞나? 67살.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영주입니다. 라고. 그분들과 지금 해수욕장길을 걸으면서 듣고 계시대요. 아,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300번째 2124님 복지사입니다. 방문 업무 중 수급자댁 앞에서 지금 기다리면서 잠깐 짬을 내서 듣고 계시다고. 자,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번호만 알려드릴게요. 400번째는 0705, 500번째 7824, 600번째 5219, 700번째 6324, 800번째 709 하나님입니다. 자, 아직 1000번째 블랙박스의 주인공은 네,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곧 마감될 것 같긴 하지만 1000번째가 넘어가도 올리브오일은 계속 준비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0: 토익은 해커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10: 자, 900번째 문자의 주인공은 3399님인데 부러워요 하셨거든요. 네, 당첨이 되셨습니다. 올리브오일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자, 그동안 3563-7017-4178님 등등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이클립스라 쓰고 변우석이라고 읽죠. 자, 소나기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생각난 노래는요. 바로 며칠 전에 마돈나의 새 앨범이 발매가 됐더라고요. Confession 2라고 하는 제목의 앨범인데 사실 마돈나 그러면은 글쎄요. 어느 시절에 마돈나를 기억하실지 모를 만큼 80년대 초반 혜성처럼 등장해서 정말 꾸준하게 이런 팝의 아이콘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예, 그동안 뭐 상당히 선을 많이 넘는 네,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정말 엔터테이너란 것은 이런 거다. 지금 살아있는 전설로 계속해서 그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정말 대단한 그런 뮤지션이자 엔터테이너가 아닐 수 없겠죠. 제 기억 속에 마돈나라는 이름이 각인된 노래가 하나 있어요. 1집인데 거기에는 홀리데이라는 곡도 있고 럭키스타라는 곡도 들어있고요. 근데 전 유난히 이 노래에 애정이 많이 갔거든요. 이유를 보면 전주가 너무 아련해요. 보더라인이라는 국경이라는 노래인데 곡을 만든 사람은 분명히 쉽게 오고 갈 수 없는 국경 넘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생각난 노래 마돈나의 보더라인 함께 들어요.

0: 예, 저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사실. 가사가 조금씩 들리기 전에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국경 넘어가 아니라 자기 사랑을 국경 밖으로 내쫓는 내용이군요. 내 사랑을 추방하려고. 뭐 애달픈 건 똑같지만, 네, 국경 너머에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국경 너머로 보내버린다는. 자, 머다나, 마돈나의 Borderline. 뭔가 느낌이 상디하고 비슷한 느낌이 오는데요. 이은희님, 예, 제가 가장 전전두엽이 활성화될 무렵에, 예, 1집이니까 마돈나 82년 정도 될 거예요. 1년이나. 네, 분명히 무언가가 남아있겠죠. 자, 첫 번째 주인공, 블랙박스의 주인공이시죠. 9867님, 안녕하세요, 새싹입니다. 목소리 좋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블랙박스의 주인공이 되셨고, 1100번째는 3430님이 왠지 내가 1000번째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하셨는데, 아이고, 1100번째가 되셨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하고요. 1200번째 3774님, 현재 스코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소소하지만 준비했고요. 자, 3, 4부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원석 씨를 스튜디오에 모실게요.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온, 제주항공,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브람스 안마이자,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가마치통닭과 함께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효소에 대한 그래.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커피숍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가볼게요. 네. 첫째, 크림 수프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자주 와본 사람처럼 교양 있게 후추를 톡톡 뿌렸다.
1: 아, 뿌렸죠. 후추 필수인 줄 알았어요, 저는. 반드시 뿌려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0: 그때부터 저는 후추 없으면 못 먹습니다. 두 번째, 초박형 돈가스 옆에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뜬 것 같은 흰밥과 옆에 깍두기와 후르츠 칵테일 또 단무지 국물이 좀 섞였지만 모른 척하고 먹었다.
1: 지금도 섞여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0: 원래는 그냥 뭐, 예. 초박형 돈가스는 칼질하고 예. 걔네를 다 섞어가지고
1: 아 그걸 다 소스인 말이야. 네,
0: 소스에 말아서 비벼서 아, 좀 약간 뭐 좀 그렇지만 네. 맛있습니다. 그렇게 자, 이 모든 것들을 커다란 어항 속 비단잉어를 보면서 먹어봤다.
1: 아, 요거는 조금
0: 동네마다 네. 차이가 있죠.
1: 저는 중국 음식점에서는 잉어를 본 적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경양식 레스토랑 자체를 많이 안 가봐가지고.
0: 아, 그렇군요. 네. 여기는 네. 그런 건 있어요. 이 잉어는 잘 몰라도 네. 레스토랑인데 인조 연못이 있고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1: 물레방아
0: 좀 고급 레스토랑은 물레방아 돌아가요.
1: 그렇죠.
0: 조금 사이즈의 차이는 네. 있어도. 네.
1: 근데 진짜 돌아오면 굉장히 큰맘 먹고 갔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돈가스를 먹는다는 사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가족끼리는 잘 안 갔던 것 같고요.
0: 무슨 경사 있을 때 가죠?
1: 네.
0: 근데 원석 씨 나랑 7년의 세월이 차이가 나도 네.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힘들었어요?
1: 하, 힘들긴 했어요.
0: 돈가스의 존재를 몇 살 때 알았어요?
1: 고등학교 중3?
0: 아, 진짜?
1: 고1?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0: 강남 살아도 그랬어?
1: 아, 왜 또 지역을 또 이렇게 그러세요?
0: 아, 파라꾼도 그랬단 말이야?
1: 아,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억엔 그래요.
0: 저는 이쪽 저 역천동 네. 살았지만 네. 초등학교 고학년 때 네. 이것은 무엇이지? 돈가스라고?
1: 네.
0: 예.
1: 비슷한 시기
0: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1년에 한 번 정도 네. 먹다가
1: 그쵸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네. 도시락에 이제 돈가스라는 메뉴가
0: 그건 나랑 격세지감이다.
1: 그 동글동글한 돈가스 혹은 이렇게 냉동 돈가스를 네. 반찬으로 어머님께서 싸주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럴 수 있죠.
1: 네. 네.
0: 저희 때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가스는 도시락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1: 아, 그럼 뭘 주로?
0: 주로 뭐
1: 소세지죠.
0: 소세지. 네, 비엔나 소세지는 중학교 때 등장했고,
1: 네.
0: 예. 네, 그래서 처음에 비엔나 소세지에 네. 그 딱딱한 껍데기 있잖아요.
1: 있죠.
0: 이걸 까서 먹는 줄 알았다고 처음에.
1: 그 안 까먹는 거예요?

0: 사서 먹는 거 아니에요?
1: 지금 무슨 농담하지?
0: 아니요? 진짜로요?
1: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그게 약간 그 약간 좀 조금 단단한 비닐 같은 게
0: 있었죠. 예.
1: 그게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 문어발처럼 요게 가위질 했을 때 이렇게 쫙쫙 벌어지면서.
0: 아 그래요?
1: 어? 껍데기 먹는 거예요 그거.
0: 아 그래요?
1: 근데 그걸 쫙쫙 벗겨 먹었었다고 아무튼.
0: 충격적입니다.
1: 아니 참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한 발전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세대들이 7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0: 아, 근데 그 비닐을 씻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1: 그치 근데 먹었다는 얘기잖아. 씹었다는 얘기는
0: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1: 그렇죠. 네. 네. 저 아, 그건... 한동안 이게 먹어도 된다고? 라고 먹었던 것 같아요.
0: 그건 정체는 뭘까요?
1: 그러게요.
0: 식용 비닐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까?
1: 혹시 아시는 분 네. 우리 아침 가족 중에서 이거 설명 가능하신 분 아무튼 근데 진짜 비닐은 씹다 보면은 네. 이에서 치아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0: 네네네. 네.
1: 근데 비엔나 소세지의 그 겉은 네. 아무튼 씹으면 이게 부서집니다.
0: 아 비엔나 소세지가 그렇고 그럼 그 외 그 약간 긴 소세지 있잖아요.
1: 네. 분홍 소세지.
0: 그거 그냥 혼자 까먹고 막 그랬단 네. 말이에요. 네. 그건 벗기는 게 맞죠?
1: 당연히 벗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빨간 실선이 있어서 걔를 잡아 뜯으면 쪽 하고 까지죠.
0: 아 예 예. 아 굉장히 헷갈립니다.
1: 그러니까. 아 진짜.
0: 0122님께서 소세지 껍질 벗기는 게 있고 안 벗기는 게 있었어요라고.
1: 그렇죠. 안 벗기고 먹는 게 좀 비쌌었던 것 같고. 아... 이봐 8929님도 맞아요. 네. 처음에 까먹어야 고민을 하셨대고 잘 아... 까지지도 않고 아... 그래서 먹었어. 안 까져서
0: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1: 얘가 살점이 같이 뜯어져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먹으라고 씌운 거구나.
0: 아 살점이 같이 아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씹을 때 톡 터지면서 네. 안에는 말랑말랑 아무튼 맛의 신세계였습니다.
0: 기억이 아직 가물가물한데 왜 칼집이 좀 나 있잖아요. 비닐이었나 소세지에.
1: 일부러 내죠.
0: 일부러 내는 거죠?
1: 그렇죠.
0: 내져 있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0: 아...
1: 네.
0: 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기억이 굉장히 막 혼재되어 있어요.
1: 맞아요. 네. 보통 비엔나가 조그만 이 손가락만한 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처음에는 볼펜 한 3개 정도 묶어놓은 거 크기에
0: 네네.
1: 예 그런
0: 예 그거요. 예,
1: 핫도그에 들어가는
0: 네. 예,
1: 그것도 아무튼 그랬었다고요.
0: 그걸 비닐을 안 벗긴다고요? 와 진짜 열심히 벗겼는데 그거.
1: 아 그러니까 벗기는 게 있고
0: 예
1: 안 네. 벗기는 게 있고.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자 이혜림님 비후가스 등장했습니다.
0: 비후가스 비후
1: 비프인데
0: 비후
1: 예. 일본식 표기로
0: 아 그 일본식 예. 표시군요.
1: 비후
0: 비후가스
1: 근데 사실 돈가스는 네. 제가 만들어본 결과
0: 네.
1: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어울려요.
0: 어...
1: 이유는 모르겠어.
0: 상대가 그걸 만들었다고요?
1: 아 그럼요. 제가 돈가스 좀 권위자입니다.
0: 예? 정말요?
1: 그럼요.
0: 어떻게 그 실제로 그럼
1: 집밥 녹화할 때 집밥 제가 네. 백선생 1기 수제자였잖아요. 그때 우승한 요리가 닭다리살 돈가스. 돈가스가 아니죠. 닭다리살 커틀렛.
0: 아, 커틀렛. 고로케라고 우리가 그러진 그게 커틀렛 아니에요?
1: 고로케는 크로켓이고요.
0: 아, 그러니까
1: 커틀렛이 가스가 된 거죠.
0: 죄송합니다.
1: 아 이거 저 옆나라 때문에 네네. 아 뭐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0: 상디 그러면은 그 돈가스를 만들 때
1: 네.
0: 고기 다지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진 고기를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1: 당연히 다져야죠.
0: 다지는 것부터 하신다고요? 상디가요?
1: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0: 정말요?
1: 네, 귀찮아서 그렇지.
0: 네. 언제 한번 만들어주시죠.
1: 네, 우리 애들도 못 만들어주겠는데.
0: 그렇다면 권위자라고 하기엔 조금 권위자라서 함부로 손을
1: 이렇게. 아니 이제 다 까먹었고요.
0: 네.
1: 이제 내 나이가 곧 있으면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0: 아.
1: 그럼 그때부터 좀 새 인생을 살아보고자.
0: 네.
1: 저도 좀 뭔가 인생을 플랜

0: 전적으로다가 네. 계약하고 있답니다.
1: 어, 돈가스 사업을 하시는
0: 건가요? 아니 돈가스. 그냥 뭔가 요리를 좀 네. 주방에 지금은 거의 안 가는데 네. 주방서 요리를 좀 해보겠다.
1: 아, 네. 그때 좀 자주 뵙겠습니다.
0: 아, 네.
1: 네. 야호!
0: 이사 가지 마시고. 소시지 껍질은 돼지 창자나 콜라겐으로 만든 식용이 있고 비닐로 만든 비식용이 있다고 합니다.
1: 부위육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저 순대를 생각하면 돼요.
1: 아,
0: 순대와 같은 원리죠.
1: 그러네요.
0: 내용물이.
1: 지금 문자 미니창이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뜨겁다고 합니다.
0: 아 정말요?
1: 예. 이게 예. 이 껍질 뭐냐? 식용이냐 비식용이냐? 굉장히 지금 뜨거운 저 주제로. 자 논쟁 중인가봐요.
0: 이 시간은 지금 원래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데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만 네, 화요일로 자리를 바꾼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라떼를 들었다 놨다
1: 들었다 놨다
0: 들었다 놨다 헤이를 함께하고 헤이. 계십니다. 네. 자 지난주에 네. 저희가 99년 6월 넷째 주 10위부터 알아봤는데 네. 가요 종합 차트를
1: 저희가 6위까지 소개를 했어요.
0: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10위가 신화의 T.O.P.
1: 네. 9위가 박정현의 몽중인. 8위가 박기영의 시작.
0: 그렇죠.
1: 7위가 임창정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6위가 클론의 사랑과 영혼.
0: 여기까지였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은 바텀을 이어서 네. 5위부터.
1: 그렇습니다.
0: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5위 곡입니다. K2 김성면의 그녀의 연인에게 샵 스토리 1.
0: 낯설는데?
1: 이거 후렴 들으면 딱 나와요. 나도 모르게 막 따라 부르고 있을걸요?
0: 아, 진짜?
1: 네.
0: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아니, 네. 후렴 전까지는 네. 자신 없었거든요. 네. 나 몰라. 근데 거짓말처럼 나나나나나나나 이게 야 이게 K2 김성현 씨의 히트곡이구나.
1: 히트곡입니다. 야. 지금 제목이 샵 스토리 1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게 뭐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샵 스토리 2, 샵 스토리 3가 있어요.
0: 아
1: 그리고 뭐 그녀의 연인에게 시리즈라기보다 스토리 1, 2, 3에서 뭐 유리의 성이 샵 스토리 3였나 아무튼 막 그래요.
0: 아.
1: 그래서 약간 그런 이런 이 김성면 K2 특유의 그 감성의 락 발라드라고 하죠.
0: 그렇죠.
1: 그게 이제 스토리 1, 2, 3가 있습니다.
0: 사실 그 김성면 씨는
1: 네.
0: 그 피노키오

0: 학교 때부터
1: 맞죠, 맞죠.
0: 사랑과 우정 사이의 주인공이시고
1: 맞습니다.
0: 대학 때부터 이미 수원대 대표 밴드
1: 네.
0: 철장미.
1: 철장미?
0: 아이언 로즈. 철장미.
1: 굉장히 위협적이네.
0: 그러니까 소나기에 비할 수가 있는.
1: 소나기 너무 예쁜데요.
0: 너무 예쁜데요. 네.
1: 철장미.
0: 자, 그냥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후에 K2라고 팀을 만드셔서
1: 네.
0: 요 무렵에는 그냥 K2 김성년을 활동하셨대요. 맞아요.
1: 이상훈님 문자가 너무 웃긴데요.
0: 왜?
1: K2처럼 가파른 목소리라고.
0: 아~ 딱이다.
1: 가파른 목소리. 굉장히
0: 정말 수직 절벽 수준이에요. 진짜
1: 멋있습니다.
0: 노래방에서 많이들 부르셨어요.
1: 네.
0: 자, 이어서 4위인데
1: 네.
0: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1: 네.
0: 노래 잠깐 틀으면서
1: 그럴까요?
0: 네,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듣다가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 자, 아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7: 네.
6: 예, 4위를 차지한 김현철의 연애인데
7: 네.
6: 야, 이때가 딱 데뷔 10년이래.
7: 아, 그래요?
6: 99년. 89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7: 아.
6: 그 인터뷰가
7: 네.
6: 인터뷰 앞에 머릿말이 데뷔 10년 7집 음반 낸 김현철. 서른 넘으니 음악이 물 흐르듯 편해져요. 다 컸어 그냥. 진짜 그때는

0: 서른이면 다 사는 것 같은 느낌.
1: 이런 헤드라인도 있네요. 내게 노래는 일상, 인기 연연 안 해요. 가수 김현철 7집 앨범 연애 출반.
0: 출반. 99년만 해도 LP가 막 끝물이었을 거예요.
1: 그럴 수 있겠네.
0: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1: CD가 무조건 나왔었을 테니까.
0: 네. 네.
1: 출반. 그 인기 연연 안 해요.
0: 진짜일까?
1: 과연.
0: 거짓말 탐지기를 써볼 수도 없고.
1: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젠 채가 별로 이렇게 막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
0: 그러니까 저도 이 차트쇼를 하다가
1: 네.
0: 이 친구가 네. 제 머릿속 기억보다
1: 네.
0: 굉장히 군백기가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열심히 한 거야. 이때 7집, 99년에 7집.
1: 심지어 다른 분들 노래도 써주고 막 그랬었으니까.
0: 그러니까 나 아직도 6집이 마지막이거든.
1: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현철 씨가 번아웃이 올만해요. 돌아보면
0: 맞아요.
1: 한동안 그래서 좀 쉬었었잖아요.
0: 맞아요. 드라이브 나오기 전까지 한 몇 년 네. 쉬었다고 했었어.
1: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김현철 씨. 사실 개인적으로 이 노래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0: 아우 연애 그쵸. 콘서트 때 거의 빠지지 않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1: 라디오 신청곡 1위였고요. 음반 판매량 4위였대요 당시에.
0: 이야. 아 신지연님, 김금선님, 그리고 2620님. 이 노래가 나왔을 땐 분명히 뜨거운 연애 중이었는데 왜 아직 난 혼자일까.
1: 너무 뜨거우셨나 보다.
0: 26년 전인데. 아 진짜.
1: 아 그럴 수 있어요.
0: 뭐 그럴 수 있죠.
1: 혼자인 게 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솔로의 라이프가 있습니다.
0: 아... 재밌는데. 네. 아무튼 자 3위 곡이
1: 네.
0: 이승철 씨인데요.
1: 네.
0: 이게 지금 방송 불가예요. 어떤
1: 아 그래요?
0: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1: 오직 너뿐인 나를.
0: 오직 너뿐인 나를.
1: 이게
0: 안타깝지만 그 예 들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1: 신기하네요. 왜 방송 불가지? 아 이게 약간 저작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잘 안 된 모양이군요.
0: 뭐 그렇습니다. 네.
1: 그럼 계속 연애를 들을까요?
0: 아니요. 오늘은
1: 네.
0: 1위까지 소개해드리고
1: 네.
0: 당시 빌보드는 어땠나?
1: 아?
0: 요것도 좀 한번 들여다볼게요. 시간이 허락되는
1: 그쪽은 제가 진짜 잘 모르는데.
0: 저도 잘 몰라요.
1: 아, 상지는 아시겠죠.
0: 아니 나는 그때 이미 빌보드는 그다지 신경을 안 썼었던 때예요. 99년이면
1: 그럼 어디에 신경을 쓰셨...
0: 내 코가 석자.
1: 아, 내 삶.
0: 내 앨범 나와야 되는데 그때 한참 클리셰를 만들 때였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무튼 그러면 2위로
0: 네, 뛰어 넘어갈까요?
1: 빨리 가야 또 네. 빌보드 엿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아, 2위 곡입니다. 아, 김경호의 비정.
0: 제목만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것도 후렴구는 다 안 돼요.
1: 맞아요. 이 노래도 비정하지.
0: 이때 김경호 씨는 진짜 처절함의 끝이었었어.
1: 네. 그냥 다 죽고
0: 예. 하늘에 있고
1: 하늘에 있고
0: 아 세상 나 혼자고 그냥.
1: 근데 이 노래가 뭐 가물가물 하신다고 하지만
0: 네.
1: 4집이거든요
0: 네.
1: 2집이 금지된 사랑, 3집이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이게 60만 장씩 팔렸고
0: 봐봐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1: 네. 4집이 약간 주춤했다고 했지만 30만 장 나갔대요.
0: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네, 99년도에 30만 장은.
1: 그럼요.
0: 네.
1: 이 락발라드.
0: 그렇죠.
1: 2위잖아요 지금.
0: 그러네.
1: 네. 나옵니다.

0: 진짜 어쩜 좋지?
1: 보통 이게 말들아 할 때 로우는 약간 가성으로 이렇게 좀 살살 낼 줄 알았거든요.
0: 지금 가성으로는 원석 씨는 충분히 되네요.
1: 아 근데 이거를 그냥 더 구겨가지고
0: 거의 진짜 이거 지금 진성이잖아요.
1: 뭐 샤우팅이라고 해야죠. 샤우팅.
0: 아, 샤우팅이지.
1: 예, 샤우팅.
0: 나는 뭐 근처에도 못 가니까.
1: 네.
0: 아니 가성도 안 나와. 아 진짜.
1: 아 근데 이게 후렴구가 이 비정 진짜 비정한데요. 이렇게 목을 긁어서 할 필요가 있었나. 너무 처절합니다 정말.
0: 1위 하잖아.
1: 어떡해.
0: 그러니까 아 진짜 김경호 씨 정말 그 락신에 네. 진짜 초절정 그 아 뭔가 그 누군가가 나타났다.
1: 네.
0: 이분 그때 막 그 굉장히 헤비메탈 막 그런 해외곡들도
1: 네네.
0: 아주 너무 우습게 소화하시고 이런 거 보면
1: 맞아요.
0: 너무 대단해요. 정말.
1: 저는 국내에 이런 성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외국 그쵸. 서양 사람들이나 하는 음악이고 타고난 성대가 그래야지 할 수 있는 동양인은 안 되라고 생각했었는데
0: 아 진짜
1: 이런 이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0: 그렇죠.
1: 되는구나. 정말 끝없이 올라가는구나.
0: 그러니까
1: 아 야. 정말 대단합니다.
0: 정말 지금이야 뭐 하현우 씨 뭐 이런 분도 있지만 당시에는 고음 그러면 김경호라는 이 명사가
1: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김경호 씨가 지금 하현 씨보다 훨씬 피지컬적으로는 더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0: 그럴 수
1: 물론 하현 씨도 어마어마하지만
0: 뭔가 취향이 그러니까 약간 개성이 다르죠. 같은 고음이지만 그렇죠. 근데 약간 진짜 이런 아주 슬픈 비애에 어울리는 하현우 씨는 뭔가 좀 더 힘이 있고
1: 그렇죠.
0: 그렇다면 이렇게 좀 비애
1: 뭔가 좀
0: 것은?
1: 감성이 더 있어. 네.
0: 그래서 이 제목도 비정입니다.
1: 비정.
0: 자 그러면 1위 곡을 소개를 해야죠.
1: 와 이 노래가 1위예요? 어떡하지? 나 이 노래 들으면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왜?
1: 제가 99년 6월에 군대를 갔기 썼기 때문에 이 노래가 참 많은 위로와 안정감을 줬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0: 아 정말
1: 제 이등병 생활을 한 줄기 빛
0: 인간 리모컨 할 땐가?
1: 그렇죠.
0: 어.
1: 그래서 솔직히 TV를 못 봤죠.
0: 그렇죠.
1: 리모컨 하고 그때 진짜 웃겨요. 같이 주말에 TV를 보는데 이등병은 이 곁눈질로도 TV를 볼 수 없다는
0: 그쪽 내무반은 그랬어.
1: 그 앞에 정면에 그 관물대를 보고 있어야 된다. 귀로만 들었죠.
0: 부대마다 우리 나는 뭐 예 흘킷흘킷은 봤던 것 같은데
1: 아 저희 그러다 들키면은 주말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0: 아, 쉴 때조차도 시선은 관물대를 향해 있어야 되는구나.
1: 네, 있고 돌려 그러면 이제 가서 돌리
0: 그치요.
1: 리모컨 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관물대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말년 병장님께서
0: 네,
1: 아, 좀 봐봐 좀
0: 그럼 옆에서
1: 아, 봐봐
0: 그 옆에서 이제 상병 말상병이 와갖고 너 누구랑 군생활 오래 하냐
1: 그렇죠. 아 그런데 그 정도면 괜찮은데 뭐라고 했던 그 말년 병장이 야얘 트레이브더
0: 아 진짜
1: 그랬던 굉장히 짓궂었던
0: 네.
1: 병장 생활의 한 줄기 빛 핑클입니다. 영원한 사랑
0: 이 약속해줘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정말 이 곡이 연말에 서울 가요대상 또 가요대전에서 걸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대상을 받은 곡이래요.
1: 아 그랬구나. 아니 그럴만해요 이 노래.
0: 엄청났죠. 정말.
1: 뭔가 좀 뭉클해요 이 후렴구가. 내 시기랑 맞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뭉클합니다.
0: 아니 그리고 뭐 세계 말이고 뭔가 뭔가 밀레니엄 뭐 에러 뭐 그런 거 뭔가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약속해주니까 너뿐이야 약속해줘.
1: 와, 이 간주 미칩니다. 아직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0: 아, 이원석 씨의 정말 감성에 아주 깊숙이 담겨 있는 노래고요.
1: 네.
0: 이거를 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들을까요, 그러면?
1: 네.

0: 자,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 99년 6월 넷째 주에 1위를 가요 종합 차트에서 차지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1: 네. 예.
0: 당시에 사실 그 원석 씨는 그러면 팝 음악은 언제 가장 많이 들었어요?
1: 팝 음악이요? 팝 음악은 제 대학은 좀 들었던 것 같고요.
0: 아.
1: 대학 시절, 근데 저기 전에는 락을 많이 들었다.
0: 아, 락을.
1: 네.
0: 어, 락은 또 시대를 그렇게 안 타잖아요.
1: 그렇죠. 거의 뭐 70년대 뭐 레드 제플린, 디퍼플부터 해가지고.
0: 그렇죠.
1: 들을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약간 그 외에 솔직히 저는 흑인 R&B 소울도 너무 별로.
0: 어.
1: 무조건
0: 락이야.
1: 그루브 없어.
0: 어.
1: 무조건 스트레이트.
0: 아, 쿵빡쿵빡.
1: 네. 막 쭉쭉쭉 그러면. 아, 나약해.
0: 아~
1: 나약해, 나약해.
0: 야, 고집 있었네.
1: 근데
0: 나는
1: 지금은
0: 그냥 다 들었는데.
1: 아, 그래요?
0: 어, 닥치는 대로.
1: 어, 저는 약간 그 메이저 세븐 코드 있잖아요. 그거만 나와도.
0: 네. 아우, 닭살.
1: 네, 뭐 하는 거야?
0: 근데 곡은 그렇게 쓰냐?
1: 살 많이 변했습니다.
0: 진짜 변했다.
1: 그때는 메이저 세븐 나오면 와, 이걸 어떻게 써? 너무 간지럽지 않아?
0: 당당당당.
1: 네. 네, 그러면 막 와, 기운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메이저 세븐을 잡고 있습니다.
0: 그럼
1: 1도 잡으면 딱 어? 이게 낫지 않나?
0: 단단단단 이게 그렇죠. 이제 네. 세븐이고요. 단단단단 네. 이러면 네. 굉장히, 그 여운이 네. 좀 말랑말랑해지니까.
1: 네.
0: 자, 그 아무튼 저는 오히려 네. 예전에 그 케이시 케이시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네.
0: 알아요?
1: 몰라요.
0: 그 AFKN
1: 네.
0: 거기서 어, 아메리칸 탑 헌드레드
1: 네, 네.
0: 그 차트를 소개해주는 아주 유명한 네. DJ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 매주 그 빌보드 차트를 소개를 해주시던
1: 아...
0: 분이었어요.
1: 그때 참 AFKN이 좋은 방송이 몇 개 있었어요.
0: 솔리드 골드도 있었고
1: 소울 트레인도 있었어요.
0: 소울 트레인 아... 그리고 이제 그 아메리칸 탑 헌드레드 케이시 케이시즘인가 케이시즘인가 아무튼 그분이 이제 아무튼 오히려 그러니까 원석 씨 나이보다 제 또래 때
1: 네네.
0: 훨씬 더 팝의 힘이 컸어요.
1: 맞아요.
0: FM의 90%가 팝이 흘렀고
1: 맞아요.
0: 네, 가요가 거의 안 흘렀었던 때가
1: 그래서 막 좀 문제다 막 이랬던
0: 이래도 되냐?
1: 네, 우리나라 가요계 문화 이래도 되는가?
0: 그게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깨집니다.
1: 맞아요.
0: 사실 7, 80년대는 정말 팝의 왕국이었죠.
1: 맞아요. 제 기억엔 이문세 선배

0: 앨범 이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 포문을 여신 분이고 또 조용필 선배님이라든지. 자, 일단 저희가 몇 곡을 준비했는데 4위가 TLC의 No Scrubs입니다. 이게 이때구나.
0: TLC는 Waterfalls인가? 그 노래만 맞아. 기억이 나요.
1: 그 노래. Waterfall.
0: 나약해 나약해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1: 저는 원래 이 TLC가 Tender Loving Care의 어떤 준말이라고 생각했는데 T-Bose, Rapstyle, Crystal 세 멤버의 앞자를 따왔다. 아. 네, 그래서 TLC 중의적인 느낌이 있었던 거죠.
0: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저는 정말 생소한 노래입니다.
1: 아 진짜?
0: 네.
1: 이 노래는 엄청났어요. 그리고 리키 마틴
0: 예
1: 리빙 라비다 로카가 3위를 차지했네요.
0: 아 이 노래는 뭐 이 노래는 좀 덜 나약해가지고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야 이게 예. 한국만 강타하긴 빌보드 5주 연속을 1위를 했으니까 국내에서도 그 난리가 났었죠.
0: 아
1: 홍경민 씨
0: 그쵸. 아 세계 20여 개국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 아 이분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군요.
1: 아 맞다.
0: 예.
1: 하여간 스페니시 그러니까 서바나어를 쓰는 나라가 하도 많으니까.
0: 서바나어요? 상대. 네. 서바나어.
1: 서바나어야. 아직도 외국어 대학에서는 서바나어과라 그럴 걸.
0: 아 그래요?
1: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0: 네.
1: 뭐 식민지가 많아서 그런지 스페인이 영어 다음으로 스페인 아니다 영어보다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0: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남미 쪽에는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좀
1: 아 근데 또 호주랑 캐나다 미국 합치면 또
0: 그럴 수 있죠.
1: 그럴 수도 있죠. 네. 영어가
0: 그렇게 따지면 중국어도 무시 못합니다.
1: 아니 중국어는 그래도 영어에 비하려고.
0: 네.
1: 자, 이 노래 아무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0: 네.
1: 자, 요 곡을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듣고
0: 네.
1: 광고 이어드리고 99년 6월 넷째 주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소개해드리면서 준비하겠습니다.
0: 네. Welcome to New York.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리빌라비달로카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4: 네
3: 전 세계가 난리가 날만하다.
4: 아
3: 지금 들어도 에너지가.
4: 네. 네.
3: 어 그때보다 더 좋네.
4: 이 기타 소리가 나오면 미칠 것 같아요.
3: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아 진짜 저희가 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4: 아 네.
3: 아주 뭐 좀 티나게 홍보를
4: 아 예
3: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많이 문자를 주시고 자 마지막이 이제 네. 이때 99년 6월 넷째 주에 빌보드는 어땠나인데 야 이게 이런 사연이 있었대.
4: 왜? 어떤 사연이요?
3: 네. 그 프로듀서 로드니 저킨스라고 네. 어마어마한 그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가 있거든요.
4: 네.
3: 그 먼저 이 노래를 MJ한테 들려줬다는 거죠.
4: 아, 이 1위 곡을요?
3: 어. 오. 그랬더니 마이클 잭슨이 이 곡은 여성 보컬이 다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MJ가 아니라 J로
4: 오, yeah.
3: 역시 마이클 잭슨은 제대로 봤던 거죠. 곡의 주인은.
4: 그래서 이 노래가 제니퍼 로페즈에게 갔군요.
3: Yeah. If you had my love. 그래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4: 상대 근데 지금 마이클 잭슨 성대모사 너무 재밌었어요.
3: 네.
4: 한국말로 했었으면 너무 웃겼겠다. 참 마이클 잭슨.
3: 근데 또 뭐 소문에는 그게 마이클 잭슨도 진짜 열받으면 그렇게 소리 안 낸다고. 그러니까 야 나 마이클 잭슨.
4: 하긴 마이클 잭슨도 좀 사나운 노래들 들으면 이거 파이팅 하니까요.
3: 하는 게 그 맞네.
4: 예.
3: 아 진짜. 아 이 노래.
4: 아 이 노래 저 진짜 생소해요 근데.
3: 근데 저도 다른 제일로 노래 중에서는 네. 좀 생소하긴 하다.
4: 근데 아까 TLC 노래도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전주에 약간 그 미디를 찍은 것 같은
3: 미디 기타.
4: 기타.
3: 예, 네, 그 엄청 유행했죠. 네,
4: 그때 당시 되게 유행했었나 봐요.
3: 네네네. 기타, 그러니까 오리지널 어쿠스틱하는 좀 다른데
4: 네.
3: 이게 들었을 때 나름 괜찮네.
4: 맛이 또 있어요. 약간 비인간적인 맛이
3: 그렇죠. 가끔 저도 썼었습니다만.
4: 아.
3: 네. 자, 아무튼 이 노래까지 한번 저희가 99년도에 6월 넷째 주 한국과 미국의 히트곡들을 한번 비교해드렸습니다.
4: 네.
3: 원석 씨, 그럼 다음 주는 목요일로
4: 맞습니다.
3: 그럼 다시 목요일에 남대로 돌아오시는
4: 네.
3: 거죠? 자, 오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4: 감사합니다.
3: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습니다. 납득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하고 혼이 난 적도 많죠. 연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납득해야 남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화 슬럼독 밀리언웨어를 보면 퀴즈의 모든 정답이 주인공이 지나온 삶 속에 숨어 있었죠. 이젠 저도 밖에서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제 질문의 답 역시 제가 걸어온 길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분까지 밝아지는 노래. 오늘 출발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미니 게시판에 권민경 씨가 이 노래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예, 반가워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네요.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알버트 하몬드. 그래.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절대 오지 않아요. 예. 하지만 그대요. 사람들이 경고하지 않아요. 비가 오면 또 퍼부어요. 완전 억수같이 퍼붓는 것이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사막기후라서 비는 내리지 않지만 한 번 오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곳이 서든 캘리포니아이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왜 그 어르신들의 꿈이 이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노후를 맞는 거. 그게 가장 큰 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버 타운이 지금 그쪽에 많이들 몰려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저기 샌디에고 뭐 또 로스앤젤스 이쪽 서든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좋죠. 비교도 안 되죠. 예.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서든 캘리포니아로 그런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은퇴를 하고 나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그냥 지역적인 날씨 때문에 가는 거 말고라도 아직 은퇴하실래요? 모르셨나? 어쨌든 그냥 내가 꿈꾸는 그런 은퇴자의 어떤 삶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면서 살고 싶다. 어떤 삶이 가장 이상적인 은퇴자의 삶일까. 그런 것도 한 번쯤 계획해보고 또 꿈도 꿔보고 예 그러고 싶군요. 어쨌든 캘리포니아의 남부지역 이쪽은 날씨 자체가 완전 특산품이죠. 오늘도 강수 확률은 제로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은 비가 오전 좀 내렸다가 지금은 완전 쨍쨍하죠. 이제 새벽까지 좀 비가 좀 내렸다가 지금 다시 좀 쨍쨍하고 뭐 습기가 가득한 그런 폭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 울산에도 습기 가득한 폭염이라고 이수미 씨가 전해주신 걸로 보니까 지금 장마권 안에 들어가 있고 좀 이렇게 푹푹 찌는 그냥 그 무더운 여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가고 싶은

0: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씨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날씨 어떤 음악이 잘 어울릴지 제가 준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1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익.
1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16: 토익은 해커스.
1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8: 여러분, 저 했어요.
19: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8: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1: 제주항공
22: 찜. 지긋지긋 무조맨.
23: 티 어실 원스야.
22: 딱 한 번만.
23: 티 어실 원스야.
22: 싹 한 번에.
23: 티 어실 원스야.
22: 무조맨.
23: 티 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저는 영화 배우 잭 니콜슨 그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연기도 뭐 아주 굉장히 개성파 연기지만 그 표정이며 뭐 그런 미소며 그런 게 잭 니콜슨이 지문인 표정이 있잖아요. 그분이 주연했었던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 OST 가운데서 아트 가펑클이 노래했어요.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예, 언제든 삶의 밝은 면을 좀 들여다보세요. 아트 가펑클의 노래 꽤 오래된 노래인데 예, 이 영화에 또 깔리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던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를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날씨 분위기는 조금 좀 푹 찌는 그냥 한여름인데 여러분의 기분 날씨는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기분은 어떠세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기온과 전혀 관계없이 일하시지만 이게 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솔솔솔솔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좀 청량한 음악과 청량한 그런 음료수를 좀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신청하시면 샵 8000번으로 신청하시면 그러니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크림이나 컵빙수 뭐 이런 거 등등 좀 준비해놓고 예, 가판대에다가 이렇게 쭉 진열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와서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부에서 일하시는 조금 힘들어요, 땀 많이 나요, 좀 짜증나요, 힘드네요 뭐 이런 분들 신청하십시오. 등굣길엔 비가 쏟아지고 하굣길엔 해가 쨍쨍한 바람에 아이들이 아침에 들고 나간 우산을 다 잃어버리고 오네요. 이거 맞아. 맞아요. 3467님. 그쵸? 아, 맞아. 깜빡깜빡 하는 거지. 그 우산을 한번 사서 평생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저 우산 장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누군가 잃어버려야 또 새로 사고 그런 거죠. 예. 오늘도 뭐 분위기 봐서는 아침에 들고 나간 우산 잃어버리기 딱 좋은 상황인데 3467님에게는 우산 대신 수박 주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에서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여수로 출장 가는 중이시라는 김용진 씨를 위해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오늘 아마 여수 밤바다를 보시게 될 텐데 버스커 버스커가 미리 밤 분위기에 나는 이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여수 밤바다.

잭 존슨, Traffic in the Sky. 하늘에도 이렇게 교통체증이 있나 봐요. 언젠가 저 하늘에도 교통체증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앞선 Traffic in the Sky, 잭 존슨. 자연 친미 그런 가수이죠. 예.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늘 구사하는 잭 존슨. 버스커 버스커의 여름 밤바다 들으시면서 지금 여수 여행 중이시라는 3935님. 여수 밤바다 이 노래 저희가 어젯밤 실컷 들었습니다. 지금 여수는 비가 내리기 직전의 날씨랍니다. 아 그렇구나. 잔뜩 흐려 있군요. 장원희 씨, 여수 비는 안 오고 습하고 흐려요. 맑은 날씨에도 일하기 싫지만 오늘도 일하기 싫은 그런 날씨네요. 날씨 탓하지 마세요. 원희 씨는 그냥 일하기 싫은 거야. 그쵸? 일하기 좋아요 이런 분들이 뭐 찾아보기 힘들어요. 넌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일하기 싫죠 대체적으로. 특히 오늘 같은 날씨에는 그냥 아유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그냥 정처 없이 바닷가를 쫙 거닐고 오동도를 가서 어? 거기에서 기가 막힌 아 가만 있어봐 꽃이 있을 때는 아니구나 지금 그쵸? 오동도의 그 유명한 그 동백꽃은 지금 다 지었겠네. 여수 진짜 매력적인 도시예요. 여수 엔젤레스라는 표현이 있다시피 그 항구도 참 예쁘고 그리고 음식거리 아 먹거리가 정말 예술인 곳. 그곳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원래 그런지 손이 커서 그런지 1인분을 시켜도 한 4인분처럼 나오는 여수 잘 있죠? 네, 가보고 싶습니다.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몇 년 전 여름 미국에서는 국경일을 기념하는 불꽃축제가 있었다. 한여름밤 불꽃축제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불꽃이 잘 보이는 해변, 공원, 건물 옥상에 탁 자리를 잡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불꽃이 하나가 그냥 삥 하고 하늘 위로 올라갔는데 이런 사이에 다 끝나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씩 차례대로 불꽃이 터져야 되는 건데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그만 한꺼번에 그냥 우다다 우르릉 쾅쾅 쿵쾅 쿵쾅 샹팡 퐁킹 원래 15분 예정이었었는데 15초 만에

터져버렸으니 세계 최고의 엉망진창 불꽃쇼가 되어버린 거다. 꽃처럼 크게 확 피어나는 게 있고 폭포처럼 쏟아져서 예쁜 것도 있고 또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터지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그게 한 번에 몰아치면 그게 이게 무슨 화재사고지 불꽃놀이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도 좋은 인연, 좋은 타이밍, 좋은 기회, 좋은 소식들은 그렇게 좀 한꺼번에 우당탕 몰아치지 말고 차례차례 간격을 두고 다가오면은 참 좋지 않겠는가?

오늘이 7월 7일 행운의 7이 두 번이나 겹쳤으니까 그냥 작은 거라도 뭐 하나 기분 좋은 행운이 오면 어떨까.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 행운의 편지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앞으로 12시간 안에 가족들에게 하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회사 동료 7명과 공유하세요. 또 7명의 친구들에게 잘 지내니 이렇게 안부의 메시지를 보내시오. 뭐 이런 자잘하고 다정한 불꽃 하나가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좀 한번 팡 하고 한번 터지길 기대해본다.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산호세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트레인샤의 노래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다시 친구도 만나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적응 못하고 산호세로 가고 싶은 거죠. 산호세 가면은 또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산호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쪽에 가면은 그 실리콘밸리도 가까운 곳에 있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도 많고, 거기도 좀, 근데 물가가 좀 비싸요. 그건 아시고 가셔야 돼요. 예, 산호세, 그 캘리포니아 그쪽 지역 중에서도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지역은 어마어마한 그 IT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그 브레인들만 모여서 사는 동네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대요. 너무 컴퓨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물가가 아주 비싼 곳, 산호세, 트레인샤의 노래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 불꽃 축제가 계획된 건 한 20분, 30분 정도 프로그래밍이 쫙돼 있는데, 컴퓨터 오작동으로 15초 만에 모든 폭약이 다 터져버리고 우당탕탕 끝! 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세계 불꽃 축제가 있죠. 여의도 그 63빌딩 앞에서 그냥 쫙 펼쳐지는, 매해 그게 화제가 되고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고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그 축제 보기 위해서. 매해 업그레이드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물량의 그런 불꽃들을 쏟아붓는데, 올해 정확한 일정을 제가 모르는데 9월 달이라고, 예, 9월에 한다고 그럽니다. 9월 5일하고 6일인가? 어떤 분은 9월 셋째 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좀 자세하게 검색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이날 세계 불꽃 축제가 한다는 설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또 셋째 주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정보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걸 또 대비하셔야죠. 대비를 할건 없겠다. 그냥 시간이 되면 가서 보시면 되는 건데,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엄청난 경쟁이에요. 자, 도착한 문자를 읽다 보면은 참 다양한 분들이 보내세요. 오늘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 중이시라는 분도 계시고, 병원 투석실에 간호사님도 오늘 문자 주셨고, 또 어린이집 영어 학원 강사님도 계셨고, 아이들 데리고 매일 공원 간다는 어린이 숲 지도사도 계시네요. 아, 참 다양하네요. 반갑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애쓰십니다. 정말. 남들은 일하기 싫어서 출근하자마자 퇴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런 분들 너무 고맙고, 40년 전에 홍대 앞에서 우연히 저를 봤다는 40년 전 저를 홍대에서 보셨다는 2731님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요. 마이클 볼튼의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운 노래 A Love So Beautiful 전해드립니다.

너무 익숙해서 아바의 노래는 마치 그냥 가요를 듣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는 노래들이죠. 대부분이 Slipping Through My Fingers. 그 아기가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순간들이 마치 그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그냥 스르르 빠져나간다는 좀 쓸쓸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Slipping Through My Fingers. 아바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음료, 좀 시원한 음료를 신청하신 분들이 오늘도 몇백 분 정도 계신데, 우선 뭐 많이 챙겨드리려고 애는 씁니다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강선옥 씨, 어린이집 식사 준비하는 냠냠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불 앞에서 조리하는 거 정말 곤혹스럽지만 아이들이 빈 그릇 싹싹 하면 정말 보람됩니다. 김미금 씨, 강남 영동시장 순댓국 밥집을 하고 있어요. 팔팔 끓는 솥 옆에서 땀이 뻘뻘, 진짜 덥네요. 이럴 때 그냥 시원한 주스 한 잔 들키고 싶다고 하셨고요. 0480님, 사우나 하듯 더운 직원 식당 주방 세척실에서 오롯이 선풍기 의전하며 라디오 들으며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연을 소개를 함과 동시에 우리 김미금 씨 또 0480님은 그냥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습한 게 아니라 뽀송뽀송한 세상 밖으로 나오셨다 생각하십시오. 8001님, 습하고 더운 날씨에 택배 배달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남편 파이팅! 아내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거예요. 구수연 씨,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원한 간식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들 챙겨드릴게요. 수박 주스 보내드릴 테니까 좀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하고 또 새롭게 힘내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 KBS 홀에서 콘서트 하실 때 문세님 봤어요. 그때 만삭이었는데 그놈이 중2가 돼서 이젠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하하, 중2병 들어갔구나. 5388님.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부산 KBS 홀에서 콘서트 했었던 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언 40년 정도를

전서부터 부산에서 공연을 늘 해왔고 KBS 홀, 뭐 예술의 전당 등등 드림 시어터 참 많은 곳에서 부산에서 공연했는데 그 친구가 중2가 됐으면 15년 전에 제가 들렀을 때 보셨군요. 그 이후에도 계속 공연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오셨나 보다. 네. 앞으로 자주 뵙길 희망하면서 10cm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OST에 담겨져 있는 서랍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오후에는 비가 올지도 모르겠고 또 쨍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날씨 이럴 때 그 마음을 다 잡고 흔들림 없이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오후 잘 맞이하십시오. 점심 식사도 맛있게.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신영입니다. 0055번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소서인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낮 최고 35도, 곳곳에 천둥번개, 장맛비. 어쩌란 말인가요? 다른 건 몰라도 날씨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한 손에는 우산, 한 손에는 선풍기 딱 들고 힘차게 나가자 외쳐보며 정오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문고 김신영입니다. 7월 7일 화감하는 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태양의 바이브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이 절기상 소서인데 아, 지금 낮 최고 기온이 35도. 예, 그리고 뭐 곳곳에는 천둥 번개와 이제 장맛비 동반하고 뉴스 보니까 또 태풍. 예, 태풍 영향권에 있는 또 곳들도 굉장히 또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비 피해 예방하는 거. 예, 무조건. 예, 또 말씀드리고 아, 오늘 오프닝을 들으시고 우리 이수미 님이 소소에는 칼국수 제비로 더위를 이길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래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먹어야 되겠구나. 저는 항아리 수제비 뜨끈하게 먹으려고요. 신디는 뭐 먹었어요? 라고. 저는 간단하게 그 게장 있잖아요. 간장게장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싹 다시 닦아놔가지고 열무에다가 닦은 열무 있죠.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된장찌개. 예, 그 열무 개국, 약간 개국이에요. 예, 개국 먹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김, 예, 김에다가 밥 싹 싸가지고 싹 말아가지고 먹었어요. 예, 어제는 조금 많이 늦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 예, 원래 고기 또 한 조로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고기를 못 먹어서 매가리가 없다. 예, 또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방선주 씨. 우왕 몇 개월째 귀로만 듣다가 드디어 회원 가입하고 첫 글을 올립니다. 매일 저의 12시를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땡큐, 땡큐. 잠시만요. 지금 우리 0200번님, 신디 속상해요. 큰맘 먹고 복숭아 한 박스를 샀는데 생각보다 안 달아요. 나 먹는 거 실패하면 그렇게 속상하더라. 당연하죠. 말해 뭐해요. 하지만 요거 그 후숙을 한번 해보세요. 예, 요거 후숙을 조금 해놔야 조금 당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물로 빡 닦지 말고 일단 뒤쪽에 좀 서늘한 곳에다가 한 이틀간 둬요. 이틀간 두면은 조금 이제 좀 당도가 싹 올라가요. 그리고 너무 차게 먹어도 복숭아 차게 먹으면 당도 안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실온에다가 실온에다가 해먹는 게 복숭아가 이제 이게 당도가 싹 올라간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뽀얗게 물로 빡 닦고 냉장고로 바로 직해가잖아요. 그러면 당도가 떨어져요. 예, 이렇게 신선한 당도 말고 안 그러면은 예, 우리 4545번님 먹박사 신디 복숭아에 설탕 뿌려도 되나요? Of course. 예, 너무 안 달다면 마음은 좀 속상하지만 이거 버릴 겁니까? 예,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복숭아

0: 홋카이드 예 먹으면은 그걸로 먹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복숭아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복숭아에다가 그 요거트 있죠. 요즘에 그 요구르트 같은 거 요즘에 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제로로 해가지고 제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탕을 넣으면 돼요. 예, 설탕 설탕보다는 제로 앤 설탕. 그러면 거의 예, 돈 돈이다. 예, 또 말씀드릴게요. 제로 앤 설탕은 나쁘지 않아요. 이건 신개념이에요. 설탕 대 설탕은 조금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좀 찔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로를 일단 넣고 그다음에 설탕을 넣으면 나쁘지 않다. 예, 염치가 있죠, 저도. 예. 3200번님, 복숭아에 당면 안 돼. 최악이에요. 예, 복당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4계절이지만 3계절은 제가 당면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2파, 예, 여름이 시작되면 이제 저희는 졸면으로 간다. 예, 졸면으로 간다까지도 말씀드리고, 복숭아 졸면은 나쁘지 않아요. 예, 복숭아를 채 썰어가지고 쫄면 그 거기에다가 위에 고명으로 넣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건 맛있어요. 예, 사과랑 복숭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남은 과일들 다 때려 넣어도 상관이 없다. 예, 쫄면은 쫄면이다. 예, 아 잠시만요. 우리 0211번님 비트랑 식단에는 단호합니다. 그럼 먹고 살아야죠. 예, 또 말씀드리고 오늘 3, 4부 라이브 온웨어에서는요 정말 기가 막힌 콘서트 앞두고 있는 가수 왁왁왁스 예, 우리 왁스와 함께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박도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지금 상암동은 날씨가
1: 쨍쨍이 햇볕이 쨍쨍.
0: 네. 그리고 어젠가요? 어제부터 제가 매미 소리 들었거든요.
1: 오.
0: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밤엔 비 많이 왔어요?
2: 네.
1: 심지어 오늘 저도 출근할 때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0: 어머.
1: 잠깐 건물 안에 있다가 비좀 그치고 나왔어요.
0: 대한민국 지금 요즘에 사이판 돼가지고 어디에서 비 올지 몰라요. 예. 아, 저는 밤에 지하주차장으로 갔다가 회사 일 때문에 제가 새벽 3시에 끝났어요. 3시 반에 끝나서 비가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해가 쨍하더라고. 깜짝 놀랐네. 예. 근데 또 매미소리 또 들어. 귀신같이 들어요.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날씨 요정이다. 예. 말씀드리면서. 아, 승리 요정이 되길 바랄게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위닝 시리즈도 잘 되고 해가지고. 예. 많이 좀, 예, 합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고요. 혹시 응원하는 쪽이 어디예요?
1: 저는
0: 타이거즈?
1: 아니 저는 늘 신디와 한 마음이기 때문에 라이언즈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와, 이거 꽤 많이 먹겠네. 익산이거든요. 그러면
1: 맞아요.
0: 타이거즈로 가야 되는데, 저희도 조금, 예, 못 받겠네요. 예? 집순이는요?
2: 저는 원래 쌍둥이인데
0: 예.
2: 제가 경기를 보면 져서 그냥 아예 흐린 눈을 하고 안 보고 살아요.
0: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쌍둥이들도 나쁘지 않고. 아니 우리 문영 피자님도 예 사자 군단이에요.
1: 오.
0: 예, 라팍이죠. 승리요정이 되길 바라면서. 아, 승리요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광고요정. 예, 우리 또 1, 2번 깨는 그분들 모셔봐야죠. 천둥번개 저리가 내가 다 막아줄 테다. 자, 1, 2번 깨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오르자. 정화의 만곡 1, 2번 깨는 그분을 모셔봅니다. 도드라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자밀제약,
0: 한 번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2: 주식회사 워킷,
1: 롯데렌탈,
0: 백조싱크,
2: 오뚜기카레,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감사합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디어실 원스야.

0: 끝내주는 백화스 토이 한 권 토이 백화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백화스
1: 토익은 해커스.

0: 오케이 안전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왕대박 잔치 선물 싸브르! 일명 라청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02-2056으로 전화가 오면은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대박 선물 공개합니다. 7월 신상 선물 토마토 이온음료. 요즘 정이 인기 선물이죠. 떡볶이 세트. 아 이거 왔구나. 예, 지금 라청도자 많은 분들이 탐내는 고급 선물 빵빠레 준비하세요. 블랙박스. 아 예, 지금 블랙박스 나오자마자 0210분이 불박 내 거라고 아시죠? 지금 토마토 이온 음료와 떡볶이 세트 블랙박스까지 약간 의식주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예, 선물 3종 세트 탐난다 하시는 분들 저와 전화 연결 후에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장마철이라서 이게 사실 수시로 비가 오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꼭 챙겨 다니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퀴즈는 바로 비노래 한 소절 듣고 제목 맞히기. 그렇죠. 비노래를 제가 한 소절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 제목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1분 안에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이상 맞추면 성공이고요. 시간 관계상 모르겠다 싶으면은 패스 가능입니다. 예, 그렇다면 나는 정말 레인, 예, 정말 비노래의 매니아다 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아 공짜입니다. 선생님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는 블락비의 헐, 그리고 비비지의 매니아까지 듣고 올게요.

0: 사실 우리 또 선생님들 예 지금 들어오셔라. 비 관련된 노래 나 매니아다. 지금 노래방 매니아들 지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최미선 씨, 비 올까봐 양우산 들고 산책 중인 아줌마 조심스럽게 지원해 봅니다라고. 그렇죠. 요즘에는 양산이랑 우산이랑 같이 되어 있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요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가 제일 가벼운가 막 9g짜리 있고 요즘에 그런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 말씀드리고 박연정 씨, 비 오는 거는 습하고 지긋지긋하지만 산뜻하게 맞출 수는 있어요. 불박 크크크크 컴온이라고. 지금 3종 세트예요. 불박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3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3068번님, 과수원인데 배에다가 봉지 다 씌워서 당분간 할 일은 없어요. 비노래 나한테 컴온이라고. 과수원 한번 가볼게요. 예. 아, 이게 배에다가 봉지 씌우는 게 되게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No. 엄청 어렵습니다. 사과에도 봉지 다 씌워가지고 아, 고 가는 거 어려워요. 고생하셨네. 예. 주무시는 거 아니죠, 과수원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텐션 좋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호의 만국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1: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 사는 이름은 비밀이에요.
0: 아, 우리 비밀이 언니.
1: 네.
0: 지금 포천이에요?
1: 네.
0: 아우, 저 동네 포천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제가
1: 맞아. 네.
0: 신읍리에 잠깐 살고요. 유교리에 조금 살고, 예.
1: 저도 그쪽 부근에 살아요.
0: 부근 그쪽이구나. 그럼 가산 쪽이에요?
1: 아니요, 가산은 아니고 신읍동 부근이요.
0: 아, 이젠 동으로 바뀌었죠. 신읍 동으로.
1: 네. 네.
0: 그 병원 아직 있고요?
1: 기억으로 시작되는
0: 예,
1: 병원이요?
0: 예, 예.
1: 네, 아직
0: 아, 있구나.
1: 처음이고요.
0: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송우리 잘 있고요, 송우리?
1: 너무
0: 아,
1: 잘했죠.
0: 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과수원이라고 했는데,
1: 네.
0: 예, 저배 봉지 씌우는 거, 이거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1: 맞아요. 너무 더울 때 하면은 제가 막 얼굴에 그 두건 같은 거를 두르고 선크림 잔뜩 바르고 해도
0: 안 돼요.
1: 벗으면 얼굴이 막 엄청 빨개져 있고 기미도,
0: 따끔따끔하잖아요, 그죠?
1: 맞아요. 기미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0: 김이 많이 생기고, 그 과수원 지금 몇년 차예요?
1: 한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0: 오, 예.
1: 막 엄청 크게 하진 않아요.
0: 네.
1: 예, 네, 그냥 적당히 이제 하는데
0: 네.
1: 딱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봉지 씌우느라 좀 바쁜 시즌이거든요.
0: 그렇죠. 6, 7월은 저도 사과 봉지 씌워서 알거든요.
1: 사과는 안 씌우는데?
0: 아, 배구나. 왜냐면 제가 리포터 생활을 좀 해가지고
1: 네.
0: 리포터 할때그 배에다가 봉지 한번 씌우거든요.
1: 네.
0: 어깨 빠져요.
1: 어려워요.
0: 아, 어깨가 빠지고 내릴 때 이제 미쳐요. 예,
1: 맞아요.
0: 닥닥닥닥 소리 나는 그런 느낌. 예. 일단 비가 많이 오면은 사실은 낙과들이 많아지잖아요.
1: 그러니까 태풍 안 왔으면 좋겠어요.
0: 그리고 또 경기 북부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요.
1: 이번에 좀잘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0: 진짜.
1: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0: 아, 저기 날씨 얘기 한마디 해야 되겠네.
1: 그러니까 이번에 제발 좀 오지 마라.
0: 좀 적당히 왔으면 좋겠네요. 경기 북부가 비 피해가 특히나 심해가지고. 예, 아, 저도 거기서 살아봐서 압니다. 예. 우리 비밀이 언니, 저희
1: 네.
0: 지금 선물 3종 세트거든요?
1: 네.
0: 자, 비 노래 한 소절 듣고 제목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1: 제발 90년대 노래 나왔으면 좋겠어요.
0: 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토마토 이온 음료, 떡볶이 세트, 블랙박스가 걸려 있으면 또 바로 행복이죠? 예, 모르면 패스 가능하고요.
1: 네.
0: 자, 파이팅 한번 외치세요.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좋습니다. 비 노래 한 소절 바로 갑니다. 시작. 비 내리는 호남선.
1: 남인열차.
0: 자, 어느새 빗물이 내
1: 우산.
0: 발목. 오케이. 비가 내리고
1: 비 오는 날에 통과.
0: 음악이 아,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오케이. 자, 다시 올라서 무대 조명이 날 비추면.
1: 레이니즘.
0: 오, 아니야. 난 조금씩 이제 괜찮은데.
1: 비바 당신.
0: 오케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1: 그
0: 사람
1: 신사동 그 사람인가?
0: 언제나
1: 동가.
0: 말이었던 사랑은 봄비처럼 내
1: 사랑은 봄비처럼 우선 아 통과 통과.
0: 사랑한 건 너뿐이야.

네, 블락비의 허 그리고 비비지의 매니악 듣고 오셨고요. 선물 쌉으로 예 지금 토마토 이온 음료 떡볶이 세트 블랙박스까지 이 선물 3종 세트 받아

0: 그랬어. 비도 오고 그랬어.
1: 비 생각이 났어. 헤이즈 헤이즈 비가 오는 날엔.
2: 아깝다. 내 문제 하나만 맞추면 됐었는데. 아이고 너무 아쉽다. 제목들이 아쉽게 탈락. It's raining. 아우 아쉽다.
1: 아 맞아. It's raining.
2: 야 우리 비밀이 언니.
1: 네.
2: 저희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또 아차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비밀이 언니 과수원 비 오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1: 네.
2: 아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우리 0212번님 시작은 좋았으나 뒷심 부족이라고. 아 근데 이게 떨리는데 그나마 잘해주신 거예요. 우리 920번님 내일 한 번 더 해요. 재밌겠다. 그러면 3종 세트 걸고 내일 6종으로 한번 가요. 내일 6종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신영나이트로 돌아올게요. MBC
3: FM for you.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파리 피플 황희만의 황희 황희만의 황희로 바꿔 지치지 말고 비트에 몸을 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056-3333으로 전화 오시면 정말 희망곡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그건 뭐 좋아하세요? 신영나이트 컴온이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신영나이트 첫 번째 BGM은요 오랜만에 운도 좋고 운도 좋아 운도 오빠 모셔왔어요. 서른도의 추억 수부로 자 하면

0: 네네. 약간 지금 호루라기 새거 바꿨거든요. 소리 약간 좀 이슈 있다. 예. 원래 고장난 걸로 빨리 갖다 주세요. 예. 고장난 제게 있는데, 요기 새 거가, 예, 안에가 나무가 아니다. 우드 아니다. 요거. 예, 파이팅이 안 나네. 예. 잠시만요, 우리 선생님들. 요거 저기, 옛날 거로 바꿔야 돼요. 예. 어저께 저희가 호루라기를 많이 불다 보니까 호루라기 끈이랑 몸통이 날라갔어요. 예. 이거죠. 예. 제가 그냥 손으로 갈게요. 손으로 갈게요. 우리 0200번님. 걸레로 바닥 청소를 하면서 발바닥을 비비고 있어요. 쉐키야. 쉐키야. 땡큐. 1550번님. 신디, 엄마가 저한테 잔소리하다가 자꾸 서른도님 노래를 따라 부르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친구들, 그 모두, 아유, 내 이놈의 치집애 그냥, 남자친구들, 오늘따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0724번님, 비트감별 신청합니다. 신디, 최창민 씨를 아시나요? 최창민하면 짱이죠. 저 고딩 시절 꽃미남의 대표주자, 최창민의 영웅! 비트감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아시죠? 비트감별 통과하시면요, 저희가 떡볶이 세트, 뉴 신상 떡볶이 세트 드리면서 비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다는 거. 예, 최창민의 영웅 한번 가볼게요. 비트 컴온. 소스 좋다, 소스 좋다. 자, 소스 간다, 컴온. 예, 뚱뚱따당뚱뚱뚱땅땅 이 다음 박자가 늘어지면 어떡해요? 예, 늘어지면 어떡해요? 우리 히어로 아니다. 예, 우리 1550번님. 아, 왜? 창민 오빠 좋아하는데 혼자 들으세요. 예, 여기 신영나이트에서는 안 돼요. 미음이라고 코너 또 다른 거 있거든요. 예, 저희가 아쉽게 놓친 거. 거기다가 조금, 예, 다시 한번 집어넣고요. 2846번님. 터보의 숨은 명곡, 노스트라다무스. 들어보셨나요? 비트 평가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이 제목부터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했던 예언가거든요. 예,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노스트라다무스 한번 비트 감별 가보도록 할게요. 컴온.
1: Could you turn the music up? I'm trying to feel something.
0: 언니 혼자 웃으면 어떡해? 같이 웃어야지. 컴온. 이스 터보가 부릅니다. 노스트라.

역시 예 터보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노스트라다무스 일단 비트감별 예언 바로 들어갔고요. 떡볶이 세트 우리 선생님께 보내드리면서 터보의 노스트라다무스 비트 명예의 전당 한번 가볼게요. 우리 92번님 신디 이 노래도 알아요? 터보 열성 팬이네.

클럽 H.O.T 때 이때 당시 텔레비 많이 봤어요. 예, 이때 당시에 쇼미즈탱크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어요. 내가 너무 좋아했다. 땡큐. 근데 노래 요 신영나이트 쪽에서는 제키 터보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미안해요. 자 다음 노래 코요테예요. 파란 갈게요. 파란.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제기 준비.

대체 떠나는 게 뭐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 떠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천민지 씨 에너지가 빵빵. 졸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요. 졸음을 내쫓아요. 일단 정호의 망곡 91.9 2056-33땡땡으로 전화하면 정호의 망곡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순덕 씨 열일하다가 몸풀기에 딱이네요. 99 김범구 입에 쫙 붙어요. 맞아요. 원래 그루브 그루브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냥 김범구로 들려요. 김범구, 김봉구 뭐 이렇게 김병규까지 또 들릴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지금 오늘 뭐 터보 특집인가요? 예, 박영준 씨. 오늘 왠지 터보의 날인 것 같은데 비트간별 터보의 노스트라다무스 봤고요. 터보의 나폴레옹 갑시다. 잠깐만 터보 위인전 냈어요? 나 깜짝 놀랐네. 나폴레옹. 일단은 나폴레옹. 예, 저희가 비트간별 통과하면요. 바로 비트 명예의 전당 비명. 거기 또 올라가고요. 저희가 떡볶이 세트 드립니다. 자, 나폴레옹 갈게요. 폴레옹. 이거 약간 락앤롤이네. 소스 나쁘지 않다. 헉!

탈락. 예, 죄송하지만 같은 터보여도 예, 저희가 조금 예, 빡빡해요. 예, 그 나폴레옹은 좀 처지네. 0288번님, 나폴레옹은 실패. 역시나 예, 나폴레옹은 좀 실패를 했고요. 예, 아쉽다. 예, 다음 노래는 바로 현진영의 흑이그 갈게요. 흑이그. 흐린 기억 속에 그대 갈게요. 자, 일단 후도 빨리 집어넣으세요. 예. 이거 리믹 버전 맞나요? 아니에요. 예, 예. 또 우리 문영 피자님이 원곡 갈 뻔했어요. 원곡이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예, 원곡 무조건 탈락이고요. 예. 지금이다. 자, 6577번님 귀신이에요? 안개 조심해요.

이거 리믹스 버전이 있어요. 쪼리 버전. 예. 어, 우리 문영 PD님, 예. 중요한 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 예. 자, DJ 쪼리 버전이 있어요. 쪼리 버전. 예. 이제는 싫어. 뚜루뚜루까지는 갈게요. 뚜루.

오케이. 아, 예. 히릿. 이거 박자 맞으면 흥쟁이 인정. 임명선 씨, 땡큐. 어, 우리 9644번님. 신디, 올로로로라고 중간에 랩 막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물론 선생님, 귀발 기술 드셨어요? 이렇게 귀가 밝으시지? 예. 잊혀져가고 촥촥촥촥. 예, 여기까지도 또 가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요. 어, 우리 8378번님 언니 저 중학생이에요. 아이고 어떡하냐. 오늘 학교 빠지고 놀러 가고 있어요. 아, 놀러 가고 왔어요? 놀러 가고 있어요가 아니고. 자, 언니 라디오 처음 듣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부하거래 아브라카타브라 부탁해요. 비트감별 컴온 중학생 애창곡 컴온이라고. 아우, 중학생이랑 결이 괜찮나 모르겠네. 신디, 정이 키드 나쁘지 않아요. 예, 아브라카타브라 한번 가볼게요. 언니가 자, 우리 중학생이니까 조금만 참아줄게요. 하나

어, 탈락 되게 착하게 말한 거 알죠? 예. 어, 2564번님. 미성년이 가신디 참아라고. 이건 못 참아요. 왜냐면 신영나이트에 요비트 안 돼요. 예, 그래도 언니가 저기 선물 하나 쿠키 챙겨줄게요. 고마워. 땡큐.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 윤희 한번 가야죠. 예. 윤희. 예. 윤희가 한번 가볼게요. 컴온! 가요. 예. 아, 우리 문현 피자님이, 아, 저, 어, 신영나이트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9분 30초 남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음 노래를 위해서. 예. 어, 가요. 가. 예. 윤희 가. 예. 갑니다. You say hey! Hey! 이거 아니에요. 예. 아, 오늘 문영 피자님이랑 좀 안 맞네. 예. 지금 나청조 지금 중요한 시간에 지금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안 나오면 다 문영 피자님 다 그렇죠.

0: 이렇게 또 쉐이드 도시 나가주신 땡큐. 오케이 땡큐. 예. 아, 너무 좋다. 예. 어머나 세상에나 우리 권세진 씨가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신디 남편이랑 경주에 와가지고 불국사를 걸으면서 신용나이트를 듣는데요. 신랑이 많이 놀라네요. 아, 불국사에서 듣는 호루라기 신명난다. 불국사니까 약간 또 감당해야 되나요? 예. 어, 광고 가야 돼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뒤에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차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다. 예. 그러면 저희 고요하게 예 광고 갔다 올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네, 아, 오늘 신영래

데이트 또 신나게 한번 달려봤고요. 불국사에 계신 분들도 또 계시고 그래서 조신하고 감성 있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SG 워너비의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예, 이 노래 듣고 우리 왁터밥 왁스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개미가 굴을 파서 집을 짓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터널 공사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성가신 문제가 파낸 흙을 어떻게 밖으로 운반하느냐인데요. 오직한 개미는 그냥 흙 알갱이를 앞발로 안고 하나하나 지상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갖고 나온 흙이 입구를 안 막도록 멀리까지 가서 내려놓는데 가끔 힘들다고 꾀를 피우며 그냥 입구 가까이 쓱 두고 가는 녀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지런한 개미 중에도 얌체는 있다. 그러니 사람은 말해 뭐해? 착한 내가 좀 참자고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영의

0: 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와, 3부 시작되자마자 지금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새싹분이거든요.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예, 우리 4650번님 들을 때마다 늘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신영 씨, 이 시간에 낯설한 거 아니죠? 에너지 텐션 진짜 대단해요. 라고 이제 깡생수. 예, 깡생수 있고요. 또 오늘은 또, 예, 또 왁스님께서, 예, 저에게 디카페인 커피 보내주셨어요. 예. 땡큐. 예, 일단 물만 먹고 아침에 밥 잘못 먹으면은, 예, 또 요 텐션 나와요. 한국인의 밥심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는요, 예, 흥부터 갬성까지 다 갖춘 분이죠. 가수 왁스와 함께 할 테니까요.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두리.
2: 네.
1: 아, 집순이.
3: 네.
1: 예, 오늘 또, 또 저의, 예, 최애 가수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7월 상품 소개, 그리고 3, 4반께는 그분들 한번 모셔볼게요. 오르자! 정호의 만곡 7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에서서 함은철 블록박스.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5: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4: 부츠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5: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구찌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4: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5: 지구인의

0: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베이드에서 문어 크림
2: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0: 내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아니면 더 촥 갓바디에서 안착팬티
2: 조미료 무첨과 덕분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1: 자 3자 번개는 그

0: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0: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안 그래도 화가 많은 화요일 쭉쭉 내리는 비에 더 바닥치는 분들 수두룩 빽빽일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기가 막힌 음악이죠. 자, 오늘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이런 날씨 이런 습도에 섭외력 기가 막혔다 자화자찬 한번 해보면서 7월 7일 럭키 세븐에 만나는 복댕이 뮤지션 가수 왁스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유튜브 무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나의 가수 우리 왁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예,
1: 반갑습니다. 왁스입니다.
0: 한글을 부탁드립니다. 왁스 컴온. 예,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0: 네, 예.
1: 1년 넘은 것 같아요.
0: 3년 정도 됐대요.
1: 그렇게 오래됐어요?
0: 예, 3년 정도.
1: 와, 시간이 벌써 그렇게 갔고 저는 한 1년 정도 된 줄 알았는데
0: 저도 한 2년 정도는 못 뵀다고 생각했는데 네. 3, 4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장마철입니다.
1: 네, 비가 네. 많이 와요.
0: 출근길은 어땠어요?
1: 출근길 제가 올 때는 또 날씨가 되게 개어서 네, 예. 상쾌했어요.
0: 상쾌했고
1: 네.
0: 어때요? 좀 날씨를 좀 타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1: 저는 좀 타는 편이에요.
0: 아...
1: 네. 좀 네. 맑은 날씨를 좋아해서 화창하고 아... 비오는 날씨보다는
0: 그렇죠.
1: 네.
0: 약간 청량한 하늘을 보면서
1: 제일 좋아해요. 맞아. 아,
0: 맞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비 오면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1: 옷 젖고 막 신발
0: 젖고 양말 젖고 축축하고 네. 예, 이거보다는 집에 예
1: 그렇습니다.
0: 더워도 집에 있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아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예, 우리 7853번님 헤어지고 코너에서 신세 많이 진 우리 왁스 언니 명품 꼴보이스의 감성을 담아내는 우리 왁스 언니, 웰컴 투 정의라고. 아, 그렇죠.
1: 제 노래 많이 부르셨군요. 많이 부르시고.
0: 거의 이별을 했다 하면은 네. 예, 부탁해요.
1: 부탁해요.
0: 예.
1: 그 상대 그 전 남친 이름 전 여친 이름 넣어서 부르기도 하고.
0: 누구 부탁해요. 그러니까 혼자 부르면 너무 좋은데 친구들이 같이 들으면. 어라 이거 나오죠.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해. 그 사람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까지도 말씀드리고 지금 왁스 언니가 네.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그런지

0: 지금 시작부터 질문이 많습니다. 3322번님, 얼마 전 한 예능에서 우리 왁스 언니가 나이 살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공감했잖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왜 찌는 건가요? 다시 돌아온 자, 신디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돼요.
1: 예. 맞아요. 먹는 행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의식주.
1: 네.
0: 식이 또 센터예요.
1: 그러네요.
0: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1: 네. 예. 진짜 중요해요.
0: 진짜 중요해요. 네. 근데 저는 나이살이라고 했을 때 네. 나이살이 없거든요. 저는 되려 오늘 오자마자 우리 왁스 언니한테 네. 혹시 살 더 빠지셨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1: 예. 그 나이살이라는 게
0: 네?
1: 그 예전이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면 찌는 거예요.
0: 쪄요. 예. 예, 예.
1: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0: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밥 먹고 동네 이제 뭐 산책만 해도 살이 조금 빠졌다면
1: 맞아요.
0: 예. 우리 왜 클렌징 막 이런 거 3일만 해도 쏙 빠지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 안 돼요.
1: 대사율도 다르고 하니까
0: 네.
1: 어렸을 때랑
0: 신진대사가 잘 안 돼요.
1: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0: 노력.
1: 네.
0: 예. 아 그러면 왁스 언니가 못 네. 참는 음식은 뭐예요?
1: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0: 아, 너무 좋아하죠. 고기류도 있잖아요. 양고기, 소고기.
1: 저는 돼지고기가 1순위고
0: 예.
1: 고기를 며칠 못 먹으면 꼭 먹어야 돼요.
0: 맞아요.
1: 내 예. 몸에 지금 고기가 필요하다.
0: 혹시 아침에 고기 먹는 거 어떠세요?
1: 전 아침에 고기 먹어요.
0: 맞죠?
1: 네.
0: 어? 사람들이 아침에 제가 삼겹살을 먹었다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하는데 아침에 삼겹살 맞죠?
1: 먹을 수 있죠.
0: 그럼요. 예.
1: 맨날 먹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긴 하긴 한데 어느 정도는 조금 예, 고기를 좀 들어가야 예,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김영수 씨가 아니구나 215번님 왁스 언니 놀랐다 맨날 고기 먹는 신디라고 고기는 좀 먹어야 돼요 사실
1: 예. 아 맨날 네.
0: 맨날은 아니지만 저기 네. 이틀에 한 번꼴로는 예, 예.
1: 네 자주 드시네요
0: 좀 부탁드려요 네, 자주 먹습니다 3737번님 아니 인싸 중에 인싸 조혜리님 아니십니까 찐친들이 진짜 많던데 배우 진희안 홍석천 이기찬 존박까지 비결이 뭔가요? 라고 그러니까 남사친의 기본이 거의 한 10년 넘게 친구들 아니에요?
1: 그렇죠. 여사친도 그렇고 남사친도 그렇고 좀 오래 가는 편인데
0: 네.
1: 처음에 친해지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 저랑 결이 맞는가를
0: 그렇죠.
1: 네, 보는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오래 좀 관찰을 하고 이제 친해지면 좀 깊이 친해지는
1: 맞아요. 근데 일부러 관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저한테 확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0: 예.
1: 저의 이제 찐친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1: 1군이 돼요. 제 인간관계.
0: 1군.
1: 네.
0: 저도 되게 좁고 깊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관문이 생각보다 까탈스럽게 많아요.
1: 네. 봤을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0: 네. 낯을 엄청 가리고 경계심이 또 굉장히 많으며
1: 그래서
0: 허허허 얘기하고 누구랑 친하세요? 그렇게 친한 건 아닙니다.
1: 겁도 많으신가요?
0: 겁이 많죠. 그래도 네, 그러니까 마음에 쏙 들어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5명.
1: 근데 그 친구들하고는 끝까지 가는 거죠.
0: 그렇죠. 끝까지 가죠.
1: 예. 네.
0: 제 헤어 선생님도 23년 됐거든요. 한 명을 그냥 쭉 갑니다. 깊게. 예.
1: 그게 좋은 것 같아요.
0: 예, 저 네. 약간 한우몰파.
1: 어.
0: 예.
1: 의리파시네.
0: 요 딱 한 명을 친구를 두면 정말로 이제 예. 진짜 친구가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찐친들이 왁스 언니를 부르는 이 호칭이 홍석천 씨는 여보. 예. 그리고 이기찬 씨는 이제 조혜리. 그러니까 이름 본명이 조혜리니까
1: 네.
0: 조장군.
1: 네.
0: 요렇게 예. 하는데 닉네임이 언제부터 이렇게
1: 근데 홍석천 씨는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0: 오.
1: 네, 많고
0: 예?
1: 또 이기찬 씨는 조장군이라고 부르는데
0: 네?
1: 이 남사친들에게 저는 네? 장군 같은 이미지인가 봐요. 이들을 되게 호령하고
0: 카리스마.
1: 네. 제가 좀 꽉 잡고 있는 편이라서.
0: 꽉 잡고 있다.
1: 네.
0: 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이제 다 오는 스타일.
1: 그렇죠.
0: 아.
1: 근데 남사친들한테는 그게 좀 되게 편하게 되는 편이고
0: 맞아요.
1: 또 여사친들한테는
0: 네네.
1: 제가 좀 많이 맞춰주는 편이고
0: 진짜?
1: 네.
0: 저는 똑같습니다.
1: 똑같나요?
0: 출발. 저도 일장인데 출발하자. 네. 근데 이제 막 다가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계획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즉흥적이기 때문에
1: 네.
0: 계획을 딱 짜놓고

0: 즉흥적인 척하면서 이제 딱 내 계획대로.
1: 어, 완전 계획형이시구나.
0: 예. 제 별명이 직소우인데.
1: 네.
0: 예. 계획형이다. 말씀드리고. 왜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연예계 생활 혹은 이제 음악을 오래 하다 보면은 또 쉽게 새로운 친구들을 좀 못 만나게 되잖아요.
1: 네.
0: 어때요? 왁스님은 약간 뉴페이스. 요 네. 근래에 좀 친해진 친구 있으세요?
1: 저도 그 쉽게 누구를 막 사귀지는 못해서 네. 최근에는 새로 친해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0: 맞아요. 예.
1: 사귈 기회가 없고
0: 잘 안 나가게 되고요.
1: 네, 안 나가요.
0: 예, 그리고 조금 편한 사람들
1: 맞아요.
0: 부르면 이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자리는 마음 편히 집에 있는 게 좋다. 너무 좋다. 예, 네. 우리 5054번님 소름 돋게 신디 성대 빼고는 닮은 점이 많은 왁스님. 이게 사람이 예, 또 1대1로 만나봐야 예,
1: 맞아요.
0: 몇 번이고 만나봐야 됩니다.
1: 같이 예. 밥도 먹어보고
0: 맞아요, 맞아요. 이래야지. 예, 일단 아직 너무 소름 돋는 게 아직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이제 정부의 방금 시그니처 타임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바로 선포 투 후토크. 예, 거의 한 3년 전에 네. 이걸 또 한번 하고 오셨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노래를 가지고
0: 그렇죠. 네. 예, 자리 한번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자리에 사 일어나시고 여기 조명 카메라만 봐주시고요.
1: 아, 저쪽 카메라요?
0: 예. 네. 자 일단 두 컷 갑니다.
1: 아, 두 컷.
0: 자, 첫 번째 컷 네. 바로 갈게요. 자, 고막 기름채, 마음 광택질, 내게 맡기라. 듣기만 해도 반짝반짝 윤희나게 만드는 왁스가 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한 번 더 갑니다. 댄스면 댄스, 발라드면 발라드, 음악 박사 김신영이도 인정하는 명품 가수. 그게 바로 나 왁스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1: 아, 이거 진짜 해도 해도 어색하네요.
0: 저는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네. 앉을 때가 조금 어색하죠.
1: 네. 예.
0: 저도 앉을 때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고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짝짝짝. 왁스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예. 컴온. 아니 콘서트 제목이 저 난리가 났어요. 예.
1: 딱 신디 스타일이죠.
0: 예. 이게 또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예 먼저 홍보 부탁드립니다.
1: 네, 7월 17일 홍대 듀얼 스튜디오에서 열리고요.
0: 네.
1: 네, 콘서트 제목은 왁터밤입니다.
0: 왁터밤. 아.
1: 네. 이름이 너무 좋죠.
0: 네, 우리 왁스 콘서트 3579.
1: 네, 3579.
0: 예, 왁터밤인데 이게 네. 왁터밤이 이제 워터밤.
1: 워터밤에서 예. 따온 거죠.
0: 와,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1: 제 아이디어입니다. 와우.
0: 집에서 혼자서.
1: 네, 이번 그 3579가 네. 3월, 5월, 7월, 9월에
0: 그렇죠, 그렇죠.
1: 만나는 공연이라 3579라고 지었는데
0: 네.
1: 그 컨셉이 다 달라요. 3월, 5월, 7월, 9월이. 네. 7월의 컨셉은 아무래도 여름이고 하니까
0: 그렇죠.
1: 신나는 댄스 파티를 좀 더 추가를 해서 해보자 해서 왁터밤이라고
0: 왁터밤이다.
1: 지었죠.
0: 왁터밤이다. 네. 이게 또 약간 밤샘 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왁터밤 하면 이제 진짜 땀 뻘뻘 흘리느냐 막 예 막 맥주 확 뭐 뿌리고 물 확 뿌리느냐 예.
1: 그렇죠 그렇게 막 상상이 되는데
0: 네?
1: 이제는 저도 그렇고 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연령층이 네.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그렇게는 하고 싶어도 마음만 그렇고 한 공연에서 한 부분은 조금은 이렇게 한번 즐겨보자라고 아. 예, 만들었어요.
0: 댄스 타임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예, 예.
1: 그쵸.
0: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네.
1: 예, 특히 그러니까, 머니를 아끼고 사랑하죠.
0: 머니, 예, 머니, 뭐, 오빠, 아줌마. 저희 신영 나이트에 한참 많이 나오는 곡이에요.
1: 아줌마도 아시네요.
0: 그렇죠. 예, 또 학교 늦기 전에 밥 먹고 학교 가라 또 회사 늦기 전에. 예.
1: 와, 다 하시네.
0: 돈 많이 네. 벌어와라. 예, 이거 무조건 가야 돼요. 예. 예. 왁스 댄스 매니아예요. 정말.
1: 와.
0: 예, 왁댄 매니아. 예.
1: 네, 시간 되시면 네. 아, 네.
0: 이거 어깨 흔들러 가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안영미 씨가 출산을 했어요. 몸을 좀 풀고 저와 좀 흥이 그래도 조금 맞는 친구거든요. 맞는 친구들끼리 김미려. 예, 이렇게.
1: 텐션이
0: 예. 김미려 이경문. 예. 와. 이렇게 몇 명이 심진아. 예,
1: 심진아 씨는 그렇게 다 모이시면
0: 저 진짜 지붕 뚫려요. 예. 아. 그래서 왁스 언니의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분산시켜가지고 아, 우리 0211번님 신디가 왁스

0: 씨만큼 불렀을걸요. 하도 노라지께서 이건 솔직히 정답이에요.
1: 야, 저보다 더 많이 부르신 거 아닌가 예. 싶기도 하고요.
0: 솔직히 말하면 아줌마는 제가 좀 더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예. 예. 아줌마는 제가 가장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1: 맞아요. 저는 아줌마를 네. 이렇게 많이 부르진 않거든요.
0: 아, 이 노래는 진짜 완전 히어로예요. 네, 이 비트가 진짜 예, 리얼 댄스 비트.
1: 맞아요. 아줌마가 진짜 신나긴 해요.
0: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줌바 댄스 네. 스피닝 무조건 아줌마로 가요. 따따따라 따따라 따따따따따 허이 따따따라 이거 무조건 가야 돼.
1: 야, 진짜 네. 저보다 아줌마를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0: 왁터밤 너무 기다렸다. 네, 네 말씀드리고 또 공연 설명을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많아요. DJ 부스.
1: 맞아, 이번에 DJ 리믹스 DJ 분과 함께하는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리고 댄스 요소가 이제 좀 더 더해진 네. 여름 특화 컨셉. 아, 이거 왁터방은 일단은 많이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9090모님, 왁스님 노래는 신디가 사랑하는 신형 나이트 전형손들 아닌가요? 지하철을 타고 오빠 머니 아줌마. 지하철을 타고는 약간 리믹스가 더 들어가야 돼요. 예. 따따따따
1: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되고.
0: 어, EDM 들어가야 돼요.
1: 이번에 합니다.
0: 아우. 아.
1: 이번에 그동안 많이 못했던 제 예. 빠른 곡들을 뭐 아줌마도 있고 예. 지하철을 타고도 있고.
0: 너무 행복해요.
1: 저도 오랜만에 무대에서 하니까 굉장히 예. 설레고 아. 신나요.
0: 왓쥬아리 무조건 가야 돼요. 선글라스 다 챙기세요. 혹시 부끄러우신 분들도 있어요. 내향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1: 아, 객석은 좀 어둡게 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0: 아, 예, 예. 네. 조금만 어둡게. 혹시 드레스 코드 있는지 우리 9919번님이
1: 자유롭게 마음껏.
0: 아, 네. 일단
1: 편한 복장이면 좋겠죠?
0: 그렇죠. 예. 약간 좀 편하게 놀 수 있게.
1: 네.
0: 예, 좀 깎이는 거 말고 좀 편하게. 그리고 어, 게다가 관객들 현장 참여가 많을 거다. 예. 그러니까 관객분들과 이제 함께하는 현장 참여가 뭐 있다.
1: 그렇죠. 이제 저희 관객분들을 예. 보면 발라드 공연일 때는 아. 또 되게 감성이 아, 되게 그쵸, 풍부하셔가지고 예, 예. 눈물을 흘리면서 아. 들으시면서
0: 그렇죠.
1: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하면은 네. 또 누구보다 열광을 하시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1: 공연을 제대로 즐기실 줄 아는 그런
0: 분들이시구나.
1: 최고의 관객분들이라서
0: 네.
1: 공연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0: 저희가 일단 울고 웃는 분들 필요하시면은 심진하시면 한 번만 가도 이미 등장하자마자 울어요. 어,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1: 어,
0: 울고
1: 제 스타일인데요.
0: 예, 엄마 얘기 나오면 일단 소리내게 어. 바로 울고 부탁해요 어. 무조건 눈물 흘립니다.
1: 그러다 아줌마 예. 나오면?
0: 아줌마 나오면 일단 그 누구보다 뛰어요. 진짜 지붕 뚫는다고 말씀드리고 아, 사실 작년에 이제 데뷔 처음으로 팬미팅을 하셨잖아요.
1: 네, 재작년인가 봐요.
0: 아, 재작년에. 네네. 그리고 약간 그것도 약간 번개로 하셨다.
1: 제가 평소에 번개를 좋아해요.
0: 아~
1: 네, 친구들도 번개로 약속해서 예.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0: 네네.
1: 근데 재작년엔 연말에 어 갑자기 12월에 제 공연이 없었어요.
0: 그래서,
1: 아, 팬분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번개로 신청을 했죠.
0: 와, 그러니까 이게 팬미팅과 콘서트는 좀 차이점이 또 다르잖아요.
1: 아무래도 팬미팅은 예. 좀 더 라이트하고
0: 예.
1: 어, 좀 더 편안한 분위기가 있는
0: 그쵸.
1: 것 같아서
0: 콘서트는 조금은 더 예.
1: 예, 준비를 해야 예. 되고 무게감이 있고
0: 혹시 즉흥적으로 번개하시는 분들이 그냥 정말 그냥 즉흥적으로 만나고 싶어서도 있지만 약속을 잡으면 내가 못 지킬까 봐라는 그 걱정 하시는 맞아, 분들도 또
1: 맞아요,
0: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0: 그래서 번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0: 예. 우리 김성현 씨가 우리 번개할까요? 진짜 재밌었는데 라고 해주셨고 맞아요. 예, 우리 5602번님.
1: 아, 네.
0: 얼마 전에 저 언니가 버스킹하는 것도 봤어요. 언니 버스킹도 종종 하실 거죠? 라고 그 꽃가마를 타고
1: 네.
0: 노래를 쫙 부르고 하시는데
1: 네 유튜브 콘텐츠에
0: 예예 콘텐츠에 네.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1: 저는 그런 네.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
0: 그 콘텐츠 어, 네, 그
1: 그런 콘텐츠 예. 그 예전부터 버스킹도 왁스 데뷔하기 전이나 데뷔하고 네. 나서도 버스킹 공연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즉흥적으로 아. 팬들을 만나서 그냥 너무 설레 준비하고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맞아요. 갑자기 만났을 때의 설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버스킹도 되게 좋아하고
0: 진짜 꼭 한번

0: 자전거를 타시고 쭉 가시는데 그 산책을 예 이제 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셨던 예 분이 어머 하면서 막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막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0: 예, 아우 전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지구본을 걷는 것처럼
1: 네
0: 컷이 이렇게 어린 왕자
1: 다 보셨구나.
0: 예, 예. 전 그 컷이
1: 너무 예쁘죠.
0: 너무 예뻤어요. 예.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어 저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다.
1: 그 리어카에서 오빠머니도 다 불렀잖아요.
0: 그러니까 무조건 점 갔어야 되는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이쯤에서 우리 왁터밤 예 맛보기로 예 라이브 한번 예 오늘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 노래 왁터밤에서 부르면 무조건 떼창 갑니다. 예
1: 우리 그렇죠. 다 같이
0: 예 라이브석으로 예 이동해 주시고요. 아, 이 노래는 그 저의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뭐 그러니까 이 노래로 처음에 이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머니로 예 세계적인 인정을 또 받았죠. 우리 7877번님 왁터밤 예약해야 되겠어요. 내 노래방 애창곡들이 다 왁스 노래인데라고 정답이죠. 예 우리는 왁스 시대였다. 예 말씀드리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1: 네.
0: 자 에브리바디 겟업 예 왁스 언니가 부릅니다. 오빠 컴온!
1: 다 일어나서 같이 할까요?

0: 오케이 땡큐. 나이스. 아우 이제 행복하다. 예, 아 너무 행복하다. 예, 이제 우리 왁스 피처링 예 관객 난입 예 오빠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런 거 이제 왁터밤에
1: 와
0: 예,
1: 너무 신나는데요? 같이, 예. 같이 하니까
0: 저 너무 신나죠.
1: 네,
0: 예, 우리 9200번님이 신디 솔직히 찐행복이었죠. 와와 와. 안 놀라셨나요? 놀라지 않으셨죠? 네. 예,
1: 너무 좋아.

0: 봤어요.
1: 아, 네. 우리 문보라 씨 라이브 뭐 섰니? 진짜 성대 보톡스 맞았나요? 여전하시네요. 컴온! 아, 지금 노래가 아줌마.
0: 아줌마요.
1: 예, 요 느낌이 또 납니다. 예. 요 노래도 예, 4부에 또 다시 예, 만나러 오겠습니다. 렛츠고!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딱 따라따땅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7: 오케이! 잘했네.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왁터밤 여신, 예, 떼창 떼춤을 부르는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우리 왁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콘서트 제목이 정확히 왁스 콘서트 3579.
8: 네.
7: 왁터밤. 예.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을 네. 하셨지만, 3579, 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예. 다시 한 번, 3월에는
8: 이제 시작의 의미로 예. 포근한 느낌이었다면 5월에는 제가 원래 밴드를 했었잖아요. 예. 그 도그라는 밴드의 노래들 위주로 밴드 사운드로 준비를 했었고 네. 7월에는 한여름밤의 파티죠. 왁터밤.
7: 왁터밤.
8: 네. 예. 이제 9월이 마지막으로 남았죠. 네. 9월은 딱 느낌 오지 않아요?
7: 아, 9월은 딱 발라드.
8: 그렇죠. 발라드로만 젖어보는 시간.
7: 코에 이제 찬바람이 싹 들어가면은 딱 두 개가 생각이 나요. 호빵과 왁스. 정말로. 진짜 추워지면 아, 왁스 한번 가야 되는데.
8: 귀엽다. 네. 호빵과 왁스. 네. 왁스.
7: 호빵과 왁스가 생각이 나요. 이쯤 되면 나와야 돼. 이게 무조건 이게 또 시리즈가 있거든요.
8: 너무 낭만 있어요.
7: 낭만.
8: 호빵과 왁스.
7: 호빵과 왁스. 네. 우리 5770번님이 내년에도 이 시리즈 계속하는 거죠? 라고.
8: 이게 너무 하고 싶긴 한데 네. 어설프게 약속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두 달마다 컨셉을 바꿔서 하는 맞아요, 공연이 맞아요. 되게 쉽진 않았어요.
7: 쉽진 않아요. 네. 예, 확실히 말하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왁터밤을 크게 또 사랑해 주시면
8: 그쵸.
7: 그거에 힘을 받아서 또 하는 거니까
8: 맞아요.
7: 7월 17일이죠.
8: 네.
7: 예, 예. 꼭 왁터밤 예, 함께 냅다 뛰어야 된다. 냅다 뛰자 말씀드리고 조영기 씨가 네. 오늘 코너 자리 없을 것 같아요. 왁스님 때문에라고.
8: 네, 조영길님 감사합니다.
7: 일단 무조건 친구들끼리 다 만나서 우리 노래방에 간다. 그러면 왁스 언니 노래는 무조건 나와요. 정말로.
8: 뭐 발라드건,
7: 댄스건, 미디엄 템포건 다 각자마다 취향이 있는데 네. 그 취향 안에 교집합이 왁스예요.
8: 예. 너무 행복하네요.
7: 저는 그래서 다 부를 수 있어요. 다 부를 수 있다고
8: 발라드 중에는 어떤 거?

0: 좋아하시나요?
1: 저 화장을 선생님. 고쳐. 예. 어. 네. 그리고 부탁해요. 그 사람을 부탁해요. 예.
0: 네. 아, 진짜.
1: 목소리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0: 어 너무 잘 네. 어울리시는데요. 발라드도?
1: 나이스.
0: 어, 제 노래를 너무 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아. 감동입니다.
1: 아 저는 진짜 예 우리 2454번님 왁스님이 착해라고. 왁스 할 때 혼날 줄 알았는데 어 너무 예
0: 너무 그 딱 예. 감초가 예. 제대로 들어갔어요.
1: 그렇죠. 예. 또 길길빠빠라고
0: 너무 예. 신났어요 진짜.
1: 빠질 때 또 빠지고 아니 그리고 또 아 또 이번 7월 1일 날 네. 우리 왁스 언니가 또 유튜브 콘텐츠를 오픈했습니다. 렛츠 고!
0: 네 맞아요.
1: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지금 데뷔 25주년이잖아요.
0: 네. 25주년.
1: 와, 네. 25주년을 맞아서 이제 어 나의 예 콘텐츠 나의 세계를 이제 열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 채널 이름이 뭐예요 채널이?
0: 채널 이름 해리가 왁스.
1: 아 해리가 왁스.
0: 네.
1: 와 어, 잠깐만 지금
0: 아 이거는 전에 다른 예, 채널이고요.
1: 예.
0: 어 새롭게 다시 오픈을 한 채널이 있는데.
1: 네.
0: 어 그냥 저의 일상들과 음악과 모든 거를 자연스럽게 다 보여드리고 싶고
1: 예?
0: 그리고 채널에서 제가 또 생각보다 되게 호기심도 많고
1: 네.
0: 밝은 성격이라
1: 예, 예, 예.
0: 네 감동과 재미가 있는 컨텐츠였으면 좋겠다.
1: 그래서 해리가 왁스.
0: 네
1: 해리가 왁스. 예.
0: 여기도 많이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있네.
0: 네.
1: 예 안녕하세요. 예 와 해리가 왁스 있어요 지금.
0: 네 지금 딱 예, 5일 밑에. 됐습니다.
1: 예, 예 해리가 왁스. 네. 아 지금 구독자가 156명이거든요.
0: 네.
1: 더 올라와야 돼요. 예. 우리 저 만 명은 찍어야 됩니다. 예.
0: 네 오늘 신디 파워로 좀 많이 늘었으면
1: 한번 가야
0: 좋겠네요.
1: 돼요. 예. 정의의 힘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예. 화이팅. 예.
0: 화이팅.
1: 또 말씀드리고 와 이게 또 사실 데뷔 25주년이 이제 또 작년이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대표곡들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0: 제 대표곡들을 25년 만에 다시 불러보는 그렇죠. 시간을 가졌었죠.
1: 이때 이제 화장을 고치고가 아무래도
0: 제일 예. 많이
1: 맞아요.
0: 인기가 있었던 곡이니까.
1: 그 첫 시작점도 이게 사실 화장을 고치고가 이게 점점 이제 왁스 노래 너무 좋아하다가 팍 이렇게 터졌던 게 이제 화장을 고치고.
0: 네. 예. 1집에 오빠 엄마 일기가 네. 있었고 2집에서 화장을 고치고 또 이제 제일 잘 됐었죠.
1: 이때 당시에 이제 70만 장 넘게 이제 앨범이 팔리고 더 대박인 게 블랙핑크 멤버들의 솔로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는 20년간 여성 솔로 최다 판매량이었대요. 블랙핑크 멤버들 솔로곡 나오기 전까지.
0: 네, 그 2집 앨범이 좀 많이 팔렸습니다.
1: 그리고 제가 이 노래 화장을 고치고를 제가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게임으로 나왔어요.
0: 네.
1: 한 장면을 보여주고
0: 네.
1: 누구의 뮤직비디오인지 맞춰라
0: 네.
1: 대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0: 대문만 네. 나왔는데요?
1: 예, 네. 김용 씨가 그 들어오잖아요.
0: 네.
1: 거기 그 부분 그래서 내가 바로 맞췄죠.
0: 이야.
1: 예, 맞아요. 우리 1544번님 맞아 신디가 왁스님보다 그 뮤비를 더 많이 봤어요. 더 많이 봤죠. 예.
0: 어 저보다도 왁스인데요, 신디님이
1: 인증 받았다. 네. 예. 근데 이게 처음 불렀을 때의 네. 그 마음과
0: 네.
1: 25년이 지난 때의 그 화장을 고치고 또 느낌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0: 이걸 다시 앨범으로 만든다고
1: 예.
0: 했을 때
1: 예.
0: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난 와. 25년 동안 불러왔으니까
1: 예, 예.
0: 굉장히 익숙하겠지. 그리고
1: 네.
0: 쉽게 생각을 했는데
1: 네.
0: 막상 레코딩을 할 때 정말 어떤 곡보다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지? 갑자기? 네. 옛날에 25년 전에 나처럼?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25년 전.
1: 지금의 나처럼 불러야 되나? 막
0: 지금의 나로 부르는 네. 게 맞죠.
1: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나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 때문에
1: 네.
0: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앨범입니다.
1: 사실 프로듀서 하시는 분들 엔지니어 선생님들은 다 오케이를 하는데도 내 만족이 안 되면
0: 네.
1: 아, 이건 또 어렵더라고요.
0: 네.
1: 아 그리고 3252번님 저기 죄송한데 댄스 파티 왁터밤이면 혹시 왁스 언니의 발라드 명곡들은 안 부르시나요? 브레이크 타임으로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0: 아, 이 왁터밤 공연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댄스

0: 댄스 파티는 아니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 잔잔한 곡들도 있고 다양한 곡들이 있지만 조금 더 댄스 파티의 그렇죠. 비중을 늘렸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늘렸다.
1: 확실하게 늘렸고 네. 일단은 워터밤이 사실은 다 막 뛰는 노래들이 아니에요.
0: 네, 아 그래요?
1: 네, 정말로 다 같이 뭐 그 휴대폰 플래시 있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막 반딧불처럼 막 만들어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페스티벌은 이게 발라드파, 댄스파 올 소화 가능 왁터밥이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이쯤에서 또 제가 사랑하고 아마 왁스 언니보다 더 많이 불렀고 더 많이 들은 이거 왁스의 아줌마 듣고 갈게요.

0: 아, 왕명곡. 예. 아, 진짜 왕명곡이다. 예. 아, 정말 우리 아, 왁스님께서 노래 나갈 때쯤에 이제 우리 또 보인 라디오 예, 무후주와 이제 또 미니로 함께 보시잖아요. 어, 오빠 머니와 또 저는 아줌마가 정말 명곡이다라고 했는데 홀대하셨었다고. 아, 제가 아줌마를 좀 홀대했어요.
1: 네, 네, 다른 곡에 네. 비해서 아줌마를 좀 아, 제가
0: 이게 진짜 찐명곡입니다.
1: 챙기질 못했죠.
0: 예, 이번에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1: 네, 오늘 이후로 아줌마를 네. 좀 많이

0: 예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좀 가까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지금 노래 듣는 사이에 우리 왁스님 유튜브 구독 인증샷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7784번님 저 구독하고 왔어요 라면서 인증샷을 보냈어요. 늘었다. 늘었다. 171명. 늘었다. 예, 그리고 유현희 씨. 왁스 언니 유튜브 따봉 누르고 왔어요 라고. 이분은 미니로 지금 휴대폰으로 듣고 계세요. 그리고 4444번님 네. 번호 너무 좋다. 구독했습니다. 힘들었던 내 마음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 왁스님 사랑합니다 라고. 잠시만요.
0: 네. 괜찮으시죠?
1: 그새
0: 네.
1: 지금 6명 더 늘었다. 예예.
0: 지금 우리 실시간 늘고 있네요.
1: 200명으로 가야 돼요 우리. 네. 예, 못해도 우리 200명 가야 돼요. 우리 정이빠오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 180명이에요.
0: 점점 늘고 있어요.
1: 지금 우리 끝날 때까지 200명 갑시다.
0: 네. 예. 누가 보면 200만인 줄을. 그죠?
1: 200명.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네. 이게 쭉 하다 보시면은 이게 또 흔히 말하는 떡상이라고 확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또 있을 거다. 또 말씀드리고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왁스와 함께하는 스피드 질문 시간입니다. 네. 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이 걸려 있어요. 제한 시간 60초 안에 왁스님께서 대답한 질문의 개수만큼 왁스의 이름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물이 나갑니다. 텀블러 세트. 예.
0: 야, 잘 맞춰야겠네요.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스피드 질문 시작. 평생 한 곡만 불러야 된다면 화장을 고치고 대 오빠. 하나, 둘, 셋.
0: 화장을 고치고.
1: 오케이. 가사 실수했을 때 나의 대처법은 애드립 대 관객에게 마이크 넘기기. 하나, 둘, 셋.
0: 애드립.
1: 오케이. 26년 차 가수 왁스가 가장 떨렸었던 무대는. 하나, 둘, 셋.
0: 이소라의 프로포즈.
1: 오케이. 자, 거리나 가게에서 내 노래가 나온다면 티 낸다 안 낸다. 하나, 둘, 셋.
0: 안 낸다.
1: 오케이. 왁장금 왁스가 요즘 꽂힌 음식은. 하나, 둘, 셋.
0: 꽂힌 음식 상황.
1: 네. 오케이. 자, 내 노래 리메이크를 부탁하고 싶은 후배 가수가 있다면. 하나, 둘, 셋.
0: 아이유.
1: 오케이. 자, 더 긴장되는 건 소개팅 대 만 명 네. 앞에서 공연. 하나, 둘, 셋.
0: 소개팅.
1: 오케이. 만약 가수가 안 됐다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
0: 엄마.
1: 오케이. 자, 성격 좋기로 소문난. 지금 8개. 예. 네. 지금 8 질문을 패스까지 했구나. 7개구나.
0: 그냥 막 예. 얘기하면 되는데, 막 진짜 생각하느라고 하나를.
1: 너무 진중하셨다.
0: 네, 너무 예. 진중했네요. 죄송합니다.
1: 지금 7개 성공해가지고, 네. 왁스의 이름으로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께 텀블러 세트 7분께 드립니다. 예. 지금 처음부터 약간, 라고. 예. 네. 들숨으로 가셨는데, 화장을 고치고.
0: 너무 고민되네요.
1: 그러니까 평생 네. 한 곡만 불러야 된다면 화장을 고치고.
0: 그쵸.
1: 저는 오빠인가요? 네, 저는 네. 오빠 갑니다.
0: 아니, 왜냐면 그 텐션을 계속 평생 네.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1: 할 수 있어요. 아침에 고기만 먹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저를 늘 옆에서 세워놓으세요.
0: 그러면 네.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같이
1: 제가 뭐 탬버린이랑 예, 부부질러랑 싹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사 실수했을 때 네. 관객에게 마이크 넘기기보다는 그냥 애드립으로 한다.
0: 네.
1: 그냥 애드립으로 어떻게 해요? 사실 관객분들이 왜 너무 히트했던 가요들은 네. 관객분들이 가사를 알고 있단 말이죠.
0: 그렇죠. 근데 제가 다행히 가사를 잘 안 틀려요. 가사를 안 틀리는데 예? 몇 번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것도 진짜 매일매일 자주 부르는 곡인데
1: 네. 그럴 때일수록 더 깜빡해요.
0: 근데 애드립이라기보다 이렇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어요.
1: 옹알이.
0: 네, 옹알이.
1: 옹알이.
0: 당황해서. 네.
1: 할 일 없어. 받기만 했으면
0: 이렇게. 그쵸.
1: 저랑 좀 비슷하신데. 저도 옹알이 많이 하거든요.
0: 근데 다른 가사로 애드립을 한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1: 맞아. 그 누구도 막 갑자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가진 맞아요. 게 없어.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만 했었지. 그래서 미안해. 이야. 뭐 이런 거예요.
0: 네.
1: 이상하게 넣고. 예. 능력자다. 또 말씀드리고 가장 떨렸던 무대가 이소라의 프로포즈.
0: 아무래도 이제 네. 제 얼굴을 제일 맞아. 처음에 공개한 네. 무대였었고 네. 또 처음 왁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서는 무대니까
1: 첫 무대.
0: 네. 네. 엄청 긴장됐죠.
1: 지금 두 시 데이트 그죠? 예, 이소라 씨가 스페셜 DJ 하고 계세요.
0: 아,
1: 예. 어,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됩니다.
0: 아, 네.
1: 예, 근데 너무 떨리죠, 사실.
0: 너무 떨리죠. 예. 아, 그때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이경련이 와서 아. 중간에 병 갔다 오고 그랬었어요.
1: 첫 무대에.
0: 네.
1: 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첫 무대를 생각하면.
0: 그쵸, 저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1: 안개처럼 뿌였어요.
0: 다리의 네. 힘이 이제 네. 덜덜덜덜 거리니까
1: 그 어, 성대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소리 잘 안 나오고
0: 그렇죠. 만족스럽지 않은 무대
1: 네. 불만족의 거의 뭐 최고 사람들은 아 드디어 네가 첫 무대를 했구나 하는데
0: 네.
1: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요. 속상하고 네. 원래 긴장도가 좀 높으신 편이에요?
0: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아. 편안할 땐 엄청 편안한데 또 긴장하기 시작하면 이 호흡이 안 되잖아요. 긴장하고 아, 그렇죠, 심장이 그렇죠. 빨리 뛰니까 예.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처음에 도입 부분 노래할 때 좀 많이 망치는 경우가 아. 있어요. 긴장하면
1: 하, 아니 왁서 언니가 긴장하는 줄 전 진짜 몰랐어요.
0: 저도 긴장합니다.
1: 아, 긴장을 하시고
0: 네.
1: 그러니까 무대는 또 다르니까 근데 내려와서 이런 토크쇼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게 또 떨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어.
1: 예, 반대로
0: 네.
1: 무대보다 더 떨려요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시니까. 아, 그리고, 떨림과 긴장을 우리가 동시에 물어봤었는데, 아, 가장 더 긴장되는 게 이제 관객 만 명 앞에서 노래 부르기와 이제 소개팅인데, 소개팅. 네. 소개팅.
0: 저 소개팅이 더 떨리죠. 아,
1: 요즘에, 맞아요. 연예 예능 프로도 하셨잖아요.
0: 어, 작년에.
1: 예. 네. 맞아요. 오만추.
0: 네.
1: 예, 이런 게 또 있긴 한데, 아, 근데 그치. 소개팅이.
0: 전 소개팅이 네. 참 몇 번 안 해봤지만,
1: 네.
0: 굉장히 어색하고,
1: 맞아요.
0: 그 어색한 공기를 에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1: 공기를 뚫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아, 자만추.
0: 자만추죠.
1: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색하면은 말을 많이 하는 낯가림러가 있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낯가림러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0: 저는 말을 안 하는 아, 쪽이에요.
1: 저는 말을 엄청 해요.
0: 아 낯가릴수록.
1: 네. 으아 말을 하고 아니면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
0: 네.
1: 그럼 말을 안 해요.
0: 말
1: 한마디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김진영 안 좋지? 성격이 안 좋나? 막 이런 오해도 또 받아요.
0: 어, 완전 낯가림. 극과 극이네요.
1: 극과 극이에요.
0: 분위기에 따라서.
1: 네. 그렇죠.
0: 어.
1: 그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수가 안 됐다면 엄마 하는데 뭔가 뭉클한 거. 뭉클 포인트가 한번 빡 있었어요. 네. 어떤 엄마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됐다면.
0: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결혼 빨리 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이러고 싶었었는데
1: 네.
0: 좀 장난기 많고 친구 같은 엄마지 않았을까.
1: 맞아. 예, 약간 성수 팝업 같이 가는 엄마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엄마. 예, 진짜 이모 아니야? 막내 이모 아니야? 막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 진짜 아, 리얼 엄마라고 약간 친구들이
0: 네.
1: 하는 그런 느낌. 예. 아, 0622번님이 아들 엄마 아니고 약간 딸 엄마 느낌 다정하잖아요. 라고 저는 첫째 딸,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였다면.
0: 제가요?
1: 예.
0: 저는 한 셋 이상은 있었을 것 같아요.
1: 어머나, 세상에나. 와, 다복하다.
0: 네. 예.
1: 그 중에 쌍둥이 꼭 한번 껴있을 것 같고.
0: 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1: 아, 일단, 하지만, 비코즈, 뷰티, 네. 예, 우리, 벗. 어,
0: 그러네요.
1: 왁터밤이 네. 더 코앞이다.
0: 네. 그쵸,
1: 예,
0: 네.
1: 왁터밤, 예, 꼭 코앞이다. 7월 17일에 또 열린다. 그리고, 해리 왁스 예
0: 해리가 왁스
1: 예 해리가 왁스 예 좀 부탁드리고요. 듀얼 스튜디오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광고 갔다 올게요.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원주에서 두 번째 논매기 때 부르던 단홀입니다. 초벌매기하고 보름이 지나니 잡초가 무성해져서 또다시 논매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6: 동해 요왕이 물을 주어.
1: 네,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명품 가수, 예, 네 가수, 예, 우리 왁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해리가 왁스, 예,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 네, 7월 17일 왁터밤, 예, 듀얼 스튜디오에서 함께한다. 어, 잠시만요. 지금 빵빠레 준비하시고요. 예, 네, 왁스님 유튜브 200명 돌파했습니다. 컴온! 됐다. 204명.
0: 야, 감사합니다.
1: 예, 네. 어, 저도 좀 들어가가지고, 네, 예, 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람 설정.
0: 어, 길을 해야 됩니다. 예, 길을 딱 주시네요.
1: 저희 또 파이팅 해야죠. 네. 예. 어, 그리고 시간이 지금 2분 22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 시간 우리 왁스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곧 왁터밤에 우리 관객인 우리 예비 관객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아, 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네요. 더 이제 좋은 음악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이렇게 꿋꿋하게 앞서 걷는, 네, 선배님이 너무 멋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말씀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네. 고민을 꽤 많이 했다. 바로 그거. 이 노래 같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원의 망고 김신영,
0: 가수 왁스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생요.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0: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반가 반가. 우리 어제 헤어질 때 내일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약속했었는데 다들 와 계시죠? 저는 어제랑 똑같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이 스튜디오에 와 있고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요. 7월 7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0: 제이크 골든 아워였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DJ 이소라입니다. 스페셜 DJ 이소라예요. DJ 안영미 씨는 출산휴가 가셨고요. 지금 몸조리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어제 사진도 봤고요.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2시의 데이트 DJ를 맡은 가수 이소라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어제부터 엄청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문자로 새싹 여러분, 그 처음 문자 보내신 분들은 앞에 새싹 문이 붙거든요. 누나 목소리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무직백수 올림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고 문자 벌써 보내셨고요. 라디오 맛집이라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소라 야호 하셨고 야호. 아니 낮 2시에 소라 언니라니 8730님. 네, 오늘은 일찍 찾아왔어요. 오늘도 너무 반가워요, 소라 언니. 하트 하시면서 막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고요. 너무 고마워요. 어제 5116님이 내일 2시에 꼭 찾아와서 소라 언니 목소리 들을게요. 정말 반가워요 하시면서 미리 인사 남기고 가셨고요. 한지원님도 내일 또 만나요, 언니 그러면서 어저께 네, 저한테 인사 남기고 또 가셨고 오늘 오셨나 모르겠다. 0500님도 내일도 해요? 내일 또 봐요, 언니. 사랑해, 진짜. 아이고, 고마워라. 어제 방송 끝날 때 오늘도 온다고 약속했던 분들 괜히 한번 제가 또 이름 불러봤어요. 듣고 계시다면 듣고 계시다고 저한테 손 흔들어 주세요. 문자랑 미니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요거 아시고 계시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미니 어플 빨리 까셔서 편하게 공짜로 사용하세요. 제발 좀. 뭐하러 100원 드려? 미니 쓰면 되는데.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여행 전문 노중훈 작가님과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함께 할게요. 가만히 앉아서 전국 여러 곳을 떠도는 그런 코너라고 하는데 저 오늘 처음이니까 노중훈 작가님한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리드 잘 해주시겠죠? 자, 그 전에 저희 광고가 없으면 이 방송이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제가 꼼꼼하게 읽어드릴게요. 올품, 알레스 아우토, 3일제약,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KB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스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0: 레브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아, 야, 이거 정말 일단 얘기하고 정국의 노래였습니다. 세븐이었어요. 언니, 그 정도 아니에요. 3843님, 새싹 회원이시군요. 고마워요. 오늘 114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3843님이 언니, 정국의 세븐인데 세븐의 정국이라고 하셨어요. 크크크크. 언니 그 정도 아니다. 언니 그냥 세븐 정국. 약간 미국식이었나? 언니 끊어서 한 거야. 끊어서. 언니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정국을 모르겠어요. 그 정도 아니야. 그자 우리 1727님 테레비 나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남 같지 않은 분. 우리 소라 언니. 그렇죠. 저좀 약간 그죠. 마유진님은 언니 머리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같아요. 쓰담쓰담 해주고 싶어요 하셨는데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저 오늘 머리 이거 약간 강아지. 이거 어떡하지? 아 내가 봐도 귀엽네. 제가 화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얼굴 궁금하면은 들어오셔서 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들어오시면 돼? 유튜브 무즈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저 진짜 많이 세련되졌다 방송인으로서.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보이는 라디오도 안 돼요. 저 얼굴 보이고 싶지 않아요. 막 이래서 하면서 안 한다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보러 오시라고까지 막 얘기를 하는 정도가 되었네. 그래요, 그래요. 편하게 해요 우리. 3121님. 소라 누나 왔대서 처음으로 용기 내서 문자 보내요. 누나 너무 예쁘세요. 스타일리시하고. 아 진짜? 의상도 액세서리도 멋진데 보이는 라디오라 신경 쓰고 온 건가요? 아 그렇죠. 오늘은 또 우리 노 작가님 또 뵈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신경 썼고요. 예, 초대 손님이 있는 날이고 여러분도 또 보고 계시니까 어제 제가 그 봤더니 하늘색 파란 셔츠가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하얀색으로 조금 입고 와봤어요. 1482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문흥이 출석합니다. 혹시 하루 만에 맘 바뀌어 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좋네요. 아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2주일 동안. 아니, 안영민 씨 편하게 오시다, 저기 쉬시다가 오셔야 되는데, 제가 뭐 하루 빠지고,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런 생각은 하덜덜덜 마시고요. 백지혜님, 회사에서 옆에 대리님이랑 같이 보라 보고 있는데요. 언니가 저 바라봐 줬다니까, 대리님이 너 본 게 아니라 전 국민 다 봤다고. 에잇,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언니 보라 하는 거 좋아요. 아, 회사에서 보라 봐도 돼요? 대리님 굉장히 넉넉하시다. 예. 언니, 백지혜님 본 거 맞아요. 백지혜님 안녕. 네, 반가. 반가, 요즘 유행어 되겠다. 아, 부끄러워. 어떡하지? 자, 제가 어제, 에스파는 또 누구죠? 그러면서 에스파 모른다고 또 얘기를 했더니 우리 PD가 그거 좀 신경 쓰이셨던지 에스파 노래 레모네이드 예 선곡하셨거든요. 우리 PD까지 저 모르는 거 챙겨주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템포 빠르고 신나는 노래들 이어서 막 들려드렸어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스테이시의 투 러브까지 시원하게. 시원하세요? 여기 비 오는 데는 없는데 흐리고 꿉꿉하고 뭐 해 좀 나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엄청 덥긴 한가 봐요, 지금 밖이. 여기 방송국은 대체로 여름에는 엄청 뭐 춥다고 할 정도로 왜냐면 기계들이 많아가지고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바깥 날씨랑은 조금 다른데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기분 좀 살리셔야 돼요, 이럴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범수님, 제가 어제 에스파는 남성 5인자조라고 했었는데 뻥친 거 딱 걸려버렸네. 누나 그렇지 않아. 지금 너무 누나 이상하게 생각한다. 한정은님, 언니 지금 나오는 노래 부른 그룹 스테이시에는 가수 박남정님의 따님이 있어요. 모르실 것 같아서요. 몰랐지. 고마워요. 8379님, 소라님 반가워요. 여긴 대프리카 대구입니다. 비는 안 오고 후덥지근하네요. 시원한 노래 고마워요 하셨고, 이주연님이 저는 15개월 아기와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있는 육아맘이에요. 언니 목소리 너무 예뻐서 우리 아기가 활짝 웃어요 하셨고요. 3325님, 대전 갈마동에 위치한 애견 미용학원에서 오 미용 배우는 학생입니다. 자격증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니가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면 찰떡처럼 붙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전부터 뭐 강아지는 항상 많이 키웠고요. 지금도 세 마리 있거든요. 라미랑 싱싱이랑 짝꿍이랑.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무조건 합격하셔야 돼요. 예쁘게 우리 강아지들 진짜 필요하거든요. 예쁘게 아이들 정성 들여서 깎아주시려면은 필요하죠. 네, 꼭 붙으셔야 돼요. 화이팅! 힘. 박선홍님, 언니 여긴 아이들 교구 만드는 회사인데요. 진짜 지금 너무너무 바빠서 눈 깜빡일 시간도 없는데 언니한테 아유 어떻게 인사하려고 들어왔어요. 후딱 인사하고 일하려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언니 사랑해요. 아이고 길게도 썼다 바쁜데. 아이고 고마워라. 후딱 인사했으니까 얼른 일하세요. 이게 또 열심히 하고 힘이 들어야 나중에 쉬는 시간이 또 달콤해요. 대충 일하면은 아 오늘 더워서 대충 해야지 나중에 후회한다. 열심히 일하세요. 네. 1407님, 소라님 DJ 하는 스타일 너무 친절해요. 그죠? 제가 그거 전문이에요. 전문. 그래서 청취자 입장에서 대접받는 거 그런 기분이고 환영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어요. 제가 어제 저도 이거 들으면서 갔거든요. 2720님이 언니 어제 사연이 1000개 넘었다고 상순 DJ가 부러움 엄청 남겼습니다. 우리 오늘은 2000개 넘어보아요 하셨거든요. 저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진짜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관심 보여주셔서 저 진짜 신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틀째고 제가 2주일 동안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우리 상순 DJ 어저께 문자메시지 70개 정도 받고 있다고 이제 생방송 중에 그 말씀하시면서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안 돼. 정신 차려 이상순. 진짜. 힘내야지. 아니 보내달라고 해야지 보내주신다니까요. 저 얼마나 영업하는데요.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바깥에 우리 노중훈 작가님 와 계시거든요. 노래 들을 시간 되나요? 예, 원앤오프의 오픈더도의 노래 들으시면서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좀 이따가 할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이소라씨의 데이트 저 이소라입니다.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됩니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중훈의
0: 노계획 노다지
1: 노노노.
0: 아 진짜 오랜만이야. 아 부끄러워. 아, 막 이렇게 리드 읽고 막 이런 거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는 코너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노중훈 네. 여행 작가님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아 저는 오기 전에 제작진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그 오늘 코너가 좀 걱정이 되는 게
0: 네.
1: 제가 지금 약간 과호흡이 와가지고
0: 과호흽?
1: 네.
0: 왜요 왜요?
1: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0: 근데 그런 타입 아니시라 그러던데요?
1: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이렇게 네, 사람 네. 잘 놀려먹고
0: 네, 네.
1: 빈정상하게끔 하는 게 이제 주특기인데
0: 약간 얼굴이 그렇게 네. 보이세요. 장난꾸러기 얼굴이세요 얼굴이.
1: 와 근데 제가 네. 이제 그 사생팬을 자처하게 되는 대상이 몇 분 계세요.
0: 아,
1: 뭐
0: 네.
1: 이제 원조는 이제 문세영님이고,
0: 아, 네.
1: 그다음에 현철이 형님,
0: 네.
1: 조규찬 씨.
0: 아 저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1: 그러니까요.
0: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그 중에 이제 이소라 씨가 있단 말이에요.
0: 아, 네, 네.
1: 저 계속 지금 피부가 닭살 상태이고.
0: 아 그래요. 아이고.
1: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잘 되겠죠?
0: 근데 네. 말씀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1: 네.
0: 좀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랬을 때
1: 네.
0: 진짜 달변이실 것 같고 그냥 제가. 근데 여기 문자에 그렇게 왔더라. 너무 믿지 말라고. 니도 맡기시면 안 돼요.
1: 벌써 많은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 참 참고로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알고 네. 계셨어요?
0: 아니 예 그러니까 물론 예 정보는 전에 들었죠. 그런데
1: 네.
0: 워낙 이 시간대가
1: 네.
0: 우리 태균이 방송이 세가지고요.
1: 아,
0: 예 컬투쇼.
1: 그렇죠.
0: 태균아 네. 누나한테 좀 넘겨줘.
1: 넘겨줘.
0: 몇 분만 모시고 오자.
1: 아, 그동안 해먹었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0: 아유, 세상에 우리 태균이 누나 생각하면 좀만 보내주자.
1: 스페셜 DJ인데.
0: 그래. 네. 누나 폼주 살려주고.
1: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28님인데요.
0: 네.
1: 참 누나 노작가님이 이끌어주기를 바랐으면 왔어요.
0: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요.
1: 누나가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0: 아.
1: 그런 연하남이에요.
0: 당연히 얼굴 봬서 당연히 젊 나이가 어떻게
1: 73년 소띠예요.
0: 저 69년생이에요.
1: 알아요.
0: 소개팅인가요?
1: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오늘 네. 처음 이제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오늘 보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 저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아예 모르셨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는 굉장히 예. 오래전부터 소라디지를 알고 있었어요.
0: 방송으로?
1: 아니요. 예. 그 포크라인 출신이시잖아요.
0: 저 인천대학교
1: 네, 음악동아리.
0: 음악동아리 포크라인 출신이에요.
1: 거기에
0: 네.
1: 제 사촌 형님 이름이 노건열인데
0: 네.
1: 같이 했다고.
0: 아, 어머 세상에.
1: 그래서 저는 이제 소라 DJ가 공식적으로
0: 네.
1: 데뷔하기 전에
0: 네.
1: 무대를 본 적이 있어요.
0: 어디서 했나? 학교에서 아니면
1: 아니 그 1992학번인데
0: 네.
1: 그때 유지아 음악경연대회 4회였거든요.
0: 네.
1: 유희아 씨가 대상 받았던.
0: 아, 네, 네.
1: 그때 축하 공연을 하러
0: 그랬을
1: 오셨어요.
0: 그랬을 거예요. 낯선 사람들 공연.
1: 맞아요.
0: 네.
1: 근데 그때 조규찬 씨랑 듀엣을 하셨던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1: 그때 이제. 조규찬 1집에 수록된 난 그댈 보면서라는 곡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목도 안 정해졌다고 그러면서
0: 네.
1: 그때 노래를 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0: 아, 어머 세상 진짜 오래된 얘기예요.
1: 이게 92년도 뭐 93년도 이때쯤 얘기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한
0: 세상에.
1: 거예요.
0: 우리 또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다 인연이
1: 인연이에요.
0: 이어지고 있었네요.
1: 네.
0: 만날 사람은 만난다는 게 이런 건가요? 우리 오늘 너무 어떻게 제가 라디오 DJ 이제 스페셜 DJ 몇 번 했어요.
1: 알죠.
0: MBC에서
1: 네네.
0: 예 그러면서
1: 네.
0: 이렇게 그냥 사연 읽어드리고 이런 건 제가 그냥 하니까
1: 네네.
0: 편안하게 하는데
1: 네.
0: 코너를 이렇게 한 거는 오늘이 네. 진짜 오래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이라서
1: 근데
0: 떨려요.
1: 제 코너는 코너 같지 않은 코너예요.
0: 이게 그리고 뭐가 정해져 가지고 있지가 않아서 제가 좀 더 좀 그런데
1: 그냥 어차피
0: 네.
1: 두댕이 여러분들 다 해결을 해주세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0: 네.
1: 시시덕거리고
0: 네.
1: 문자 읽어드리고
0: 네.
1: 그중에 한 분 뽑아가지고 홍삼 선물 세트 드리고
0: 저 누구 드리는 거 좋아해서 홍삼 선물 네. 세트 바로 오늘 드리나요?
1: 드립니다.
0: 아 예, 그래야죠. 네. 네,
1: 근데
0: 네,
1: 3은 그렇구나. 좀 몸에 맞으세요?
0: 제가 홍삼 먹고 있어요. 아침마다 한 스푼씩 떠서 먹고
1: 좋잖아요,
0: 있어요.
1: 홍삼. 예, 예. 어떻게, 좋잖아요.
0: 아, 이 정도.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시구나.
1: 잘 맞네, 잘 맞네. 네. 3987님께서 어휴 노 작가님 또 친분 자랑 지겨워. 이제 어디 가면 누나랑 친남매 같은 사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딴 데 가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0: 아, 네.
1: 큰 누나다. 아, 이렇게 그 얘기를 바로 나갑니다.
0: 네, 네. 예, 예. 김강수님 우결이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쓰셨고요.
1: 우결도 벌써 몇십 년 전 프로그램입니까.
0: 저 같은 네.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0: 자 네. 여기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그렇지. 정하면 네. 저희가 여기서 지금 어떤 맞아요. 지역을 정하면 네.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막 사연 보내주 추억담이나 아니면 맞아요. 알고 계신 맛집이라든지 어떤 정보들
1: 맞아요.
0: 지금 실시간 보내주시고 저희는 그거 읽어드리고
1: 맞습니다.
0: 우리 노 작가님이 네. 아는 정보 또 네. 알려주시고 저는 그거 듣고 뭐
1: 맞아요.
0: 그러면 되는 거죠.
1: 맞아요. 간단해요.
0: 네. 맞죠.
1: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는 네.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이 마구마구 수다를 뽑아내는 코너인데요.
0: 네.
1: 원래는 이제 지역을 4개 정도를 후보를 정해가지고
0: 네.
1: 그 뽑기통을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뽑아요.
0: 여기 뽑기통 없는데요 근데 오늘은?
1: 이제 스페셜 DJ를 저희가 대우하는 차원에서
0: 아, 네네.
1: 미리 그 소라 DJ께 어느 지역이 그래도 가장 친숙하냐고 미리 여쭤봤단 말이에요.
0: 예, 그랬어요.
1: 그 어디를 고르셨죠?
0: 그리고 저 맨 처음에는 네. 제가 태어난 통영,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통영은 어떤가요? 그리고 또 제가 막 사찰 좀 돌아다닌 네. 적이 있어요.
1: 네네.
0: 여행 사찰에 대한 여행 책을 사가지고
1: 아하.
0: 그때 해남에 갔을 때도 좋은 절 막 다니고 그래서 해남은 어떤가요? 막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랬었는데
1: 네.
0: 가장 최근에 어디 나갔다 왔냐고 네. 물어보셔서 제가 녹음한다고 노래 녹음한다고 해남 이런 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1: 네.
0: 서울의 동부 이촌동에 네. 서울 스튜디오 갔다 왔거든요.
1: 아,
0: 예.
1: 그 스튜디오가 이번에 신곡을 녹음한
0: 맞아요.
1: 역사적인 장소이자 곧 성지순례가 될 그곳 아닙니까?
0: 사람 부끄럽게 하시는데
1: 네. 오늘 그 신곡이 티저 영상은 이제
0: 나왔어요?
1: 나왔고
0: 네.
1: 정식 음원이 오늘 발매됩니까?
0: 오늘 6시에 네. 저보다 우리 PD가 더 잘하네요.
1: 아, 그러니까 너의 얼굴 다 잊을게.
0: 네. 아유 부끄러워라. 아 우리 오늘 여행 얘기해야 돼요. 오늘 신곡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너무 기대가 되고 네. 저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시경 씨랑 방송하면서 그런 제가 제안을 해본 적 있어요. 언젠가 내가
0: 네.
1: 너의 곡에
0: 네.
1: 가사를 한번 붙여보고 싶다. 저도 작가란 말이에요.
0: 네, 네, 네.
1: 근데 시경 씨가 그렇게 경멸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작사가 쉬운 줄 아느냐.
0: 아, 네.
1: 제가 왜냐면 심현보 씨하고도 좀 친한데.
0: 아, 우리 또 현보 작사가 또 심현보.

0: 후보님 작사가 또 끝내주죠.
1: 현보 형도 늘 저에게 저희 소망을 짓밟는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네, 택도 없다. 예. 어쨌든 소망은 뭐 소망일 수 있으니까.
0: 아니 그리고 어떤 곡을 잘 만나면 네. 자기도 모르게 네. 그냥 생각이 영감이 샘솟아서 네. 쓰여질 때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런 노래를 만나시면 돼요.
1: 이번 신곡 작사를 직접 쓰셨나요?
0: 네.
1: 아 역시 네, 곡은 네. 이제 잔나비 최정원 씨 곡이고.
0: 맞아. 어머, 아, 보셔. 어머 세상에.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1년 내로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기대감이 부풀었던 적이 있던가 싶고요.
0: 세상에 저희 네. 매니저세요. 제가 못 제가 부끄러워서 못 하는 걸 지금 다 해주고 계세요.
1: 이거 보세요, 이상우님 단테의 신곡 이후 처음 기대. 소라는 야 단테의 신곡 야 이거는
0: 우리 두댕이들 수준 있어요.
1: 네, 오정현님 네. 팬미팅 맞네 맞아. 노작가님 성덕 되신 건가요? 제가 좀 전에 제 그 인별그램 제 개인 SNS에 네. 그 릴리스 그 짧은 스토리 올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0: 네.
1: 제가 소라 DJ와 한 공간에서 눈을 마주치며 방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0: 아 미리 전에 들으셨으니까 제가 온다고.
1: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니까 너무 벅차기도
0: 하고. 우리 그동안 제가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네. 한 번도 진짜 뵙진 못했네요.
1: 맞아요.
0: 네.
1: 영미 씨는 더 천천히 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0: 야, 아니 누나 오늘 맡겨도 되겠어. 되겠어 되겠어. 아 진짜.
1: 아 참 코너를 진행을 하긴 해야 되니까.
0: 네 오늘 우리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고를까요?
1: 그래서 이제 소라 DJ가 말씀해 주신 동부 이촌동인데
0: 네.
1: 일단 동부 이촌동 너무 범위를 좁히면 문자 네. 양이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게 용산구 동부 이촌동이잖아요.
0: 아 네.
1: 정확히는 이촌동이죠 이촌동.
0: 네,
1: 그래서
0: 네.
1: 범위를 좀 넓혀서
0: 네.
1: 용산구로 오늘
0: 아, 용산.
1: 지역을
0: 네,
1: 정했습니다.
0: 네.
1: 용산구입니다.
0: 아, 그러면 사연 좀 보내시겠는데요?
1: 보내셔야죠.
0: 네, 네.
1: 그러니까 뭐 용산구에 한남동도 있죠, 이태원도 있죠, 이촌동도 있죠, 용산역도 있죠.
0: 네.
1: 되게 많단 말이에요.
0: 아니 그런데 네.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희가 네. 지금 이촌동 얘기도 지금 했고,
1: 그렇죠.
0: 용산도 좀 전에 네. 정해진 거거든요.
1: 맞아요.
0: 오실 때 몰랐거든요.
1: 네, 저도 몰랐어요 사실.
0: 그러니까 노 작가님이 모르셨다고요.
1: 몰랐어요.
0: 근데 그냥 바로 다 얘기가 나오세요?
1: 나오죠. 제가 라디오 밥 먹은 지 20여 년.
0: 네.
1: 네. 그냥 되는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좀 바로 사과하면 되니까.
0: 나 저도 항상
1: 아, 그럼요.
0: 저도 항상 그 마음이에요. 사과드리면 되니까요.
1: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용산구와 관련된 사연을 저희가 받을 건데요.
0: 네.
1: 그냥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얽힌 추억, 노래도 좋고요. 뭐 식당 소개를 해 주셔도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정 안 되시는 분들은 검색해도 되고.
0: 아, 그러셔도 되겠다.
1: 네. 정 안 예, 예. 되는 분들은 저희가 그 N행시도 받고 있어요.
0: N행시라는 거는
1: 뭐 2행시, 3행시 이런 거.
0: 아. 그러니까 오늘 아무 주제로거나
1: 아니 오늘 용산구니까 용산으로.
0: 용산으로. 아.
1: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0: 네 용
1: 용
0: 예
1: 용두삼이 문자 안 됩니다.
0: 야
1: 네
0: 산
1: 산으로 가는 문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이소라 작가의 격과
0: 괜찮다.
1: 품위에 맞는
0: 네.
1: 멋진 저희가 N행시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어머 세상에 네, 네. 수준 높으시다.
1: 용
0: 어머 용용 죽겠지.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1: 거의 아, 그런 거.
0: 안 돼 안 돼.
1: 아직 어디에 머물러 계시냐. 반가 반가 용용 죽겠지.
0: 아우 나 큰일 났네.
1: 산.
0: 아우 산으로 안 갈게요. 어떡해. 큰일 났다.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네. 노래 들으시면서
1: 네.
0: 사연 좀 적으실 생각 드릴게요. 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이 노래 저 이것도 오늘 처음 듣거든요. 저 모든
1: 괜찮아요.
0: 게 처음인 사람이라서
1: 네.
0: 네 진짜 엄청 놀림당하고 있거든요. 어제
1: 감상을 하시죠.
0: 감사합니다. 네.

0: 나이키의 여름이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연 막 보내주고 계신데 네. 김동현님이 용 용기를 내세요 소라님. 산 산으로 갈 수 없게 노 작가님이 잘해 주실 거니까요. 아, 아이, 든든하다. 야, 이렇게 긍정적인 분이 또.
1: 그러니까요. 네. 두댕이 여러분들 중에는 드물죠. 다 긍정적 이런 거 좀 드물긴 한데.
0: 그러시다면서요? 그러시다면서요?
1: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늘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는데 네. 엄청 더워요 진짜로. 네네네. 네, 네. 근데 하이키에 여름이었다 들었잖아요. 네. 뭐 한두 달 지나면. 네. 이번 여름이었다. 과거가 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전 벌써 크리스마스 생각하고 있어요.
1: 뭐 하려고요?
0: 아니 그러니까 네. 시간이 그 정도로 빠르게 빨라, 흐른다는 빨라. 얘기예요.
1: 너무 예, 빨라요 그 진짜로.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금방... 이 여름도 덥지만 맞아요. 잘 맞이해서 잘 어. 보내주고 뭐 그럼 되겠죠.
0: 아니 네.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저는 오늘 뭐 할 것도 없겠네요. 근데 우리 용산 얘기했잖아요.
1: 네네네.
0: 우리 얘기 안 듣고 계신가 봐요. 아. 애행시만 보내주고 계세요.
1: 제가 운을 좀 한번 몇 개 띄워볼게요. 네. 김정현 님인데요. 용.
0: 용띠.
1: 산.
0: 산드라블록. 산드라블록 용띠예요?
1: 이거 확인해봐야 됩니다. 어, 제작진 요, 요,
0: 검색해봐야 된다.
1: 근데 산드라블록은 본인이 그 드래곤띠라는 거를 알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0: 아, 셀 수 있다. 드래곤
1: 아, 장미화 님인데요. 네. 용.
0: 용기 내서 문자 드려요. 방송이.
1: 산.
0: 산으로 가면 어때요? 사과하면 아하.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 정신으로 할게요.
1: 여러분 그 산에서 많이 막히는군요. 지금 어. 사면타로 네. 산은 다 산으로 가면 이쪽으로 좀 어, 몰고 가고 계신데 네. 이 와중에 김두레님은요.
0: 네. 용. 아,
1: 용산역에서
0: 이.
1: 왜 이지 근데? 용산이잖아요.
0: 어, 그러네.
1: 그러네.
0: 용산역에서 네. 이별을 해서 기분 좋지 않아 이렇게 쓰셨는데
1: 어,
0: 예 이거 우리 작가가
1: 네.
0: 올려줬거든요.
1: 네네.
0: 뭐 어떻게 된 거야? 예술 작가예요, 지혜 작가요? 어, 언니 놀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어우, 단돌이가 상당합니다.
0: 네. 네, 네. 네.
1: 아 1407님 어머 저 지금 이천동 지나고 있어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앞을 지나서 용산역에 쇼핑하러 갑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0: 용산역에 네. 앞에 쇼핑할 데가 있나요?
1: 그렇죠.
0: 그, 쇼핑, 쇼핑역 그쵸. 센터가 있어요?
1: 용산역을 끼고 있는 그 건물 전체가 쇼핑 네. 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0: 아, 네.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소라 작가님은 네. 국중박은 가보셨습니까?
0: 아, 어떡해.
1: 못 가봤어요?
0: 제가 국중박에서 나오는 네. 저거는 저 이거 뭐죠? 키보드는 제가 선물로 받아서 제가 게임할 때 그 키보드로 한글로 1, 2, 3, 4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지고 있는데
1: 그런 통계가 발표된 적 있어요? 지난해인가 연간 통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술관 박물관을 통틀어서 네. 국중박이 네.

0: 이번째로 입장한 게 관람객이 제일 많았고
1: 루브르 박물관 이런 거 있는 그중에서 우리나라 박물관이
0: 어마어마하게
1: 최고다.
0: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남녀 키보드를 넘어서 네. 가보시는 것도 네. 추천을 드리고요.
1: 아, 저 진짜 갈 거예요.
0: 네. 예. 조성용님의 문자인데요. 용산이면 네. 낮은 상가에서 게임기 사러 많이 갔었는데
1: 요즘 얘기인가요? 요즘에도 게임기 이런 상가에서 파나요?
0: 제가 요쪽에 취약해요. 게임을 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 얼굴은 완전 겜돌이 얼굴이신데 진짜 귀엽고 장난꾸러기 얼굴이거든요.
0: 뭐 게임방 뭐 죽돌이 얼굴
1: 네, 같긴 약간 한데 그런 얼굴이에요. 예, 예.
0: 한 번도 그래서 언젠가 뭐 사사를 해주시면
1: 제가 또 예, 예. 게임을 네. 스타크래프트하고 와우를 네. 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제가 또 사람 이렇게 죽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 몹을 잡고 이런 거를 마음 약해서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0: 아, 뭐
1: 잘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네. 게임 자체를 엄청 즐기긴 해요.
0: 그러니까요. 네. 그 점에서는 저희가 조금 네.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네. 다 같으면 재미없죠.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럼요. 상의한 예. 점도 있어야죠.
1: 여행에 대해서는 뭐 다 잘 네. 아시잖아요.
0: 맞습니다. 예. 요 사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희님인데요. 네. 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한참 힙합에 빠져서 이태원에 힙합 바지를 사러 갔어요.
1: 네.
0: 그땐 6호선 개통 전이라 네. 돌아 갔던 것 같아요. 힙합 바지에 양면 테이프 붙여서
1: 네.
0: 닥터 마머 신발에 네. 입고 다녔던 기억이 흑역사네요.
1: 아, 그래. 아, 진짜 용산에 얽힌 그런 기억들이 또 다 있네요.
0: 힙합 패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1: 그런 적은 없네요. 제가 또 치마를 또 즐겨 입어가지고
0: 네, 그쵸,
1: 힙합
0: 그쵸.
1: 하면 또 이제 바지 약간 네. 헐렁하게 네네, 허리 네네. 아래로 좀 이렇게
0: 그쵸,
1: 예,
0: 뭐 그런
1: 식으로 입어야 되잖아요.
0: 그렇지.
1: 예, 그러니까
0: 아니 근데 참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1: 어떤?
0: 오늘 주제가 어쨌든 그 소라디지를 위한 지역이잖아요.
1: 네.
0: 그 본인의 얽힌 추억담 그거 하나 풀어주셔야 돼요.
1: 제가 그런 네. 게 없어요. 그냥 그 추억담 얘기하라 해서 얼마 전에 그 네. 저기 서울 스튜디오에서 노래 녹음했어. 그때 조기찬 네. 씨도 오셨었어요. 저
0: 어머.
1: 노래 보컬 디렉팅 해주고 가셨거든요.
0: 어머머머머머.
1: 네, 너무 좋아하시면은 예,
0: 저는
1: 그래서.
0: 뭐. 예. 정말 제 우상이에요. 진짜로.
1: 저도요. 진짜로. 저도 아직까지 네. 예. 모차르트예요.
0: 맞아요.
1: 씨는.
0: 맞아요. 진짜로.
1: 정말 천재예요. 천재. 맞아요. 말할 수도 없이 진짜.
0: 저는 그런 재능을 시기 질투하는 살리에르. 근데 이제 아니 그러면은 정말 집 녹음실 집 녹음실 중간에 뭐 과정이 없군요.
1: 그 정도예요.
0: 그렇지.
1: 그 정도. 예. 유튜브 하느라고 요 이제 이 올해 예, 초에 좀 이렇게 나갔고요. 그리고 녹음 하느라고 나갔고 작년까지만도 1년에 한 번 집 밖으로 나갔었어요. 아. 그러니까.
0: 근데 말씀 하신 김에 그 네. 너튜브에는 이제 네. 가수들을 초대하셔가지고 음악 이야기를 주로 하시잖아요.
1: 그렇기도 하고 또 예, 네, 그, 네, 네,
0: 주로
1: 네.
0: 그 주로.
1: 네.
0: 근데 제 생각에는 반년에 한 번쯤은 저 같은 여행 작가를 이제 초대해가지고 음식 이야기하고 여행 이야기하고.
1: 김민나 PD가 네. 이, 조용히 하시래요. 광고 나가야 된다고. 제발 좀.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박성은님이 N행시 보내주셨거든요. 네. 용산으로 용
3: 용돈 좀 주세요 소라 언니.
2: 어쩌니 산
3: 산전수전 겪은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본인도 좀 쑥스러우셨나 봐요. 괄호 열고 네. 더위 먹었나 봐요 저라고.
2: 아니 그럴만해요. 우리 아, 네. 예술 작가 이 우리 박성은님한테 선물 하나 쏠까요?
3: 그래 예. 커피라도.
2: 예. 예, 커피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아요?
3: 보내신대요,
2: 쏠게요. 네. 제가 용돈 바로 드릴 수 없으니까 이걸로 대신할게요.
3: 0622님, 네. 용.
2: 네, 용산에 관한 이야기를 보내면
3: 산.
2: 산삼 아니고 홍삼을 준대요.
3: 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2: 센스 있으시다.
3: 저희가 예전에는 탄소매트를 드렸었고요. 아, 네. 홍삼 선물 세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3: 장연홍님께서 네. 작가님. 평소에도 참 말이 많은데 네. 오늘은 넘친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떨리기도 하고 제어가 좀 안 되는 제 감정 상태이긴 합니다.
2: 아니 그런데 네. DJ가 편하려면 네. 앞에 나오신 초대 손님이 네. 말씀을 좀 유려하게 잘 해주시면 진짜 네. 편하거든요. 저 생각한 것보다 네. 진짜 그냥 기대서 가고 있어요.
3: 아 그럼요.
2: 너무 좋아요.
3: 언제든지 어깨를 내어드리겠습니다.
2: 느끼하기까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제가 좋아하는 뮤지 유세윤 씨 있는 네. 팀이다. UV 이태원 프리덤 들려드리면서 우리 3부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0: 있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모두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산 휴가 떠난 우리 영미 DJ를 위해 달려온 저 달려왔어요. 네, 이소라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2: 노노노.
1: 네, 정말 준비. 아 어떡하니? 진짜.
2: 화음 좀.
1: 여기 노. 아이 진짜. 아니 제가 귀엽고 만화 주인공 같이 생겼다고 좀 전에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네. 방송 안 나갈 때도 네. 이신혜님이 소라 언니가 노 작가님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슬슬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2: 제가 네. 우리말 단어 중에 네. 굉장히 애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들여다보다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1: 괜찮다.
2: 근데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뜯어먹을 거 없어 보이는 제 얼굴도 네. 가만가만 들여다보면 네. 귀염귀염한 구석이 발견됩니다.
1: 아, 네. 저는 그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쓰는 단어에서 맞아요.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우리 노중훈 작가님이 그런 매력이 있으시다.
2: 다음 주에 네. 제 책 두 권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진짜 부캐 말고 진짜 네. 노중훈이 사랑하는 단어들, 문장들이 네. 이제 아주 오롯이 배어 있는데
1: 네.
2: 그 책을 많이 읽으잖아요.
1: 아, 요즘에는 눈이 나빠서 제가 많이는 못 읽고 있는데 노중훈 작가님이 주시는 책이라면 분명히 읽을 거고 근데 글로 쓰는 건 또 다르잖아요. 말로 하는 거.
2: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은 제 글을 보면 예. 되게 재미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진중한 사람 아니잖아.
1: 아,
2: 당신이 이렇게
1: 네.
2: 무거운 사람 아니잖아.
1: 네.
2: 근데 원래 그게 저고
1: 네.
2: 라디오에 저는 가짜예요.
1: 그러니까 좀 남을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좀 많이 보여요.
2: 어머 그거를
1: 네.
2: 영미 씨가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처음으로 그걸 알아줘가지고
1: 아니 왜냐하면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2: 네.
1: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게스트분이 나오시면
2: 네.
1: 평소 그런 성격이 아니시더라도
2: 네.
1: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부러라도
2: 아,
1: 그런 걸 느껴요. 정말, 네.
2: 정말 저를
1: 네.
2: 알아주셔서
1: 아유, 예.
2: 간파해 주셔서 아 이연경님
1: 아, 센스 있다.
2: 정말 저 말빨
1: 매력 넘치죠 하셨고
2: 네.
1: 이선아님이 네. 작가님 자꾸 너무 뭐랄까 계속 말로 세뇌하시는 것 같아요. 예리하다 예리해.
2: 제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밖에 없으니까요. 뭐
1: 아, 제주죠 그게
2: 경고의 제가, 문자가 예. 하나 왔는데요.
1: 네네.
2: 장세별님 문 띄우겠습니다. 네.

0: 있습니다. 네. 용!
1: 용 쓰지 마요, 노 작가님.
0: 산!
1: 산신령이 노하십니다. 와와와와와와.
0: 야, 산신령. 잘 안 쓰는 단어죠, 요즘에. 야, 산신령.
1: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저랑 비슷한 분들 많아요. 딸랑딸랑.
0: 혹시 까먹고 계실까봐. 네. 노노.

0: 집
1: 맛있겠다.
0: 비 내리는 날 먹으면 딱이죠. 네. 우거지, 시래기, 깻잎 등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국내산 돼지뼈와 알감자, 파만으로 맛을 내어 국물이 맑고 담백한 것이 이 집만의 특징입니다.
1: 아, 이게 원래 네. 건더기 막 건져 먹는 그런 재미도 있는데 감자탕이.
0: 맞아요.
1: 요 깔끔한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드세요?
1: 아, 그럼요. 먹죠. 저 다 먹어요.
0: 뜯어요?
1: 그럼요.
0: 아, 네. 소스 빨아먹고.
1: 그래야죠.
0: 아, 그럴 수도.
1: 예, 그럼요.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아~ 네.
0: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맑은 계통의 감자탕도 좋아하는데 네. 뭐 우거지나 시래기가 듬뿍 들어간 거.
1: 매운 거 좋아하세요?
0: 매운 거를 예전만큼은 잘 못 먹지만
1: 맞아도.
0: 근데 저는 이제 매운 음식은 매워야 한다라는 주의가 있기 때문에 네. 흐리멍텅한 건 싫고 본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1: 느끼한데 섬세하긴 하시네.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작가님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 아, 이분이 얼굴은 개구쟁이가 생겼는데 굉장히 섬세하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0: 저는 우리의 그 작사 공동작업이 네. 머지않았다고 느낍니다.
1: 야, 노래 나가야 되나 여기서? 뭐 좀 막아야 될 게 필요해. 좀.
0: 요 자, 사연으로 한번 막아주십시오.
1: 1649님 네. 노중훈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된 용산구에 만나분식이란 곳이 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떡볶이랑 옛날 햄버거를 먹었는데 막 특별하게 꾸민 맛이라기보다 예전에 동네 분식집에서 먹던 따뜻한 맛이라 더 좋았습니다. 요즘 이런 곳 찾기가 쉽지 않은데 괜히 보물 같은 곳을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사장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기가 진짜 하셨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곳이고
1: 네.
0: 저는 이분이 그렇게 쓰셨지만 뭐 그것도 뭐 다 기준은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뭐 화려하다 특출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저는 어떤 음식을 내셔도
1: 네.
0: 한 곳에서 오랜 세월을 들인 집을 가면 그냥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게 뭐 맛이 뭐가 중요해요.
1: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0: 그렇죠? 네. 그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지금도 막 기억이 나고
1: 네.
0: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뭐 잠깐 듣는 거지만
1: 네.
0: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1: 지금도 계세요.
0: 계세요. 제가 알기로 저는 좀 가본 지 조금 됐는데
1: 네.
0: 아마 문자를 주신 것 같으니까 야, 계신 것 같긴 해요.
1: 네네. 네. 지금 용산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문자 50원 긴 건 100원 들고요. 미니 어플로 올리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선물도 드릴 거잖아요.
0: 네.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한 분을 특별히 소라 DJ가 뽑으셔가지고
1: 네.
0: 홍삼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보내드릴 거예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자, 김춘희 님이 용산구 남영동의 남영탁집 참나무 장작구이 맛있다고. 남영탁집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5: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네. 그 장작에 구워주는 집인가 보다.
4: 아, 맛있겠다.
5: 통닭 형태로. 거기에 뭐 이렇게 누룽지 같은 거 밑에 깔기도 하니까.
4: 어, 그거 맛있는데.
5: 닭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4: 맞아요.
5: 누룽지가
4: 구수하게.
5: 바삭하면서도 촉촉해지는.
4: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5: 저는 이제 너무 좋아하고. 근데 계속 제가 강연 같은 데 가서 늘 강조드리는 말씀은
4: 네.
5: 제가 음식 이야기를 하러 전국 팔도로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4: 네.
5: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4: 네.
5: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랑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거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4: 속도 네. 깊으시고 세상에. 제가 오늘 노중훈 작가님 잘 파악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안영미 씨 나올 때는 약간 좀 장난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예, 그렇게 좀 많이 비춰지신 것 같은데
5: 네.
4: 제가 또 보는 게 또 남다른 게 있거든요.
5: 알죠.
4: 네,
5: 저는 다 지금 제가 읽히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0201님 사연 네. 읽어주실래요?
5: 숙대 졸업생인데요.
4: 네.
5: 학교 뒤쪽에 효창공원이 있어서 수업을 째고

0: 그래서 그래. 매운 새우 과자를 안주로 낮술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춘 맛집 청춘이었네요.
1: 아,
0: 제가 예. 네발산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제 첫사랑 이름이 조윤영 씨예요. 초등학교 때.
1: 네.
0: 아, 근데 정말 저는 중고등학교 6년을 오롯이 기다려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 친구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1: 어머.
0: 근데 이제 한 번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 다시 못 봤지만
1: 네.
0: 근데 그 친구가
1: 너무 궁금하다.
0: 숙대 그 도자기 학과인가? 거기,
1: 네.
0: 거기를 이제 다녔어요.
1: 네.
0: 그래서 왠지 모르게 친숙함이 있고 네. 숙대 앞에 또마또라고 하는 꽤 오래된 즉석떡볶이집이 있어요.
1: 네.
0: 그 집의 명물은 콩불떡볶이에요.
1: 콩나물 불고기?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그 정도는 알아듣겠다.
0: 오, 예. 오,
1: 센스
0: 반가,
1: 있죠.
0: 반가.
1: 예.
0: 막...
1: 아, 어떡해. 네.
0: 와, 근데 너무 맛있어요.
1: 맛있겠다.
0: 그리고 그 집이 수제 김말이 튀김이 있는데 그게 또 아주 굉장히 명물이고요.
1: 아, 뜨거울 때 먹으면 맛있겠네요.
0: 떡볶이를
1: 너무 좋아하죠.
0: 어.
1: 짜장 떡볶이도 좋아하고
0: 어.
1: 저희 그 고등학교 동명여고 앞에 네. 꽃샘 분식이라고 있었거든요.
0: 어.
1: 용산은 아니지만 네. 그 거기 떡볶이가 엄청 달고 맛있었어요.
0: 맞아요.
1: 제가 그 떻볶이 만들 때 보신 적 본 적이 있었는데
0: 네.
1: 설탕 자르는 푸대를 이렇게 들고 부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0: 제 주유도 그거예요. 이왕 넣을 거 네. 화끈하게 넣어라.
1: 그러니까.
0: 대충 넣으면 맛이 안 납니다.
1: 요리도 하세요?
0: 아우, 어떡해요. 해주는 것만 먹을 줄 아는 입이라서 너무 송구합니다.
1: 아, 예, 이건 예. 그러시고.
0: 예, 예.
1: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연.
0: 네. 3016님. 저는 07학번인데요. 대학교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학교로 입학을 해서 저희 부모님과 인서울 학교를 들어갔다 하고 파티를 했었는데요.
1: 네.
0: 2008년 군대를 가고 2010년에 제대를 한 사이에
1: 네.
0: 학교가 죽전으로 인서울을 가서 당황한 기억이 있네. 아,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제대를 하니까 이제 학교 캠퍼스가 죽전으로 이사를 갔군요.
1: 아, 그래.
0: 예.
1: 아, 별일이 다 있다 세상에. 8841님.
0: 네.
1: 예전에 단국대가 한남동에 있던 시절에
0: 맞아요.
1: 대학생이었습니다. 단국대 길 건너편 순천향병원 반대편 쪽에 개골목이라고 불리는 골목이 있었어요.
0: 오.
1: 주로 감자탕 팔던 식당들이 모여있는 골목이었는데요. 두 발로 이거 좀 읽어봐 주세요.
0: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네 발로 기어 나와서 개골목이라 불렸던 전설이 있었지요. 저도 참 많이 기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골목이라 그래서 왜 보통 우리 개구멍이라 그러잖아요.
1: 아, 예, 네.
0: 몰래 드나드는 통로 같은 걸.
1: 네.
0: 그래서 개골목인 줄 알았더니 이제 만취한 상태로
1: 예.
0: 네 다리로 네 발로 기어 나와서 개골목이다.
1: 아이고. 세상에.
0: 여러분 네, 음주는 적당히
1: 6248님 용산 미군부대 있을 시절에 미군무원이었던 저희 남편 데이트할 때 저 데리고 미군부대 들어가서 스테이크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네. 중요해요. 이 부분 읽어주세요.
0: 아, 그때 그 고기를 썰지 말아야 했는데 그놈의 스테이크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놈의
1: 세상에.
0: 미디어 웰던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런
1: 그래요.
0: 거잖아요.
1: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고기도 사주셨는데.
0: 그렇죠. 여기 용산에 또 미군부대가 많이 있으니까. 아, 근데
1: 네.
0: 아, 이전도 많이 뭐 평택 쪽으로 이전을 하긴 했는데
1: 네, 네, 네.
0: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시는군요.
1: 옛날 얘기군요.
0: 맞아요.
1: 네.
0: 이분 사연 의미심장합니다. 8738님.
1: 네.
0: 전 여친이
1: 네?
0: 뭐 이렇게 많아. 용산에 살았습니다.
1: 네.
0: 저녁으로 스파게티 먹고 분명히 헤어졌거든요. 엄마 드리려고 감자탕을 포장하러 갔는데 아이고야.
1: 어떤 놈이랑 뼈찜 뜯어 먹고 있던 여친 때문에 10년 넘게 감자탕을 못 먹습니다. 잡것들. 아, 진짜 DJ 이런 거 다 소화해야 됩니다. 그럼요.
0: 이건...
1: 노래 막 우아하게 하다가 잡것들 이거 읽어야 되고요.
0: 아,
1: 신곡 뭐.
0: 네, 신곡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발매를 앞둔 스페셜 DJ 소라 DJ 입에서 잡것들.
1: 아니,
0: 극한 직업입니다.
1: 아니, 그럼요.
0: 예,
1: 아니,
0: 예,
1: 우리
0: 예.
1: 청취자들이 원하신다면
0: 네.
1: 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 우리 말이고요.
0: 예.
1: 잘 소화하면 또 괜찮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가 맞습니다. 또 있어요. 네.
0: 잡 것들
1: 괜찮다.
0: 네. 근데 이분한테는 어쨌든 간에 이제 감자탕이 트라우마 음식이 된 거겠죠.
1: 그러네.
0: 극복하십시오.
1: 네, 그럼요.
0: 예전 일이잖아요.
1: 예, 두 대와 네. 함께 하세요.
0: 네네.
1: 너무 일반적인 멘트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용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박다혜 마크툽 청춘의 일렉트로니카.

0: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저
0: 진... 하이파이브.
1: 하이파이브. 네, 와이파이로.
0: 네.
1: 아니 저는 진짜로 그 80년 중반부터 90년대 말까지 저희 플레이리스트가 여전히 멈춰 있어요, 사실은.
0: 플레이리스트의 네. 이름
1: 뭐 그 아까 말씀드린 85년도에 발매된 이문세 3집부터 시작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리고 95년도에 이소라 1집.
0: 아, 예.
1: 다 거기 멈춰 있어요, 저는 진짜로. 낯선 사람들 93년도 11월에 발매된 낯선 사람들 1집.
0: 네.
1: 아, 나 신청곡 하나 안 돼요?
0: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1: 아, 김민나 PD 맨날 내 신청곡을 안 틀어줘요.
0: 어, 김민나 PD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예. 나 신청곡 하나 얘기한 거 아세요?
1: 근데 그렇게 고분고분 자분자분하게 얘기해서 잘하겠어요? 빛나야 옆에 있는 애들 사람들이 잘해야지.
0: 아,
1: 깐깐하게 얘기를 해야죠.
0: 아니야, 아니야.
1: 다그치듯이.
0: 아니야, 아니야.
1: 왜냐하면 그 낯선 사람들 일집 앨범 중에
0: 네.
1: 소라 작가님이 그 보컬 담당한 전부 부르신 건 아니기 때문에 무대 네. 위에란 곡이 있잖아요.
0: 무대 위에
1: 작사도 그거 직접 하셨죠.
0: 네.
1: 그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0: 그다음에
1: 그 리프레이즈라고 해가지고 다시 특정한 구간을 반복하는 게 바로 트랙에 나오잖아요.
0: 네.
1: 그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0: 아, 다 나중에 한번 듣자.
1: 언제 그 짧아 그리고 그 노래도 길지도 않아. 들어줘야죠.
0: 예. 아니 쑥스럽잖아요. 네. 오늘 날씨 더운데 좀 약간 더울 수 있어 그 노래는.
1: 이렇게 해주면 빛나야 틀어줘.
0: 틀어주자 한번 그러면 한번 찾아주자. 한번 저희 이거 사연 읽고 있어.

0: 분께 한번 찾아서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1: 아싸.
0: 어, 한번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노주훈 작가님 신청곡 한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네네. 사연 읽자.
1: 네. 네. 7620님 어머 단대생들 다 나와. 어, 나도 한남동으로 입학했다가 죽전에서 졸업했어요.
0: 네.
1: 저는 성악과를 나왔는데요. 저희 먹성이 너무 좋아서 체육대회 끝나고 뒤풀이로 고깃집을 갔다가 고기를 거덜내서 배부르게 못 먹고 나온 전설이 있습니다. 한남동 감자탕이랑 뼈찜 먹으러 가면 끝도 없이 사리를 추구했던 기억이. 그리고 여전히 추억의 맛집인 동화냉면은 아직도 찾아다닙니다. 아,
0: 동화냉면이라는 가게가 있군요.
1: 굉장히 유명한 집이고요.
0: 아,
1: 매운 냉면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0: 물인데 매운 냉면.
1: 양념장이 풀어지 다진 양념장이 아, 풀어지기
0: 네네네네.
1: 때문에
0: 근데 또...
1: 제 그냥 추측에는 못 네. 드실 거예요 아마
0: 제
1: 꽤 저... 매워요 상당히
0: 그렇다면,
1: 매워요
0: 그렇다면 예.
1: 그래서 매운 맛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으실 거예요
0: 매운 맛이 뾰족뾰족하다 어... 오, 세상에
1: 제 책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배달됩니다. 프로 작가님한테.
0: 아 남다르다 예. 확실히. 이현진님 것도 읽어주세요.
1: 저는 시골에서 상경을 했을 때 용산역에 내렸는데요. 시골에 있던 자그마한 역이 아니라 허벌나게 됐다 멋진 어. 웅장한 역의 모습에 브라보를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1: 이게 서울의 맛이구나 싶었죠.
0: 네.
1: 사진 찍어서 시골 친구들에게 여기가 바로 서울이다라고 알려줬네요.
0: 용산역에 대한 추억.
1: 지금은 이제 역사와 그 네. 대형 쇼핑몰 또 유명한 그 영화관이 다 붙어 있어요.
0: 네네.
1: 지금은 꼭 대형 단지죠 단지.
0: 어, 저도 네. 안 가봐가지고 지금 네. 말씀으로 이제 전해 네네. 듣고 있어가지고.
1: 그 용산역에 접해 있는 그 유명한 극장은 정말 네. 그 뭐 뭐라고 그러죠 배우들이 무대 인사하러도 네네. 많이 애용하는 또 그런 극장이기도 합니다.
0: 거기 주변에 그러면 사람들 항상 많겠네요.
1: 어, 그럼요. 왜냐하면 용산역에서 뭐 서울역도 있습니다만 용, 네. 특히 이제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용산역에서 많이 출발하거든요.
0: 네.
1: 늘 사람들을 북적북적하죠.
0: 네, 그렇구나. 네. 0528님이 때는 4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 장소를 알아보러 다니던 중이었는데요. 후보에 용산 전쟁 기념관도 있었습니다. 구경 갔다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둘이 죽어라 싸우고 저 혼자 배고파서 구내 식당 돈가스를 사 먹었는데 혼자서 어, 열은 받았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결혼은 전쟁이라더니 전쟁 기념관에서 대판 싸우긴 했지만 돈가스가 너무 입에 맞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야 진짜 맛있게 써주셨다.
1: 저도 그래요. 아무리 아파도 네. 저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
0: 네.
1: 남들은 뭐 아무 맛을 느낄 수 없다고 했잖아요.
0: 네.
1: 웬걸 저는 입에 뭐가 혀에 닿으면
0: 네.
1: 그냥 다 산해진미인 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제가 그 느낌 뭔지 알아요.
1: 알죠?
0: 저는 이 세 개 빼고도 그날 당일날 저녁 때 떡볶이 먹었어요.
1: 아 발치한 부분을 피해가지고
0: 아 그냥
1: 앞니로 조물조물
0: 그냥 막 먹었어
1: 막
0: 네, 그 정도예요 제가 먹성이
1: 그리고 용산 전쟁 기념관이 제가 알기로는 그 군인들에게 할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0: 네.
1: 저렴한 가격에 아마 비교적
0: 아, 네.
1: 대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네.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네, 네. 야 우리 저는 용산에 대해서 좀 보내주세요. 추억담이 하면 네. 그러면 얼마나 올까 생각했는데
1: 네.
0: 다들 그래도 추억담이 있으시네요.
1: 어제 1,000통 넘었잖아요.
0: 네.
1: 오늘 몇 통입니까?
0: 오늘은 코너가 있고 제가 또 네. 중간중간에 계속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아. 1,000통까지는 좀 무리인데 네.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1: 저 때문에 그런 거겠죠?
0: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엄청 영업을 해야 돼요. 아, 어이, 꺼졌다.
1: 아, 괜찮아요?
0: 일단 제가 이거 켠 다음에 다시 문자 네. 알려드릴게요.
1: 일단 예. 그러면 제가 문자를 하나 읽을까요?
0: 네, 읽어주세요.
1: 245 하나님인데요. 최근에 네. 사라진 용산구 한남동 우사단길 달동네가 기억에 남습니다.
0: 아, 네.
1: 저희 외할머니께서 사셨던 곳이었거든요.
0: 네.
1: 사람 냄새 자욱했던 동네였었는데
0: 네.
1: 지금은 재개발이 되면서 사라진 동네가 되어서 그리움이 남네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달동네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아예 사라질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아. 아.
1: 그럼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극히 일부분
0: 네.
1: 옛 흔적을 보듬고 있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고.
0: 지금 다 아파트 짓고 막 그러죠. 그런데 다 헐어서.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사실은 이쪽 한남동 뭐 예를 들면 해방촌 이쪽도
0: 네.
1: 위로 올라가면
0: 네.
1: 아직도 그 옛 골목에 미로 같은 골목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죠.
0: 아, 남아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얼마 전에 성시경 씨 네. 유튜브 갔다 왔거든요.
1: 네.
0: 그쪽 동네는 집들이 다 이제 옛날 집들 있고
1: 네.
0: 골목 있고 막 예, 막 올라가는 오르막길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1: 네.
0: 어, 그래가지고 진짜 정겹더라고요.
1: 맞아요.
0: 가게 모양도 다 다르고 집 모양도 지붕도 네. 다 다르고 근데 이제는 아파트 다 똑같이 서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

0: 수가 없거든요.
1: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담벼락의 높이죠. 아, 예전에 다 담벼락이 네. 낮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웃기웃. 물론 네. 남의 살림, 세간 살림 훔쳐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 네, 걷다 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건 네. 뭐 다 옛 말이 된 거죠. 뭐. 네.
0: 작가님 맞으시다. 우리 노 작가님 이런 분인 거 알아주세요, 여러분. 네. 우리 노 작가님 신청곡도 그러면 지금 들려주실 수 있나요?
1: 어, 진짜.
0: 아이고 쑥스럽다. 네. 낯선 사람들 무대 위에.

0: 아 이거 노 작가님 네네. 노래 가사 없고요 네. 연주곡만 있는 버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 그럼 빛나 PD가 어지간히 틀기 싫었던 거죠. 내가 너에게 소라 누나의 목소리는 안 들려준다. 너의 희망은 일부분만 들어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아니 그래서 제가 정말. 다음에 예. 다시 골라가지고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1: 약속해줘요.
0: 네, 약속해줘. 별거 다 한다. 자 그리고 왜 그랬냐면 제가 네. 이 노래 왜 끝났냐 하면 네. 우리 홍삼 선물 세트도 선물 드려야 되고
1: 아,
0: 시간이 좀 짧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리하느라고.
1: 저를 조금 붙잡고 싶으시면 의뢰 네. 제가 네. 4부 초반까지는 있다가 갑니다.
0: 아 그래요? 네네네. 제가 몰랐어요. 저는 3부에 딱 맞춰야 되는 줄 알고. 아니,
1: 조금 제가 그래가지고 네. 약간 마음이 차갑게 짜게 식긴 했습니다만은 아, 왜냐면 저희가 진짜로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 왜냐면 저희 회의를 해야 돼요.
0: 아,
1: 오늘 아~ 읽은 사연 중에 뭐가 제일 좋았다.
0: 네네.
1: 소라 DJ의 의견, 뭐 저의 의견, 네. 또 빛나 PD의 의견을 여기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0: 아,
1: 시간이 필요합니다.
0: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저희 사연 읽어야 되나요?
1: 아, 사연을 몇 개만 더 볼까요, 그러면?
0: 네.
1: 3848님,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려나요? 삼각지였던 봉산집이라고 오래되고 유명한 차돌박이 집이 있습니다.
0: 아이고, 맛있겠다.
1: 차돌박이 당연히 맛있고 노포 분위기도 좋은데요. 의자가 없어서 다리에 쥐난 채로 어그적 나오게 되는 게 단점이네요. 이 집은 너무 유명하고요.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 너튜브에도 여러 번 소개된 집이에요.
0: 의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예 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1: 제 기억으로는 전 있었거든요. 바뀌었나 시스템이?
0: 예.
1: 근데 그 차돌박이가 보통 저희가 얇아가지고 네. 10초 안에 구워서 먹잖아요.
0: 아, 네, 그렇죠.
1: 여기는 좀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
0: 아, 네.
1: 그래서 조금 씹는 맛도 강한 편이기도 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유명한 집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박영선 님이 네. 대학교 때 남친이 컴퓨터 조립해준다고 해서 용산 전자상가 가서 컴퓨터 같이 샀었어요. 쓰셨고, 진짜 용산 전자상가 맞아요.
1: 가보신 적 있으세요?
0: 가본 적은 없겠죠. 근데 네. 대부분 그때 거기서 다 샀으니까 뭐
1: 맞아요.
0: 예, 게임 같은 게임기도
1: 맞아요.
0: 거기서 사고
1: 뭐 키보드
0: 예,
1: 뭐.
0: 그리고 안 나왔던 앨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에 앨범 안 나온 것도 거기서 또 팔고 그랬던
1: 아,
0: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0: 예.
1: 구하기 좀
0: 어려운 것들.
1: 희귀 앨범 같은 것들.
0: 네, 맞아요. 네.
1: 45초 남았는데요. 6627님. 95년도 중학생 때 용산 전자상가 컴퓨터 제품 관련 한창 핫할 때
0: 네.
1: 돈이 없던 시절이라 게임 CD 복사본 사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래 그래 이런
1: 근데
0: 거.
1: 근데 집에 와서 해보니 공 CD였던 용산역에서의 흑역사네. 야 이거는 너무한데?
0: 아니 그런데 이런 기억이 네. 있을 법해요. 예, 저 예, 뭔지 알겠어요.
1: 네.
0: 제가 이제 광고 듣고 홍삼 선물 세트 받아갈 최고의 사연 같이 한번 노 작가님이랑 뽑아보겠습니다.
1: 네.
0: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0: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안영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노중훈 작가님이랑 엄청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노중훈의 노 계획 노다지.
6: 노노노.
5: 노노노노노. 아니 노중훈.
6: 와, 감미로.
5: 아니, 아 감미로워요?
6: 감미로워요.
5: 괜찮았어.
6: 아, 갑자기
5: 어떻게 할 거야, 숨소리.
6: 갑자기 심야 방송. 노노노.
5: 아니, 네. 근데 노중훈 작가님, 네네. 제가 이름 다시 한번 노중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또 왔어. 5219님이 소라 씨, 노중원 작가님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노중훈 작가님이세요. 네. 노종현으로 오기도 하고 그 약간 그러실 수 있을 이름인가요?
6: 그 모르겠어요. 근데 라디오 20년 거의 돼가는데 네.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 5219님께는 일주일 동안 문자 정지권 드리겠습니다. 복수해야죠. 8852님께서는 네. 아니 이 캠이 뭡니까? 이거 완전 생글방글 쇼인데.
5: 아, 싱글방글 아니고 생글방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자, 뭐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6: 네.
5: 오늘 용산구 사연 중에서 최고의 사연 바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6: 네, 저희가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요.
5: 네.
6: 우리 곱디고운 스페셜 DJ 소라 작가님 입에서 네. 험한 단어를 뽑아내게 했던
5: 잡거든
6: 전전전 여친이 네. 다른 남자랑 뼈짐을 뜯어먹은 모습을 목격하셨다는 8738님 축하드립니다.
5: 자, 작가님
6: 네.
5: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연 다시 한 번만 소개하죠.
6: 네, 8738님이고요.
5: 네.
6: 전전전 여친이 용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먹고 분명히 헤어졌거든요.
5: 네.
6: 엄마 드리려고 감자탕을 포장하러 갔는데 세상에 어떤 잡놈이랑 뼈찜을 뜯어먹고 있던 여친 때문에
5: 네.
6: 10년 넘게 감자탕을 못 먹습니다.
5: 오.
6: 해주시죠.
5: 잡거든. 아, 제가 이거 소화해내느라고 너무 또 세게 얘기하면
6: 맞아요.
5: 또 예, 이거 약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6: 네.
5: 예, 그리고 듣는 분들도 오늘 또 날도 더운데
6: 맞아요.
5: 너무 또
6: 웃으시라고
5: 예, 그래서
6: 네. 네, 네.
5: 근데 이게 사연이 이것 때문에 문자가 엄청 개수가 올랐어요.
6: 아, 그렇구나.
5: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6: 맞아요.
5: 네, 감사합니다. 이분께 네. 홍삼 선물 세트 8738님께 보내드리고요.
6: 네.
5: 한 분 더 챙겨드릴 거예요.
6: 사실은 소라 작가님과 저의 공통 분모는 이 문자였습니다.
5: 네.
6: 2451님인데요.
5: 네.
6: 할머니가 사셨던 우사단길 달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 계시잖아요.
5: 저희가 달동네라는 맞아요. 이 단어에 좀 맞아요. 꽂혔어요.
6: 디귿 디귿 니은이구나. 달동네.
5: 왜? 어떻게 하려고?
6: 네? 아니, 저는 또 초성도 되게 들여다봐요. 그런 표정 짓지 말아요.
5: 가사 쓰시겠어요. 가사 쓰시겠어요.
6: 나 4부까지 눌러 앉는다면. 자, 그래서 이분께는 저희가 베이글 세트를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5: 네, 네. 네. 아, 노 작가님 오늘 처음 뵀는데
6: 네.

0: 그냥 평소에도 같이 전화하거나
1: 맞아요.
0: 얘기하던 사람 같이 너무 편했고요. 노준 작가님,
1: 노준 작가님이요?
0: 제가 콧소리가
1: 아,
0: 좀 있어서
1: 네네네네.
0: 노중훈 작가님 그 평소 성격이 어떠신지는 다 모르겠지만
1: 네.
0: 남을 위해 주는 사람이라는 건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1: 저 처음 말해봅니다.
0: 네.
1: 제 맞은편 자리에 어떤 DJ가 앉았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0: 네.
1: 마치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그
0: 네.
1: 자리에 계셨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0: 이거 우리 라디오 국장님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1: 들어라
0: 딸랑딸랑.
1: 국장아, 좀 들어라 국장아, 좀 들어라. 뭐해 국장? 아유 정말 예.
0: 저 밖에 저쪽 방에
1: 예.
0: 우리 상순 DJ 오셨어요.
1: 그렇구나.
0: 네.
1: 아유 좋네요 좋네.
0: 오늘
1: 네.
0: 상순 DJ 저좀 보세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말씀하셔야 돼요.
1: 영업 좀 하셔야지.
0: 어제처럼 그렇게 뭐 70통 왔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1: 안 돼.
0: 네.
1: 영업하세요.
0: 하셔야
1: 제발.
0: 돼요.
1: 예.
0: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볼수 있죠?
1: 네, 다음 주에 제가 저희 책두 권을 들고
0: 네.
1: 소라 작가님의 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자, 이 노래는 빅 너티 바이바이였어요. 피처링 이무진 씨였습니다. 봐라. 3740님이 언니 노 작가님한테 속지 마세요. 지난주에 이무진 씨한테도 똑같은 말 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네. 아까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안 했을 텐데. 다음 주에 얘기할 거야. 장세별님, 소라언니랑 노중훈 작가님 케미 너무 좋았어요. 선남 선녀 케미 다음 주도 기대하셨네요. 저희 선남 선녀 맞나요? 아, 오늘 저 이거 보고 계셔서 보이는한테요. 오늘까지만인가요? 내일도요? 모레 또 하고 내일은 쉬고. 그래. 노 작가님과 얘기 나눈 사이에 사연들 또 많이 도착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6460님이 오후 2시가 언니 얘기 듣는 시간이 돼서 좋아요. 부산 어느 도서관에서 이어폰 끼고 책 읽고 있는 고3 엄마입니다. 아들이 마지막 기말 시험 치고 집에서 혼자 놀고 싶대서 혼자 왔어요. 아, 세상에. 사이 좋으시네요. 그렇구나. 우리 고3인데 또 힘들겠다. 시험도 치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엄마도 아들한테 잘해주시고요. 날씨도 더운데 우리 으쌰으쌰 해야 돼요. 최경숙님, 화요일은 회사 직원들끼리 사다리 타기 게임에서 점심 먹거든요. 제가 걸렸어요. 점심으로 우와 7만 6천 원 나왔어요. 뭐 먹은 거야? 뭐 드셨어요? 언니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아요. 목이 메이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겠다. 많이 나왔다. 김정욱님,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소라 언니한테 무슨 얘기하지? 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 시작했어요. 저, 그러니까 전에 그 문세 오빠 DJ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저 아침에 진짜 눈 뜨자마자 두대 가서 무슨 얘기하지? 사연 뭐일지? 그러면서 그렇게 일어나요. 아침에 사람이 딱 눈 뜨면서 그 비몽사몽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아침 그날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이 된대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을 딱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그 정도예요. 제가 전 진짜 라디오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나 봐요. 무의식 중에도. 언닌 역시 내 천사. 언니 보니 웃음이 나와요. 고백할 거야. 사랑해요 소라 언니. 하트하트 왕하트. 김정욱님, 아우 어떻게 할 거냐. 요즘에는 남자들이 이런 거 쓰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여자분들 이런 얘기 쓰시면은 예, 좋아요. 저는 다 좋아. 아, 요즘에는 남자들이 난 그게 다 아들로 보인다. 다 아들 같아. 막, 아유 우리 아들 잘 컸네. 막 이런 느낌. 우리 아들 멋있네. 아이고 우리 아들 키 크네. 아이고 우리 아들 회사에서 일하는구나. 막 나이가 어떻건 간에 그런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다 챙겨드리고 싶어요. 2시에 데이트에 우리 남자분들 힘드신 거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임소희님,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스페셜 DJ 할 때 활동 많이 하실 거라고 하더니 요즘 소라 언니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제가 또 새로운 노래도 나와서 마침 그때 맞춰서 또 이렇게 저도 이럴지는 몰랐는데 시간이 맞아가지고 스페셜 DJ도 진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라디오 DJ 하면서 가끔 또 TV도 지금 좀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행이에요. 여러분한테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자, 오늘은 신곡, 내일은 유퀴즈. 우리 작가가 썼네요. 저 유퀴즈 나갔거든요.

0: 태연 만찬가였어요. 에이, 좋다. 아이고, 어떡하지? 저 이거 너무 쑥스러운데? 우리 새싹회원 문자로 4657님, 이소라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곡 보내봅니다. 아일릿의 이츠미 신청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아일릿의 이츠미 제가 내일쯤 들려드릴까요? 예, 요거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서요. 내일 들려드릴게요. 4657님. 어? 어떻게? 꺄! 언니 오셨군요. 2865님이 이렇게 데타 DJ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하면서 오늘 박효신 애인 이 앨범 예약 발매하는데 하시면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박효신의 AE 신청합니다 하셨던데 그래요? 아유, 효신이 또 새 노래 냈구나. 효신아, 보고 싶어. 어떡해. 보고 싶어. 우리 2주 동안 하는데 한번 초대 손님 안 되나? 광고.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2시의 데이트, 저는 이소라입니다. 저희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IS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이비가 푸드 또 태균이가 하네. 지금 제 옆방에는 우리 상순 DJ가 방송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상순 DJ한테 아유 문자 많이 보내달라고 영업하셔야죠 막 그랬는데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상순 DJ와 함께 사연 올리시면서 이제 방송 완벽한 오후 들으시고요. 9742님이 누나 오늘 신곡 나왔다면서요. 저 오늘 퇴근하고 집에서 작은 청음회 열려고요. 관객일은 저고요. 관객인은 제 강아지예요. 제 강아지랑 소라 누나 신곡 잘 감상해 볼게요. 명규님, 아휴 어떡해. 고마워요. 아이고 어떡해요. 제가 이거 제 노래 새로 나온 거 이런 거 쑥스러워가지고 얘기하기 좀 뭐해 하는데 우리 작가들이 좀 챙겨줘가지고 사연 올려주셔서 제가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이순옥님, 언니 오늘 화요장터에서 이불 맛집 사장님의 추천으로 여름을 날려버릴 시원한 냉감 이불을 착한 가격에 업어왔어요. 열많은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소라 언니의 그대와 춤을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나 이거 어떡하지? 정말 이렇게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시의 데이트 팀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틀째인데 진짜 신나게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 오늘 끝곡으로 제 노래 들려드리면서 그대와 춤을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0: 가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브라이튼 도서관. 여의도에 새로 문을 연 구립 도서관인데요. 약 1000평 규모의 넓은 공간에 높은 층고와 통유리창이 어우러져 마치 대형 서점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브라이튼 도서관은 편하게 책을 읽는 공간부터 조용히 작업하기 좋은 테이블들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곳은 청음 공간입니다. 통창 너머로 푸른 나무와 분수가 보이는 소파에 앉아 LP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밖으로 나오면 분수가 있는 탁 트인 정원이 이어져 햇살을 받으며 잠시 쉬어가기도 좋다고 하네요. 여기는 한 시간만 있다 가려다 하루가 다 가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리차드 세 그리고 엠 데이먼의 벨라 들으셨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리듬에 여유로운 그런 보컬, 아주 목소리가 뭔가 굉장히 여유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 리듬은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렇게 뒤로 쫙 기대서 조금 뒤로 가는 듯한, 그런 좀 기대가는 듯한 아주 여유 있는 그런 보컬, 너무 멋지네요. 와, 오늘 완벽한 하루의 첫 곡도 아주 기분 좋게 시작했고요. 문현정님이 딴 방송 듣다가 4시 되면 얼른 넘어옵니다. 인사 안 하면 우리 순디 섭섭해하니까 출첵 먼저 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현희 님이 순디 이설아 언니 거 듣고 영업당하고 기다렸지요. 애들 하원하기 전까지 듣고 갈게요 라고. 참 이렇게 또 우리 저도 방금 잠깐 만나서 인사를 했지만 우리 또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우리 이소라 DJ가 또 또 문자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부러워했었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영업하시라고 했다가 자기 스스로 영업을 해주시고 또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문자 얘기 안 하려고요. 5869 쓰시는 분이 순디 소라님 문자에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극 내향인 초초초 용기내 문자 보내요. 이렇게 또 우리 이소라 DJ의 얘기를 듣고 또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시에 데이트를 듣고 냉정하게 돌아섰던 분들 오늘 잠깐씩 이렇게 아까 우리 이소라 DJ의 얘기를 듣고 잠깐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문자 보내고 바로 돌아가시지 않을 거죠? 저희 완벽한 하루 오늘 굉장히 좋은 음악이 또 저희 또 우리 2시 데이트의 스페셜 DJ 이소라 DJ의 노래가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쁘신 분들은 또 가야 되지만 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취향의 공유 아시죠? 어제 제가 열심히 홍보했었는데 우리 별이 빛나는 밤에 DJ 김이나 씨가 또 오십니다. 또 오늘 2시간 아주 즐겁게 우리 완벽한 하루 들으시면은 아주 즐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김이나 DJ 또 특별한 취향의 공유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상순 퀴즈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꽉꽉 차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음악들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 또 특별한 취향의 공유에서는 김이나 DJ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들, 또 DJ니까 얼마나 또 좋은 음악을 많이 알겠어요.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올 거니까 계속해서 완벽한 하루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신청곡이 있으시면은 보내시면 됩니다. 뭐 바쁘시면 안 보내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또 무료니까 또 부담 없이 미니를 다운받으시면 거기서 또 서로들 얘기를 또 나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또 저한테 또 완벽한 하루에 신청하고 싶은 곡이 있으면 또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 2부 함께 하시는

0: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3일제약, 백조싱크, 유성물산교역, 브람산마이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제주항공,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과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6: 상큼함이 필요할 때
7: 와인 비니거 굿,
8: 레드 와인 비니거
9: 베럴,
10: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9: 베르디.
6: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10: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5: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11: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11: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이소라의 트랙 3, 트랙 3 들으셨습니다. 아, 이 노래는 참 뭔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저도 효린의 민박에서 박보검 씨가 이 곡을 이렇게 부르는 걸 옆에서 봤는데 그 박보검 씨가 그렇게 맑아서 그런가 되게 뭔가 이 노래만 들으면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제 그 제주에 있는 집에 연습실에서 보검 씨랑 저랑 제 아내랑 셋이서 이렇게 하다가 보검이한테 이제 노래 하나 불러봐라 했더니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 좋다. 안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를 우리 보검이가 또 부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쨌든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이소라 DJ의 목소리 듣고 또 이소라 아까 2시 데이트의 마지막 곡도 우리 이소라 DJ의 노래였고 또 완벽한 하루에서 이렇게 또 이소라 DJ의 노래를 들으니까 참 너무 좋아요. MBC에서 이렇게 MBC FM4U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DJ를 2시간씩 해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소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9709 쓰시는 분이 순디 하잇 완화에서는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들이나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냥 음악 들으면 각자의 다 소개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죠. 옥상범님은 순디 방황하다가 돌아왔어요. 출첵합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정말 딴 데 이렇게 돌아다녀봤자 피곤해요. 그냥 여기 정착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좋은 노래 계속 틀어드리니까 옥상범님 계속 완벽한 하루에서 그래도 맞아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도 좋은 노래 많이 나오고 또 즐겁잖아요. 가끔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거 좀 취향에 안 맞는 노래 나오면 싹 돌렸다가 또 다시 또 왔다 갔다 하셔

됩니다. 네. 박효진 님이 순디 안녕하세요. 아직 굿즈 주문을 안 했는데 색 고민 중이에요. 색깔, 컬러 고민 중이에요. 티는 회색이 마음에 드는데 모자는 예쁜 건 파랑이고 잘 쓸 것 같은 건 회색이고 라고 고민이 많으시군요. 그 흰 티도 좋고 정말 그 회색 티가 굉장히 잘 나왔어, 색깔이. 그리고 정말 모자는 그 차콜색 모자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알아서 두 개 다 아니 두 개 사서 두 개를 사셔서 잘 어울리는 거를 쓰시고 하나는 선물 어떠세요, 박효진님? 아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자 아 좀 민망하니까 노래 듣죠. 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우리 이소라 씨 다음에는 이 노래가 김광진 씨의 목소리가 나오면 참 잘 어울려요. 김광진의 노래입니다. 비타민.

김광진의 비타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랩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갑자기 컴온 Do you handsom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한번 가사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김광진 씨의 곡 잘 들었고요. 잠시 후에는 특별한 취향의 공유 에세이집 일상주의자의 감각의 작가이자 별밤 DJ 김이나 씨와 함께할 건데요. 저도 지금 그 책을 거의 막바지까지요. 오늘 다 볼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낮잠을 좀 자나 못 봤대요. 어쨌든 켈라니의 After Hours 틀어드리고 잠시 후 특별한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0: 황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윤석철의 오션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국내외 공연까지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는 재즈 피아니스트 윤석철 씨가 며칠 전에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곡은 래퍼 유름과 함께 했는데요. 작년에 열린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올해 신인 아티스트 상을 받은 분이죠. 유름의 가사에 윤석철의 피아노와 편곡이 더해져서 오션이 완성됐는데요.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음악만이 희망이니까 계속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윤석철과 유름이 함께한 노래 오션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 특별한 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What's my role in this society? All this 20 bucks in 안쪽이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어 이젠 공부도 별로 안 하지 Irony I see myself through the eyes of me 사람이 목표가 된 적은 처음이었지 그 낯선 곳은 날 집어넣고 now I'm suffering 변수가 많은 건 피해 그게 내 BS I still check by 니체

0: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윤석철의 오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싱글이고 아주 독특해요. 이렇게 피아노 피아니스트가 래퍼와 함께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그러니까 어쿠스틱 사운드에 이런 유름의 랩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곡 여러분들 뭐 윤석철 씨는 우리 이제 3부 시작할 때 항상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걸 외쳐주시는 분이라 또 이렇게 신곡이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가족 같은 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취향의 공유 잘 들었고요. 오늘 취향의 공유, 특별한 취향의 공유에 함께 하실 분, 뭐 우리 MBC DJ니까, MBC FM4U의 DJ니까 뭐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이 김이나 씨 대장부엉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별이 빛나는 밤의 DJ 그리고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내신 우리 김이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들어오는군요.
0: 아, 그럼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1: 우리는. 아, 그러네요.
0: 우리는 뭐 없어요. 그냥 쑥 들어오면 됩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아유, 우리 완벽한 하루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여기는 그냥 청취자분들인가요? 애칭 안 지으셨나요?
0: 없어요.
1: 왜? 왜요?
0: 아, 그냥 저희는 뭐요? 그런 좀 약간 제가 그런 성격이
1: 그런
0: 아니라.
1: 그런 분일수록 네. 더 강요하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1: 아무튼 완벽한 하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같은 이곳에서
0: 맞아요.
1: 별이 빛나는 밤을 진행하고 있는 DJ이자 작사가인 김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하고 있으니까
1: 아, 볼 수가 없으니
0: 우리 대장부엉이 보고 싶은 분들 네. 빨리 이렇게 미니로 접속하셔가지고 우리 대장부엉이 또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밤에 또 목소리 듣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작가로서 오셨기 때문에
1: 작가로서
0: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받았어요. 또 네. 고맙게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걸 보면서 참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1: 그런가요?
0: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가지고.
1: 그런 데서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게 조금 네. 내가 좀 너무 찌질한가? 아니면 너무 좀 이상한 건가? 싶은데 사람들이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해. 이런 맞아요. 피드백이 제일 좋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즐겁게 책을 또 한 30페이지 정도 남기고 지금 오늘 오면서도 이렇게 읽으면서 왔는데 참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책 얘기도 뭐 계속 하겠지만 제가 작년에 패밀리데이 때 제가 별밤에 갔었어요.
1: 맞아요.
0: 거기에 시스템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어떤 게 특별했나요?
0: 이게 보통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광고 때문에 잘릴 때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거기서는 뒤에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와, 그 PD의 테크닉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그게 우리도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네. 어지간하면 그리고 이 분위기가 이 노래가 여기서 잘리는 건 선 넘는다 싶을 지경일 때는 네네. 약간 나름대로의 별밤의 어떤 전통으로 가지고 가고는 있어요.
0: 저는 그 시스템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1: 너무 아쉬울 때 있잖아요. 네, 가끔 페이드아웃 되면. 네.
0: 그러면은 그 정도 시스템이면은 진짜 긴 곡도 자주 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저희는 뭐 굉장히 긴 곡도 많이 틀어봤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내가 무조건 완곡을 들어야겠다 하면 어떻게든 이게 완전히 나갈 수 있게 제가 멘트를 끊는데 가끔 피치 못할 때.
0: 피치 못할 때가 있죠.
1: 예, 그럴 때는.
0: 사연도 뭐 소개해야 되고.
1: 맞아요.
0: 참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래서

0: 아니, 이 같은 스튜디오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1: 이 자리는 처음 앉아봐요.
0: 아, 바로 건너편에.
1: 그 차 안에서 저쪽에 아. 앉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아 게스트들이야 요 느낌이구나.
0: 보통 싶어요. 이제 우리 이제 MBC FM4U의 DJ들은 사실 타 방송 게스트를 잘 못 가잖아요.
1: 못 가요?
0: 아니 갈 수는 있지만
1: 그냥 안 가는 거 아닌가?
0: 아.
1: 저는 MBC 라디오 위주로 요번에 좀
0: 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1: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상하게 불현듯 딱 써요. 라디오를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다가 게스트로
0: 네네.
1: 이상하게 이상선 선배님 프로를 가고 싶다 그래요? 제일 먼저 제 PD한테 얘기를 드렸었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 다른 데 또 어디가 있지 지금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일은 손석희 선배님
0: 아 좋죠.
1: 예, 그렇게 일단 해서 그리고 여기서 먼저 몸을 풀어야
0: 아 그렇죠.
1: 예.
0: 내일 좀 깊 되게 깊어질 거고 여기는 아주 가볍게
1: 아니 은근히 또 손석희 선배님이랑도 몇 번 토크를 했는데
0: 네네.
1: 조금 좀 가벼운 케미가 생겼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제가 또 마음 편하게
0: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로 이 스튜디오에서 게스트로 하면 좀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1: 좀 아, 한 적 있다.
0: 아, 그래요?
1: 저 많이 이 안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 저 윤상 선배님 오늘 아침인가?
0: 그렇죠.
1: 그냥 예. 네. 아, 그래서 거기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 제가 너무 재밌게 듣는 코너가 있어 가지고
0: 아,
1: 옛날 이제 차트 쫙 들으면서 히트곡 거기에 그 코너로 제가 자처를 해서 나가 가지고 같이 놀다 온 적이
0: 원래
1: 있어요.
0: 원래 데이브레이크의 그
1: 이원석 씨.
0: 씨가 하던.
1: 그래서 그분 계시는데 그냥 옆에서 같이 떠들다.
0: 아, 그랬구나. 자, 어쨌든 지금 이 완벽한 하루의 이 지금 이 코너는 취향의 공유라는
1: 그렇죠.
0: 코너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이나 씨가 평소에 듣는 또 되게 기대가 큽니다. 특히 왜냐면은 이제 DJ들은
1: 네.
0: 평소에 무슨 음악을 들지 제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왜냐면은 정말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DJ들은.
1: 듣게 되죠.
0: 자이반, 타이반.
1: 그렇죠.
0: 그래서 평소에는 어떤 그 평소에도 음악을 많이 들으시죠?
1: 많이 듣고 굉장히 고인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0: 아, 그래요?
1: 저는 근데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요즘 듣는 것도 당연히 요즘도 다 듣는 곡들 위주지만
0: 네.
1: 테마가 제 취향의 어떤 척추?
0: 아.
1: 취향의 역사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곡들을 가져왔어요.
0: 네. 그러면 첫 곡은 어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1: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0: 야.
1: 이 곡을 당연히 선배님 기억하시겠고
0: 이건, 네.
1: 제가 이 노래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인가 또는 그보다 어렸을 때일 수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 네. 그때 듣는데 이걸 부르는 아저씨가 너무 멋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0: 굉장히 세련됐었어요. 그때 그 당시
1: 그 음악이 네, 그죠?
0: 음악이.
1: 네. 네. 근데 그리고 그 이분이 나는 저 아저씨가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하다가 얼마 후에 강수지 씨가 시간 속의 향기를 부를 때
0: 네네.
1: 저 언니는 내 이상형 언니다 했다가
0: 네.
1: 그 다음에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부르는데
0: 네.
1: 아니다 내 사랑은 김민우였어.
0: 그렇죠.
1: 그러나 그분들이
0: 네.
1: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막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 작곡 윤상.
0: 아 그렇죠.
1: 그때 깨달았죠.
0: 네, 맞아요. 아 윤상이구나.
1: 윤상이었다. 해서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0: 그렇습니다.
1: 쭉 제 원픽, 원탑.
0: 그런 곡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그런 노래를 듣고 나중에 그걸 우리 상희 형이 만들었다고?
1: 그것도 최초 제일 어릴 때 쓴 네, 거예요.
0: 그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작곡가로서
0: 정말 너무하죠. 정말
1: 좀 지독하지 않습니까?
0: 지독하죠. 그게 진짜 좀
1: 사람인가?
0: 나눠야죠 이제 좀
1: 그렇죠.
0: 혼자서 정말 다 했어요.
1: 와.
0: 네. 어쨌든 그 윤상의 그 김이나 씨의 어린 시절을 누군가를 반하게 만든 그거 황치훈의 이게 사실 이런 노래는 사실 무기거든요. 이 DJ로서
1: 네.
0: 이런 노래 한번 던져주잖아요.
1: 네.
0: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1: 아 그래요?
0: 네. 특히 이 4시 때는 네.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 기대하십시오.
0: 자 한번 그거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4: 토익은 해커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특별한 취향의 공유 별밤 DJ 김이나 씨.

0: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2233 쓰시는 분이 순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평소 완벽한 하루와 별밤은 꼭 챙겨 듣고 있는데 오늘 이나 씨도 나오니 너무 좋네요. 라고 하셨고요. 0349 쓰시는 분이 완화의 김이나 님이 나와서 반갑네요. 책 사서 읽고 있어요. 어, 라고.
1: 감사합니다.
0: 저도 이 일상주의자의 감각이 책. 아,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2: 아, 또 이렇게 또.
0: 책. 책갈피도 예쁜 걸로 제가
2: 부끄럽네요.
0: 아주 참 어쨌든 참 이 얘기는 또 좀 이따가 해보고요.
2: 네네.
0: 아주 우리 그 황치훈 씨의 추억 속의 고대 이거 들으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2: 선배님도 오랜만에 듣지 않으세요?
0: 오랜만에 듣고 완벽한 하루에서도 한번 틀었었어요.
2: 아, 네,
0: 이런 거 틀으면 이제 또 아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2: 많이들 좋아하시려나?
0: 별밤에는 연령대가 좀 어떻게 돼요?
2: 연령대가 진짜 다양해요. 초딩 부엉입니다부터 70대인데 보내도 될까요까지.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하긴 한 것 같아요. 별밤이라는 프로그램 자체 특징인지. 시간대가 아무래도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좀 일정을 끝난 시간이니까.
0: 맞아요.
2: 근데 4시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패턴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0: 퇴근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2: 아니 집에서?
0: 집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퇴근하기 전에 막바지 일을 하시면서 이제 한쪽에 이어폰을 꼽고
2: 완전
0: 머리를 이렇게 풀었대.
2: 완전 블루투스는 위대합니다.
0: 그러니까 에이. 그런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2: 맞아요.
0: 자, 우리 김이나 씨의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2: 이따요,
0: 하고요.
2: 이따요.
0: 두 번째 취한 곡. 아, 이 곡도 좀 위험합니다. 어떤 곡인가요?
2: 그 이제 본캐를 가지고 왔습니다. 윤상의 결국 흔해 빠진 사랑 얘기인데요.
0: 아, 그렇죠.
2: 많은 뭘 가져올지 항상 고민하지만 이 노래는요. 윤상의 이 편곡에 또 반할 수밖에 없는 스트링이 되게 멋있게 들어간
0: 맞아요,
2: 곡이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가사가 가사랑 스트링이랑 주고받아요. 내용적으로. 뭐 약간 뭐 어떤 슬픈 한마디가 나오면 특히 벌스 도입부에서 뭐하면 시무룩한 첼로가 이걸 받고 잠깐만요. 빨리 이제 들어야지만 전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0: 우리 듣고 3부에서 얘기하죠.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인재 등용에서 등용은 등용문과는 다른 말입니다. 등용문은 한자 오를 등을 써서 용문에 오른다는 뜻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을 이르는 말이죠. 잉어가 중국 황어강의 급류인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학벌이나 배경이 등용의 수단이 될 순 없다 에서 등용과는 한자부터 다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납,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0: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특별한 취향의 공유 김이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2부 마지막 곡 그 취향곡 얘기를 하다가 제목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2: 아니 진짜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죄송합니다.
1: 우리는 그리고 전곡을 완곡을 들어야 된다는
2: 그래, 어떤 그게 제일 급했어.
1: 그게 우리 윤상 노래는 다 들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1: 혹시 뭐 이 노래가 어떤 제목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번 다시 말씀을 해드릴까요?
2: 결국 흔해 빠진 사랑 얘기였습니다.
1: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우리도 뭐 들으면서 또 매번 들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윤상의 음악을 이렇게 누군가와 네. 같이 들을 때 참 재밌어요. 어떤 뮤지션이랑 듣더라도 네. 다들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하지만 포인트가 달라요.
2: 달라.
1: 야, 이 사운드 이게 왜 안 촌스러운 거야? 그 옛날인데 이런 분들부터 방금 이나 씨는 이 목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보입부가 이랬다가 끄듬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막 나누는 게 참 그게 재밌어요.
2: 그리고 공통적인 거는 특히 네. 그 곡 쓰시는 분들이랑 윤상 얘기를 하면은 네. 보통 약간의 화내면서 얘기해요.
1: 사운드 이게 뭐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2: 약간 화들이 조금 나.
1: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아 정말 그래도 윤상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1482 쓰시는 분이 저도 한때 엄청 윤상에 빠져 있었는데 왠지 모를 쓸쓸함과 허전함과 그리움과 무언가에 향한 갈망 같은 느낌이 좋아서 엄청 들었었네요. 빠져 있었는데 그런 갈망, 쓸쓸함, 허전함, 그리움, 갈망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2: 그죠. 이게 3집까지가 쓸쓸하고요. 4집부터는 네. 따뜻해지시니까요.
1: 맞습니다. 네,
2: 후기작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1647 쓰시는 분은 이나님 온다고 하셔서 가게 라디오 크게 틀었어요. 라고.
2: 감사합니다.
1: 아, 이렇게 또 김은아 씨가 완벽한 하루에 와주셔서 너무 좋고요. 또 일상주의자의 감각.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우리 광고를 듣고
2: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예,
1: 광고가 많아요.
2: 예, 예.
1: 자,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책 얘기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특별한 취향의 공유. 작가 김이나 씨와.
1: 맞아. 작가다.
0: 자, 일상주의자의 감각. 이런 책이에요.
1: 아, 예, 예.
0: 일단 저는 일상주의자라는 어떤 단어,
1: 네.
0: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을 이렇게 쓰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1: 사실 저 단어는 저희 편집자가 좀 추천해 줬고요.
0: 아,
1: 네. 저는 그거를 좀 하찮게 그냥 하루살이형이라고 저는 저를 표현하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되게 루틴이 그러니까 똑같이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아. 삶을 되게 좋아해요.
0: 그래요.
1: 그리고 네. 그냥 내가 가장 익숙한 것들 그런 곳들과 그런 행동 패턴 안에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그 쳇바퀴를
0: 네.
1: 만들어 그 안에서만 굴러가도 되는 삶이거든요.
0: 정말 DJ로는 정말 최고의
1: 맞아요.
0: 성격이네요.
1: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근데 그리고 가끔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근데 그 일상에서 루틴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네.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일상 안에 내가 없는 느낌이 드는 느낌 아마 다들 한
0: 네네.
1: 번쯤은
0: 그렇죠. 네.
1: 근데 그때 다시 글로 너무 복귀하고 싶은데 안 되는 네네. 그런 경험을 이렇게 몇 번 해봤을 때
0: 네네.
1: 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겠다 나중에 이제 그렇죠. 제가 돌아오고 나서 그래서 그 딱 한 걸음만 움직이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데 그 한 걸음이 되게 어려웠던
0: 힘들죠.
1: 기억이다.
0: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어떤 이 책은 그러니까 에세이예요.
1: 예.
0: 네, 그 김이나 씨의 어떤 생각들을 잘 이렇게 쫙 나열한 에세이인데 어떤 얘기를 이 책을 읽는 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건지.
1: 저는 또 거대한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는 종류의 얘기는 아니고 다 조금 나풀거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 얘기들이 네. 되게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기와장 같은 그런 얘기들은 아니고 근데 어디서 텍스트로 잘 하기에는 애매한 정도의 이야기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사소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일상을 지키는 데에는 그런 되게 가볍고 우리가 항상 피부 근처에 있지만 누군가가 엄숙하게 텍스트로 남기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그쵸, 네.
1: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우리의 조금의 그 마음의 신변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이렇게 좀 그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에 되게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아, 이나 씨도 이런 생각을 하네. 라든지.
1: 네.
0: 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런 또 글을 또 제가 읽고 아, 이 책에서 좀 그런 위로를 받을 수

0: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가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책 리뷰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네요.
1: 그래요?
0: 야,
1: 이건 뭐 초기라 그런 거고요.
0: 그래요. 아, 계속 10점으로 유지되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아주 맞아요.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은 또 재밌기도 재밌고 아무래도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작사가가 쓴 그 에세이집이라 이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를 여기에 쓸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감탄을 하면서 제가 봐서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 또 즐거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찾아봐 주십시오.
0: 네. 빨리 검색하셔가지고 주문하십시오. 책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읽지 않아도 좋다. 사는데 기쁨을 많이 얻거든요, 책은.
1: 진짜 그렇긴 해요.
0: 책은 살려고 사요.
1: 그런 책들이 정말 많긴 네, 합니다.
0: 정말 쌓여있는 책들 많고 예, 그러다 보면은 한두 줄씩이라도 읽게 되니까
1: 맞습니다.
0: 일단 소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또 다시 김이나 씨의 취향곡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곡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1: 저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입덕한 뮤지션이고요. 데이브레이크의 올드 앤 와이즈라는 곡을 가지고 왔어요.
0: 워낙에 이제 데이브레이크를 좋아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1: 아, 그래요? 네,
0: 저도 뭐 워낙에 이제 이원석 씨하고 굉장히 친하시고 또 입덕하고 있다는 건 많이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1: 맞아요.
0: 아,
1: 성공했네요.
0: 네.
1: 이제 그래서 데이브레이크는 이제 넌 언제라는 원래 모노 원곡
0: 넌 언제나
1: 그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했고 네네. 보통은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은 그 원곡의 만듦새와는 상관없이 리메이크 버전을 좋아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왜냐면 원곡이 너무 좋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그 약간의 예스러움까지 있어야지만 그 정서가 완성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나한테. 네. 근데 어느 날 리메이크 버전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0: 데이브레이크의 리메이크 버전을 들었는데.
1: 그 뭐야? 그래서 이 노래 들었다 놨다라 뭐 꽃길만 걷게 해줘 좋다 유명한 곡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곡은 많이 알지만 제가 그렇다고 데이브레이크만 디깅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넌 언제나를 듣고 이 약간 그 이 밴드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그러고 들었다 놨다 나왔을 때 나의 신인 윤상 씨도 데이브레이크를 너는 좀 들어봐 계속 추천해준데 나는 왜 그 신의 말을 왜 그때 듣지 않았지?
0: 들었다 놨다로 좋아하신 게 아니었군요.
1: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저는 조금 이렇게 그 데이브레이크 타이틀곡류보다는 나중에 이제 디깅을 해보니까 수록곡들 중에 좋은 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타이틀들 다시 들어보니 장난 아니네.
0: 잘하는 애들이었구나.
1: 제가 감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었구나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0: 맞아요. 나이가
1: 오라버님들이 저어주고 그것도 깜짝 놀랐었고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이 가사가 팬으로서 들었을 땐 진짜 여기가 막 갈기갈기 찢기는 느낌이긴 한 가사 내용이에요. 이게 처음 시작에 모든 것이 예전 같지가 않지. 어느 누구도 나름 화려했던 내 어제 따위엔 관심조차 없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근데 아까 그러면서 난 왜 이 모양일까? 정말 모르겠어. 실망하고 싶지도 주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고백적이고 근데 마지막에는 데이브레이크의 많은 메시지들이 그렇듯이 야 그래도 내가 된대. 난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무한의 힘을 주면서 끝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박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솔직함이거든요.
0: 그렇죠.
1: 어떤 비유도 없이 항상 좀 모든 뮤지션들이 그렇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뮤지션들 다 불안이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곡에다가 솔직히 썼지 해서 처음 들었을 때 막 펑펑 울고
0: 그래요.
1: 그랬었던 곡이라 여기서 함께 듣고 싶어요.
0: 궁금한데요. 데이브레이크의 올드 앤 와이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데이브레이크의 Old and Wise. 참 이렇게 기분 좋고 에너지 좋은 이 음악에 그런 되게 반전이 있는 슬픈 가사 이런 곡들이 꽤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곡들이 더 마음이 아파요.
1: 한때는 그런 곡들이 주류였는데.
0: 맞아요. 근데 참 감정을 그냥 가사를 안 듣고 음악만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1: 맞아요.
0: 근데 가사를 거기에 딱 얹히면은 정말 뭔가 속에 이 뭔가 응어리가
1: 생겨버리네.
0: 생겨버린 그런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1: 토이 좋은 사람 대표적으로.
0: 맞아요. 그렇죠. 예. 참 그런 노래들 데이브레이크가 잘하고 있네요.
1: 맞습니다.
0: 너무 음악을 들으면은 저는 되게 아까 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되게 젊은 감각이 잘 살아있는 음악들인데 원석 씨가 나이가
1: 어려 보이셔서 얼굴 되게
0: 맞아요.
1: 7월 25, 26일 양일간 또 단독 콘서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0: 데이브레이크.
1: 네, 아직 자리가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0: 아, 그래요. 빨리 지금 그 7월
1: 25, 26일.
0: 25, 26.
1: 여러분.
0: 빨리 여러분
1: 거기서 만납시다.
0: 또 공연 때 연주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1: 그걸 보셔야
0: 노래도
1: 돼요.
0: 잘하고 연주를 잘하니까
1: 맞아요.
0: 공연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 어쨌든 우리 특별한 취향의 공연.
1: 너무 재밌네요. 제 취향 얘기할 때 제일 재밌어요.
0: 유나 씨의 어떤 그 덕질의 어떤 역사를 보고 있는

0: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일상주의자.
1: 그 얘기 이제 충분히 이제 많은 분들 알아주신 것 같고
0: 여러분들 일상주의자의 감각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데이브레이크 공연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인나 씨의 취향곡 어떤 곡을 또 골라오셨나요?
1: 이 노래는 진짜 의외일 테고요. 네. 4시에 조금 연배가 그러니까 저나 선배님 정도 또래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또는 그 이상?
0: 아유, 뭐 그 이상도 있고요.
1: 반가워하시고.
0: 물론 젠지 세대도
1: 그럼요.
0: 많지만
1: 그럼요,
0: 굉장히 좋아하세요. 옛날 노래.
1: 이 노래 반가우실 건데요. 이상우의 이젠이라는 곡이 있어요.
0: 이상우의 이젠.
1: 이젠. 이상우는 당연히 기억하시잖아요.
0: 기억 당연히 알죠.
1: 발라드 또는 그녀를 만나고 100m죠.
0: 그렇죠.
1: 이거는 마이너 댄스곡이었어요.
0: 맞아요.
1: 기억나. 약간 어렴풋이 기억나세요?
0: 그렇죠.
1: 근데 제가 또 저는 이제 작곡가를 좀 쫓는 성향인데 박정원이라는 작곡가가 쓴 곡에 거의 한 75% 저격을 당해왔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박정원. 원.
1: 이분이 모노의 멤버 그룹 모노.
0: 아 정말?
1: 네. 그래서 모노는 이제 넌 언제나 파라다이스를 불렀던 팀이고
0: 네.
1: 제가 넌 언제라는 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곡을 리메이크한 데이브레이크에게 입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입덕 좀 이렇게 덕후들은. 나의 덕후 인생에 되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게 있어요.
0: 네.
1: 어떻게 보면 태초에 박정원이 있었구나. 내가 데이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는 데에는. 근데 이상우의 이젠이 박정원 곡인 줄은 몰랐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이 노래 듣고 나 참 이런 풍 노래 참 좋아해. 나도 한결같아 하는데 누가 썼죠? 또 당신입니까 박정원?
0: 네.
1: 나타난 거예요.
0: 참 그게 참 희한해요.
1: 네.
0: 이게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1: 그 진짜 제 몸 안에 몇 가지 버튼이 있는데
0: 그러니까
1: 이제 거기를 눌렸다면 저는 이제 바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0: 그렇군요. 이거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는 가물가물해요. 이 이젠이란 노래 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상우의 이젠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상우의 이젠. 와, 이거 이제 딱 그 기억이 확 나네요.
1: 확 나시죠. 후렴구 가니까.
0: 야, 정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1: 맞아요.
0: 야, 정말 멋있어요.
1: 그 은근히 멋있죠. 네,
0: 그 반주가.
1: 네, 맞아,
0: 반주가.
1: 맞아.
0: 와, 굉장히
1: 자극하고
0: 굉장히 세련되고. 네. 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음악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뮤지션들이 정말 이런 음악을 많이 막 베이스도 막 이렇게 손가락 막 뜯고 막 이러는 게 많이 듣기 어려웠는데.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1: 아, 진짜 야. 추억 속에 있었던 노래인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0: 자, 에세이 일상주의자의 감각을 낸 김이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별님이 저는 책 이미 다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모두가 읽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정말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0: 백설아 님도 김이나의 언어를 좋아하는 1인입니다. 문세아셔 씨가 책 받았다고 알려주셔서 바로 주문했어요. 또 빠져들어 보렵니다. 라고.
1: 야,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문세 선배님께도 책을 보내드렸는데. 네네. 그거를 막 읽어주시고 방송 중에 그러니까 영원한 별밤지기, 그러니까 그 대명사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날 클로징에 별밤 시그널을 틀고.
0: 아, 저 들었어요.
1: 어, 진짜요?
0: 네, 저 들었어요. 마지막에.
1: 놀라는 거예요.
0: 아, 참.
1: 너무 감사했어요.
0: 자, 이렇게 또 김이나 씨와 함께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참 광고 듣고 노래 들으니까 얘기를 못했지만.
1: 아, 이런 느낌이구나.
0: 그래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1: 저도요.
0: 저 그 마지막으로 완벽한 하루 그 청취자분들께.
1: 네.
0: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제 김이나 씨 그 보고 들으려고 많은 그 부엉이들이.
1: 네. 지금 낮인데도 네. 날아왔어요.
0: 아,
1: 우리는
0: 한 말씀해
1: 뭐
0: 주시죠.
1: 네. 그 일단 완벽한 하루 청취자 여러분, 잘 재밌게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노래도 많이 같이 좋아해 주시는 거 제가 봤는데 너무 흐뭇합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낮인데도 날아와준 부엉이들은 이따가 마저 얘기할 테니까 이따가 다들 착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김이나 씨와 함께했고요. 김이나 씨 보내드리면서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MBC FM for you.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881년 오늘 7월 7일은 이탈리아의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쓴 피노키오의 모험이 어린이 잡지의 첫 연재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는 피노키오 효과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피노키오 효과는 거짓말을 할 때 콧구멍이 벌렁거리며 커지는 현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거짓말을 할 때 피노키오는 코가 커지죠. 코가 나무로 만들어진 코가 쫙 커지면서 길어지죠. 커진다기보다 앞으로 쫙 길어지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닥치는데 피노키오 효과는 거짓말을 할 때 콧구멍이 벌렁거리면서 제가 그런가요? 제가 거짓말할 때 코에 신경을 써본 적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콧구멍이 벌렁거리면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약간 더 깊은 뭔가 사인이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 눈을 왼쪽 위를 본다라든지 뭐 꼬리가 어떻게 내려간다든지 뭔가 그래요. 맞아요. 피노키오 효과라면 뭐 코를 먼저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또 피노키오 효과라고 코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우리 심리학에서 현대 심리학에서 그런 일차원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좀 그럼 코예요? 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자꾸 지금 코로 자꾸 유도를 하려고 우리 제작진이 밖에서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코 아닙니다. 저는 X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피노키오 효과는 거짓말을 할 때 콧구멍이 벌렁거리며 커지는 현상이다. O X

상순 퀴즈에 이어서 모튼 아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으셨습니다. 아니 뭐 자꾸 코라고 하더니 노래는 Eyes Off You. 노래는 아이, 눈이잖아요. 아 정말 우리 제작진분들 왜, 저한테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상순 퀴즈요. 피노키오 효과는 거짓말을 할 때 콧구멍이 벌렁거리며 커지는 현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입니다. 거짓말할 때 콧구멍이 벌렁거리며 커지면은 너무 티 나잖아요. 어? 거짓말하면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되면 참 아유 그럴 리가 없어요. 현대 심리학에서 그 정도로 티나게 콧구멍 얘기를 할 리가 없고요. 류경민님, 아, 저는 X라고 아니다. 예를 들면 뭐 Eyes of you, 눈을 깜빡거린다 이라든지 눈이 더 많이 깜빡된다 평소보다 라든지 뭐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다. X를 선택했습니다. 류경민님도 X. 코털이 길어지는 게 아닐까 합리적 생각을. 뭐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코털이 그러면은 아 참 코털이 그새 그렇게 길어지는 게 보인다고요. 임현정님은 X. 콧구멍이 동그래서 O라고 하고 싶지만 왠지 말이 안 되는 듯하여 X 하겠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돼요. 4344 쓰시는 분 정답 O. 저 심리학 전공했어요. 저 오늘 마친 것 같아요. 이런 전공자들이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아 그리고 4344님 계속 남겨놓겠습니다. 문자 이수민님은 O 맞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피노키오 효과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 그죠? 아, 이 문제 쉬워. 에? 피노키오 효과는 거짓말할 때 콧구멍이 벌렁거리며 커진 현상이 아닙니다. 피노키오 효과는 거짓말할 때 아, 코는 맞네요. 코끝이 간지럽게 느껴져 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 간지러워지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서 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고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야, 이걸 우리가 알면 안 되는데 계속 거짓말하면서 코를 코를 이렇게 만지 뭐 얘기하다 코 만지는 사람은 조금 그래요. 거짓말하면서 코를 만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좀 주변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너 한번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이런 얘기 이런 질문을 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이 오늘 상순 퀴즈는 오늘 뭐 정답을 맞추건 말건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고 많이 소문을 안 내면 좋겠습니다. 거봐요 심리학 전공하신 분 틀렸잖아요.

4344 쓰시는 분들 틀렸잖아요. 아 정말. 이게 전공자라고 해서 다 맞지는 않습니다. 어, 저 지금 코 만졌어. 저 지금 코 만졌는데 못 봤죠. 자,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코 쪽으로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솔란지의 노래 듣겠습니다. I decided.

솔란지의 I Decided에 이어서 하입스의 우즈 마인드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9870 쓰시는 분이 오늘 라디오국에 무슨 일 있나요? 오늘 아침부터 선곡들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MBC FM4U는 항상 지금 아침부터 선곡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매일매일 좋은 노래들이 항상 나오는데 오늘은 9870 쓰시는 분의 취향이 잘 맞는 당신의 날이에요. 4534 쓰시는 분 아이 학원 왔다 갔다 하며 항상 차에서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묻더라고요. 엄마는 꼭 4시에 91.9 듣잖아. 상수님이 이상형이야? 제가 항상 상수님이라 하니 아이도 상수님이라 하네요. 순디는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왜? 그게 궁금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은데? 라고 물으니 아, 좀 뚱뚱하고 수염 많을 것 같은데? 라고 하네요. 8살 여자아이입니다. 푸하하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귀엽네요. 우리 8살 여자아이 4534 쓰시는 분의 딸 아이 우리 8살 여자아이에게는 절대로 제 사진이나 이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라는 얘기나 아무것도 저의 정보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상상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뚱뚱하고 수염이 많을 것 같고 어떤 날은 또 되게 다르게 또 느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날에는 또 목소리가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으니까 항상 상상하게 만들어주세요. 제 얼굴 보여주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합니다. 자, 4534 쓰시는 분 제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 테니까

0: 우리 딸아이한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5: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4541 쓰시는 분이 얼마 전 효린의 민박 재방송 보는데 순디 얼굴 정말 팽팽했더라고요. 세월 참 빠릅니다요. 오늘을 소중하게 잘 보내자고요. 아 맞아요. 저도 가끔 이 방송에 그게 저의 모습이 예전 저의 모습이 나오면 정말 야 정말 젊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뭐 외모는 뭐 다들 변하니까요. 예, 정말 4541 쓰시는 분 말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소중하게 사시면 되고요. 지금도 저는 좋습니다. 예. 정재훈님 왜 자꾸 오늘 저의 외모를 얘기를 하시는지 순디는 삽살삽살하게 생겼어요. 삽살개같이 귀엽게 생겼나요? 아 저는 저의 외모를 강아지에 비유해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강아지처럼 저도 이제 뭐 많이 키우지만 그렇게 다 다르게 생겼는데 참 사랑스러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수요일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이 내일은 아마 아시죠?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뭐 또 얼마나 또 대단한 선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취율 조사 특집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 하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또 좋은 음악 2시간 동안 듣자고요. 자, 완벽한 하루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밴드죠. 실리카겔의 제목이 어렵네요. 몰레큘러 게스트로노미. 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오한 음악인 것 같습니다. 역시 실리카겔 멋있어요. 제목부터 너무 멋있습니다. 이 곡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주아름, 신보미. 그리고 오늘 일상주의자의 감각의 저자 우리 김이나 씨 그리고 별밤 DJ 김이나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음감회를 열어 함께 귀를 기울이다가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런 음악은 도대체 왜 듣는 거예요? 북클럽에서도 새로운 회원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이 책은 뭐하러 읽는 거예요? 공연 내내 졸고 있다가 막이 내리자 시니컬한 비평을 합니다. 에이, 부조리극이야 뭐야, 도통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비슷한 취향과 지향을 지닌 사람들끼리는 참 좋았다 감상평을 주고받는데 엉뚱한 인물이 끼어들어 분위기를 깹니다. 본인의 교양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주저없이 아, 이런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아이, 그렇다면 어떤 게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지적 비만병 환자에게 조용히 되묻게 됩니다. 아, 너는 왜 그런 쓸모없는 걸 읽고 있냐? 안나 카레리나를 읽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런데 그 소리를 한 사람이 톨스토이라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소리라면, 같은 말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하고 맥락을 따져야 합니다. 자,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0: 익스트림의 연주한 노래 시니컬 들었습니다. 조성규 씨가 와 피로가 풀리는 드럼 소리. 와. 아 그랬어요? 오 드럼 소리 듣는데 피로가 풀립니까? 저는 답답함 같은 건 좀 해소될 수 있는데 피로가 풀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뭐 그러면 괜찮은 거죠 뭐. 예. 드럼 소리만 자세히 들으셨군요. 저는 음악 들으면서 아 역시 누노 베텐코트 아 기타 잘 쳐 이러고 있었는데 익스트림의 연주한 노래 시니컬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진짜 아 한 시니컬 했는데 정말로요. 아, 요즘에는 이제 뭐 그렇진 않죠.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프리미엄 방탄 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백조싱크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포인터 시스터즈는 여성 트리오고요. 예. 점프가 가장 유명한 노래이긴 한데 이 노래도 히트곡입니다. I'm so excited. 조성욱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어이구, 청취자 중에 6024번으로 문자 보내신 분인데, 아저씨, 저 오늘 승진했어요. 와, 마흔 넘어서 내 생애에 첫 승진이란 단어가 나타났네요. 기쁨에 문자 보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아유, 축하드려야죠. 청취자 여러분이 승진하셨는데. 저는 일생 뭐, 예, 직장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승진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물론 뭐 예전에 우리끼리 재미로 뭐 DJ 한 10년 하면 어느 차장급 DJ 이렇게 불러주고, 예. 20년 하면 부장급 DJ. 저는 일찍이 국장급 DJ로 승진했는데 그 뒤로 뭐 승진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진짜로 저 텔레비전 PD 중에 저한테 어이 배국장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니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싶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이제 그만둬야 되거든요. 올라가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5, 020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자미로과이 탈룰라.

리듬이 아주 경쾌하죠. 두 곡 다. 백의 섹스로 들었습니다. 6558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자미로콰이의 탈룰라였고요. 이민정 씨가 야간 근무에서 출근 버스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고 있습니다. 아, 음악이 아름답네요. 그럼요. 예. 축구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죠. 예. 감사합니다. 이민정 씨. 서시은 씨는 어제 퇴사하고 간만에 늦잠 자고 아유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내일 엄마하고 치앙마이로 여행 떠나거든요. 짐 싸며 백캠 듣고 있네요. 예. 기대감 가득. 음악 들으니까 10배는 더 신나요. 안여사님 사랑합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여행 떠나는 거예요? 예.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서시은 씨.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벌써 광고 들을 시간이 됐네. 야, 시간 참 빨리 가죠? 노래 몇 곡 안 들었는데?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권에 소나기가 좀 지나겠고요. 본격적인 장맛비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 또 충남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출근 시간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0: 으로 보여서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에 최대 150mm 이상 비가 오겠고 충청과 전북에도 많은 곳은 2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갑자기 줄이 횟수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는 말이 생각난다. 사자성어 남귤북지는 중국 춘추시대 고사에서 유래된 말인데 사실 식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다. 귤나무와 탱자나무는 서로 다른 종인 까닭이다. 예전에는 탱자나무 울타리를 친 집들이 꽤 있었다. 탱자나무의 가시는 크고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울타리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 지난 봄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상큼한 향이 맡아져서 둘러보니 탱자꽃이 피어있었다. 가시만 잔뜩인 나무 사이에서 하얀 꽃들이 나름 우아하게, 나름 당당하게 피어있었다.

장마철에는 꿉꿉한 느낌과 불쾌한 냄새가 기분을 상하게 한다. 탱자꽃의 시트러스 향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꽃진 자리에 작고 단단한 탱자 알들이 달려있다. 가을에는 저 열매들이 눈부신 황금공으로 잘 익어갈 것이다. 탱자나무에서 꽃을 따거나 탱자를 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장미가시 같은 건 비할 바가 아니니 탱자 서리 같은 것도 함부로 엄두를 못 낸다. 탱자가 시고 떫고 쓴 과일이니 위험을 무릅쓰고 서리할 이유도 없긴 하다. 철수는 오늘 비와 구름과 햇빛이 숨바꼭질하는 장마철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발견했다. 손택수의 탱자나무 울타리 속의 설법은 장마철에 쓰여진 시가 아닐까 싶게 가시 끝에 탱글탱글 빗방울이 열린 장면부터 보여준다. 빗방울 속에 들어가 물장구 치며 놓느라 햇살과 구름은 잠시 보이지 않는다. 시는 고등 속을 빼먹을 때 탱자가시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 세대들에게 더 잘 읽힌다. 가시 끝에 맺힌 빗방울들 가슴 깊이 가시를 물고 떨고 있다. 살 속을 파고든 비수를 품고 둥그레진다는 것, 그건 욱신거리는 상처를 머금고 사는 일이다. 입술을 으깨 물고 상처 속으로 들어가 한 몸이 되는 일이다. 쏟아지는 장맛비 정신없이 맞으면서 초록빛 탱자 알들 점점 더 빗방울을 닮아 둥그레진다. 속수무책 빗방울 맞는 아픔까지 공들여 점점 더 탱탱한 탱자 알이 될 것이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면 덩달아 정신도 오락가락하기 쉬운데 중심 잘 잡으면서

하드레인 쓰구나 4 들었습니다. 이 원곡은 밥 딜런 곡입니다. 예. 여기서 레인은 꼭 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 초기에 이 버전으로 진짜 많이 들려드렸는데 예. 에디 브리켈 앤 더 뉴 보헤미안스 A Hard Rain's Gonna Fall. 자, 6시 41분 15초 막 지났습니다. 3168번입니다. 잊고 있었던 탱자 향기가 떠오르네요. 겨울에 언덕에서 비료 포대에 앉아서 눈길 내려오는데 탱자 나무 사이로 들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요. 오, 큰일 날 뻔하셨는데. 근데 탱자조가 먹을 수는 없어도 향기는 좋습니다. 향기 좋아요. 예. 이수미 씨도 탱자나무 꽃이 은근 예쁩니다. 가시가 많아서 사진 한 장 찍어보려다가 망설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탱자나무에 대한 기억들이 많으시네. 예. 그 탱자가 참 먹을 순 없어. 예전에 왜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는 우리가 비속어긴 합니다. 이게 탱자 하고 있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했고요. 예. 탱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안 좋다는 얘기야, 아무튼. 자, 6시 42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6283번으로, 너무 더워요. 습하고요. 예. 그러면서 The Beach Boys 음악 청해 주셨네. Beach Boys, 여름에는 Beach Boys 음악이 최고죠. 그런데 우리가 Beach Boys 하면 무조건 서핑 뮤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OTT에서 Beach Boy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게 참 이 팀도 그것 때문에 어려웠더군요. 그러니까 Beach Boys의 특히 음악적인 중심은 브라이언 윌슨인데 브라이언 윌슨은 이 비치보이즈라는 밴드가 서핑 뮤직으로 성공을 했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음악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뭐 비틀즈 음악을 들으면서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팬들은 계속해서 비치보이즈는 캘리포니아, 비치, 사랑, 서핑 뮤직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죠. 결국 못한 거예요. 예. 결국 못해가지고 비치 보이스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죠. 근데 너는 비치 보이스 음악 중에 지금 6283번으로 청해 주신 굿 바이브레이션스 이 음악이 브라이언 윌슨이 뭔가 밴드 정체성을 벗어나고 싶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저는 이 음악이 비치 보이스 음악 중에서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가장 뛰어나다고 저 혼자 단언하는 거예요. 저 혼자 The Beach Boys Good Vibrations.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주연 씨, 김주원 씨군요. 네, 철수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저는 난생 처음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백혜미라고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웃으시던데요. 하하, 뿌듯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 청취율 조사하는 분이 백혜미 듣습니다. 근데 알아들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까? 지금 근데? 이번에 청취율

올라가면 김주원 씨 덕분으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한 거죠. 예. 자, 7061번으로 30분을 걸어서 퇴근 뒤 아내와 눈 인사를 하고 읽고 있는 나관중 원작 삼국지를 챙겨서 실바람이 살살 부는 옥상에서 최고의 명품 팟방송 백캠을 MP3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MP3로 애청하는 이유. 휴대폰 데이터 아끼려고요. 아, 요거로 들으면 요즘 아껴지나? MP3로 들으면? 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김형기 씨네. 오. 자, 유튜브의 원 신청하셨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개미가 굴을 파서 집을 짓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터널 공사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성가신 문제가 파낸 흙을 어떻게 밖으로 운반하느냐인데요. 오직한 개미는 그냥 흙 알갱이를 앞발로 안고 하나하나 지상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갖고 나온 흙이 입구를 안 막도록 멀리까지 가서 내려놓는데 가끔 힘들다고 꾀를 피우며 그냥 입구 가까이 쓱 두고 가는 녀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지런한 개미 중에도 얌체는 있다. 그러니 사람은 말해 뭐해? 착한 내가 좀 참자고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브루노 마스 24캐럿 매직 들었습니다. 239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신의 한 수 진행합니다. 배철수의 축구 캠프 아닙니다. 축구 캠프는 지난주에 예, 끝냈습니다. 3부 4부 빙그레 가마치 통닭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사랑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0: 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여섯 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 두 분과 함께 배신연수 진행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아 그냥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신혜림 씨는 그 지난주 화요일 이후에
1: 네네.
0: 월드컵 경기를 한 게임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1: 없습니다.
0: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1: 네. 뭐 축구 캠프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저에게 지워진 짐은 없고 그래서 다만 제가 이제 예언은 했잖아요.
0: 네.
1: 이번에 우승팀 스페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페인이 잘하고 있는지 결과는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결과를 보고 있습니까?
1: 네네.
2: 어제 포르투갈 이겼죠. 네. 1-0으로.
0: 새벽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1: 그래 그거라도 하나 맞춰보려고 어떻게?
0: 호날두는 이제 짐 싸가지고 갔습니다.
2: 아마 다음 월드컵은 힘들겠죠.
0: 호날두도 라스트 댄스죠.
2: 그렇죠.
0: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네. 4년 뒤에 또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2: 4년 뒤에 계속해서 프로팀에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국가대표팀에 뽑힌다는 거는 그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되는 거니까요.
0: 제가 진짜 좋아했던 선수는 모드리치 선수거든요. 크로아티아의.
1: 네. 네네.
0: 이제 모드리치 선수도
2: 아마도
0: 뭐 라스트 댄스죠.
2: 네네.
0: 마지막 월드컵을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야, 그 뒤에 전 진짜 멋진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1: 그렇군요.
0: 근데 그걸 한 경기도 안 보셨네.
2: 네, 뭐 관심이 없으면 뭐 안 보는 거죠, 뭐.
0: 배순탁 씨는 어떤 경기를 제일 재밌게 봤습니까?
2: 잉글랜드 경기 재밌었습니다.
0: 잉글랜드 멕시코.
2: 예, 예. 아. 예, 예. 해리 케인 그 뒤에 인터뷰 진짜 재밌었고요.
0: 네네.
2: 그거 보셨어요?
0: 예.
2: 네, 해리 케인이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0: 소리를 얼마나 지르고. 아닌데 자기는 그 끝나고 노래를 크게 부르다가 네. 목이 갔다고 그러는데.
2: 네. 아, 뭐. 지금 그거 엄청 화제입니다. 그 인터뷰가.
0: 아 그래요?
2: 예. 네, 네. 지금 웨인 루니가 그것만 계속 보고 있대요. 요즘. 인터뷰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목소리 때문에.
0: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사실. 벨기에하고 미국 경기를 원래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볼 경기가 아니었는데
2: 관심이 생길 이유가 생겼죠.
0: 전 세계 축구 관계자나 축구 팬들이
1: 네.
0: 완전 관심이 생겼어요.
1: 왜요?
0: 왜 그럴게요?
1: 글쎄요.
0: 그건 이제 사실 그 발로건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1: 네.
0: 미국 대표팀에.
1: 네.
0: 뭐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는 아니지만
1: 네.
0: 그래도 꽤 잘하는 선수거든요.
1: 네.
0: 그 선수가 전 게임에서 퇴장을 당했어요.
1: 네.
0: 퇴장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다음 경기에 출전을 못 하나요?
0: 나오죠. 못
1: 네.
0: 나오죠.
1: 네.
0: 원래 못 나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오늘 벨기에하고 경기에 못 나와야
2: 못
0: 되는
2: 나오니까.
0: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갑자기 FIFA에서
1: 네.
0: 그 나는 그 집행유예는 정말 이 축구 경기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건 보다 처음 봤습니다.
2: 그런데 왜 집행을 유예했냐? 미국의 통수권자가 명했기 때문이죠.
1: 그 선수를 유독 좀 아끼셨던가요?
0: 아니 근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예. 전화를 해가지고 녹취록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1: 그랬다더라.
0: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1: 네.
0: FIFA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1: 네.
0: 아니 그 발 한번 밟았다고 경기를 못 뛰게 하는 거는 그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집행을 유예해가지고 오늘 나왔어요 경기에.
1: 아 그렇군요.
2: 집행 유예는 저 진짜 처음 들어보고요.
1: 아.
2: 그래서 벨기에 감독 오늘 상대팀 벨기에 감독이 네. 만우절인 줄 알았다.
0: 아니 근데 벨기에 감독뿐 아니고 저 전 세계적인 축구 해설가들 있잖아요. 각 방송에
1: 네.
0: 각 나라에 다 해설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냐. 그리고 그 선수들 예전 선수들
1: 네.
0: 그 유명했던 셀럽들.
1: 네.
0: 축구 선수 출신들도 다들 이건 말이 안 된다.
2: 네.
0: 그랬는데 야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 포체티노 감독 아니에요. 제가 포체티노 감독이었으면

0: 잘 녹은 선수를 안 냈을 것 같아 게임에.
1: 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0: 않죠.
1: 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0: 미국 팀의 중요한 선수긴 해요.
2: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 이겼나요, 졌나요?
0: 그 벨기에가 네. 4대 1로
1: 네, 후드려 폈습니다.
0: 이기고 아. 미국은 예, 개최국이지만 네. 탈락했습니다.
2: 마치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었군요. 네. 그 사이에.
0: 결국은 개최국들이 다 탈락했어요.
1: 네.
0: 미국, 캐나다, 멕시코 다 탈락.
1: 네. 네. 다 그런데 다 셋 다 각 팀마다 목표한 바는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0: 그래서 16강까지 진출하면 이룬 거예요, 목표를?
1: 그 정도 사실 뭐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뭐 세계 8강 전력이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런 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이제
1: 예, 16강이면 잘한 거죠.
0: 8강전부터 예. 와, 지금까지 쭉 보셨잖아요. 배순탁 사이비 축구 전문가 배순탁 씨가 보시기엔 잠깐 엄선민 씨가 어라 방금 몇 분 전에 오늘은 축구 캠프 안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1: 저는 축구에게 먼저 안 꺼냈습니다.
0: 최희원 씨. 네,
1: 저는 이런 반구도 안 꺼냈습니다.
0: 아, 축구 캠프 아니고요. 배신의 한수에서 그동안도 축구 얘기는 쭉 해왔잖아요.
2: 그랬죠. 네, 그냥 배신의 한수의 서두 같은 느낌이긴 하죠. 네,
1: 서문이죠, 서문.
2: 네. 네,
1: 논문을 쓰려도 서문을 써야 돼요.
0: 왜냐면 축구공은 둥글고 월드컵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다 봤잖아요. 조빌리그도 네. 지켜보고 네. 16강전까지 쭉 지켜봤잖아요.
1: 네.
0: 어느 팀이 우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1: 지난주에도 물어보셨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네.
0: 또 모로코. 바뀔 수 있잖아요.
1: 네.
2: 아, 여전히 모로코를 응원하고 네. 계시군요.
1: 왜냐하면 다른 팀들은 너무 뻔해서 재미없잖아요. 프랑스, 스페인 뭐 항상 뭐 우승을 보러 언급되는 팀들인데.
0: 네. 모로코 강팀.
1: 그래야 재밌죠.
0: 아니 모로코 강팀이에요. 그리고. 네.
1: 아프리카 1황입니다.
0: 그래도 신내림치는 스페인.
2: 뭐 잘 모르지만 한번 밀었으니까 계속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 솔직히 저 프랑스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모로코로 가겠습니다.
0: 저는 프랑스로 하겠습니다.
2: 네. 야, 아,
0: 저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프랑스 축구를 우리가 아트 사카라고 했거든요.
2: 네.
0: 아, 축구가 얼마나 예술이면 그 앞에 아트를 붙였겠어요.
2: 네.
0: 아트 사커.
1: 네.
0: 야, 근데 진짜 예술이던데 프랑스 축구가
1: 사실
0: 와.
1: 이제 그 전에 이제 미셸 플라틴이나
0: 네.
1: 지네딘 지단이 워낙 예술적으로 축구를 했기 때문에
0: 아, 지단 네. 선수 진짜 네. 좋았죠. 네. 근데 아우 프랑스. 강해요.
1: 네. 저도 프랑스라고 하고 싶은데 재미가 없어서 모로코로 가겠습니다.
0: 모로코로.
1: 네네.
0: 알겠습니다. 네. 그럼 축구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
2: 네.
0: 한번 경기가 있는 날마다 또 제가 간간히 쭉 얘기하고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뭐 우리 축구팀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축구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부담 없이 게임을 진짜 게임으로 즐기면 돼요.
2: 아, 그렇죠.
0: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지금 올라갈수록 이 손발이 맞춰지거든요.
2: 아.
0: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1: 네,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 사람은 안 봅니다.
2: 아니, 근데
0: 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2: 축구를 보다 보니 제가 점점 좀 재미가 붙었다고는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 경기를 볼 때 선수에 대한 정보가 저는 아예 없다 보니까 그게
0: 네.
2: 좀 진입장벽은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어서.
1: 아니, 한 경기도 안 보셨다면서 뭔 세리야 그게.
0: 음바페 할 때는 음바페.
2: 아, 이름은 들어봤죠. 아, 메시도 이름은 들어봤죠.
0: 그럼 일단 아르헨티나하고
2: 네.
0: 프랑스 팀 경기를 일단 보세요.
2: 아,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응원하는 스페인 팀 경기 보시고요.
2: 뭐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승전은 보겠다. 그 말씀은 한번 드릴게요.
1: 네. 그 정도면 훌륭하죠.
2: 네, 결승전은 그래도 한번 보겠다.
1: 네네.
0: 자, 빨리 음악 얘기하시죠.
2: 네, 존 바티스트 새 노래 가지고 왔어요. 새 노래? 새 음악입니다.
0: 예.
2: 네, 새 음악을 가지고
0: 존
2: 왔는데.
0: 존 바티스트.
2: 네, 정말 훌륭한 재즈 뮤지션이죠. 이 존 바티스트가 2024년부터 피아노 시리즈라는 솔로 피아노 프로젝트 앨범을 내고 있는데요. 그 첫 시리즈로 2024년에 베토벤 블루스라는 앨범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들을 본인의 스타일로 이 피아노 한 대로 이렇게 다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블랙 모차르트라는 앨범이 나올 예정이에요.
0: 오.
2: 모차르트의 음악을 존 바티스트가 피아노로 또 다시 재해석을 했습니다.
0: 괜찮을 것 같은데.
2: 네. 존 바티스트 인터뷰에 따르면 모차르트의 음악은 언제나 현대적이었다라고 느꼈다고 하고요.
0: 네.
2: 재즈나 렉타임, 블루스 같은 다양한 장르의 영향을 이 모차르트 음악에 불어넣어서 이 모차르트가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본인과의 공통점 그리고 표현력 이런

0: 것들을 음악적 대화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몇 곡의 싱글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에서 앨범의 첫 곡이 될 음악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 예.
0: 파실레 바티스트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6번을 이제 재즈와 가스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재해석한 음악인데, 이 파실레 바티스트라는 제목은요, 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6번을 보통 소나타 파실레라고 불러요.
1: 네. 예.
0: 쉬운 소나타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사실 피아노를 클래식 피아노를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두손 반주가 가능해진 이후에는 이 곡을 꼭 한번 칩니다. 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아, 이 음악하고 좀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우리 귀에 익숙한 그 쉬운 소나타가 존 바티스트의 손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1: 자, 존 바티스트, 파실레 바티스트 듣겠습니다.

0: 이막 나가는 사이에 예, 0404번으로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상담사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모양이
1: 이거 네, 그렇죠. 많이 나오죠.
2: 네, 매, 네. 매년 5월마다 이제 세금 때문에 전화를 네. 해야 될 때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네.
0: 존 바티스트의 파실레 바티스트 잘 들었습니다.
1: 네.
2: 저도 오늘 우연히 또 클래식 음악을 가져왔는데 저는 초대권 이벤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0: 예, 예. 네네.
2: 공연 제목이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인데요. 공연 일시는 8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0: 네.
2: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디즈니 판타지아는 1940년에 만들어진 굉장히 뭐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작품인데
0: 예.
2: 이때 당시에 이 곡이 개봉이 되면서 여기에 사운드 트랙이 다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0: 아, 클래식 음악을 사용했구나.
2: 예. 그런데 이거를 이 영상들을 우리나라에서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지휘는 김성진, 연주는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화면을 보면서 즐기는 거죠.
0: 아, 이게 제대로 연주회네 그러니까.
2: 네. 70인조 오케스트라가 실시간으로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0: 네네.
2: 정말 싱크를 맞추기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니까요. 애니메이션에 원래 클래식 음악이 뭐가 나오냐면은 베토벤 교향곡 5번, 6번.
0: 아, 유명한 곡이죠.
2: 네, 그리고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드뷔시의 달빛,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등이 나오거든요.
0: 다 아는 음악들이.
2: 네, 이걸 라이브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2: 네,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디즈니 판타지아인 콘서트 S석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섯 분 선정해서 두 장씩 보내드리고요. 정답은 문자 참여만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퀴즈를 낼 건데
0: 네.
2: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곡 역시 이 디즈니 판타지아인 콘서트에 나오는 곡인데요.
0: 네.
2: 예, 호두까기 인형.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꽃의 왈츠. 들으면 바로 아십니다. 서 사이먼 레틀이 지휘했고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요거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호두까기 인형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0: 알 것 같다.
2: 네. 요걸 맞춰주신 분들한테 공연 티켓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지금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듣고 계신데
2: 네.
0: 베를린 필하모닉과 사이먼 레터 네. 자, 이 음악은 누구 작품일까요?
2: 네.
0: 이게 퀴즈죠.
2: 네.
0: 정답자 중에서 다섯 분 선정해서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8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아, 입장권 두 장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장마도 폭염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거센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시간당 20에서 50mm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호남에 최대 200mm 이상, 또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최대 150mm 이상이고요. 영남 지방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중부지방에는 순간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비와 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시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도 점점 심해지겠습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One Republic, I am worried 들었습니다. 880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승한의 가족은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 여행 때도 문자 보내서 읽어주셨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소식 전해봅니다. 승한은 9살이군요. 예, 여행 잘하고 오시고요. One Republic, I am worried. 자, 7시 34분 8초 막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퀴즈 정답은 예, 마감했습니다. 그만 보내시고요. 정답은 차이콥스키. 야, 제가 게시판 이런 거보다 잘 안 웃는데 아까 한 번 웃었네. 예, 정답 레반도프스키 딱 보내셔가지고. 자, 2882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원하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음악도 틀어주시고요. 아, 그럼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음악도 보내드릴게요. 자, 청해 주신 곡 게빈 제임스 Nervous.

러브의 스틸 더 쇼 들었습니다. 042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오빠 응원한다고 하시면서 보내셨네. 자, 러브의 스틸 더 쇼 앞에 들으신 음악은 케빈 제임스의 Nervous였고요. 아저씨 라디오 들으려고 30분 일찍 퇴근했어요. 잘했죠? 이 30분이 참 소중하네요. 근무하는 동안은 라디오 못 듣는 모양이죠? 몰래 들을 수 없나? 아니. 일할 때는 일에 전념해야죠. 황빈 씨, 고마워요. 예. 4589번으로 사진 보내셨는데, 주말에 비행기 타고 서울 갈 일이 있었는데, 이번 달 모닝캄 잡지에 형님과 배순탁 작가님의 인터뷰가 올라와서 너무 좋았고 잘 봤습니다. 사진 멋지게 나와서 보냅니다. 예. 이미 봤습니다, 저도. 얘기도 드렸잖아요, 방송에서. 가만있어 봐. 이게 모닝캄이 월간지예요? 개간지 아니었나? 잘 모르겠는데. 예. 격월간지. 아하. 저는 왜 개간지라고 알고 있었죠? 개간지는 그 계절마다 나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1년에 4번 나오는 게 개간지고요. 이건 격월간지는 6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달에 한 번씩. 감사합니다. 예. 자, 7163번으로 청해 주신 저는 이 팀 이름이 지금까지 본 팀 중에 재밌기로는 최고예요. 재밌다고 그러는 뭐 그런가? 아무튼 시그렛 애프터 섹스 아포칼립스.

0: 카사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1: 리샌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2: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2: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4622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신혼여행 다녀온 후 회사에 복귀한 지 이틀째 11일간 동화 속에 살다 다시 나오니 아직은 얼떨떨하네요. 야, 신혼여행지가 이리오모테 섬? 처음 들어보는데? 이리오모테? 일본에 있는 것 같죠? 예. 아니, 발음이 일단 오모테, 이리오모테. 예. 그 옆에 저리오모테라고 있나? 아니, 농담이에요. 잘 다녀오셨군요. 예. 남소영 씨는 백혜문 좋아하는데 젊을 때는 팝송 많이 들었는데 나이 드니까 팝송과 친해지기 어렵네요. 예. 그 시절 노래 부탁합니다. 예.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나이 들어도 팝음악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남소영 씨가 아하 노래 청해 주셨는데 장마철이니까 아하의 Crying in the Rain 듣겠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하고 혼이 난 적도 많죠. 연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납득해야 남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보면 퀴즈의 모든 정답이 주인공이 지나온 삶 속에 숨어 있었죠. 이젠 저도 밖에서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제 질문의 답 역시 제가 걸어온 길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병을 고치는 명의로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스려 병을 고치는 심의, 두 번째는 약을 써서 낫게 하는 약의, 마지막으로 몸에 맞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아픈 곳이 없도록 하는 식의.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건 마지막 식의라.

라고 믿었는데요. 아픈 데를 낫게 하고 약한 점을 보강해 주는데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 작은 더위에 해당하는 소서입니다. 여름 내내 더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잘 먹고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솔직히 사람은 아침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한 거야. 먹고 또 자더라도 일단 먹자. 어? 아침 먹자.

김혜영의 나영이는 냉장고였어요. 아 진짜 누가 아침마다 저렇게 해주는 거. 옛날에는 너무 졸리고 싫었는데 지금은 들으니까 너무 좋겠다. 판타지 같네요. 오늘이 소설이에요. 그래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죠. 마치 김정희님처럼요. 여름엔 바르게 먹어야 해요. 닭곰탕 했어요. 닭곰탕을 여름이기에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삶. 아, 부럽습니다. 진짜 제 앞에는 감자칩과 그래도 좀 살아보기도 단백질 쉐이크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뭐 그래도 괜찮겠죠. 8927님, 저는 오늘 저녁으로 매운 쭈꾸미 덮밥. 아, 이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오늘 저도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아까 점심은 밥 잘 먹었고요. 그리고 일정 가면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임명선님, 대장부모님 완벽한 하루에서 반가웠어요. 이나님의 취향 풀리 너무 좋았어요. 이따가 마저 얘기하자고 해서 별밤 놀러 왔어요. 명선님 어서 오십시오. 아까 우리 이렇게 재밌게 놀았죠. 저 오늘 아까 4시에 이상순 선배님 라디오 나갔었거든요. 완벽한 하루. 왠지 책 내고 라디오 나가고 싶다. 어디가 좋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이 거기였어요. 희한하게 그래요. 아무튼 저의 취향이 형성된 과정 얘기를 하면서 플레이리스트도 짜갔었는데 좀 조화들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주로 윤상과 소정부엉 우리 데이브레이크 얘기하고 왔는데 자 오늘 또 3, 4부에 별밤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4집인데 제목이 영집인가 봐요. 아, 또 어떤 영문인지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 오면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모아놨다가 이따 9시에 승윤 씨 오면 또 물어볼게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 어디서 별밤 듣고 있는지 아무 얘기나 좋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 어제부터 하루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연이 될까 고민하지 말고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들었습니다. 3696님이요.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대장부엌말 100% 공감해요. 감기 몸살로 밥이 넘어가지 않아 힘없고 어지럽고 걸을 힘도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액이 영양제 맞았어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 몸소 느꼈어요. 입맛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 걸을 힘이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는 대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3696님? 아픈데도 뭐막 일을 할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무얼 하려고 사는 건데. 그죠? 가끔 막 너무 고단해질 때 바쁜 게 좋은 거다라는 말로 정신승리 하다가도 저는 막 이렇게 응급실에 갈 정도 상황까지는 없었죠. 전그 정도로는, 어우, 자신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갈아놓고 있지?라는 생각이 살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그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또 매일매일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먹는 걸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 정신승리도 할수 있다. 그죠? 빨리 나으십시오. 3310님 지금 일 끝나고 혼자 커피 한잔 마시려 했는데 아이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여기 또 김밥 사온 게 살짝 냄새가 났지만 일단 아까워서 먹었는데 배탈이 났대요. 아휴 오늘도 제 시간은 없고 육아를 위해 바로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해가 길어져서 울적한 마음이 좀 덜하긴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이 살짝 은트네요. 엄마가 간다. 슈퍼우먼 나 자신 화이팅. 아이고 세상에나 또 그런 일이 큰 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 아만 하면 좋은데 욕 남편까지 하셔야 되는 일은 없으면은 좋겠어요. 소개된 두분 기운 내시라고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겠고요. 저 노래 하나 또 듣는 동안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엔믹스 예 헤비 세레나데에 이어서요 오늘 나온 신곡입니다. 기현의 So Good 들으셨어요. 솔로 앨범 타이틀곡으로 들었는데 기현 씨 이틀 뒤 목요일에 별밤 초대석으로 모십니다. 기현 씨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같이 작업했던 노래가 제가 작업한 근래 노래 중에 제 최애로 많이 꼽기도 했었고 이번 앨범에도 제가 작업한 곡이 수록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참 마음에 들게 잘 나왔고 좀 궁금한 아티스트였어요. 목요일이고요. 자 그리고 4893님 대장부왕 요즘 제 화요일 루틴은 8시부터 10시까지 별밤으로 대장부왕 목소리 듣고 그 뒤엔 노트북으로 하트 시그널 나오는 대장부왕 보는 거랍니다. 제 화요일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죠 요즘 하트 시그널. 여러분 아 오늘인가? 오늘 또 하네요. 오늘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제가 지금 제가 찍는 거랑 방송 나가는 거가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난리 납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이 좀 어떤 좀 뭔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엄청났었어요. 아, 다 끝나고 얘기하죠. 이건 일단 축하할 일 있는 부엉이들이 있습니다. 황빈님. 오늘이 두 달 전에 입양한 유기견 출신 보미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히히라고. 아 보미. 보마. 산책 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면은 생일이니까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보미 생일 축하드립니다. 강성주님 회사에서 제과제빵 담당인데요. 바리스타로 들어온 두 살 연상과 지금 40일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상 여자친구가 제 인생 마지막 연애 상대라 생각하고 잘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에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좋은 일 생기면 반드시 별밤에 알려주시고요. 제이미 컬럼의 마인드 트릭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분주했던 하루가 며칠 사이 텅 비워졌다. 일하던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출근할 곳도 아이들과의 만남도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거다. 3월에 만난 아이들과 적어도 1년은 함께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 못한 이별은 싫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었다. 그러다 와버린 마지막 날, 시종일관 슬픈 분위기를 끼얹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뛰어놀았다. 해맑게 웃으며 오늘 정말 재밌다고 말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어린이집 마지막 날을 아이들과 아무렇지 않은 척 늘 하던 대로 평소같이 함께했다. 그리고 하원 시간이 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꼭 안아주며 인사했다. 이제부턴 더 크고 좋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거라고, 거기서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내라고,

아직 이별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을 열심히 흔들며 인사해 주었다. 선생님 내일 봐요. 아이들이 또 보자던 내일은 오지 못했지만 아마 지금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을 거다. 그렇게 잘 지내주면 그곳으로 됐다. 내일 보자던 마지막 인사를 선생님은 오래도록 간직할 테니까 말이다.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너를 오늘 사연 주신 이예라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전 제가 일하던 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1년간 아이들과 함께할 줄 알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웠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해주던 선생님 내일 봐요 라는 인사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라님 그날 혼자 또 훌쩍훌쩍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저 해맑은 마음이라는 게 참 이 속세에 지쳐있는 어른들에게는 이상한

뭉클함을 주죠. 이 사연 속 아이들의 인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주현님이 유치원 교사로 7년 일하고 결혼하면 그만뒀어요. 마지막 맡았던 반 아이들 졸업시키며 많이 울었어요. 7세 반의 성장이 빠르고 공감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달려와서 안기며 울더라고요. 헤어지기 싫다고, 가지 말라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연님도 또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나중에 또 그 일터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교사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잊지 못하는 그 약간 물론 또 천직인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유, 예라님도 아무튼 너무나 아이들 사랑하는 분인데 또 더 좋은 일터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라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 묻고 그 대답 듣는 시간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도 하고 선물도 챙겨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부엉이들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싸이 피처링 이성경의 마지막 장면 듣겠습니다.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은 내 인생 가장 설레는 장면. 한편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 다시 안녕. 이란 말로 우린 이별을 반겨. 참 재밌었어 모든 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지난 날들이. 마지막 모습 두 눈 속에

생각보다 짧은 영화 한 편이었어.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그 안에 그대가 존재했기에 버틸 수 있었어. 난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싸이 피처링 이성경의 마지막 장면 듣고 왔습니다. 2659님이 재밌는 문자를 주셨어요. 남편 톡 프로필 사진 보면 항상 좀 묘하게 긁혀요. 주로 저는 아이 사진을 올리는데 표정이 이상하거나 못생기게 나온 걸 올려요. 아니면 집안 배경이 더럽거나 좀 눈 감은 거, 초점 나간 거 뭐라 하면 자기는 그게 이뻐서 올린 거라고 냅두래요. 매기는 건가? 눈 감은 거랑 초점 나간 거는 좀 잘못한 건데 그건 뭐 다른 걸 찍으려고 하신 것 같고 근데 내가 못생기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진이 그게 아닐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생각보다 뭐 저도 그렇고요. 내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내 사진이랑 남이 보기 잘 나온 거랑 완전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게 예쁘게 나온 거 혹은 어떻게 찍혀도 내가 아는 내 와이프 얼굴은 예뻐. 그럴 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저는 진짜로 이게 1299님 위로하려고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마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누가 요새 최고미 고윤정 씨.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최고미녀 아직도 김희선인데. 김희선 씨 사진 막 찍었어. 조금이라도 잘 나온 거 찍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올려도 김희선이거든.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자, 1597님은요. 중학생 때는 별밤 공개 방송도 다녔는데 근래 다시 듣기 시작한 50대입니다. 이나님 목소리가 이 시간 출근길에 큰 힘이 돼요. 쓰리잡이라. 어이구야. 지금은 야간 회사로 출근 중입니다. 지금의 힘듦은 젊었던 적 15년 이상 음악하면서 진 부채로 생각하며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다들 더운 날씨 화이팅하세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예술가적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듯한 저는 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채로 생각하셔야 된다는데 다 동의는 못해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시는 건 정말 근사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쓰리잡이라니요. 저도 오늘 조금 일찍 나오고 비교적 그리고 일을 하고 오늘 라디오 하고 끝나고 또 작업실에서 일을 해야 돼서 약간 좀 시무룩해져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쯤부터는 어딜 지금 제가 지금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싶고 이렇게 또 제가 힘을 내보고요. 오늘 블랙박스는 당연히 1597님께 드려야겠어요. 어떻게 좀 아주 아주 작은 에피소드로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2005님 제 나이 52 공기업에 입사하겠다고 야심차게 서류 지원했는데 똑 떨어졌네요. 서류 합격 잘 되는 편이고 재직 이력도 있어서 무난하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전략을 수정해서 또 파봐야죠 뭐. 레니 크라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신청합니다. 요즘 약간 이 50대 분들 왜 이렇게 근사하게 생각하지? 이게 진짜 어른은 어른인가 봐요. 이게 막 뭐 생각했는데 아유 뭐 전략을 뭐 바꿔봐야겠다. 이게 여러분 연륜입니다. 분명히 또 좋은 소식이 조만간 들려올 거라고 느낌이 옵니다. 게다가 이 노래 저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무리 들어도 안 질리는 노래 중 하나죠. 같이 들어볼까요? 레니 크라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7305님이요. 울진에서 근무하는 7살 딸과 5살 아들을 둔 주말부부 가장입니다. 오늘 아내가 귀화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8309님은 고3들의 내신 마지막 시험이 저번 주에 끝났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품어 가르치던 아이들.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방생하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별밤 선곡 때문에 내내 참았던 울음들과 함께 퇴근하네요. 그 녀석들의 앞길에 늘 행복이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노래 들을 때 눈물이 터지셨을까. 아무튼 오늘 왜 이렇게 좋은 막 선생님들이나 막 약간 지쳤다가 다시 힘내는 분들 이야기가 많지. 아이고 좋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순간을 믿어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함께할 이승윤 씨 모셔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

0: 카레를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요즘 세상에 누가 한 앨범에 29곡이나 담아? 4집인데 0집이라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누가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와 함께합니다. 이승윤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얼굴의 크기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우리 승윤 씨가 지친 육체를 이끌고 또 별밤에 찾아와 주셨어요.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이승윤 씨 얼굴 없어지기 전에 지금 보실 수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멀지 않게 만났어요. 9개월 만이고 지난 10월에 진짜 또 레전드 시간 만들어주셨습니다.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로.
1: 아, 맞습니다.
0: 그때도 제가 너무 갑자기 부탁했는데 알고 보니 독일 공연과 일본 공연 바로 사이에 와주신 거였어가지고.
1: 맞습니다.
0: 승윤 씨, 네. 제 얼굴 좀 봐주세요. 네. 제 눈을 피하시죠.
1: 아니요, 안 피하고 제가 지금 약간
0: 너무 힘드시죠? 네. 그래요, 힘들어 어쩔 수 없습니다.
1: 네.
0: 안정민님이 29곡의 주인공 나오셨네요 라고 해주셨고, 야생마띠오님이요, 두 분 함께 보면 행복해진다고. 어떻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 아직 많아서 다행입니다. 민들레님도 이나님과 승윤 티키타카 기대한다고 보내주셨고요. 자, 앨범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1: 네.
0: 6월 26일에 나왔고요. 이거 옛날에 승윤 씨가 얘기했었던 프로젝트예요.
1: 맞아요. 얘기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0: 네. 네. 평소에 팬분들도 많이 알고 계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완전 초기 음악들 저는 그 맛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윤 씨는 막 어떻게 그거를 막 이제 하고 싶은 사운드를 구현하고 싶은 그게 너무너무 컸었잖아요, 옛날부터.
1: 네네, 맞습니다. 네.
0: 그때 당시에도 구현하고 싶은 건 있는데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 이거나 고치고 싶어 이건가요?
1: 아, 구현하고 싶었던 건 너무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구현하지 못해놓고 사실 그 나머지 공백을 여백을 이제 변명으로 막 채우면서 다녔었죠. 네.
0: 아, 그리고 네. 설명을 항상 하셨나요?
1: 네, 아 이건 그건데? 이래서 이런 거고 이거는 원래는 이런 걸 상상했는데 그냥 뭐.
0: 아, 아 승윤 씨한테도 약간 그렇게 좀 구차한 시절이.
1: 아, 엄청나게 많이 있죠.
0: 야, 사운드를 설명하는 거는 진짜 승윤 씨 성격이 보입니다.
1: 네.
0: 이게 얼마나 그 분명하게 자기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여유가 생긴 이제 우리 이승윤 씨 이제 완전 대락스타가 돼서. 거의 뭐 내가 원하는 사운드는
1: 네.
0: 그냥 뭐 딸깍하고선 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고
1: 전혀 거잖아요. 딸깍이 아니고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0: 화면이 커질수록 사운드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
1: 맞는 것 같습니다.
0: 왜냐면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네. 사운드란 뭡니까 대체? 왜 이렇게 아티스트들은 그 지옥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사운드에 대한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1: 그 사운드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데아인 것 같아요.
0: 이데아다.
1: 정답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0: 근데 뭔가 있긴 있잖아.
1: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냥 그걸 최대한 근접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믹스나 뭐 마스터 할 때 승윤 씨 계속 모두 전과

0: 형 참여하세요?
1: 네네네.
0: 그럼 몇 번 바꿔요 믹스?
1: 제가 마스터링 단에서는 막 그냥 큼지막큼지막한 부탁만 드리고 믹스는 아예 그냥 계속 스튜디오 계속 가서 상주하면서
0: 그럼 부탁드립니다. 나온 거 듣고 다시 고추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0: 29곡이었는데 한 두세 달 정도 걸린 거 생각보다
1: 전곡을?
0: 생각보다 금방 한것 같아. 녹음
1: 그러네.
0: 이후에 작업이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 네.
1: 그러면은 진짜 예상보다는 그래도 꽤 빨랐던
0: 이게 이제
1: 겁니다.
0: 진짜 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합이 좀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앨범이 4집인데 이름이 0집인 이유는요. 여기에 있죠. 우리 이승윤 씨가 완전 초창기 곡들. 아닙니까? 정규 1집 이전의 곡들을
0: 맞습니다.
1: 완전 이제 원하는 사운드로 완전 이제 복원을 하고 편곡도 다시 하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번 앨범이 나오게 된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앨범 드디어 이제 이승윤 씨의 가장 원대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만큼 또그 곡들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다는
0: 네, 너무
1: 얘기예요.
0: 소중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친구들을 뭔가 제가 가장 많이 평가절하하고 제가
1: 맞아.
0: 제일 많이 말로써 마음으로써 훼손하고 다닌 것 같아서
1: 맞아. 못
0: 이
1: 들게 얘기했어.
0: 친구들한테 정말 예쁜 옷을 지어주고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 이 친구들은 마음 풀렸대요, 그래서?
0: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들어봐요.
1: 아니, 진짜 승윤 씨는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고, 그게 이승윤 씨의 이제 조금 뭐, 지휘하는 방식이라는 건 알겠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작품에게 누구보다 좀 험하게 하시는 좀
0: 근데
1: 측면이
0: 이제는
1: 있잖아요.
0: 아니에요. 이번 영집은 아주 제가 우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존댓말 해주세요,
0: 네,
1: 앞으로.
0: 네.
1: 곡 소개할 때 이번 곡께서는,
0: 네. 그렇게
1: 이렇게
0: 하겠습니다.
1: 쓰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래도, 이게 뭐, 어떤 게뭐더 쉬웠냐고 물어보는 게좀 1차원적인 질문이지만, 왜냐면 당연히 신곡 작업이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원래 있었던 곡을 재작업하는 것도 그렇게 또 쉬운 일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0: 네, 이게 제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시킨 앨범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찌됐든 한번 그 결과물이 있었던 노래들이고 아직 음원 사이트에 있는 노래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보존할 영역은 보존하고 또 제가 지금의 저를 더할 부분은 더하고 하느라고 그 저울질을 하고 고민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진짜 팬분들한테나 승윤 씨한테나 의미가 큰 앨범일 게이 얘기를 워낙에 많이 하셨었고 또 굉장히 좀 어울려요. 진짜 정말 등장의 순간부터 단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때부터 했었던 얘기를 지금
0: 맞아요.
1: 제일 뜨거운 순간에 그 프로젝트를 지금 이걸 또 냈어.
0: 맞습니다.
1: 박은숙님께서요. 그 곡분들이랑 인연이 아신 분인가 봐요. 읽어주실래요?
0: 그 곡님들 말씀이 집이 너무너무 예뻐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아주 수다쟁이시들이시군요. 저한테는 딱히 얘기 안 해주셔서.
1: 은숙님 이거 맞아? 저 약간 좀 허위 사실은 아니겠죠?
0: 거의 사실은 아닐 것 같습니다.
1: 아니겠죠? 그래도 뭐 꽤나 흡족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타이틀님께서 왜요?
0: 아, 여기 써진 게 너무 웃겨.
1: 그 곡님들이라고
0: 네.
1: 부르겠어요. 그 곡분들 중에 타이틀 선생님부터 만나보려고
0: 네.
1: 해요.
0: 네.
1: 뒤척이는 허울이라는 이제 성함을 가지셨는데요.
0: 네.
1: 이게 제가 느낀 게 요번에 노래 가사를 보면서
0: 네.
1: 이 초기에는 더더욱 후기 이승윤도 그렇지만 이 라임과 이 단어의 사운드에도 집착했던 게
0: 아,
1: 보이지
0: 맞습니다. 네,
1: 않아요?
0: 맞습니다.
1: 뒤척이는 허울이 좀 그래요.
0: 맞습니다.
1: 이거는 언제 나왔던 곡이죠?
0: 이게 처음 나왔던 건 2020년이었던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0: 네네. 근데 지금 이번 영집에 실린 뒤척이는 허울이라는 곡은 그 재작년에 제 연말 공연에서 그 뭔가 이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브릿지를 무슨 곡으로 해볼까 하다가 그 곡을 편곡을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 버전을 이제 이번 영집에 실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이게가 솔직히 내가 이승윤 씨 가사가 되게 쉽게 쉽게 팍팍 그냥 왜 쪽지처럼 들어오는 스타일의 화법은 아니잖아요. 와, 근데 이때는 더더욱이나 진짜 왜 교과서에 나오는 C급의 난이도가 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얘기하려 그러니까 물론 제

0: 추측인데 네. 얘기하려는 게 꽤나 시니컬해서
1: 네, 맞습니다.
0: 그걸 최대한 문학적인 프레임에 넣은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죠?
1: 이걸 직설적으로 하면 너무 이제 방송 불가.
0: 그죠? 그러네. 네. 맞구나. 그래서 왜냐면 도입의 잉크가 마른 경전 위에는 완장을 두른 경구들. 이 부분에서 이미 시니컬함이 잔뜩 느껴져요. 완장을 둘렀다. 이거 뭐 약간 거기서 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완장을 두른 경구. 너무 기가 막힌데 표현을 할 수 없겠죠, 여기서?
1: 아니요. 그냥 어쨌든
0: 부드럽게 하자면.
1: 뭔가 저희 이래야 한다. 이런 것이 좋다보다 조금 더 강한 뉘앙스의 저는 완장을 두르고 있는 경구들이 되게 도처에 널려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산다고 생각해서
0: 맞아요.
1: 뭔가 그런 가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0: 오히려 굉장히 좀 요즘에 오히려 더 공감이 좀 되는 저는 가사인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마치 다 농담인 척하면서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센스를 발휘해 주셨어요.
1: 다 농담이에요. 전부 다 농담이에요.
0: 전부
1: 완전히 멀찍이
0: 예. 심각한 얘기 아닌 척하는데 네네. 도가 튼 분.
1: 네.
0: 예. 아무튼 그게 이승윤 가사의 맛인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유난히 시 같기는 해요. 예. 본인이 시를 쓰려고 하려는 의도는 없겠지만은 본인이 가진 뾰족한 마음. 하지만 그거를 대중에게 그대로 던지기에는 사람 성정이 좀 친절해. 거기서 나오는 성질인 것 같아.
1: 그렇다기보다는
0: 왜냐면은 막 심한 말, 나쁜 말 가사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스타일
1: 뭐 세상에 뾰족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까지 굳이 그런 그런 형태의 뾰족함을 할 필요는 있나라고 생각해가지고
0: 언제 한번 혹시 19금 앨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적 수위로서가 아니라 네. 진짜 너무 거칠어서 심한 말이라
1: 근데 제가 좀 비속어를 쓰면 약간 비웃음 당하는 쪽이어가지고
0: 좀 안 어울리죠?
1: 좀 잘 못해요.
0: 평소 안 쓰니까
1: 몇 개 빼고는 잘 못해요.
0: 몇 개가 뭔지 약간 삐 처리 셀프로 하면서 하면 뭐예요? 멍응이 뭐 이런 건가?
1: 뭐 강아지.
0: 아 강아지
1: 네.
0: 쪽?
1: 네, 강아지 쪽.
0: 강아지의 아이들 뭐 이런
1: 네,
0: 쪽.
1: 뭐 그 정도.
0: 그게 가장 심하다.
1: 아 심하다기보다 해도 안 어색한 느낌.
0: 안 어색한 네. 거. 오, 또 생각보다는 나름 뭐 이 강아지 아이들 이런 정도는 하신다는군요. 생각보다는 그래요.
1: 강아지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0: 저도 좋아해요. 네. 아, 고영경님께서 이나님 방송 이래서 기다려요. 가사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그 가사 재밌게 또 깊이 있게 새겨 들어보면서 노래 듣죠. 이승윤의 뒤척이는 허울.

0: 이승윤의 뒤척이는 허울 님 듣고 왔습니다. 네, 타이틀곡 분이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진짜 정말 비싼 집에 들어가셨네요. 너무 멋있네요,
1: 아,
0: 진짜.
1: 감사합니다.
0: 야, 거의 뭐 이승윤 씨가 내잘 곳을 줄여서라도 마련해 드린 집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1: 아,
0: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는.
1: 아,
0: 크게 들으니까 더 감동적이다.
1: 감사합니다.
0: 유효정님,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최수경님은 뒤허, 뒤허라고 부르시네요.
1: 네, 지적인 허울 줄여서 디어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뒤허님은, 아, 근데 약간 좀, 다, 좀 무엄하게, 이게 어르신들 이름 줄여 부르지 않지 않나요?
1: 그러게요.
0: 좀 뭐라고 혹시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가요?
1: 뒷자 헛자.
0: 아, 뒷자 헛자구나. 뒷자 헛자는 댄스곡이십니다.
1: 네.
0: 공지영님은요, 뒷자 헛자는 힙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 힙합이라는 거나 완전 동의해. 힙합 가사처럼 써요. 이 단어들 질감이. 댄스곡이라는 뜻은 승윤 씨가 워낙에 여기다 격렬한 또 몸짓이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1: 저는 완전 댄스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완전
1: 네.
0: 안무는 없잖아요.
1: 안무 프리 댄스곡.
0: 안무를 짜서 곡할 생각 없어요?
1: 제가요?
0: 네.
1: 아,
0: 아, 나
1: 제가요?
0: 너무 기대.
1: 아,
0: 하자.
1: 아니,
0: 완전. 그래서 뒤에 막 댄서들 막 있어. 막 그래가지고 약간
1: 안 돼.
0: 아, 막 골반 쓰고
1: 아,
0: 고영배 씨.
1: 골반을요?
0: 네.
1: 아, 제가요?
0: 섹시한 곡.
1: 섹시요? 네.
0: 라틴 댄스곡 해보실 생각
1: 라틴
0: 없어요? 네.
1: 댄스요? 일단 저는 곡을 쓸 테니까 춤은 관객분들이
0: 아,
1: 쳐주시는 게
0: 아니에요.
1: 제일 좋습니다.
0: 끈적끈적한 곡 생각
1: 아,
0: 없습니까?
1: 끈적끈적이요?
0: 계속 수줍어 하시는데요.
1: 네.
0: 알았어. 아, 일단은 뭐 크게 계획은 없다.
1: 네.
0: 공연에서 댄스 마들리.
1: 아니, 춤은 원래 제그 관객분들이 쳐주시는 음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았어요. 아, 진짜 음악 고집은 정말 무소 같은 사람이라. 자, 다른 분또 모셔왔어요.
1: 네.
0: 이분 역시 타이틀곡으로 이제 펜트하우스에 입주하신 분인데요. 성함이 무얼 훔치진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훔친다라는 표현
1: 네.
0: 설명해 주세요.
1: 아, 무얼 훔치지라는 곡은 제가 뭐 지금 말하는 말투,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체계, 뭐 손동작들, 음악들은 특히 더더욱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 곳에서 훔쳐와서 이수민이라는 어떤 이렇게 껍데기로 살다가 그런 것들을 다 재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일까? 진짜 무얼 훔쳐야 나는 내가

0: 될 수 있을까 하는 곡입니다.
1: 그렇게 치면 저 고대의 클래식 선배님들 이후로는 다 아무것도 안 남겠죠.
0: 그렇죠.
1: 태초에 그분들의 코드 위에서 모든 위대한 뮤지션들이. 근데 제가 이승윤스러운 표현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본인에게도 조금 험한 표현을 하는 편이라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승윤 씨한테는 뭔가 자꾸 훔쳐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자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제일 어디서 안 들어본 곡을 쓰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제일 영향을 받았다면 곡의 스타일보다는 뭐가 그래도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손짓 되게 특이하시잖아요.
0: 손짓이요?
1: 팔을 되게 빠른 속도,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0: 네.
1: 근데 몸통이 안 흔들려.
0: 네.
1: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글쎄요.
1: 전 그런 게 궁금해요, 승윤 씨.
0: 사실 저는 제 몸짓에 대해서 생각을 딱히 안 하고서 무대를 해가지고.
1: 알고 보니 집에서 전신 거울 입고 맨날 연습해보면 좋았어 이거야.
0: 맞아요. 맨날 아침에 그죠? 일어나가지고.
1: 헤어를 딱 하고 타이즈 입고 전신 타이즈 입고.
0: 어제 무대에서는 좀 3cm 높았다. 다시 딱 내리고.
1: 그죠.
0: 이렇게 요 상태 이렇게 3cm 내린 상태로 아침 점심 저녁 젓가락질하고.
1: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마이크도 되게 멋있게 쓰잖아요. 막 이렇게 휘리릭 휘리릭 막 이상한 거 이렇게 하시는데.
0: 네네.
1: 그거는 뭐예요?
0: 이제 무대에서 이제 하다가 제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원래 유선을 쓸 땐 안 그랬는데 무선 마이크를 쓰니까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1: 손도 잘 쓰나 봐. 네. 이 혹시 테니스 같은 거 치세요? 도구 운동 안 하세요?
0: 제가 테니스를 중학교 때 테니스의 왕자라는 만화를 보고 그 한 달 동안 용돈 모아서 테니스채를 사고서 그날 팔이 부러져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1: 제가 볼 때 승윤 씨는 도구 다루는 운동 겁나 잘할 것 같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탁구는요?
0: 탁구는 그래도
1: 잘 쳤죠.
0: 중간보다는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자, 이승윤 씨 모셔서 탁구 쳐봤냐 이런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승윤이 왜 이렇게 손목을 잘 쓰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았고요. 노래 듣고 4부에서 4집이자 0집 수록곡 들으면서 얘기 나눌 테니까 궁금한 점 문자랑 미니로 더 보내주세요. 이승윤의 뭘 훔치지?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에서 오늘은 이게 되나 싶은 걸 돼 하고 해버리는 한계가 없는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3부 끝곡으로 무얼 훔치지 듣고 왔잖아요. 8878님께서 무얼 훔치지 듣다가 이유 없이 오열했다는 지인들이 있어요. 각자의 OST 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승윤 씨가 만든 노래들 중에 조금 사람 좀 눈물 나게 만드는 곡 다섯 개 꼽으라면 이 친구 들어가지 아 이분 들어가시지 않을까요?
2: 글쎄 저한테는 그런 곡이긴 합니다. 네.
1: 그때는 이게 어느 시절에 이승윤이 담겨 있는 가사.
2: 근데 사실 이 가사를 보면 뭔가 아 이거는 그냥 내가 평생 이구 지구 가야 되는 숙제고 고민인가 보다 하면서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1: 그러면 여기에 되게 인상 깊은 이거 진짜 대중적으로 봤을 때도 좋고 업자로 봐도 좋은 가사인데 옷장에 숨겨놓았던 꿈들 몇 벌 꺼내서 입으려다 그냥 말았어 어울리지 않잖아. 이건 아마 그냥 막 일상을 지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한테도 와닿을 것 같고 또 창작자들한테도 와닿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승윤의 꿈은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수로서 있는 위치라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것들이 있나 보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2: 그렇죠. 옷장에 숨겨놓은 친구들이니까 제가 막 바깥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다니는 어떤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싶어 하면서 말씀드리는 옷이 있는 반면에 숨겨놓고 있는 옷들도 분명히 있죠.
1: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도 가사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2: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1: 이 다음에 이승윤 씨가 얘기했던

0: 좋았던 거는 다 수수께끼 퍼즐들처럼 조각이 맞춰져서 꼭 다큐멘터리로 나오길 바라겠어요.
1: 갑자기 아 그렇게 돼요.
0: 비밀이 조금 있어 내가 보면은. 네. 근데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해피님이요. 자전거에 팔 다치고 라디오에 본인 사연 쓰고 아 무얼 훔치치 신청한 거 생각나네요. 네. 그걸 싱어게인 후 별밤 출연했을 때 소개하고 그런 무흠지를 이렇게 듣다니 그래.
1: 맞습니다.
0: 이거 어디에다가 한 거였었지?
1: 제가 푸른 밤
0: 이동진.
1: 네네 맞습니다.
0: 에다가 자기 사연 쓰고 이 노래를 네네. 신청하셨던 네네. 일화를
1: 맞습니다.
0: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예, 좋은 곳에 입주하신 채로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연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승윤 씨 수록곡 중에서 세 곡 별밤에서 얘기 나눌 노래들 골라오셨다니까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보죠.

0: 비교적 말랑말랑한 곡들 중 하나입니다. 232번째 다짐. 이거 의미 있는 숫자예요?
1: 아, 의미가 진짜 하나도 없고요. 원래 그래요? 72번째 다짐이었다가 네. 아 조금 약하다 싶어서 232번째 다짐이 되었고 이제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다짐들, 그러나 지키지 않는 다짐들, 그러나 너무 경건하게 하는 다짐에 관한 곡입니다.
0: 예컨대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1: 가령 뭐 금연을 해야지 뭐 이런 거.
0: 아 못하셨군요.
1: 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래도 최소 연초는 끊으셨으면 좋겠고요.
1: 아 네네.
0: 근데 술은도 잘 안 하시지 않으세요?
1: 맥주를 주말에 합니다. 네.
0: 근데 막 광음하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1: 포금.
0: 포금하세요?
1: 그러니까 자주 말고
0: 가끔.
1: 네, 뭔가 이벤트가 끝나면 뭔가 약간 보상처럼 퀘스트 보상처럼.
0: 아 그럴 때는 네. 좀 그러셔도 됩니다. 네. 그 드시는 건 잘 드시고요.
1: 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0: 걱정이 자꾸 돼요. 승윤 씨 얼굴 마주하고 있는데
1: 다들 저를 걱정해 주셔가지고.
0: 아니 근데 누구보다 솔직히 네. 근육쟁인데 얼굴만 전략적으로 내가 볼 때 살을 안 붙여.
2: 이게 전략적으로?
0: 내가 알기로 이승윤 씨 코어 왕이란 말이야. 움직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무튼 누가 누구를 걱정하나 싶지만 아무튼 이게 뭔가 좀 또 이 다짐에 대한 노래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네. 내가 옛날에 쓴 가사를 보는 심경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1: 사실 이게 232번째라고 돼 있지만 이 다음에 제가 살아온 세월 때문에 거의 한 6조 3억 번째 다짐이라고 수정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0: 과장이 많이 늘었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1: 10년 전 노래라서 10몇 년 전 노래라서
0: 다짐을 계속 해요? 그쵸. 나는 잘 안 하는데.
1: 아 저는 하루를 이 너무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내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0: 왜 누구보다 의미 있게 바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저를 비난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제가, 의미 없이 살지 말라고 지금.
1: 제가 일을 할 때 약간 미친 듯이 하고 그 나머지는 진짜 그냥 누워만 있어요.
0: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럴 시간도 없었잖아요.
1: 그렇긴 합니다.
0: 네. 자 이거 보십시오. 유수경님이 팬들은 2, 3위 숫자의 의미 부여 왕창 하고 있던 거 아시나요?
1: 제가 이거를 옛날에 들었었는데 네 여기 나오네요.
0: 공구이호님이 승윤님 생일이 연중 232번째 날이에요.
1: 네.
0: 뭐야 1월 1일부터 세면 승윤 씨 생일이 아 232번째 날이야.
1: 네네.
0: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탄신일을 그럼.
1: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그럴 생각 제 생일이 아 232일이 남았으니까 232번째 그렇지. 다짐으로 하자 하기에는 가사가 좀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0: 왜 좀 귀여운데?
1: 아 그래요?
0: 은근히 좀 깜찍한 구석이 있네 이 친구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튼 그 의미는 아닌데 이거를 나는 그러니까 이 앨범 내면 느끼실 텐데요. 팬들은 특히 이승윤 씨가처럼 가사 쓰면은 팬들은 앨범 하나 나오면 이거 가지고 노느라고
1: 아 그게 너무 없어요. 좋아요 진짜로. 그쵸?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거 맞다고 하고 다니려고요.
0: 아, 이제 다 팬들은 아닌 거 아는데 뭘 다녀요 그러고.
1: 1월 1일부터 딱 232번째 되는 날이 이제 생일이라서 8월 21일.
0: 나의 네. 그 위대한 날이었기 때문에
1: 아, 위대한 날이었죠.
0: 네,
1: 그렇죠.
0: 네, 네. 어마어마한 것이 그쵸. 지구에 온 날이었다.
1: 지구에 왔다.
0: 예,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되게 소담스러운 가사 이승윤이 가진 좀 낯승윤이라고 제가 보는 약간 오후 그런 감성
1: 맞습니다.
0: 예, 그런 곡인 것 같고요. 자, 또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요거 약간 듣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끼쳤었는데 저도 왜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진짜 좀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이래서인 것 같다고 깨달아지면은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푸념이라는 곡이고요.
1: 네.
0: 아, 약간 일단 물론 이 가사가 좀 가슴 아프게 해. 사람을. 근데 멜로디는 이런 이게 가사만 만약에 딱 떼서 봤을 때는 좀 되게 상처받아서 약간 뭐랄까 세상을 너무 미워하고 있을 것 같은 창작자의 영혼인데, 근데 그런 가사는 많죠 원래.
1: 그렇죠.
0: 네, 많은데 그런 가사가 붙어 있기에는 멜로디가 좀 위풍당당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주는 좀 괴리감이 좀 신선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의도한 건 아닐까요?
1: 어, 이거는 제가 의도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0: 아, 진짜.
1: 네, 그리고 제목도 그래서 약간 뭐 푸념, 좀 그 이상의 좀 딥한 단어보다는 푸념 정도로 딱 하고 일부러 멜로디나 이런 건 조금 명랑한 느낌을 내려고 했던 거죠.
0: 그리고 되게 막 힘차잖아. 네. 마칭하는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이승규 씨는 진지한 얘기를 약간 이렇게 재치 있는 라임으로 싹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좀 너무 깊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음악으로 포커스를 좀 옮기려는 의도가 무의식적으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또 이런 의심을 제가 합니다.
1: 의심.
0: 아까 제가 232 본인의 탄신일을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저도 네. 이제 팬들과 같은 의심을 해보면서
1: 네.
0: 왜냐하면 합리적인 게요 가사 중에.
1: 네.
0: 억울해서 울음을 구름 위로 쏟아내었죠.
1: 네.
0: 본인이 약간 신격화돼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구름 위에서 울어야 본인이 울 때 내 눈물이 비가 돼서 신이라니에요.
1: 아.
0: 그죠? 어떻게
1: 손오공일 수도 있잖아요. 근두는
0: 손오공도 그러면 굉장한 거잖아요.
1: 아, 손오공도 신인가?
0: 거의 그거에 가깝죠. 신에 가깝지.
1: 그러네요.
0: 네.
1: 근데
0: 네.
1: 그 반대로 제가 이제 연못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날이 밝을 때 구름이 연못 안에 들어 있어요.
0: 아, 맞아.
1: 네.
0: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진짜로?
1: 네.
0: 아, 그러니까 진짜로
1: 네.
0: 눈물이 후두둑 네. 떨어진 적 있어요?
1: 어, 네. 종종 있죠.
0: 올해 있었어요?
1: 올해요? 올해 있었던 것 같은데.
0: 언제인지는 비밀이에요?
1: 근데 저는 보통 공연하다가여 가지고
0: 뿌앵.
1: 네, 약간
0: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울음을 구름. 이거 세상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또 세상 또 이 항상 이승규는 은근히 혹시 이승규 씨 그래요 그러면 막 되게 힘들다가 막 울다가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가사로 괜찮은데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되게 많이 그래요.
1: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근데. 언제 그랬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0: 왜냐면 되게 선명해서 상처가 되게 선명하게 표현돼 있어서 이게 그냥 회상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표현들로 안 느껴지는데 아니면 그게 이승윤의 재능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거든요. 되게 지금 막 넘어진 사람 같거든. 왜 자꾸 영업 비밀을 안 알려주시는 건가요?
1: 아니요. 제가 막 근데 저는 가사를 막 그 직후에 쓰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그냥
0: 희한하다.
1: 어떤 종류의 감정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쓰는 타입이라서
0: 신기하다.

0: 책을 계속 많이 읽어서 그런가요?
1: 책도 안 읽은 지 지금 꽤 돼가지고.
0: 그런 의미에서 제 새로 나온 책도 곧 읽어주세요.
1: 네네,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감각. 책이고요.
0: 아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큰 거 하나 터트리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또 이승윤 씨랑 책 얘기를 좀 나눌 시간을 가질 건데요.
1: 네 지금.
0: 그래서 그 날짜를 아직 잡고 있어요. 오늘 아마 대표님도 오셨으려나 싶은데 날짜를 오늘쯤에 좀 픽스를 했으면. 승윤 씨 좀 바쁜 시기라서 제가 언제든지 좀 이제 맞춰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1: 제가 절어도 되냐니까 마음껏 절고. 네.
0: 제가 놀릴 수 있게. 네. 그래서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하냐.
1: 사실 떨린다. 본 적도 많이 없어가지고.
0: 북토크 네. 비슷한 거. 근데 뭐 승윤 씨 음악 얘기도 좀 할 거고. 그래서 내 정 너무 곤란해지면 네.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내가 노래를 해버려라.
1: 네네.
0: 그래서 좀 신청곡 몇 개 준비해 올게요.
1: 아 신청곡까지.
0: 되게 뜬금없는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러블리즈 아추라든지. 예예. 그런 거를 아무튼 모두 날짜가 잡히면 바로 공지할 테니까 저 실제로 지금 아직 안 잡혔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어, 나 이거 언제 본 것 같지? 무대를 날아가자입니다.
1: 네.
0: 이거 콘서트에서 넘버로 있었던 곡이었나?
1: 거의 뭐 이 노래는 필수곡입니다.
0: 아 네. 그래서 네. 듣자마자 무대가 확 떠올랐었어요. 아무튼 그래 이게 승윤 씨 옛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초기에 쓴 곡인데. 근데 지금 놀랍게도 다 되게 콘서트용 넘버 같이 느껴지는 곡들이 많은데
1: 네.
0: 그때도 그런 거 상상하셨나요?
1: 그죠 저는
0: 항상
1: 네 그러니까 막 제가 공연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상상을 했다기보다 저도 모르게 공연장에서 불리웠으면 하는 노래를 뭔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만들었다.
0: 와 그게 진짜 너무 운명적이야. 왜냐면 어떤 가수들은 갑자기 뭐가 빵 터졌어. 그래서 근데 공연하게 됐는데 넘버 그 이제 자기의 곡들이 중간중간 막 이렇게 터지는 곡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갑자기 앨범에 그런 곡들이 생겨요.
1: 아,
0: 네, 아 이건 좀 달려야 될 때. 이거 떼창용. 이거 클로징 때. 근데 이승윤 씨 그런 곡들이 너무 투성이라.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승윤 씨 초기 곡들.
1: 네네.
0: 근데 지금 이분들이 조금 더 귀한 분들이면은 앞으로 공연 세미 짤 때
1: 네.
0: 이분들을 좀 더 우대하실 생각인가요?
1: 아 근데 이제 영집의 어떤 기운이 막 공연용 곡이 아닌 곡들도 많아서 29곡 네. 중에 그래서 좀 어떻게 적절히 배치를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을 좀 이제 좀 해봐야 돼요.
0: 행복한 공연이 될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역성 앨범이 아무래도 좀 공연에서는 정말 정말 멋있는 게 많아서 그분들도
1: 네네.
0: 아 그분들은 좀 말 제가 높여지지 않아도 되나요?
1: 아 걔네는
0: 아 걔네 친구라고 해도 되나요?
1: 애송이들이요.
0: 애송이 아 이게 아 애기들이니까
1: 네네네.
0: 역성 애들은 네. 그래도 조금 그 생기가 있지 그 두릅
1: 맞아요.
0: 같은 거 생명력이
1: 맞아.
0: 있어.
1: 네.
0: 걔네들은 그래도 계속 좀 올라오겠죠?
1: 걔네들도 어쨌든 아, 이게 또 50분을 한다 이러면은 아, 이게 전부 다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0: 그렇죠.
1: 네.
0: 또 전부 다 하기에는 관객도 그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역성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멋있고 실시간으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일러기는 물결님 예전에 쓴 가사 새로 녹음해서 고치고 싶은 부분 없었나요?
1: 몇 군데 뭐 어미 맞아. 정도 고친 건 있는데 사실
0: 아,
1: 뭐
0: 있었네.
1: 전체적으로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가끔 진짜 옛날에 쓴 거 들으면은 아 여기 왜 이렇게 쓰 보통 발음 이슈예요. 내용보다는 3179님은요 영집을 다 만들고 나니 어떤 기분 들었나요? 1. 이제 시작이다. 2. 마무리 잘 지었다. 3. 드디어 한 바퀴 돌았다. 아니면 2번 말고 4번이어서도 이어도 돼요.
1: 2번 3번인 것 같습니다.
0: 마무리 잘 졌다. 한 바퀴 돌았다.
1: 네.
0: 이분들을 좋은 곳에 잘 모셨다. 아 이렇게 되니까
1: 네.
0: 너무 예 네, 아까
1: 잠시만요.
0: 이거 좀 말이 좀 네, 이상해지는데 아무튼
1: 네. 네.
0: 그렇습니다. 날아가자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감동적인 게 이 가사 뭐지 노랫가락에 맞춰 물결이 춤추도록 도시 한 가운데 파란 호수를 만들자 이게 그 5월 콘서트에서 이루어졌다고.
1: 아 네. 제가 5월 달에 그 박이라는 콘서트를 했었는데 제 뭔가 염원 같은 공연이었는데 그냥 박에서 한다라는 단순한 사실이었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게스트분들도 함께 하는 뭔가 페스티벌의 형식도 차용하는 박에서 하는 단독 공연을 해봐서 네.
0: 오, 그럼 함께한 뮤지션들은 승윤 씨가 다 좀 초이스
1: 초이스라기보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에게 네. 이제 연락을 드렸고
0: 먼저 아무튼
1: 네네네
0: 위시리스트
1: 네 맞습니다
0: 어떤 거군요
1: 네.
0: 여기 그러면은 끼지 못한 뮤지션들은
1: 끼지
0: 평소에
1: 못...
0: 존경
1: 그렇다기보다는
0: 좀 안 하고
1: 아, 그런 네. 게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네. 분들이 한 232분 정도 계신데
0: 아 이제 네. 탄신일
1: 네. 네 일단
0: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페스티벌이 점점 더 규모가 커지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근데 점점 예매가 어려워지는 공연으로 치달아가는 와중에 이제는 클럽 공연을 하신다고요? 당연히 예매 끝났고
1: 네 예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요 공연 홍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냐고요. 누가 홍보래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또 혼날까봐 얘기 피하시는 건가요?
1: 아니요, 혼나는 게 아니고
0: 팬분들 어때요?
1: 클럽 공연이라는 것을 어쨌든 멋있는 의미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0: 하고 싶어 하더라고 이걸 꼭. 그러니까 밴드 하시던 분들은 네. 어떤 시점에 네. 꼭 이렇게 클럽 공연을 고파해요. 그럼 무슨 마음인지 여쭤봐도 돼요?
1: 아, 제가 다른 분들의 마음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는 어쨌든 영집이라는 노래를 제가 혼자 어쿠스틱 들고 다니면서 뭔가 그 제가 혼자 불렀던 어떤 공간과 시절과 어떤 그 환경이 있는데 지금 완성된 어떤 영집이라는 그 결과 이 집을 가지고서 그 원래 그 노래가 불리던 공간에서 지금의 노래와 그때 노래를 뭔가 악수하게 하고 싶다라는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감동적이다. 아, 진짜 적잖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이 곡들에 이번 앨범에 실려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지 느껴지는데요. 그럼 혹시 이번 앨범에 입주조차 못해준 곡은 혹시 있나요?
1: 아니에요. 다
0: 이번에 다 들어왔어요.
1: 네, 이제 다 넣었습니다.
0: 아, 다행입니다.
1: 네, 전부 다.
0: 그러다 보니 29곡이 됐고.
1: 네, 맞습니다. 다행히.
0: 너무나 다행이고요. 네. 자, 이렇게 이승윤 씨 새 앨범 영집 수록곡 들으면서 얘기 나눴습니다.
1: 네.
0: 아, 승윤 씨 이제 오늘 끝나면은 가서 주무세요 좀.
1: 아니, 이제 책 봐야죠.
0: 아. 네, 좀.
1: 네, 일상주의자의 감각 읽어야 됩니다.
0: 저 홍보도 좀 해 주시고.
1: 네, 네.
0: 팬분들도 좀
1: 나를 여기까지
0: 부탁드려요.
1: 데려온 사소한 기적들에 대하여 읽어야 됩니다.
0: 예, 예, 예. 그 기적 생각해 주시고 어디 냄비 받침으로 너무 바로 쓰진 말고요.
1: 아, 네.
0: 예,
1: 예.
0: 자, 마지막으로 팬분들이랑 부모님들한테 얘기 좀 남겨 주세요.
1: 아, 네. 별밤 항상 이렇게 제가 뭔가 앨범을 낼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앨범 얘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이런 시간을 허해 주셔서 감사하고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승윤 씨 오늘 책 잘 읽고 잘 주무시고요. 조만간 또 우리 함께 보는 날이 얼른 잡히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승윤 씨 보내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정치착.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0: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7일 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이 노래 팬분들은 잘 아시죠? 을걸이. 이제는 함부로 을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을걸님이라고 불러주셔야 하는 없을걸이라는 곡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윤 씨가 대학가요제에서 불렀던 노래라 팬분들은 또 남다른 곡이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습니다. 납득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하고 혼이 난 적도 많죠. 연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납득해야 남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화 슬럼독 밀리언웨어를 보면 퀴즈의 모든 정답이 주인공이 지나온 삶 속에 숨어 있었죠. 이젠 저도 밖에서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제 질문의 답 역시 제가 걸어온 길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힘줄 수술 시 팔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보호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일까요? 애착 인형, 편지, 일기장. 누구에게나 오래된 소중한 것들이 하나쯤은 있죠. 사는 게 힘들어질 때마다 끌어안으면 왠지 안정감이 드는 것들.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해라.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인데요. 그래서 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결과보단 과정을 믿고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오래된 것, 그 안에는 분명 나를 지켜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성한빈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번째 곡은 너드 커넥션의 우린 노래가 될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냥디 성아미입니다. 냥냥. 오늘의 질문은 이거였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인가? 일단 물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냥디가 가진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거.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제일 오래된 게 아마 연습생 때 썼던 그 연습 일지가 그래도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연습생에서 이제 아이돌로 데뷔를 하고 천안 본가에 내려가서 좀 쌓여있던 것들을 다 버렸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긴 한데 저한테 그렇게 오래된 물건이 남아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버릴 때 사진을 찍어놔요. 그거에 대한 기억을 잃고 싶진 않아서 사진으로 남겨놓고 충분히 남겨졌을 때 그 물건을 좀 보내주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가르쳐주셔서 마음에 남은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부모님께서 엄청 엄격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예의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셨고 또 되게 자유와 그 적당한 선을 잘 지키면서 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0: 이와 아버지가 항상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뭐 너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사는 밝게 해라. 이게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큰 재산이 아닐까 싶네요. 4784님께서 양디, 저의 가장 오래된 물건은 고등학교 체육복 바지예요.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못 버리겠어요. 이거보다 편한 거 없어. 그쵸? 약간 추억이기도 했고, 또 학교 체육복이면 운동장에서 막 입던 체육복만 아니면 사실 집에서 입어도 무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뭐 본가에 내려갔을 때 옛날에 입었던 잠옷을 입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런 추억의 향기들이 무조건 있거든요. 뭔가 내가 어릴 때 잤던 침대, 내가 어릴 때 입었던 옷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뭔가 봤던 그런 내 동네 풍경들, 요런 게, 우리가 추석이나 좀 명절 때마다 본가에 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725님께서 보라 없어서 아쉬웠는데 귀로 들으면서 야근하니 또 나름의 라디오 맛이 있네요. 양디 목소리 달콤달콤해서 헤드셋 다 녹는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보라가 뭐예요? 아, 보이는 라디오의 줄임말이에요. 아, 이거 몰랐네요. 아, 그죠? 뭔가 보이는 라디오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듣는 라디오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게 된지 얼마 안된게 너무너무 아쉽고, 그리고 이제라도 좀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지만 방송이 끝난 후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되는 거 아시죠? 라디오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지 목소리에 집중해서 느껴주시고, 방송이 끝난 후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영상으로 양디 얼굴 한번더 만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 하러 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한번 안아볼까요? 나 파이팅 하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8918님께서 일주일 동안 먹을 카레를 만들면서 듣고 있는데요. 양디 목소리가 너무 달아서 카레가 달아질까봐 걱정이네요. 제 카레가 맛있어지게 양디 주문을 외워주세요. 맛있어져라. 야. 근데 카레를 직접 만드시다니 요즘 또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카레도 있고 되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카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배제하고 직접 만드시는 것부터가 되게 멋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 것도 양디 것도 만들어주세요. 4121님께서 오늘 제 인생의 아주 큰 숙제를 하나 끝내고 집에 와서 사연 남깁니다. 바로 제 인생의 첫 출근이었거든요. 신입사원 빛나 인사드려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라고요. 혹시 늦을까봐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왜 온몸이 로봇처럼 뻣뻣하게 굳던지 하루 종일 눈치 보랴 인수인계 받으랴 긴장을 너무 해서 지금 어깨가 으스러질 것 같아요. 그래도 큰 실수 없이 무사히 퇴근을 하니 이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아직은 모든 게 서툴고 뚝딱거리는 신입이지만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낸 제 자신이 조금은 대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온 힘을 다해 달린 저와 또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일단 첫 스타트를 잘 끊으신 것 같아서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항상 처음이 좀 긴장되고 또 뭔가 설렘 반, 긴장 반, 그리고 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하루를 잘 보내셨다는 게 새 시작을 알리는 큰 용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 첫 스타트 잘 끊으셨으니까 이제 퇴사라는 단어는 이제 접어두고 앞으로 좀 열심히 잘 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한번 가볼게요.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듣고 올게요.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9877님께서 양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전 내일 면접을 보러 갈 준비 중인데 너무 긴장돼요. 침착하게 잘 하고 올 수 있기를 응원해주세요. 양디가 응원해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저 양디의 기운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아이즈원의 피에스타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자 더 만나볼 텐데요. 2910님께서 양디 오늘 할머니 댁 가서 할아버지께 운전 연수 받았어요. 아직 많이 서툴고 무섭기도 한데 양디만의 운전 잘하는 비법이 있나요? 저는 운전 잘하는 비법이라고 하면 앞차만 보지 않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습관적으로 룸미러를 자주 봐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차들만 안 보고 룸미러를 계속 자주 보면서 그 뒤편 흐름을 좀 읽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뒤에서 싹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차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방지하려고 좀 계속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운전을 잘하는 비법보다는 그래도 좀 사고를 예방하는 한 단계 같아서 그렇게 좀 이행하고 있습니다. 8331님께서 한빈이는 인터넷에 성한빈 검색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뭐라고 뭘 하면서 검색을 해봤냐면요, 제가 뭔가를 말했어요. 근데 팬분들이 그거 이미 말했어 할 때 궁금해서 성한빈 뭐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천안에 있는 맛집을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말씀드렸었나? 이런 생각이 날 때 뭐 성한빈 하고 칼국수집 이렇게 치면은 그런 연관 검색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 기억력을 좀 안 좋아서 그런 걸 좀 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지 까먹을 때 좀 많이 애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끼리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은근 닮은 점이 많은 동글동글 동표씨와 함께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노래 듣고 바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성 녹음의 오렌지 썸머 브리즈, 라쿠나의 우주의 여름.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 그 얘기 들었어?
2: 들었어.
1: 진짜 대박이지.
2: 진짜 대박이지.
3: 대박이네.
1: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모여봐봐. 지금부터는 우리 이 얘기가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2: 우리끼리.
1: 우리끼리니까 우리라서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죠. 이분의 말랑보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행운의 징표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징표? 징표 손동표입니다.
1: 네, 동표 씨 한 주 잘 보내셨어요?
2: 네, 열심히 또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1: 아, 저도 잘 보냈고요. 네. 동표 씨가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감동받았습니다.
2: 제가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기념으로 사왔습니다.
1: 진짜 감사해요. 네. 책갈피를 또 제가 애용하는 책에 잘 껴놓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네.
1: 그리고 오늘 좀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2: 네, 마주보고.
1: 마주보고 앉아있나?
2: 나란히 앉아있다. 오늘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데.
1: 나란히요?
2: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1: 아, 그래요? 원래 네. 좀 마주보고 앉아계세요?
2: 늘 그냥 저기 스튜디오에서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오늘 이렇게 나란히 네. 둘이 같이 되게 무슨 방송부처럼 진짜 방송부 같다.
1: 어, 그러니까요.
2: 어, 너무 좋네요.
1: 방송부이자 2MC로 고정?
2: 아, 너무 좋죠. 너무 좋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코너를 듣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2: 맞아요.
1: 문자죠?
2: 5009님, 동표랑 양디 서로 은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도 방송하면서 느낀 서로의 공통점이 있나요?
1: 취미가 비슷한 거.
2: 맞아요.
1: 전시회나 드라이브도
2: 오, 그렇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물속성인 게 맞아요. 비슷해서. 맞아요. 그래서
1: 자랑해.
2: 물속성 책갈피를 선물 드렸습니다.
1: 그러니까요. 동표 씨는 네. 그 모해화가 뭐예요?
2: 저 모해화요? 전 사실 주둥이가 튀어나온 동물들은 다 닮았다고 해서 펭귄, 병아리, 오리,
1: 병아리.
2: 네, 약간 조류상이에요.
1: 아, 저 네. 귀염상.
2: 귀염상.
1: 그러니까 오리 그 이렇게 삐죽하고 있는 그 귀여운 오리 또 좋은데요? 아, 왜 물어봤냐면 네. 그 저는 물

0: 휴속성이라고 해가지고 물량이라고 해주셔가지고
1: 아,
0: 어떻게
1: 물량이.
0: 그 별명을 붙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1: 좀 펭귄 하겠습니다.
0: 펭귄은 원래 물속성이니까 펭귄 그냥
1: 펭귄.
0: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다음은 9158님께서 보내셨는데, 냥디랑 동표님 둘다 햇살 캐라 너무 좋아.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친구들 쇼폼 그거 같아요. 둘이 이 뭐지? 두분 실제로 친구들한테도 무한 지지 햇살 캐인가요?
1: 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0: 저는 맞춰보세요.
1: I. E잖아요. 그러니까 E이실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틀어서 얘기했는데 E
0: E
1: S
0: S
1: T 아니다. 아, ESTJ.
0: ESTJ? 아니에요.
1: ENTJ시군요.
0: ENFJ예요.
1: 아, ENFJ. 아,
0: 맞아요.
1: F시구나.
0: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처음 MBTI를 여쭤봤을 때 ENFJ 아니면 ENTJ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오.
0: 그 뭔가 아니면 ST도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1: 네.
0: 좀 차가워 보이나요?
1: 아니요. 차가워
0: 아니요?
1: 보이진 않는데, 네. 되게 뭔가 현실적일 것 같으셨어요.
0: 현실적이고
1: 네.
0: 생각보다 상상을 너무 많이 하고 감성적이고 그렇습니다. 동표 씨는 ENFP.
1: ENFP 같아요?
0: 네.
1: 저는 INTP입니다.
0: 오! 진짜 완전 나 진짜 300% 확신하고
1: 진짜요?
0: 말씀드린 건데 INTJ예요.
1: INTP.
0: INTP.
1: 네, INTP예요, 저는.
0: INTP?
1: 네,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이 보통 다들 ENFP 아니면 EN 아니지 ENFP 아니면 INFP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INTP입니다.
0: 이가 아니시라고요?
1: 네.
0: 아니 말도 안 돼.
1: 그래서 전 T여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막 햇살 K이진 않아요. 되게 이제 무한 지지를 해주지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0: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한 지지를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서 좀 지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원래 좀 이렇게 햇살 같은 존재였다가 현실적이어야 좀 제 위치상 괜찮더라고요. 리더라서
1: 아,
0: 좀
1: 그렇죠.
0: 그런
1: 사회가 그렇게 만드셨구나.
0: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 맞아요. 좋아요.
0: 자, 그러면 이제 햇살 코너랜다. 그럼 이제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햇살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또 이거를 하고 가야 돼요. 저희가 우리끼리 코너에
0: 네.
1: 또 메인 코너 속 코너 비밀 얘기 타임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0: 네.
1: 오늘은 특별하게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0: 네, 얼마나 대단한
1: 네.
0: TMI가 나올지 제가 기대해봐야 될까요, 오늘?
1: 좋아요, 좋아요.
0: 네.
1: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한 2시간 전.
0: 2시간 전.
1: 네, 2시간 전에 있었는데,
0: 네.
1: 2시간 전에 치킨과
0: 네.
1: 한강 라면을 먹고 왔어요.
0: 오! 너무 부러운데요?
1: 그쵸.
0: 네.
1: 한강 라면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0: 네.
1: 한강 라면을 먹고 왔습니다.
0: 아니, 한강 라면이요?
1: 네.
0: 너무 낭만했다.
1: 그쵸.
0: 네.
1: 라면에다가 치킨을 함께 먹고 왔어요.
0: 이건 좀 엄청난 비밀인데요.
1: 그래요?
0: 저는 조금 더 레벨업한 비밀을
1: 네.
0: 털어놓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제가 무려 저번 주에
1: 저번 주.
0: 동표 씨랑 같이 라디오를 할때
1: 네.
0: 햄디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번 주에 냥디로 하기로 했어요.
1: 그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한데
0: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걸 뭔가 말씀을 드릴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우리 햄빈파분들이 속상해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1: 양디로
0: 네, 이번 주에 냥디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1: 왜요?
0: 저도 몰라요.
1: 아, 제작진 분들께서
0: 이거 제가 일단 별명이 햄냥이라서 햄스터파
1: 아
0: 반 야옹이 반 반이어가지고
1: 네
0: 그래서 반반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때? 엄청난 비밀이죠?
1: 엄청난 비밀이네요.
0: 복수 성공. 자,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도 비밀 얘기로 시작해봤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끼리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우리끼리 문자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럭키.
0: 삐립삐립 럭키.
1: 네.
0: 오늘이 바로 7월 7일 럭키데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정해본 주제입니다.
1: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럭키다라고 생각했던 일이나 행운을 부르는 주문, 아이템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0: 자,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행운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깜짝 선물 타임!
1: 오!
0: 동표 씨, 그러면
1: 네.
0: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1: 저는 럭키 7, 7 하겠습니다.
0: 오, 럭키 7?
1: 네.
0: 저도 하나 골라볼게요. 저는
1: 네.

0: 9 골라보겠습니다.
1: 9.
0: 네. 오. 자, 그럼 7과 9가 나왔죠?
1: 네.
0: 지금부터 휴대폰 번호 뒷 네 자리에 숫자 7과 9가 모두 들어가는 분들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오,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자, 추첨을 통해서 행운의 당첨자 5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낼까요?
2: 햄버거, 너무 좋은데요?
0: 그쵸?
1: 오, 햄버거 너무 맛있겠네요. 양디는 약간 이런 이벤트 당첨 네. 운이 좀 따라주는 편이에요?
0: 아, 저는 아니요.
1: 아,
0: 당첨에 잘 안 돼요.
1: 진짜? 네,
0: 그래서 뭔가 그런 신발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네. 피규어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도 해봤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도비 씨는?
1: 저는 약간 간절하면 당첨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당첨이 되는 것 같아요.
0: 성견지명이다. 약간 인생도 그랬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이렇게 하면
1: 너무 하면 안 되고
0: 기대하면 또 실망도 큰 법이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여러분들에게 저의 햄 운이 다 닿길 바라면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

0: 친한 친구 방송반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럭키 행운이었죠?
1: 네.
0: 깜짝 선물로 휴대폰 번호 뒷 네 자리에 숫자 7과 9가 모두 들어가는 분들에게 행운의 5명 뽑아서 선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 네.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방송이 끝난 후에 친친방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요. 확인하시고 햄버거 세트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셔주세요. 요.
0: 자,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 텐데요.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문자들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오, 먼저 질문이 왔어요. 우리 냥디 기다렸다 냥님께서 두 분은 살면서 가장 행운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나에게 이런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0: 오, 살면서 가장 행운이라고 느꼈던 순간이요.
1: 있으세요?
0: 전 딱 데뷔했을 때.
1: 오.
0: 데뷔했을 때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센터했을 때.
0: 아.
1: 센터 됐을 때 뭔가 되게 그때 너무나도 큰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좋았고.
0: 저희도 꿈이랑 다 연관이 있는
1: 그런 것 같아요.
0: 순간이네요, 진짜. 네. 그리고 그 오디션 그 프로그램 오디션 당첨 문자 받았을 때.
1: 아.
0: 당첨 문자가 맞나?
1: 그죠.
0: 합격 문자.
1: 합격 문자. 1차 미팅, 2차 미팅 뭐 이런 합격 문자.
0: 진짜 선물 세트에 정신이 좀 팔려가지고.
1: 햄버거 드시고 싶구나. 그렇죠.
0: 배고파요.
1: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이런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0: 올해 하반기에 좀 더 팬분들이랑 좀 오프라인?
1: 네.
0: 오프라인도 그렇고 좀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1: 오.
0: 제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1: 네.
0: 그런 게 다 잘 이루어지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1: 오.
0: 홍피 씨는 어떠세요?
1: 저도 사실 하반기에는 좀 팬분들이랑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나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또 약간 좋은 게 좋은 건 아니고 또 나쁜 게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사이에서 좀 행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저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0: 오.
1: 네.
0: 뾰꼬미 분들과.
1: 네.
0: 이름 너무 귀여워서 제가 저번에 외웠어요.
1: 그래요?
0: 뾰꼬미 분들과 좀 행운이 많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1등은 바로 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초등학생 때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모 리조트로 휴양을 갔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뽑기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뽑았는데 제가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때 1등 경품이 서울가요대상 티켓이었는데 하필 그쯤 코로나가 시작돼서 결국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진짜 너무 아쉽겠네요.
1: 진짜 너무 아쉽다. 맞아요. 이게 코로나가 되게
0: 그죠.
1: 좀 많이 힘든 시기였죠. 저희 모두에게. 맞아요. 너무 아쉽네요. 이런 이벤트 당첨은 같은 거는 좀 있으세요?
0: 전 진짜 그런 운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냥 아예 그냥 당첨되는 운이 없으시군요.
0: 랜덤 뽑기. 그거 왜 약간 초등학생 때 문구점 가면
1: 그쵸.
0: 뭐 뽑아가지고 뭐 5등. 항상 딱지가 걸리거나 항상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빵빠레? 이렇게 뿌 하면 불리는 그런 것만 받았었어요.
1: 그런 거는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 하나 더 다음 기회 막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0: 아, 그 쌍둥이처럼 있는 그 아이스크림.
1: 맞아요.
0: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 하나 더 있었어요?
0: 네, 그런 거 말고는 막 딱지 뒤에 뭐 한 개 더 이런 거 붙어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1: 맞아요.
0: 그런 거는 진짜 한두 번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표 씨도 좀 운이 좋은 편이세요?
1: 전 게임 같은 거에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게임에서 랜덤 뭐 상자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제가 원했던 코스튬이 나오고 제가 원했던 캐릭터가 나오고 막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제 운이 다 거기로 이렇게 몰아진 것 같아요. 저도
1: 게임이 좋으세요?
0: 네, 그 약간 체스처럼 하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캐릭터가 계속 나와서 저희 멤버들이 진짜 이거는 그 게임 본사에서 받은 계정 아니냐 이 정도로 그렇네요. 거기에 운이 다 쏠린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자, 그리고
0: 럭키 행운을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유다빈 밴드의 Get Lucky.

0: 분당.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친한 친구 방송반 유다빈 밴드의 Get Lucky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들 계속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6: 네, 우리 혜진님. 저는 행운 아이템으로 항상 지갑에 동표 부적과 액마기 키링을 달고 다니는데요. 혹시 두 분은 가지고 다니는 행운 아이템이 있을까요? 오,
7: 행운 아이템.
5: 전에는 네. 좀 그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나 네. 뭐 지갑 약간 이런 걸 들고 다녔었는데
7: 색깔에 관련된 거
5: 네. 오. 그런 거에 제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네. 요즘에는 그냥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동표 씨 혹시 있으세요?
6: 저도 똑같이 파란색이 있었어요. 저는 파란색 색깔 그래서 막 옷 같은 것도 네. 막 파란 색깔 입으면 그날 조금 더 뭔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똑같이 너무 그 색깔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뭔가 내가 아 오늘 뭔가 파란색이 없어서 그런가? 그쵸, 그쵸. 이런 생각 막 하게 되니까 그거를 좀 없애고 싶어서 요즘에는 좀 줄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5: 다음을 아 로즈님께서 학교 끝나고 집 가는데 신호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데 어느 날 갈 때마다 초록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진짜 빨리 집 가고 싶었는데 너무 행운이었던 이런 기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런 타이밍이 잘 맞을 때도 신호도 그렇잖아요.
7: 그렇죠.
5: 막 엄청 늦었을 때 빨간 불 계속 이렇게 걸리면 다급해지는데 맞아요. 초록불 나오면 이제 좀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7: 맞아요, 맞아요.
5: 그런 데서 좀 소확행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 맞습니다.
5: 네, 좋습니다. 네.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6: 네,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와서 우리끼리 얘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이따 봐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고요. 저는 행운엔 양수염 가득 세운 양디 성한빈.
2: 저는 불행도 미끄를 짓듯이 동글동글한 우리끼리의 우리 손동표입니다.
1: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가 뭐였죠?
2: 럭키!
1: 예, 맞습니다. 7월 7일 럭키데이를 맞이해서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 네, 행운이 뭔가요? 님께서 저는 완전 운이 없는 편인데요. 양디랑 뼈랑 같이 챌린지를 해주면 갑자기 행운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귀여운 거, 뭐 코 때리기, 아니면 댄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로 나 완전 럭키걸임, 복권 다 필요 없음 이라고.
1: 그 코 때리기 챌린지 아세요? 동표씨.
3: 이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3: 알죠, 알죠.
1: 그거 그럼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그럴까요? 지금 바로?
1: 노래가 있나요 혹시 감독님? 아니면 무반주에?
2: 노래 없어요.
1: 동표씨가 이렇게 치면 네. 제가 아! 하고 하는 걸로 해볼까요?
2: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치는 척 할게요.
1: 네.
2: 자, 잠깐만요.
1: 저 이거
2: 시동 잘... 걸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자, 나.
1: 나. 네네네네. 다다다다. 아 이거 코 잡는 게 아니에요?
2: 네, 이렇게나마 행운이 뭔가요님이 행운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1: 행운 찾았다. 자, 저희가 또 한 분 행운 가득 채워드렸고요. 오늘은 친친방 SNS에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창 열려있으니까 럭키한 일들 사연 남겨주세요.
2: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달려볼까요?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럭키와 관련된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2: 네, 우리 금붕어님, 초심자의 행운 들어보셨나요? 저는 뭐든 첫 판, 처음 이런 것만 운이 좋아요. 처음으로 공방 갔을 때 최애 포카가 바로 찾아와 준 거 보면 말 다 했죠? 오. 근데 그 다음은 네. 아. 그리고 운동도 꼭 그래요. 볼링도 처음에 못 모르고 칠 때는 잘했는데 다음에는 이라고. 근데 이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초심자의 행운이 있는 것 같은 게 네. 저도 뭐를 처음 할 때는 되게 나 재능 있나 봐. 나 이거 되게 잘한다 하는데 이거를 한 두 번 세 번 더 하다 보면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고 뭔가 잘 안 되고
1: 생각이 좀 많아져서 그런가. 볼링도 그렇지 않아요?
2: 그런 것 같아요.
1: 이렇게 해봐야지 하다 보니까
2: 맞아
1: 에잇 이렇게 해야 잘 되는 느낌?
2: 맞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초심자의 행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지만 최애 포카는 앞으로도 잘 네. 우리 금붕어님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촉촉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동표님처럼 최애 맞히기는 못해도 시험 찍기, 지하철에서 내릴 사람 찍기, 해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는 과자 고르기 이런 걸 잘합니다. 촉이 좋아서 운이 조이 좋은 편이랄까요?
2: 운이 엄청 좋은 편이신
1: 거예요. 그러니까요. 운이 좋은 편이신 것 같고 최애 과자, 약간 맛있는 과자 고르기 이런 거는 네. 눈썰미나 그 직감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감자칩 같은 걸 좋아하면 네. 그 나라에서 딱 뭐 몰라도 그림으로 되게 맛있어 보이는 감자칩이 있어요.
1: 맞아요.
2: 그런 거를 사면은 보통 실패 안 하고 나의 취향을 잘 알면 네. 과자 같은 거는 좀 잘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 같고 시험 찍기, 지하철에서 내릴 사람 찍기.
1: 내릴 사람 찍기는 뭐지?
2: 진짜 내릴 사람 찍기는 촉촉해님이 관찰력이 엄청 뛰어나시네.
1: 그런가
2: 그쵸?
1: 보다.
2: 네. 지하철에서 내릴 사람 찍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근데 맛있는 과자 고르기나 이런 건 좀 많이 해봤던
2: 맞아요. 시험 학교 다닐 때 시험은 좀 잘 시험을 근데 뭔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풀으셨을 것 같아.
1: 저요?
2: 네.
1: 열심히 해서 한 시기도 있고 네. 뭔가 좀 흘렸던 시기도 있는데
2: 놓쳤던 시기가 있고
1: 맞아요. 근데 보통 저는 문제는 되게 열심히 읽어요. 문제는 되게 열심히 읽는데 답이 계산해서 이게 나왔어요. 근데 뭔가 삘이 이게 아니고 다른 것 같아요. 하면 그냥 그걸 골라요. 그리고 틀려요.
2: 이게 내가 계산한 게 맞았구나.
1: 맞아요. 그게 저의 좀 루틴 같이 있어서 나의 직감을 시험에서 믿지 말자 좀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는 거

0: 자 고르기는 제가 평균을 낸 게 있어요.
1: 어떤 거요?
0: 보통 좀 약간 노란색, 그 빨간색 이런 좀 색감이 좀 쨍쨍한.
1: 네.
2: 오 봐봐요.
0: 노란색 그렇네. 빨간색.
1: 그렇네 그렇네.
2: 그리고
1: 그렇네.
2: 얘도 노란색 빨간색.
1: 오.
2: 약간 이런 게 좀
0: 아 너무 억지인가 여기 다.
3: 근데 약간. 지금 있는 과자가 다 빨간색.

0: 거예요. 처음엔 목적지 가는 시간이 길어져서 순간 짜증이 났지만 그 잘못된 길에서 마주한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과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때로 눈이 나쁘다고 여겼던 순간이 예상치 못한 행운과 행복으로 다가올 때도 많더라고요. 두 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1: 너무 많죠.
2: 그죠, 그죠.
1: 이런 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게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마냥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막 길을 잘못 들어서 새로운 길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뭐를 제 시간에 도착을 막 못할 것 같았는데 막 더 빠른 길을 그때 알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거를 보면은 네. 예술은 실수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배웁니다. 실수에서 네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저도 제주도에서 이제 멤버들이랑 드라이브 하다가 네. 길을 잘못 들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원자약기? 오코노미야끼인가 원자약기를 제주도에서 파는 거예요.
1: 네네네.
2: 뭘까 하고 애들이랑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희 데뷔곡 작사가님을 만났어요.
1: 대박.
2: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어서 저도 그런 약간 예상치 못한 데서 오는 좀 그런 행복이 있다 이렇게 좀 믿는 주의입니다.
0: 좋다. 완전 운명이었네요.
2: 그죠.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방에서 갑자기 누가 뛰어오셔가지고 네. 제로베이스 아니요? 이랬어요. 네 이랬는데 저 인블룸 작사 참여했다고. 근데 그렇게 작사하시다가 약간의 쉼이 필요해서 제주도로 내려오신 거래요.
0: 와 대박이다.
2: 그렇게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오 네. 너무 좋네요.
3: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보고 있고요. 방금 얘기한 그 예상치 못한 행운의 곡 제로베이스원의 인블룸 듣고 올게요.

0: 만나볼게요.
1: 네, 우리 감자님. 어디선가 시험 보기 직전에 신난당이라고 외치면 시험이 잘 풀린다는 글을 봤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친구들이랑 따라해봤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긴장도 덜 되고 문제도 평소보다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는 중요한 시험만 있으면 조용히 신난당을 외치고 치는 게 저만의 작은 행운 루틴이 됐어요.
0: 귀엽네요.
1: 네, 두 분도 무대나 중요한 일정 전에 꼭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나요?
2: 아, 오, 저는 가보자라는 말 많이 해요. 이렇게 오. 여기 몸 치면서 네. 가보자.
3: 가보자.
2: 오, 콘서트 할 때나 무대 할 때.
3: 진짜 비슷해요. 저도 제 몸을 엄청 이렇게 때리고 아 가자 가자 이러고 저는 늘 근데 계속 뭔가 외우는 주문처럼 아 오늘 진짜 재밌게 하자. 오. 뭔가 그냥 뭐 예능도 그렇고 네. 뭐 무대도 그렇고 하기 전에 아 재밌게 해야지 이러고 무대 올라갈 때는 약간 좀 비속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아 진짜 다 죽여야지 이러고
4: 그 무대를
3: 네 무대를 죽여야겠다
4: 이 상황을 진짜 다 죽여놓겠다
3: 네 나를 이렇게 억압시키는 죽여놓고. 긴장시키는 무언가를 다 이렇게 물리치겠다
4: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결 약간 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4: 근데 신난당은 너무 귀엽다
3: 그러네 신난당 너무 귀엽다
4: 그 무대하기 전에 해 신난당 이렇게
1: 신난당 저희도 써먹을게요
4: 그러니까 신난당.
1: 신난당
4: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가 많으면 부자일까요? 님께서 저는 럭키와는 완전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랜덤 뽑기에 운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럭키 드로우는 항상 제일 흔한 것만 나오고 최애포카는 구경도 못해보고 포켓몬 카드도 맨날 이상한 것만 나오는데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어요. 운이 좋았으면 이런 재미도 못 느꼈을지도 몰라요. 와, 나 진짜 긍정적이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어, 진짜.
4: 완전 그 마인드가 대인배시다.
3: 네. 그니까요.
4: 그쵸.
1: 완전 긍정적이시다.
4: 포켓몬 카드도 네. 막 요즘 유행해서 막 다들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4: 근데 생각보다 좋은 카드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속에서 네. 재미를 느낀다면 사실 그게 그 좋은 카드를 갖는 것보다 더 행운이 아닐까
1: 그쵸, 그쵸.
4: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뽑기 운 인형 뽑기 같은 거 잘하세요?
4: 저는 큰 인형을 잘 뽑는 것 같아요
1: 아,
4: 한 머리 사이즈 정도?
1: 오, 이 정도. 집게로 하는 거예요?
4: 네
1: 오.
4: 그거 말고는 네. 그렇게 막 소질이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동표 씨 좋아하세요?
1: 저는 예전에는 인형 뽑기를 진짜 잘했어요 오. 무조건 들어가면은 한 막 두 개씩 가지고 나오고 네. 그랬는데 너무 한동안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4: 까먹었었죠
1: 네, 하는 방법도 까먹었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가차는 저는 가차 운이 없는 것 같아요
1: 오.
4: 가차가 그거 맞죠? 이렇게 돌려서
1: 맞아요 돌려서
4: 아 저는 그거보다 뽑기가 좀 더 잘하진 못하는데 네. 조금 기술로 승부하기 이렇게 회오리
1: 어, 회오리도 하세요? 대박이다
4: 아니 그 영상에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그 쇼폼 영상에 너무 많이 떠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눈으로 배운 것 같아요
1: 오 대박 좋습니다 그, 네. 우리 뿅미님 저는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저는 동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던 게 제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4: 네. 그리고 무탈한 하루가 사실 제일 좋은 하루 아닐까요?
1: 맞아요 맞아요
4: 아무 일 없이
1: 맞는 것 같습니다
4: 그렇죠 자 다음은 해피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에겐 지난주가 좀 힘든 한 주였어요 하고 있는 일도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고 자신감이 많이 하락해서 힘들었는데 이런 머리가 복잡할 때 냥디가 와줘서 밤에 깊은 생각 안 하고 숙면할 수 있었어요 어쩜 이런 때에 나타나서 날 편안하게 해주지? 이런 최애를 가진 저는 진짜 럭키 제로즈이자 오린이입니다. 한빈이 같은 아이돌 만나서 전 진짜 럭키예요. 감사합니다, 냥디.
1: 오,
4: 아, 네.
1: 우와, 너무 따뜻해.
4: 그렇게 느껴주셔서 더 감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뭔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최대한 나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1: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4: 뾰꼬미님들과 제로즈분들에게 네. 이렇게 하트 드립니다
1: 하트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큐큐님께서 아침 별자리 운세 아침 별자리 운세 순위에서 1위가 나오면 다들 오늘은 럭키데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0: 가끔은 순위가 높아도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날도 있고 반대로 순위가 낮은 날인데도 좋은 일이 많을 때도 있더라고요. 두 분도 운세 같은 걸 믿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재미로만 보시나요?
1: 오,
2: 운세는 안 보는 것 같아요.
1: 안 봐요?
2: 네 글자 뭐 있었는데?
0: 오하아사?
2: 오하아사?
0: 보세요, 별자리?
2: 아니요.
0: 안 보시는구나. 아침 별점. 저는 아침 별점을 진짜 눈 딱 뜨자마자 핸드폰 찾아서 아침 별점 검색해서 보고 나 오늘 10등이네 이러고 나 오늘 1등이다 이러고.
2: 10등까지 있어요?
0: 12등까지 있어요.
2: 아, 그 별자리
0: 별자리가
2: 있구나.
0: 네, 맞아요. 저의 별자리는 처녀 자리예요.
2: 오.
0: 네, 별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2: 별자리 뭐였지?
0: 네?
2: 쌍둥이 자리?
0: 쌍둥이 생일이 언제신데요?
2: 6월이에요.
0: 6월이면은 쌍둥이 자리인가요? 오.
2: 맞는 것 같아.
0: 쌍둥이 자리.
2: 둘 다 팀 인간.
0: 어? 팀이에요, 저희?
2: 이게 뭐예요?
0: 둘 다 사람이라서
2: 팀 인간. 예.
0: 아, 좋네요. 좋네요.
2: 아,
0: 맞네, 맞네.
2: 개자리랑 막 이런 거 엄청 많으니까.
0: 그쵸, 그쵸. 오.
2: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0: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왔습니다. 문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1: 네, 우중산책러님. 저는 날씨 운이 좋아요. 허, 부럽다.
0: 제일 부러워.
1: 산책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그런 복잡한

0: 복합적인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꼭 비가 오고 여행 가고 싶은데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시기에 꼭 태풍이 와요. 어떻게 보면 럭키한 거죠.
1: 그죠.
0: 아, 그쵸. 약간 고민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1: 느낌적으로.
0: 그 느낌적으로.
1: 아, 뭔가 비 올 것 같은데 하면 비 오면 좀 이렇게 약간 대책을 쓸 수 있잖아.
0: 맞아요, 맞아요.
1: 이왕 안 나가길 잘했다.
0: 어, 아, 비 오는데 뭐. 아, 다음에 가야겠다 진짜?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중런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중런이 진짜 좋거든요.
1: 동피씨가 러닝 중독이네요.
0: 아, 막 엄청 많이 하진 않는데 제가 한번 비 오는 날에 뛰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막 리프레시 되고 막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청춘 같고 그런 게 있었어요.
1: 저도 전 비 맞는 걸 좋아해요.
0: 저도
1: 20살 때였나? 홍대에서 네. 그 춤추는 친구랑 같이 수업 끝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냥 맞고 천안까지 이렇게 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0: 오.
1: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네. 청춘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0: 오, 맞아요. 저는 아기 때 이제 우산 비 오면 엄마가 우산 챙겨주잖아요. 네. 그래서 막 우산 들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가는데 우산이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엄청 오는데 우산을 그냥 접고 비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서 집에 갔어요.
1: 그래서 감성적이고 싶은
0: 뭐 그때 그랬는데 근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2학년
1: 9살 때인데
0: 9살 때
1: 너무 애긴데
0: 그냥 비 맞고 싶어 이래서 우산 안 쓰고 비 맞고 갔다가 이제 엄마한테 된통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감기 걸린다고.
0: 맞아요.
1: 그죠, 그죠. 우중 산책러님도 감기는 걸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끼리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0: 네,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방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자, 이제 우리끼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0: 네.
1: 동피씨 저와 2주 동안 일단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떠셨나요?
0: 오늘도 되게 편안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되게 뭔가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가 취미나 이런 네. 것들이 되게 공통점이 많아가지고
1: 네,
0: 조금 더 되게 친근하게 2주 동안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1: 아, 감사합니다. 저도 러닝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연락드릴게요.
0: 좋아요.
1: 저도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2주 동안 스페셜 DJ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동표 씨랑 막 이런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사연까지 읽어드릴 수 있어가지고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코너의 끝곡 동표 씨의 추천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동표 씨가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0: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는요 엑소의 럭키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또 주제가 럭키였잖아요.
1: 그죠. 네,
0: 그래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운을 많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엑소의 럭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1: 오, 좋습니다. 엑소의 럭키 들으면서 동표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언젠가 또 만나요. 누구랑?
0: 우리끼리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한빈이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천상고등학교.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급식력 퀴즈 만나볼까요? 배고프다냐옹. 내일 7월 8일 수요일 천상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율무밥, 씨앗쌈장, 들기름맛국수, 삼겹모둠구이, 무말랭이 김치, 파인애플 모둠쌈, 궁채 장아찌, 그리고 오이 이것인데요. 자, 문제입니다.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로 여름에 먹는 시원한 국 요리인데요. 대부분 얼음과 식초가 들어가서 시원하고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도 하죠. 과연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냉국, 2번 딸국.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8000번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을 뽑아서 다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치킨 5마리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나도 할까? 같이 먹고 싶은 학교나 동아리 친구, 회사 동료가 있다면 잊지 말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여진의 레드 핫 칠리 서머.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여진의 레드 핫 칠리 썸머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진 씨는 이번 음반 활동부터 활동명 뒤에 루나를 함께 표기하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했는데요. 이달의 소녀의 세계관과 서사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첫 번째 곡으로 여름의 에너지를 담은 이 시즌송으로 컴백했는데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신나는 노래였죠.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번 딸국 아니고요. 1번 냉국이었습니다. 내일 천상고등학교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율무밥, 씨앗쌈장, 들기름 막국수, 삼겹 모듬구이, 무말랭이 김치, 파인애플 모둠쌈, 궁채 장아찌, 오이냉국입니다. 근데 일단 들기름 막국수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들기름 막국수에 삼겹 모둠구이, 거의 무말랭이 김치에 파인애플 모둠쌈? 이거는 약간 이제 한 번 더 달라고 한 번 더 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최고의 급식인 것 같아요. 저도 해봤냐고요? 저는 제 친구 중에 그 어머니가 실제로 저희 급식을 나눠주셨어가지고 조금만 더 주세요 이렇게 약간의 애교를 부리면서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다 공평하게 받아야 돼서 안 되고 끝 친구까지 다 받으면 이제 저희 반 친구들 한 12명이 바로 달려와서 이제 더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급식을 좀 더 추가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바로 뛰어가요.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 급식 줄이 한 번 차고 한 번 반 정도 차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전교생이 거의 다 먹은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 눈치 보고 안 들어왔다. 이제 끝난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애들이랑 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서 고기 많이 받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냉국은 호불호? 저는 진짜 극호예요. 저는 오이 냉국 또 좋아하고 오이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 뭔가 비빔면 같은데도 오이 반 개를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슬라이스 잘 해가지고 항상 넣고 뭐 냉면도 그렇고 좀 그런 시원한데 시큼한 맛을 즐겨 먹습니다. 0038님께서 아니 왜 또 쌈에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죠? 파인애플 침투력 무엇? 이러다가 하와이안 피자도 급식에 나오겠는 나오겠어. 하와이안 피자가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는 피자가 맞죠?

근데 저는 과일이 뜨거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하와이안 피자 다들 많이 좋아하시나? 근데 사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파인애플을 피자에서 빼고, 피자를 다 먹고, 마지막에 먹어요, 파인애플. 뭔가, 그 조화를 아직 잘 모르겠긴. 붐따? 붐따요. 아니, 진짜로? 그죠? 저는 파인애플을 일단 빼고, 아, 2대2예요, 지금? 지금 작가님 PD님이랑 저랑 해가지고 2대2입니다. 하와이안 피자. 약간 비등비등한데. 그래서 파인애플을 안 먹지 않아요. 저도 그 빵을 남겨놓고 마지막에 다 먹는 것처럼 파인애플을 남겨놓고 피자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을 좀 이렇게 찍어서 먹고, 이런 타입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많이 나뉘긴 하겠다. 이런 메뉴 또 뭐가 있을까요? 재밌네. 하와이안 피자랑 오이냉국도 그렇고, 물복 딱복. 저는 하나 둘 셋 딱복이요. 배운 분. 이거는 딱복 딱복. 그렇죠, 딱복. 피디님 물복. 완전 이거는 진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밸런스 게임. 재밌네요. 3대1. 좋습니다. 4672님께서 냉국 말고 딸국. 양디 얼마 전에 딸국질은 잘 멈췄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출국되었다. 출국을 하기 전에 제가 1시간 반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딸국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일어나면 팬분들한테 이렇게 소통 어플로 뭐 굿모닝 보내거나, 그때 새벽 1시 반이었어가지고 뭐 나 이제 일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굿모닝, 그리고 우리 제로즈는 굿나잇 하고 보냈어요. 근데 딸꾹질이 나서 음성 녹음을 했어요. 음성 녹음을 딱 키자마자 딸꾹질이 멈췄어요. 진짜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지? 앞으로 딸꾹질 날 때마다 이렇게 그 소통업에 들어가서 음성 녹음을 켜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다행히도 딸꾹질 잘 멈춘 TMI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단체 간식 선물 치킨 5마리 받을 행운의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맛있게 드시고요. 또 인증샷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4214님께서 양디, 저는 3년 정도 연습생을 했던 제로즈예요. 요즘은 연습생을 그만두고 쉬면서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빠의 조언이나 응원의 한마디 듣고 싶어요. 제가 뭔가 진심을 담아서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어떤 진로로 막 갈지 모르니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만 꼭 이 아이돌의 꿈이 아니더라도 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다양하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 좋아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저도 아이돌이 아닌 다른 제2의 직업을 꿈꿨더라면 아마 성인이 된 이후에는 바리스타 쪽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좀 본인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다 보면 언젠가는 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연습생 하셨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성한빈이자 양디의 응원을 받고 진로에 이제 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제 꿈을 이뤄서 나중에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는 노래 하츠웨이브의 우리만의 이야기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나이가 되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고민이다. 사실 나는 정말 거창한 꿈을 꾸고 있다. 가끔은 그 꿈이 내 존재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여서 정말 이룰 수 있을지, 내가 현실 감각이 없는 건 아닐지 걱정이 밀려올 때도 있다. 꿈이 큰 만큼 기대도 크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커지는 것 같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다가도 혼자 집에 돌아오면 괜한 생각이 많아진다. 내가 꿈꾸는 미래는 정말 올까? 지금의 나는 그 꿈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된다. 사실 답은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지금의 고민이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기를.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라이즈의 소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준 분은 나윤님이었습니다. 일단 저도 좀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어디서 제일 공감을 했냐면 그 교환일기 중에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다가도 혼자 집에 돌아오면 괜한 생각이 많아진다, 요런 부분에서 제가 공감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밖에서 막상 이 생각을 안 하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 뭔가 방금 한 10분 전까지 분명 난 행복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 우울하지? 그러면 이 편안하고 좀 행복한 집안이 약간 어떻게 보면 우울하게도 느껴지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집이라는 공간이 가장 편안해야 되는데 좀 생각이 많아지고 좀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A4용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그냥 나윤 이렇게 적어놓고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 꿈을 왜 꾸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이 꿈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은지, 이렇게 자세하게 약간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시기에 혼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의 동력도 필요해서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요. 중요한 건 내가 있던 그 영역 안에서의 여행 말고 아예 벗어난 외부의 여행을 완전 추천드립니다. 뭐 해외도 좋고요. 가깝게는 뭐 제주도도 좋고 뭐 속초

바다나 이런 데도 좋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을 잘 가꾸고 본인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꿈에 대한 그런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좀 더 밝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막 그렇게 노력했다고 해서 미래가 늦게 그런 원하는 꿈이 늦게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치만 뭔가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한 스텝 한 스텝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사실 목표와 목적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남들이 이 친구는 꿈을 좀 빨리 찾았네, 이 친구는 나와 똑같이 꿈을 좀 늦게 이렇게 찾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변에 대한 그런 포커싱보다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좀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건네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건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또 이게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 왜 이러지? 아 왜 안 되지? 이런 것보다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스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우울해. 이거 말고 왜 안 될까? 뭐가 잘못된 거지? 그 원인 파악하고 원인 찾아서 노력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까지 옮겨야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 안 됐지? 우울해. 에서 끝나면 그 감정적인 게 더 커서 이렇게 오히려 더 본인한테 좋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나윤님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꿋꿋이 나아가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나윤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아쉽게도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저 냥디 덕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 사연도 읽어드리고 여러가지 좀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괜히 제가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하루였고요. 또 라디오 DJ의 매력을 알아버려가지고 큰일입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또 남은 내일 하루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 양디가 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지윤님께서 퇴근길에 너무 목소리가 좋다, 양디 내일 또 봐요, 내일 보자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인 줄 몰랐어 라고 하시네요. 자, 양디의 내일까지 잘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하루 마무리도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양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주가 너무 빠르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아쉬운 만큼 더 오디오 꽉꽉 채워서 2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출석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끝곡 초승의 어항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양디 DJ 성한빈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땅 아래에는 다른 세계가 하나 있어. 거긴 눈을 감은 것처럼 아주 깜깜한 곳이야. 아무도 몰랐지만 그곳에 그림자 하나가 있었대. 혼자인 그림자는 외로웠지. 그러다 땅 위에서 즐겁게 노는 두 아이를 본 거야. 그림자는 말했어. 나도 너희처럼 살고 싶어. 너희는 몸이 두 개니까 하나를 줘. 나랑 바꾸자. 두 아이는 싫다고 했어. 그러자 그림자는 또 말했어. 내가 있던 곳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 거기선 언제든 지금으로.

0: 지금 상영 중인 영화죠. 그림자 아이 사운드 트랙에서 강희채의 두 아이라는 스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림자 아이 연출한 유은정 감독님 출연하셨죠. 어릴 때부터 동화, 민담, 설화, 전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 덕분에 그래서 만들 수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실제로 언니가 있어서 언니와의 사이가 아주 돈독해서 그래서 또 만들 수 있었던 이야기 이런 설명들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그 그림자 아이 7월 1일에 개봉해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인데 영화사의 허락을 받아서 영화 맨 처음, 영화 시작하자마자 들려오는 그 동화책 내용을 아주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그런 동화로 시작해요. 땅 속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림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그 위에서 땅 위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에게 자기랑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동화책.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라서 되게 예쁜 그림체가 화면에는 펼쳐지는데 이야기는 뭔가 좀 살짝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분위기입니다. 그림자 아이. 한국 영화에서 특히 한국 독립 영화에서 자주 만나기 힘든 독특한 그런 발상, 또 이야기 전개, 또 시도라서 저는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특히 독립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는 알겠으나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뭔가 장르적인 시도, 영화적인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야기는 있는데 이미지가 없는 느낌이랄까? 그냥 드라마가 너무 많고요. 드라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많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창의적이고 좀 도전적인 좀 색다른 그런 시도들이 그런 만듦새가 있기를 좀늘좀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림자 아이를 보면서 오 그게 살짝 좀 해소가 됐어요. 그래. 이야기도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어떠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풀어갈까에 대한 그 하나의 예가 나왔습니다. 그림자 아이.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뭐.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제가 어제 엔니어 모리콘의 음악으로 한 시간 방송을 해드렸더니 김요한 씨께서 시네마 파라디소 시네마 천국도 듣고 싶어요 하셨고, 김성규 씨가 시네마 천국은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 버전으로 들으면 좋을 텐데 너무 길겠죠? 라고 해주셨어요. 길어도 상관없이 자주 들려드렸는데, 이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 버전의 시네마 파라디소에 두 가지가 있죠. 메인 테마와 러브 테마가 있어요. 메인 테마는 6분 조금 넘고, 러브 테마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3분 조금 넘는 시간인데, 메인 테마 들려드리는 건 문제가 없으나 오늘은 이은선 기자가 나오는 날입니다. 이은선 기자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려고 오늘은 긴 메인 테마보다는 조금 짧은 러브 테마를 들려드렸고요.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러브 테마는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건 아닙니다. 그 아들 안드레아 모리꼬네의 작품이에요. 방금 들으신 시네마 파라디소 러브 테마는, 메인 테마는 엔니오 모리꼬네가 맞고요. 안드레아 그 이름 기억해 줘야죠. 이 멋진 곡 만들었는데 다 아빠가 한줄 알잖아요. 네. 시네마 파라디소 시네마 천국 러브 테마는 안드레아 모리꼬네 작품. 그걸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가 함께 연주한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서영 씨는 엔니어 모리콘의 음악 다 좋지만 저의 가장 최애 곡은 운 아미꼬 신청해요. 와, 저 되게 반가웠어요. 어제도 이거 틀까 말까 하다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진 곡들 중심으로 선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입니다. 운 아미꼬. 이게 원래 리볼버라는 영화의 스코어인데 예전 영화 리볼버예요. 한국 영화 리볼버 말고요. 하지만 저는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알았다기보다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타란티노가 쓴 걸 통해서 알게 된 곡. 그런데 저도 좋아해요. 그 곡 준비했습니다. 엔니어 모리콘의 운 아미꼬,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고요. 요 곡 듣고 나서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마티 슈프림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임효섭 씨가 마티 슈프림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흥미진진하게 흘러갔습니다. 마티 마우저라는 캐릭터가 티모시 샬라메의 인생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주인공이 열정적이긴 한데 본인의 성공을 위한 이기적인 캐릭터라고 느껴서 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뭐 정경주 씨, 박미향 씨 다 마티 슈프림 재밌게 보셨다고 네.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역시 혼란을 겪으시네요. 네. 연기 잘하고 되게 멋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재밌는 캐릭터인 걸 알겠는데 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 인간? 하는 좀 생각은 계속 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그래도 뭐 영화에서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게 또 영화를 보는 관객을

0: 로서의 특권이기도 하니까요.
1: 너무 착하고 순하고 선한 캐릭터만 자꾸 나오면 네. 재미가 없어요.
0: 이런 면이 인간에게 있죠. 있고 그렇죠? 뭐 누군가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아직 기회를 못 만난 것뿐일 수도 있고.
1: 우리가 영화에서 배우는 건 결국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0: 네.
1: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입체적인 곳이구나
0: 네.
1: 라는 걸 영화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 그 입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티 슈프림.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뭔가요?
0: 이번 주의 주제는 비밀의 삶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비밀이 되어야 하거나
1: 네.
0: 혹은 어떤 이유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밀이 된 상태라면 어떨까? 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영화들이 떠올랐습니다.
1: 자, 첫 번째 영화는 새 영화네요.
0: 네. 네. 이번 주 개봉작이고요. 클레베르 멘돈사 필리오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
1: 시크릿 에이전트. 아, 이 남미 쪽 네. 감독님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름을 이제 열심히 외워야 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클레베르 멘돈사 필리오. 네.
0: 정말 독특한 영화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1: 맞아요.
0: 일단 배경은 1977년 브라질이고요. 마르셀로라는 남자가 아들과 재회하기 위해서 고향인 헤시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마르셀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남자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이 남자가 어디 정부 요원인가 그런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학자입니다. 원래 학교에서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고요. 헤시페로 돌아와서 한 안전가옥에서 다른 저항가들과 함께 피난 중이면서 동시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국가신분증 기록 보관소에서 일을 하는데요. 왜 여기에서 일을 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생존을 증명할 증거를 지금 이 남자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어떤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자들을 피해서 어머니의 생존을 증명하고 어린 아들과 함께 이 나라를 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제목이 시크릿 에이전트란 말이에요.
0: 비밀요원.
1: 네, 비밀요원이고
0: 네.
1: 이 영화 또 오프닝 크레딧이 이렇게 뜰 때 보면 선글라스를 딱 끼고
0: 네.
1: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딱 보면 정말 비밀요원이 뭔가 작전을 수행하러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0: 영화를 보기 전에 가장 흔하게 떠올리실 만한 캐릭터가 뭐 제임스 본드 같은 건가?
1: 그렇죠. 약간 무슨 첩보원 네. 같은.
0: 뭐 우리가 흔하게 아는 CIA 요원 같은
1: 네.
0: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면 사실은 영화를 보자마자 그 기대를 내려놓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요. 영화의 배경이 아까 70년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초반에 자막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해악이 만연하던 시대라는 자막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이 길고 길었던 그 21년 군사독재 시대를 지나고 있던 바로 그 한복판에서 영화가 시대 배경을 삼고 있고요. 이 사람이 영웅이거나 전사가 아니라는 점이 저는 이 영화의 굉장히 특이한 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전체 모두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인가? 그럼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1: 네.
0: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 가치관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로 비밀 요원이 전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단지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혹은 자신의 가치관을 고수하려 한다는 것만으로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었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브라질이 이후에 다시 약간의 민주주의의 방식을 되찾았지만 2019년부터 23년까지는 다시 강경 보수주의로 돌아선 시기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때 진보 진영의 문화 인사들이 정권을 비판하면서 그 우파 진영의 표적이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시기에 과거 독재 정권의 기억을 되살린 그러니까 70년대 풍경을 담거나 민주주의가 위협받거나 과거를 은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누군가의 기억을 재발견하게 되는 영화들이 등장한 게 우연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 가장 최근에 I'm Still Here라는 브라질 영화도
0: 네.

0: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1: 맞습니다. 네. 발타살레스 감독의 아임스트리어도 70년대 브라질의 군사독재 정권 시대를 배경으로 남편을 잃었지만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결과적으로는 역사의 증인으로 남았던 유니스파이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폭력의 망각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존을 지키고 삶을 이어가려고 했는가, 그것은 또 어떻게 세대를 이어서 기억으로 전승되는가 하는 영화들이 이 시기에 많이 등장을 했다고 보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크릿 에이전트도 그 같은 결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0: 그래서 지난해 국제장편영화상,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을 I'm Still Here가 받고, 올해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을 이 시크릿 에이전트가 받을 뻔하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연이어서 비슷한 시기를 다룬 브라질 영화가 브라질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죠. 매혹적인 리듬의 영화라고요.
1: 아까 오프닝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0: 네.
1: 저 이 오프닝이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물론 오프닝만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요.
0: 네.
1: 여기서 이 주인공 남자가 헤시페로 돌아온다라는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0: 그래서 네.
1: 그 마르셀로가 차를 몰고 헤시페로 가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 이 오프닝에 등장을 하는데, 오프닝을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시기에 브라질에서는 그냥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실감이 그 오프닝에서 다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영화에는 이 시기에 전 세계 극장가를 휩쓸던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와 연결되는 황당한 사건이 등장하거나, 영화 중간에 정말 느닷없이 스톱 애니메이션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등장하거나 하는 식의 흐름을 보이는데, 이 영화 자체가 사실 논리적인 흐름과 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의 이야기가 잠깐 다른 데로 사는 걸 강박적으로 막 틀어막는 감독이 있고, 뭐 어때 이러면서 다른 데로 잠깐 자유롭게 새는 형식의 연출가가 있잖아요.
0: 네.
1: 이 영화는 후자를 택하는 거죠. 이 영화에서 좀 문제적인 캐릭터인 경찰서장이 처음 등장할 때 자세히 보시면 얼굴 여기저기 막 꽃가루가 붙어있거든요.
0: 네.
1: 누가 봐도 지금 카니발 갔다 온 사람인 거예요.
0: 그리고 아마도 립스틱 자국으로 네. 좀 짐작이 되는 어떤 흔적들도 막 나와
1: 네.
0: 있고요.
1: 네. 그래서 편집 전체에서 이 어수선한 듯 자유로운 감각을 유지하는 게 아마 이 영화의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마르셀로에게 벗어나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로 그냥 막 새버리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예컨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경찰서장의 이야기라거나, 그리고 홀로코스트 생존자인데 어떤 이유로 브라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로 잠깐 빠진다거나, 사람들에게 안전가옥을 제공하는 도나의 이야기로 빠진다던가, 이런 식의 흐름을 영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인공 마르셀의 태도는 어떤가? 이 사람은 지금 청부살인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고 본인이 그 위협에 시달리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집을 나서면서 집 앞에 카니발 축제 무리에 어울려서 갑자기 막 흥겹게 춤을 춘다거나 이런 식의 일탈을 조금씩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0: 네.
1: 그래서 긴장감이 너무너무 들다가도 순식간에 다시 경쾌해지고, 또 정신 차려보면 다시 제가 압박당하고 있는 그 모드의 흐름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요. 이게 할리우드 방식의 첩보물과는 저만치 떨어져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카니발이 있는데요. 카니발이라고 하는 건 민주적이고 정말 거대한 축제인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를 감추기 위한 방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심각한 사건을 그냥 대충 덮어두는 어떤 브라질의 상황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대사에 의하면 이 광란을 틈타서 최소 100명 정도가 죽었다, 이런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보이는데, 그 100명이 진짜 죽었을까? 그냥 카니발 때문에 죽었을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실종되거나 처리됐을까? 뭐 그게 구분이 안 되는 이 카니발의 광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정치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고, 세밀하게 이 시대와 공간을 묘사하고 있고, 여러 장르를 아울러요. 공포였다가, 코미디였다가, 첩보물이었다가, 드라마였다가, 정말 여러 장르를 아우르고 자유롭고 대범한 방식으로 영화가 펼쳐지는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라틴 버전의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같기도

0: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과 시대 풍경을 가져오는데 당시의 대중문화를 막 믹스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더해서 주인공의 여정을 모험담처럼 바라보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런 인상도 느꼈습니다.
1: 이게 어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령 무슨 송년의 밤 행사를 하는데 진행자와 식순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술 먹고 떠드는데 이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저 테이블에 가서 좀 마시다가 저기 가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뭔가 일목요연하게 누가 이야기를 쫙 앞에서 끌어가고 기승전결이 딱 잡히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흘러갈 거라는 기대는 안 하셔야 되고 자유롭게 그 송년의 밤의 분위기에 분위기에 이렇게 취하고 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다 하고 왜 집에 돌아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영화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 영화의 정말 크나큰 미덕이자 저에게는 매력이었고요.
0: 네.
1: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왜 지금 이 시점에 70년대 브라질 이야기를 했을까? 그 시절의 과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그럼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만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0: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감독의 의지는 과거를 보여준다. 과거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미래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누군가가 이걸 복기하고 재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영화의 중반부 이후에 드러나거든요.
1: 네.
0: 이게 이 영화의 가장 극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록보관소의 자료들을 녹취하고 있는 플라비아라는 학생이자 연구자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본 모든 풍경이 이 플라비아가 듣고 있는 녹음 파일 혹은 이 사람이 찾고 있는 신문 자료 속의 이야기다라고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클레베르 멘돈사 필료 감독의 어머니가 역사학자였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어머니가 70년대 브라질 문학의 인사들을 정말 많이 만난 분이었고 그래서 어린 그 필료 감독이 어머니의 인터뷰에 녹음을 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대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 녹음 테이프로 녹음을 하니까 앞에 뭐 누구랑 녹음을 한 건지 언제 어디에서 한 건지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과 날짜랑 이런 걸 보면 나는 그때 10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녹음이 진행될 때 나는 뭐 하고 있었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지? 이런 굉장히 좀 애틋한 심상이 감독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보면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짜 치열한 현재였고 심지어 마르셀로는 지금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루하루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그냥 과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낯선 감각이 영화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 마르셀로가 이 브라질을 안전하게 떠나기 위해서 본인과 같은 뜻을 지닌 저항군의 리더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들이 만나는 장소가 재미있게도 영화관의 영사실 사무실이죠.
1: 네.
0: 거기에서 은밀하게 가짜 여권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식을 논의를 하는데 사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여기 남으면 죽어야 되고 떠나야 살 수 있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테이프에 남은 음성 기록으로 이 영화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1: 네.
0: 장면 재현이 물론 되지만 음성 기록 혹은 영화라는 재현을 통해서 그 과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감각을 전달하는 게 이 영화의 목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감독이 바로 직전에 작업한 유령들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1: 네.
0: 이게 공개가 영화제를 통해서만 된 적이 있고 개봉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자체가 그 브라질 레시페의 오래된 영화관들을 조명하는 에세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에도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등장을 하고 멘돈사 필료 감독이 가족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관계 그리고 도시와 사람들의 관계 어린 시절 자기 홈비디오 그리고 장편 영화 클립들을 막 교차 편집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작업에 몰두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이 유령들의 초상과 시크릿 에이전트는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0: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영화라는 매체를 바라본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조금 또렷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건 계속 끊임없이 과거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생방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나중에 뭐 다시 듣기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긴 시간이 흘러서 FM 영화 음악이라는 방송 이거 뭐지라고 뭐 몇십 년 뒤에 누군가가 이 음성 파일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낯선 감각들, 과거가 갑자기 일순간 현재에 겹쳐지는 방식들, 이걸 영화가 영화복이라는 행위로 우리에게 말 걸기 하고 싶었던 진짜 핵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2126년에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0: 궁금하다. 어떻게
1: 네.
0: 들으실까요?
1: 거긴 어떤가요? 아, 그 테이프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자 처음 시작할 때 디지털 녹음기로 시작했어요.
0: 그때
1: 인터뷰하고 막 녹음할 때.
0: MP3 플레이어 같은
1: 네네.
0: 것들이 나와서 막 활발하게 활용되던 시기여서 소형
1: 네.
0: 녹음기 같은 것도 많이 있긴 했어요.
1: 저 처음 할 때는 테이프를 쓰는 아주 작은 테이프를 쓰는 녹음기로 인터뷰할 때 녹음했었거든요. 그거 아직 못 버리고 집에 있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다시 듣지는 않을 것 같은데
0: 요새는 다시 듣기도 어렵지
1: 다시
0: 않나요?
1: 들을 수
0: 그죠?
1: 있는 기계도
0: 네.
1: 없거니와 완전 수습 기자 시절에 감독이든 배우든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제 목소리를 들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마도 영원히 듣지 않겠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테이프를 누군가 듣는다면 얜 뭐하는 애야? 질문을 왜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하겠지만 어쩌면 감독이나 배우의 한 20몇 년 전에 어떤 풋풋하던 인터뷰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0: 저는 음성 파일 몇개 갖고 있는 거 있거든요.
1: 정말요?
0: 데스노트처럼 가지고 있는 것으로.
1: 네. 그렇게 그냥 간직하기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어떤 식으로든 되살려서 집단의 기억을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악도 되게 괜찮아요.
0: 너무 좋죠.
1: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자면 이번 주 매직아워 스페셜 M은 시크릿 에이전트에 나온 음악들로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다시 듣게 될 음악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살짝 들려드리면 영화에 쓰인 곡이고요. 다시 한번 엔니오 모리코네의 곡이고요. Guerra e pace, bolo e brace. 네, 듣겠습니다.

0: 이은선 기자의 필소굿 오늘은 비밀의 삶이라는 주제로 먼저 시크릿 에이전트 이번 주 개봉작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 영화에 쓰인 음악이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구에라의 파체 볼로의 브라체라는 곡이었습니다. 더 많은 시크릿 에이전트 삽입곡은 이번 주말 매직아워 스페셜엠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랜만에 이런 영화가 나와서 진짜 행복하셨겠어요.
0: 그럼요.
1: 음악이 풍부한 그렇죠. 영화.
0: 그것도 뭐 팝 같은 거는 많이 들려드리는데 이런 또 브라질 음악을 한 시간 내내 틀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요.
1: 네.
0: 아주 재밌는 음악이 많더라고요.
1: 음악 진짜 좋더라고요.
0: 근데 힌트를 드리면 시카고의 노래도 심지어 나오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네. 네.
0: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삽입곡조차도 종잡을 수 없는 곡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와 함께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작품은 뭐죠?
1: 비밀스러운 삶 하면 이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0: 그래도 두 번째는 첫 번물이네요.
1: 네. 네. 그래도 첫 번물이고 네. 자기도
0: 그야말로 시크릿 에이전트네요.
1: 자기도 네. 모르게 이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 네. 더그 라이먼 감독의 본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영화 아마 첫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수도.
0: 본 아이덴티티 네. 첫 장면이
1: 어떻게 제이슨 본이 처음 등장했는지 기억하세요?
0: 그 여자를 만나는 것부터가 기억나는데 여자 만나서 차 타고 도망가는 것부터가 왜 기억나고 그 전이 기억이 안 나죠?
1: 그건 깨어난 뒤고 네. 처음 제이슨 본이 발견된 건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 네. 등에 두 발의 총성을 입은 채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걸 이제 이탈리아 어부들이 발견해서 네. 제이슨 본이란 이름을 아직 모르기 전에 그 사람을 구해내고 의식을 찾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0: 네.
1: 그런데 등에 총상이 있고 살 속에 웬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가 숨겨져 있다.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정도의 짐작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로 향했더니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소지품들이 있어요. 그걸 찬찬히 봤더니 아 나는 파리에서 제이슨 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구나. 그런데 가명으로 만들어진 여권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쫓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 우연히 대사관에서 만난 말씀하신 마리라는 여성을 우연히 만나서 그의 차를 얻어 타고 도주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야만 하는 제이슨 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0: 자, 잘된 시리즈에는 왜 항상 고난의 역사가 있을까요?
1: 순탄하게 잘 되는 영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박이 터진 영화들 중에는 물론 뭐 폴 그린그래스가 연출한 본 슈프리머시나 네. 본 얼티메이텀도 정말 좋죠.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더그 라이먼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작품이죠.
0: 제가 늘상 주장하는 제주는 더그 라이먼이 너무 없고
1: 모든 공은
0: 예, 찬사는 폴

0: 그린그리스가 네. 챙겨간 시리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 근데 1편 지금 다시 보시면 아, 이 시리즈의 정수를 1편에서 이미 다 잡아두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실 거고요.
0: 아,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인데 네. 너무 재밌어요.
1: 더그 라이먼이 사실 10대 때부터 좋아한 스파이 소설 스릴러가 바로 이 작품이었고요. 로버트 루들럼이라는 작가가 쓴 1980년의 동명 소설이 원작인데 여기에 또 길고 긴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영화로 먼저 만들어졌다가 이게 잘 되지 않으면서 당시 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워너브라더스 가 안 되겠다. 영화 만들지 말자. 이렇게 계획이 보류가 된 거죠. 그렇게 10년이 흐른 뒤에 더그 라이먼이 찾아가서 2년 넘게 감독이 직접 이 판권 문제를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영화 판권을 드디어 감독이 가져오고 이후에 원작 작가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는 것까지 전부 더그 라이먼이 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0: 네.
1: 그런데 각본을 쓴 사람은 토니 길로이라는 작가죠. 데블스 네. 어드버킷으로 유명한 이 작가인데 이 작가는 이 원작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이걸 왜 영화로 만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남자, 기억을 잃었다. 여기에 이 줄기만 남기고 원작 소설의 모든 걸 버려야 된다. 이렇게 더그 라이먼에게 충고를 했고 결국에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길로이가 영화를 위한 새로운 각본을 쓰기로 합의를 하고 그러면서 트레드스톤의 프로그램과 책임자인 알렉산더가 안타고니스트로 나서는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사실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고 하죠.
0: 네.
1: 그래서 뭐 중간에 둘 중에 한 명이 하차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캐스팅 또한 정말 쉽지 않아서 처음에 이게 브래드 피트에게 갔다가 러셀 크로우에게 갔다가 톰 크루즈에게 갔다가 심지어 이분에게 갔으면 이 영화가 어떻게 됐을까 싶은 실버스타 스텔론에게 갔다가 결국에 지금의 맷 데이먼으로 정착하게 된 건데
0: 결과적으로 보면 최고의 선택이 된 거죠.
1: 그렇죠. 맷 데이먼에게 엄청난 그 프랜차이즈 무비 배우로서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이고 이 배우의 첫 액션이죠. 그래서 필리핀 무술인 에스크리머를 엄청나게 수련한 우리가 절대 맷 데이먼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준 게 이 영화고요. 아마도 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곧 공개될 오디세이로까지의 여정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블록버스터의 얼굴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전혀 싸움을 잘할 것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1: 그렇죠.
0: 실베스터 스탈론이 했어봐요.
1: 일단 기억을 네. 잃을 것 같지가 않아요.
0: 그렇죠. 그리고 기억을 잃었어도 금방 되찾을 것 같아. 자기가 뭐 하던 사람인지 몸이 기억하고 있을걸?
1: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배경 자체도 소설과 다르게 현대로 배경을 옮기고 그 사이에 배급사가 유니버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네. 유니버셜의 요청에 따라서 액션 장면도 추가하고 폭발 장면도 넣고 이런 각본으로 됐다가
0: 네.
1: 이걸 다 수정하라고 난 이렇게 못 찍겠다라고 한 게 맷 데이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톤으로 정리가 됐는데 다만 가편집 시사 이후에 관객들의 반응이 액션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적으로 재촬영까지 하게 됐죠. 그러면서 개봉이 계속해서 연기가 됐는데요. 이때 맷 데이먼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본 시리즈가 망작이 될 거라는 소문에 자기가 시달렸다. 왜냐하면 영화가 1년이나 예정보다 늦게 개봉했고 재촬영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영화일 거라는 기대를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본 아이덴티티가 공개되자 그 모든 회의론이 그냥 쑥 들어간 거죠. 만장일치의 호평을 얻었고 안타까운 사연은 이후에 더그 라이먼 감독이 판권을 잃고 해고됐다는 사연이죠.
0: 그러니까요. 이 영화의 시작은 씨앗을 뿌리고 심지어 묘목으로 갖고 와낸 건 더그 라이먼인데 네. 열매는 폴 그린그레스가. 아니 물론 뭐 열심히 하셨지만
1: 네. 네.
0: 안타깝네요. 더그 라이먼.
1: 네. 그래서 그의 열정과 의지가 아니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던 작품인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공을 더그 라이먼이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이
0: 네.
1: 이 영화의 참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0: 시작을 워낙에 잘 해놓았기 때문에 그 뒤에 슈프리머시 얼티메이턴 가면서 폴 그린그레스가 그 핸드헬드 촬영으로 상징되는
1: 네.
0: 그 자기의 조금 도전적인 스타일을 마구 밀어붙 저도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액션 영화의 하나의 기준이 된 거 맞죠? 그죠? 그죠?
1: 이 영화가 등장하고 정말 판도가 달라졌죠.
0: 그 전까지 첫 보물은 사실 제임스 본드였잖아요.
1: 그렇죠.
0: 네. 뭔가 좀 정갈하고 정돈돼

0: 있는 네. 그런 캐릭터들이었단
1: 약간의
0: 말이죠.
1: 약간의 그 바람둥이 기질 같은 네네. 것이 필수적으로 있는. 그리고 이 시기까지의 80년대 등장했던 액션 영웅들이 아직까지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끝물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등장하신 실버스타 스텔론을 포함해서 그 즈음에 나오신 분들, 브루스 네. 윌리스, 네. 뭐 아놀드 슈워제네거, 멜 네. 깁슨 네. 이런 분들에서 이제 좀 새로운 얼굴이 나와야 한다. 새로운 스타일이 나와야 한다라는 어떤 위기론 같은 것이 감지되던 시기에 교체 선수로 등판한 느낌이 이 본 아이덴티가 있었고 기억을 잃은 채 도망자가 됐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전형적인 스파이 액션 속 영웅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네. 나약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스파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끈함, 세련미와는 거리가 완전히 먼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장르적인 재미와 리얼리티만 그냥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영화인 건데 이 영화 안에서 보니 현실적이고 고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스파이가 된 거죠.
0: 그 스파이가 뭔가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해서 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할리우드의 첩보 액션은 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리부트에도 사실상 본 시리즈가 다 영향을 미쳤죠.
0: 네.
1: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맷 데이먼의 커리어 역시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그 본 아이덴티티가 보여주는 것은 정부와 좀 복잡한 관계 혹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 요원이라는 지점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누비는 모험을 해야 한다라는 서사 심장을 멎게 하는 자동차 추격전 그리고 뭐 맨손 격투 장면 이런 것들 그리고 제임스 본드와는 조금 다르게 이전의 제임스 본드와는 다르게 주인공의 목적과 그 행동 자체 핵심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멜로 이게 가미되면서 유머는 최소화됐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시리즈의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 굉장히 일반적인 스타일이지만 사실상 본 아이덴티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보일 수 없었던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또 2002년도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공개됐기 때문에 당시에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개입을 했었죠. 많은 분야에. 그래서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막 생겨날 때 그게 본 시리즈엔 호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척을 지고 있는 스파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미국 정부 자체를 좀 악당으로 묘사하는 면이 본 시리즈에 있었고 그래서 동시에 자동차 추격전 같은 영화에 꼭 들어가야 되는 클리셰 형식 또한 블록버스터의 하나의 분명한 이정표를 세워두었고요. 그야말로 영화가 제목 따라갔죠. 아이덴티티 자체를 확실하게 챙기는 첩보물로서의 상징 같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0: 이 영화 등장하기 전에 제임스 본드는 맨손 격투를 그렇게 자주 안 했어요.
1: 총을 주로 썼죠.
0: 네. 근데 이 영화 나오고 다니엘 크레이그의 제임스 본드가 시작되면서 맨손 격투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1: 네.
0: 뭔가 제임스 본드가 제이슨 본이 되고 싶어하는 듯한 시리즈로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기억이 나요. 제가
1: 옷차림도 그랬죠. 이전에는 네. 수트만 입고 있다가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하는 제임스 본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 공개된 스틸이
0: 네.
1: 수트를 입고 있지 않은 걸로 화제가
0: 맞아요.
1: 됐었고 그리고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건 돌쇠 스타일의 제임스 본드가 이런 표현들이 막 등장하곤 했었죠.
0: 그 당시에 그냥 막 셔츠만 입고 막 땀 흘리고 이러면서 뛰어다니는 스타일이 제임스 본드 그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나중에 뭐 스카이폴이나 노 타임 투 다이로 가면 다시 이제 수트를 입은 제임스 본드를 많이 보게 되지만 카지노 로얄 등장할 때만 해도 아이 제임스 본드가 제이스 본 따라하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많이 들었을 정도로
1: 네.
0: 본 아이덴티티 이 시리즈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는 확실합니다.
1: 아 네. 이런 걸 찍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창작자의 엄청난 의지 하나가 얼마나 많은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가를 진짜 생각하게 되는 사례인 것 같아요.
0: 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판권을 해결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감독님 작품은 이거 한 편 보았지만 그 뒤에 폴 그린그리스의 또 본 시리즈까지 알차게 즐겼네요. 네.
1: 근데 정말 이때 더그라이몬이 약간 미쳐 있었구나 이 작품에 라는 생각이 드는 일화는 뭐냐면,

0: 그 원작자를 만나러 갈때
1: 네.
0: 경비행기 조종 자격증을 딴지 5주밖에 안된 상황에서
1: 네.
0: 그냥 경비행기를 타고 갔대요.
1: 자기가 몰고?
0: 네.
1: 네.
0: 그래서 그 원작자가 활주로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1: 네.
0: 비행기가 얼마나 불안하게 내려왔겠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 네.
0: 바로 더그라이몬에게 마음을
1: 네.
0: 주었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1: 무서운 녀석이다.
0: 네. 안 주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1: 네.
0: 생각이었을까요?
1: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저 경비행기에 매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에 질린 건 아닐까. 역시 그런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야 좋은 영화 만들 수 있나 봐요.
0: 더그라이몬의 과정이야말로 마티마우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
1: 그렇네요.
0: 그런
1: 네.
0: 집념. 네.
1: 더그 슈프림. 자, 오늘은 비밀의 삶이라는 주제로 제목의 느낌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시크릿 에이전트와 본 아이덴티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음악도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곡을 선곡을 해놓은 덕분에 슈프리머시 얼티메이텀 계속 같은 음악으로 끝낼 수 있었던 거죠. 더그라이먼 감독님, 힘내세요. 네, 당신의 노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0: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0: Baba.
1: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절반만 사용하는 연차 휴가를 반차라고 하죠. 요즘은 반차 낼 때 반차 사유를 쓰는 문화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면요. 여전히 이발하러 가야 한다고 적어도 될까요? 정신적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유가 되나요? 이렇게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적당한 사유에 대한 조언도 나와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개인 사유로 올리고 직접 말할 땐 병원이나 관공서 업무를 오늘 안에 봐야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자, 오전 반차 딱 하나만 써도 하루가 행복해질 것 같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눈 뜨자마자 아, 뭐라고 얘기하면서 반차 쓰면 자연스러울까? 라는 생각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7월 8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0: 7월 8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나얼이 피처링한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이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유재석 씨가 반차 사유에 당당하게 기니 쓸 때가 있어용이라고 적던데 우리가 그렇게 쓰면 호출이올 수도 있겠죠. 아, 반차도 그렇고 휴가도 그렇고 사실 나의 정당한 권리인데 그거를 사유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요즘 특히 어린 친구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 보직 입장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또 강경 오후 반차 파거든요. 어차피 회사 가야 되고 어차피 일어난 거 일단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내가 쉬고 싶은 거 쉬면서 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볼일도 보면서 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 오후 반차, 오전 반차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한 주 중에 가장 힘들 수 있는 수요일이죠.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꾹꾹한 요즘 날씨 때문인지 마음까지도 꾹꾹해지고 몸도 더 이렇게 처지는 것 같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퀴즈 그리고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날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5233번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고 있어서 출근합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에는 비가 오는 날에는 4명 중에 2명만 출근하는데요. 그래서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그러네요.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호수로 일하신다는 건 밖에서 계속 서 있어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요즘 비 안 올 때는 습하고 엄청 덥던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안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는 것 같기도 하던데.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6726번님. 너무 피곤한데 날씨가 저를 더 일어나기 힘들게 하네요. 고3 아들 등교시켜주기 위해 출발합니다. 지쳐있는 아들이랑 저 응원해주세요. 그쵸. 요즘 왜 그렇게 기운이 없나 했더니 아무래도 날씨 탓인가 봐요. 밖에 습한 것도 그렇고 흐린 것도 그렇고 비가 오면은 미친 듯이 쏟아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등교도 해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고 그렇죠. 오늘도 파이팅 넘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9956번님. 베란다에 있는 식물에게 물 주러 갑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 생일이 되면 꽃다발이나 화분 중 하나를 선물로 보내주는데요. 저는 화분을 골랐거든요. 근데 식물과 친하지 않은 저는 숙제를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한번 키워보려고요. 아, 책임감이 넘치시네요. 맞아요. 어쩌겠어요. 내가 골랐어요.

있으니 잘 한번 키워봐야죠. 내가 소중히 매일매일 들여다본 식물이 꽃을 피우는 그 순간 희열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예쁜 꽃 피울 때까지 애정 많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그만하고 맨정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곡은 빅뱅의 맨정신입니다. 맞아요. 열대야가 아닌 거죠, 아직. 근데 벌써 이렇게 잠들기가 쉽지 않고 또 저도 중간중간 막 깨고 그러더라고요. 아, 수면의 질이 참 중요한데 정신 잘 차리고 이 하루 잘 버텨보시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신청곡입니다. 빅뱅의 맨정신 함께 하시죠.

빅뱅의 맨정신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1464번님의 신청곡 카라의 스텝이었습니다. 영디, 저는 오늘도 운동하러 갑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는 중인데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 허벅지가 꿀벅지가 됐네요. 단련된 그 다리로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씩씩하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카라의 스텝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계단 오르기가 맞아요.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층을 오르시나요? 몇 분 동안 운동하세요? 제가 요즘 운동 이제 PT 안 받고 혼자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무리 운동으로 일명 그 천국의 계단 있죠. 그걸 하고 있거든요. 저는 15분만 해도 땀이 엄청 나고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허벅지랑 이렇게 다 몸이 탄탄해져 있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5233번님, 박선재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7454번님, 영디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5월 말 퇴사하고 좀 쉬고 있습니다. 물론 머릿속도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딱 하나, 마음 편히 아침에 라디오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네요.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해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또 미뤄뒀던 일들 차근차근 하시고 또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되면은 이 날이 또 그리워질 수도 있잖아요.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요. 4922번님은요. 영디 어머니의 휴대폰에 영디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얼마 전 우연히 친구 휴대폰을 봤는데 아들을 잘될 아들이라고 저장해놨더라고요. 요즘 저는 사춘기 아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 아들을 자꾸 삐딱하게만 바라봤거든요. 근데 친구 휴대폰을 보니 저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남매를 대성할 아들, 대박날 딸로 저장했답니다. 크크.

전화가 올 때마다 화면에 뜨는 대성과 대박이라는 글자가 괜히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네요. 잘하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대성할 아들, 대박 날 딸. 왠지 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뭐라고 저장했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 근데 엄마는 그냥 딸 영은이라고 해놨던 것 같고, 아, 저희 아버지는 저를 뭐라고 저장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건 전화를. 저도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괜히 또 상처받는 거 아니겠죠? 9829번님. 벌써 7월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도 파이팅 해보자는 의미로 성시경의 좋을 텐데 신청해요. 후반기 모든 일이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그럴 거라고 믿고 하루하루 살아보면은 그래도 평탄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정말 그거를 느껴요. 아, 엄청난 행운, 엄청난 대박 이런 것보다 별탈 없이 잘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어쩌면 제일 큰 행복일 수도 있겠어요.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과 내일 사이 다시 또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양평, 안성, 충남 아산, 청양 등 집중호우 쏟아지는 곳들이 있고요.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 부근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으로는 최대 2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 경북지방으로도 최대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북부 지역으로는 금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창원의 기온이 26도 넘으면서 충청 이남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2도로 무덥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요즘 날씨 참 꿉꿉하죠. 그래서 제습기를 켜두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습기를 켜두면 방 안 온도가 올라가면서 후끈해지는 이 기분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습기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에어컨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를 차갑게 해주는 부품도 있고 열을 방출하는 부품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에어컨은 찬바람만 방 안에 보내고 뜨거운 열기는 실외기를 통해서 집 밖으로 버리지만 제습기는요.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를 한 기계 안에 쏙 합쳐놓은 형태라고 합니다. 즉, 제습기는 구조상 습기를 제거한 공기가 기계 내부에서 다시 따뜻해져 실내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공기를 실내에 그대로 방출하게 되니까 제습기를 틀면 방이 살짝 더워지는 거죠. 그리고 제습기를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먼저 제습기 물통 안에 가득 찬 물, 이게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기 중에 먼지, 세균, 곰팡이 포자, 기기 내부 금속 성분이나 오염물질 등이 섞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물 줄 때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빨래 말릴 때 제습기 사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습기를 틀 때 선풍기를 함께 돌리면 공기가 빠르게 순환하면서 빨래가 마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빨래가 젖어있는 시간도 줄여주는 거니까 꿉꿉한 냄새를 잡는 데도 효과적이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에어컨은 찬바람만 방 안에 보내고 뜨거운 열기는 실외기를 통해 집 밖으로 버리지만 제습기는 실외기가 따로 없어서 발생한 열을 밖으로 버리지 못하고 다시 실내로 내보내기 때문에 방이 더워지는 것이다.

여전히 썩어가지고 이건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네, 방금 들으신 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였습니다. 그거 하세요. 이번 주엔 제습기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 점점 드려야 할 가전제품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제습기를 틀면 어쩔 수 없이 더우니까 선풍기도 틀어야 되고 또 빨래 때문에 생각해보면은 그냥 건조기가 있는 게 낫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쩌면 좋죠. 우리 환경에는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당장 살기가 힘드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볼게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와, 여러분, 이 시끌벅적한 소리 들리세요? 오늘은 아침에 얼굴에 머드팩을 하다가 온몸에 머드팩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드 축제 현장으로 도망쳐봤습니다. 일단 발목 높이의 대형 머드탕에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함께 꼬리 잡기 게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꼬리라서 빨리 도망쳐볼게요. 와, 사람들이 도망칠 때마다 지늘기 제 얼굴을 막 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웃기고 재밌죠? 아, 잡혔다. 아, 아쉽네요. 어쩔 수 없죠. 다음 머드 축제 오면 이건 꼭 하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머드 슬라이드. 높은 슬라이드를 슝 하고 타고 내려와서 진흙탕 속에 빠지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와, 내려가고 있어요. 아, 잠시만요. 너무 빠르다. 진짜 빨라. 오, 저는 도착하려면 아직도 먼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연 머드 산지 중엔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곳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해 있는 소금 호수고요. 바다로 이어지는 출구가 없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증발되면서 염분 농도가 엄청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진흙과 소금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돼 있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휴양과 요양을 위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 해당하는 곳은 다음 중 어디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황해, 2번 홍해, 3번 흑해, 4번 사해. 힌트 드릴게요. 이곳은요, 일반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8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서 일반적인 생물은 살 수 없고요. 특수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좀 감이 오셨나요?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황해, 2번 홍해, 3번 흑해, 4번 사해.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들을게요.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입니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연 머드산지의 이름을 맞히는 게 오늘의 문제였죠. 염분 농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생물은 살 수 없고 특수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만 생존할 수 있어서 죽은 바다라는 이름이 붙은 곳. 정답은 4번 사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머드 축제 현장으로 도망쳐봤는데요. 사해, 물론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머드 축제 하면 충남 보령 떠올리게 되잖아요. 올해는 7월 24일 금요일부터 8월 9일 일요일까지 보령 머드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 이렇게 서해 같은 곳 놀러 가면은 이제 진흙으로 바닥이 돼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도 잘 놀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나중에 그 씻을 거 생각하면 너무 귀찮아서 이제는 머드 축제 갈래 하면은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끝나고 그 뒤처리 다 어떻게 할 거야? 씻어도 씻어도 계속 머드가 붙어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말이죠. 어른이 됐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은 어떤 바다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제주 바다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배경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린 작품이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2022년에 방영된 이 드라마는 제주 5일장과 푸릉 마을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14명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담아냈는데요. 이병헌, 신미나, 차승원, 이정은, 한지민, 김우빈, 김혜자, 고두심, 엄정화 등 엄청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이 총 출동해서 화제를 모았죠. 청춘의 풋풋한 사랑부터 중년의 쓸쓸함, 부모 자식 간의 오랜 갈등, 장애인 가족의 애환까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서 큰 감동을 줬던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 이야기들 중에서 특히 김혜자 씨와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옥동과 동석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본 분들 많을 텐데요. 아들 동석은 어머니 옥동이 세상을 떠나기 전 옥동이 가고 싶어 했던 한라산을 함께 오르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머니와의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의 상징이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감동적인 장면의 배경이 됐던 백록담에 관한 퀴즈 준비했습니다. 백록담은 한라산 산정에 있는 호수인데요. 조선시대에 편찬된 제주 지역의 종합행정지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제주 대정 정의 읍지에는 백록담은 한라산 꼭대기에 있으며 세속에서 여러 신선이 이것을 이끌고 이곳에서 물을 마셨다고 전함으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해당하는 말이자 백록담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동물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흰 사슴, 2번 흰 염소, 3번 흰 돼지, 4번 흰 호랑이. 힌트를 드리자면 백록담이죠. 록담. 록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정답 찾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않을까 싶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흰 사슴, 2번 흰 염소, 3번 흰 돼지, 4번 흰 호랑이.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였습니다. 정답 확인해야죠. 백록담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동물, 정답은 바로 1번 흰 사슴이었습니다. 네, 백록담을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요. 흰 백에 사슴 록 못담, 이렇게 흰 사슴이 물을 마시는 못이라는 뜻이래요. 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네요. 이 우리들의 블루스 인생 드라마로 꼽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이병헌 씨 눈물 흘릴 때 같이 운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도 올여름에 다시 한번 볼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

쿨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0919번님. 매일 아침 영등포에서 서초로 출근하며 새 아침을 듣는 워킹맘 빵글입니다. 동생이 이번 주에 첫 출근을 했어요. 세 살 터울의 남동생은 졸업 후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에 있는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요.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사연을 예약해요. 내 동생 성수야,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똘똘 잘 뭉쳐주고 함께 견뎌내줘서 고마워. 이직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했어.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 동생 반드시 행복해져라. 누나 단비가. 노래는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동생분 성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가족이랑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똘똘 뭉치기도 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그런 관계죠. 이제 새로운 직장 가셨으니까 적응하느라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든든히 응원해주는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파이팅 하시고요. 적응 잘 하시고 또 답장 한번 보내주세요. 0919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알려주라.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일조량이 감소하는 장마철에는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줄어들고요. 반대로 잠을 부르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괜히 축 처지는 게 기분 탓만은 아닌 거죠. 굿모닝 FM이 우중충한 날씨는 못 바꿔둬요. 축 처진 기분은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가족들을 위한 선물 이벤트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자, 500번째 문자마다 7만원 상당의 꿀스틱 세트, 그리고 1000번째 문자마다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드릴 거고요. 10000번째 문자의 주인공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을 준비했습니다. 아, 저희 허리가 휘어요. 다 가져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이 준비한 이벤트로 마음만은 환하게 아침을 열어보자고요.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로 첫 곡 활기차게 열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MBC 미니 그리고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지금 시작부터 열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생방송 하고 있는 이 장소는 MBC 가든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마이기도 하고 비도 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와중에 또 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가든 스튜디오에 또 놀러 오실 분들은 언제나 9시까지는 제가 있을 거니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강민경님이 저 반차 내고 가든 스튜디오 왔어요. 팀장님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이거 말해도 돼? 민경씨 괜찮아요? 괜찮은 거야? 알겠습니다. 357 하나번님이 테디 나요 나 500번째 당첨되고 싶어요 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500번째예요? 500번째는 아닌가? 예. 굿모닝 가족들을 위한 선물 이벤트 태사장이 쏜다! 아 8시까지 도착한 문자 중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500번째 문자마다 7만원 상당의 꿀스틱 세트 드립니다. 그냥 하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트로 갑니다. 그리고 1000번째 문자마다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드릴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줘도. 저희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이벤트 하면. 우리 민경 PD가 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루하고 끝내야 돼. 우리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 자, 어쨌든 쏩니다. 약속한 건 다 쏴요. 마지막으로 10000번째 주인공 되잖아요.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번째 주인공한테도 드립니다. 계속 올 거예요. 저희 3만 개까지도 올 수 있는데 300만 원 민경 PD 주머니에서 나가나. 대신에 만 번째 주인공은 전화 연결할 거예요. 안 받잖아요. 그럼 만 한 번째 다음 분한테 계속 넘어갑니다. 꼭 받아주셔야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만 가능합니다. 미니는 이게 순서가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로만 이벤트 진행을 하고요. 미니는 저희 사연 신청곡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요. 스팸 전화 아닙니다. 이게 청취율 조사 전화니까 2056 뜨면은 받으시고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넙죽. 청취율 조사도 하시고 인증사진 보내주시면요.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도 성실히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0: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영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는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트로트 듀엣이 탄생했는데 제가 또 사랑하는 친구가 이 듀엣에 합류했습니다. 바로 서준 마미자, 옛 굿모닝 FM 또 개국공신이죠 패밀리 코미디언 박세미씨, 우리 세미씨가 트로트 가수 김소유씨와 함께 듀엣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초대석으로 함께 해주시고 라이브 준비도 해주셨다고 하니까 아침에 라이브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는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합니다.
1: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신 F정 80mg SK케미칼.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지긋지긋 무조맨
13: 티어실 원스야,
12: 딱 한 번만
13: 티어실 원스야,
12: 싹 한 번에
13: 티어실 원스야,
12: 무조맨
1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4: 자, 따라해보세요.
15: 이카운트 ERP
16: 4만원
14: 회계관리,
15: 이카운트 ERP
17: 4만원
14: 재고관리,
15: 이카운트 ERP
14: 4만원 생산관리,
15: 사업성공
17: 함께해요.
1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5: 이카운트
1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7시 11분 57초 8초 이제 12분이 딱 됐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8: 네, 테디 굿모닝 수모닝.
0: 굿모닝 수모닝.
18: 네, 새벽에는 폭우, 비가 그치면 또 폭염,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기 시작한 곳들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 강원도, 충남, 북부로는 일부 강한 비가 이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밤에 대부분이 그치겠고요. 수도권 영서 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전북 지역으로는 최대 200mm 이상, 중북부 지방과 경북 지방으로도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현재 제주의 기온이 30도 넘어 있습니다. 제주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가 32도로 영남지방으로는 오늘도 많이 무덥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이

0: 북적북적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자, 태 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저 이벤트 하고 있는데 500번째 문자마다

아, 3번님이 테디 방송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500번째 당첨되셨습니다. 7만 원 상당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자, 8시까지 계속 예, 태사장이 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실수록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계속 도전해주세요.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 2배속, 그러니까 빨리감기를 해서 들려드릴 건데 사실 2배속 넘는데요. 진짜 빨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사와 멜로디 캐치캐치해서 제목을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가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래 제목만 맞춰주셔도 돼요. 신혜영역부터 뽑아봐야죠. 긴장은 몰립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보내드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정답 보내시고 문자번호 샷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그리고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시고요.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 주세요. 들린다 들린다. 들려. 오늘은 좀 들린다. 원래 원곡이 좀 느려가지고 빨리 살짝 들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들리셨죠? 자, 정답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신의 영역은 보니까 문자가 가장 빨랐네요. 문자가 미니보다 좀 더 빨랐어. 신의 영역은 문자번호 0105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조금 느린 버전으로 속도 조금만 낮춥니다. 0.몇 낮출게요. 느린 버전으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아, 야, 이게 마음이 급했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답송 듣는 동안 계속 정답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아니니까 천천히 보내주셔도 돼요. 다섯 분 뽑아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이수라 씨가 원곡이죠. 예,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좋다.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비 오는 날 들으니까 더 좋네요. 자,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빨리 함께한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오늘의 정답은 바로 지금 들으신 이소라 청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로 이소라 씨가 진행을 맡고 있어요. 안영민 씨 있던 자리에 이제 이소라 씨가 있는 건데, 또 라디오 애청자분들은 이소라 씨가 얼마나 유쾌하고 밝은, 예, 에너지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또. 예, 그 에너지 쫙 낮에. 사실 이제 슬슬 아침으로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아침에 올 줄 몰랐는데 여기 왔잖아요. 소라 누님도 아침에 오면 또 활기차게 또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서든 만능 DJ 이소라 씨의 진행도, 예,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4322번님이 이소라 청원, 4월 11일 결혼한 신혼입니다. 결혼식 때 남편이랑 청혼 같이 불렀었어요. 오, 예뻤겠다. 노래방에서 엄청 연습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막, 그죠. 막 이런 가구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말고 둘이 뭔가 이벤트 하려고 연습하고 이랬던 추억들 오래 남죠. 0770님이 새싹 문자네요. 청혼이요. 저 원래 타방송 듣다가 얼마 전부터 굿모닝 FM으로 갈아탔어요. 신나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이런 분한테 이제 청취율 조사 전화가 딱 가야 되는데, 그래야 딱. 예. 미안합니다. 제 욕심만 이렇게, 예, 자꾸 그쪽으로 가네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계속 있을 거고요. 자, 이벤트 하고 있죠. 8시까지 하고 있는데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첫 번째 문자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문자.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문자만 왔어? 아, 정답만 보냈어요. 8468번님이 청원이라고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첫 번째로 선택되셨습니다.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500번째, 1000번째, 예, 문자의 주인공분들에게 선물 계속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고, 10000번째 되잖아요. 크루즈 승선권 드릴 거예요.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봄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like a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되면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아, 오늘 기수 감독님 오늘 좋은데요. 예, 딜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644번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독립서점 책방 오늘 폐업 소식 봄. 한강 작가가 운영에 참여했던 서점이 어제 문을 닫았어요. 작가님이 직접 도서 큐레이션

도 하면서 독자분들과도 만나왔고 어제 마지막 낭독회에서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서점 건물이 팔리면서 문을 닫게 됐대요. 서촌이 점점 핫플이 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도 한몫 한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아,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원주민이나 뭐 자영업자분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뭐 현상을 말하는 건데 노벨 문학상 받은 우리 한강 작가님도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물주가 바뀌어서 옮기게 되셨네요. 아, 좀 속상하네요, 그죠? 오래 찾았던 우리 또 손님들한테는 아쉽다. 아쉽지만 다른 공간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또 꾸미는 새로운 공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7644번님 팝콘 과자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3450번님이 리무진 서비스에 테디 나온 거 봄? 어허. 이무진 씨의 너튜브 리무진 서비스에 테디가 나왔어요. 팝송도 불러줘서 너무 좋았고요. 또 손승현 씨, 이무진 씨랑 세 분이서 뷰티풀 데이 완전 대박이었어요. 음색 천재들 유유. 감사합니다. 예, 어제 공개가 됐어요. 어제 공개가 돼서 리무진 서비스에 저랑 이제 손승현 씨가 뮤지컬 헬스키친에 같이 출연하기 때문에 홍보차 나오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무진 씨는 이제 전 이제 실물로 처음 뵀는데 손승현 씨도 처음 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세 사람이 연습 없이 예, 세 명이서 노래도 해봤고 헬스키친 연습 초창기에 저희가 이게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이 또 정리가 잘 돼 있는 노래들도 뮤지컬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해 주시면 좋겠네요. 많이들 봐주세요. 3450번님 에너지바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저희가 부른 버전 말고 원곡 버전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듣고 오셨고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2005번님 아르헨티나가 이집트를 꺾고 8강 진출한 거 봄?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어서 챙겨봤는데요. 후반 20분 정도까지는 2-0으로 이집트가 앞서고 있었는데 막판에 세 골을 몰아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도 축구의 신 메시가 한 골, 한 도움, 아 기록을 했어요. 메시는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 월드컵 요새 이제 보는 맛이 있습니다. 2005번님 오징어 맛 과자 드립니다. 5342번님 연애 프로그램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 어제 시작한 거 봄? 저희 도파민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모솔까지는 저는 아닌데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공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당분간은 이거 보느라 일상이 재미날 것 같아요. 히히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모든 연프 중에 가장 무해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또 흘러갈지 같이 볼까요? 5342번님 감자맛 과자 드립니다. 여기까지예요.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신지 해리포터. 큰일 났다. 교통 상황 이제 준비를 못하고 연결이 안 된 건가? 예, 또 생방송으로 묘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어떤지 밖에 가든 스튜디오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는데 어땠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나? 예,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예, 나중에 기술 문제 때문이니까 연결이 됐나요? 네, 신지 해리포터. 나 오늘 출근 안 한 줄 알았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네.
6: 아우, 저도 진짜 많이 놀랐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5: 그러니까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6: 네, 빨리 할게요. 네. 오늘 빗길에 고속도로 사고 가장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산분기점에 사고 있어서 일대 많이 혼잡합니다. 또 군포에서 부곡 용인 일대 8km가 지체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 고덕터널 3차로에도 화물차 사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휴게소 부근도 사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지금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영 리포터 또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네. 인사 또 해주시고.
1: 안녕하세요.
0: 가든 스튜디오라서 또 많은 네. 분들이 또 가든으로 와주셨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0: 그러니까 아, 아무도 대단하시네.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네. 고맙네. 자, 우리 자영 리포터 또 깜찍하게 예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붓기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요즘 운동해요?
1: 아, 운동도 하고 있고 어젯밤에 제가 팩 하고 왔습니다.
0: 야, 보이는 라디오 준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1: 아, 오늘 가든 스튜디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 발이 보이는지 몰랐는데 오늘 맨발로 와서 조금 부끄럽네요.
0: 괜찮아요. 발까지는 아무도 모른 척 해줄 거예요. 네. 자,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그 전에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1500번째 문자가 도착을 했대요.
0: 발표해주세요.
1: 네, 9623번님 7개월 아기랑 모닝테이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0: 아, 이분께 꿀스틱 세트 드립니다.
1: 와, 축하드립니다.
0: 8시까지 계속되니까요 문자로만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문자로 계속 보내주시면 500번째 1000번째마다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고 만번째 당첨자는 크루즈 승선권 준비하겠습니다.
1: 네.
0: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그럼 진짜로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상품들의 가격을 바탕으로 물가를 계산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5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0: 야, 그럼 어떤 점들이 바뀔까요?
1: 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경제 사회 구조와 가계 소비 패턴을 반영해서 5년마다 대표 품목을 전면 개편하는데요. 이번에는 AI 활용과 디지털 소비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서 스마트워치와 전기차 충전료, 소프트웨어 구독료, 그리고 밀키트, 마라탕 등 10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 신규 품목은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312원 이상인 품목 가운데 소비가 늘어난 항목들을 중심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제는 마라탕 가격도 우리나라 물가를 보여주는 기준에 포함되는 겁니다.
0: 야, 마라탕에 각종 구독료까지 포함된 걸 보니까 소비 패턴 달라진 게 좀 느껴집니다.
1: 네, 반면에 소비가 많이 줄었거나 가격 조사가 어려운 품목들은 제외가 됐는데요. 땅콩과 도라지, 부탄가스 등이 빠지고요. 무상교육이 확대가 되면서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등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앞으로는 품목 분류도 실제 소비 환경에 맞게 세분화가 되는데요. 돼지고기는 국산과 수입산으로 나누고 전기 동력차도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0: 예, 앞으로는 새로운 기준으로 물가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겠네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01년 처음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5년 3개월 말에 누적 이용객 무려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0: 25년 동안 10억 명이요? 와, 대단합니다.
1: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제 10억 번째 여객에게 기념패와 항공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와. 이 행운의 주인공은 대한항공을 타고 일본 도쿄로 출국하는 일본인 승객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10억 명 돌파는 세계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기록인데요. 독일 미넨공항은 33년,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35년, 일본 나리타 공항은 39년이 걸린 데 비해서요. 인천공항은 25년 3개월 만에 달성하면서 기록을 정말 크게 앞당겼습니다.
0: 야,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빠른 기록이네요.
1: 네, 누적 여객 10억 명이라는 건 하루 평균 10만 8천 명이 꾸준히 공항을 이용한 셈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을 제외한 우리나라 누적 이용객만 해도 무려 6억 명에 달해서요. 국민 한 사람당 평균 11번씩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개항 이후 하루 여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올해 설 연휴가 시작된 2월 14일인데요. 이날 약 24만 7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찾았다고 해요.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해 국제 여객수 기준 세계 3위에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허브 공항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예, K관광이 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 같은데 아우, 또 기대가 됩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마트에 가면 일반 우유 옆에 유기농 우유가 있잖아요. 네. 가격도 더 비싸고 해서 유기농 우유가 더 건강한 거 아니야?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양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0: 뭐야, 진짜예요?
1: 네.
0: 가격은 훨씬 비싼데 영양은 비슷하다. 유기농 우유가 비싼 이유는 뭘까요?
1: 이 유기농 우유는요, 유기농 사료를 먹인 젖소의 원유로 만든 건데요.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생산 과정이 일반 우유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식품 영양학계에 따르면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같은 주요 영양소는 일반 우유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즉 유기농 우유의 가치는 영양보다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를 고려한 생산 방식에 있는 거죠.
0: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냐? 예, 그 정성의 가격이군요.
1: 그렇죠.
0: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또.
1: 네, 그래서 우유를 고를 때 혹시 성분을 좀 따지고 싶다 하신다면 유기농 여부보다는 성분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 우유의 경우 원유 100% 제품을 선택하면 물이나 분유 등 다른 첨가물 없이 만든 제품을 고를 수 있고요. 운동을 하거나 근육량 관리가 좀 필요 한 분들은 일반 우유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함유된 고단백 우유도 있으니까요. 이 제품별 단백질 함량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0: 네, 내 몸에 잘 맞는 우유 잘 골라서 맛있고 건강하게 마시자고요.
1: 와,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2000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0: 4617번님. 네, 소개해 주시죠.
1: 네, 4617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출근 시간 1시간 30분 걸리는데 열심히 달려가면서 굿모닝 FM 들어요. 매일 힐링해요. 모닝 테디는 사랑해요.
0: 아, 저희도 사랑합니다. 이분께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이벤트는 8시까지 계속돼요. 500번째, 1000번째 문자 주인공들한테 꿀스틱 세트 드릴 거고요. 만 번째 딱

0: 당첨되시면 10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오. 바로 쏩니다. 문자로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에요.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리포터 고생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보아의 밀키웨이 들으면서 보내드립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만점을 향해 달려보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고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반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가든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을 직접 모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실 줄 몰랐을 텐데 예, 직접 모시고 반반한 퀴즈 함께 해볼까 합니다. 용기 있게 또 퀴즈에 참가해 주신 아, 또 두 분 감사합니다.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1: 밤만 꽃 치킨도 맞자 바라바라바라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0: 또 이렇게 들어오실지 몰랐을 텐데.
1: 아, 떨려요.
0: 그러니까 떨리죠.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테디팬 구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구모양님. 그리고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강모양입니다.
0: 네, 강모양님. 구모양, 강모양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실지 몰랐죠?
1: 네. 네.
0: 아, 가든 스튜디오 한다고 해서 이제 응원 오신 건데 몇 시부터 그럼 준비하신 거예요?
2: 저는 5시 반에 나왔습니다.
0: 와, 아침 5시 반.
3: 저는 네. 6시에 나왔습니다.
0: 아, 6시. 쉽지 않은데. 사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좀 가깝나요, 그래도?
2: 전 파주에서 1시간 걸렸어요.
0: 파주에서 오셨고.
2: 네.
3: 98에서요.
0: 98에서 오셨고. 네. 아, 쉽지 않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가든 스튜디오 네. 와서 또 응원을 하시다가 반반한 퀴즈까지 참여를 하시게 됐으니까 선물 받아가시고
2: 알겠습니다.
0: 네, 좋은 기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의 모습은 저희가 좀 아껴드리고 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예,
0: 지금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그냥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세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도 못했어요, 저희가.
2: 네.
0: 괜찮으시면 저희가 뭐 비춰드릴 수는 있는데.
2: 아니요, 잘하겠습니다. 아,
0: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2: 죄송합니다.
0: 퀴즈로 가겠습니다. 퀴즈로. 테이의 장점 하나씩만 얘기하고 가죠.
2: 예. 테디요?
0: 구모 씨께서.
2: 늘 한결같은 거요.
0: 한결같다.
2: 네.
0: 예, 또
3: 멋있고 잘생기고 다정하고
0: 하나만 강모양님 감사합니다. 아유, 넘치시네요. 사랑이 넘치셔.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거를 아 이제 퀴즈에 제가 묻혀서 문제를 내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알고 계시죠?
2: 네.
0: 두 분 중에 누가 퀴즈 푸시겠어요? 한 번만 도전 가능합니다.
2: 저요.
0: 아 그러면 우리 구모양님께서 가시겠습니다.
2: 네.
0: 제한시간 77초, 행운의 시간 77초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몰라도 일단 오답 많이 외치세요.
2: 네.
0: 진짜 모르겠다면 패스 하시면 제가 다시 시간 안에 문제를 또 푸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2: 네. 망신 안 당하길.
0: 예, 너무 떨리죠?
1: 화이팅!
0: 네. 두 분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칠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화이팅! 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34 빼기 7은
2: 27.
0: 정답. 태화강이 흐르는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이자 테디의 고향 어딜까요?
2: 울산.
0: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2: 패스.
0: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사자성어입니다. 감탄.
2: 고토.
0: 스위스의 수도는?
2: 패스.
0: 혼자 사는 스타의 일상을 보여주고 MBC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무엇일까요?
2: 나 혼자 산다.
0: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집필한 작가는?
2: 한강.
0: 라켓으로 셔틀콕을 주고받으면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는?
2: 배드민턴.
0: 유명해진 대가로 관심이나 불편 등을 겪는 일을 이것을 치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2: 패스.
0: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자 전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2: 반도체?
0: 다시 스위스의 수도는?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아, 잘 푸셨어. 와, 현장에 와서 이렇게 잘 푸기 쉽지 않은데. 평소에 얼마나 상식이 풍부한지 느껴집니다. 자,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총 7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매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그 모양 잘 푸시네요.
2: 아, 평상시 한 7개는 맞췄습니다.
0: 아, 정말?
2: 네.
0: 아, 제가 사실은 이분이 이제 저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가지고 누군지를 아는데 상식이 풍부할 줄 몰랐거든요.
2: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0: 아, 상식 풍부하시네요.
2: 아, 감사합니다.
0: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예, 축하드리고요. 오답 살펴드립니다.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2: 테이밖에 몰라서.
0: 아, 고마운 부분이기도 한데 미안하기도 하네요. 신승훈 선배님입니다.
2: 맞다. 죄송합니다.
0: 라디오를 켜봐요. 였고 스위스의 수도는 베른.
2: 베른.
0: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유명해진 대가로 관심이나 불편 등을 겪는 것은 유명세. 아주 심플한 예, 문제였었습니다. 자, 진짜 어려운 거 다 푸셨어요. 구모양 축하드리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구모양도 한마디 하고 강모양도 하시고.
2: 먼저 해주세요. 예.
3: 아, 오늘 나와서 너무 반갑고 너무 너 아직도 떨립니다.
0: 좋은 추억이기를 바랍니다.
3: 네.
0: 예.
2: 아침에 솔직히

0: 일어나자마자 비가 너무 와서
1: 그치.
0: 안 오려고 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웃길 잘 될 것 같아요.
1: 아, 네. 너무 잘 오셨고
0: 네,
1: 멋지게 또 푸신 모습 저도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아, 청취율 1위 가자고 또 피켓을 만들어서 들고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밖에서 계속 함께해 주실 건가요?
0: 네.
1: 네,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베른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이라는 도시의 이름은요, 이 동물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먼 옛날 베른을 세운 한 영주가 오늘 사냥에서 처음 잡는 동물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짓겠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첫 사냥감이 이 동물이었고요. 이 동물을 부르는 말을 본떠서 도시 이름을 베른이라고 지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갈색 혹은 검은색 털에 풍채가 거대하며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꿀을 좋아하는 푸가 있죠. 예, 이 동물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 텐데 동료로 갈까요? 정답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정답, 엄마 정답, 애기 정답. 예, 한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셔야 되겠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릴게요.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테이스 씨 아니에요.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짧은 짧은 짧은 우적 우적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입니다.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스위스 베른이라는 도시의 이름에 유래가 됐다고 전해지는 동물 정답은 바로 곰이었습니다. 장명아님이 곰, 곰 말고 돼지나 닭 잡았으면 도시 이름 어떻게 됐을까 매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연숙님이 곰 왠지 테디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몸집은 크지만 한편 귀엽잖아요. 염 하셨는데 정말이.

0: 예, 감사합니다. 몸집 크기는 큽니다. 실제로 보면 많이 커요. 자,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태사장이 쏜다! 이 GD 목소리 한번 다시 들려주세요. 태사장이 쏜다! 자, 당첨자들 발표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왔는데 2500번째, 3000번째, 4000번째 다 도착했거든요. 5833번님, 매일 아침 출근길 2년이 지나고 3년을 이어 태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꿀스틱 세트 드릴 거고요. 5843번님, 문자도 보내고 상품도 받자 지화자 좋다 대사장 하셨는데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5583번님은 곰 베른의 곰공원도 있어요. 곰의 진심인 도시 하셨는데 오, 곰공원도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분도 꿀스틱 세트 드립니다. 이야, 제가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벤트 연달아 터지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기분 좋네요. 6778님 베어 곰입니다. 제 별명이 백곰인데요. 피부가 하얗고 덩치가 있어서요. 오전 출근할 때마다 테디님 라디오 들으며 아침을 시작하게 되어 참으로 힘이 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4,000번째 당첨자였거든요.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아직 5,000번째, 6,000번째 뭐 기다리고 10,000번째 문자 주인공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이벤트 계속 될 거니까 언제 할지 몰라요. 5분 남았어. 많이 보내주세요. 10,000번째 당첨되면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보내드릴 겁니다. 이 와중에 청취율 조사 인증 문자 도착했거든요. 귀합니다. 새싹 문자예요. 2056번님이 2056이네? 꺄올! 저 어제 오후에 드디어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제 휴대폰 끝자리랑 청취율 조사 전화 가운데 번호가 같거든요 하시면서 진짜 2056번님이 2056으로 오신 전화 받아가지고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1등 할 수 있을까요? 이분께도 선물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만나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저승 구경이란 이야기 한 토막인데요. 염라대왕이랑 먼저 지옥에 가봤더니 이게 웬일. 각자 멋진 집에서 폼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왜 지옥이죠? 염라대왕 왈. 저걸 자랑할 사람이 없잖아. 띠용. 이번엔 천당에 갔는데 마음씨 좋은 사람은 많은데 화려한 부귀영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여기가 왜 천당이죠? 염라대왕이 말해줍니다. 이봐, 천당 속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속에 천당이 있는 거야. 좋은 사람이 가득한 곳. 거기가 천당이랍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6: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0: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디아라입니다. 저는 지금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8시에 카페 와서 빵 포장하고 커피 내리고 주문 받아요. 엄청 맛있고 추천드려요. 롤링핀 자주 오세요. 한국은 가족 때문에 왔고요. 여기 학교 다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아직은. 아, 저는 NCT UC 좋아해요. 요즘 빠지고 있어요. NCT UC. 오늘 일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수업도 잘 듣고. 네, 오늘 다짐이에요.

0: 인도네시아에서 온 티아라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어요. 인도네시아 분이신데 한국말, 한국 발음 너무 좋으시네요. 잘하시고 가족분들과 한국에 와서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아침에 또 함께 해주시면 제가 늘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마음 전해질 텐데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굿모닝 굿 메시지. 예, 사실은 저희는 가까운 데 갔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굿메시지 남기고 싶으신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있어요. 거기 남겨주시거나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음질 좋게 여러분들 목소리 기분 좋게 담아 볼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목소리 미남이죠.
1: 아이고.
0: 아, 성격 미남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여러분.
1: 아이고.
0: 네. 얼굴이 가장 미남.
1: 와. 와.
0: 뭐야, 조명 왜 이래? 조명 왜 이렇게 바뀌었어?
1: 뭐야?
0: 깜짝 놀랐네.
1: 저 뒤에 예. 보라색이 너무 킹 받는데. 감사합니다. 빼주셨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갑자기 얼굴빛이
1: 네.
0: 예, 잠깐 저기 저승에서 오신 분
1: 보라돌이 같았어요.
0: 이휘준 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0: 가든 스튜디오 오랜만에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와, 그러니까요. 이게 가든 스튜디오가

0: 바뀌었죠. 바뀌고 제가 처음 와가지고 예. 이렇게 밖에 지금 많이 와주셨어요. 비가 오는데도
1: 와주셨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1: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0: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1: 오늘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네. 해서 특별히 뭐 꾸미고 오시지 않고 원래 모습으로 오셨네요.
0: 뭐 항상 예.
1: 요 정도.
0: 그리고 이제 우리 밖에 제작진들이 가든 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 한다고 한 100번 얘기하더라고요.
1: 그렇죠. 아,
0: 진짜 사람 구실하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지.
0: 예. 사실 직장인이 이렇게 출근하면서 사람 구실하는 게
1: 쉽지 않아요.
0: 예, 쉬운 건 아니에요.
1: 네. 저는 보이는 라디오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너무 싫어요.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씻고 와야 네. 되잖아.
0: 근데 이왕 하는 건 가든에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 가든.
0: 예, 네, 밖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도 하고.
1: 그렇지.
0: 이런 건 좋네요.
1: 날씨만 그죠? 좀 도와줬으면. 네. 그죠. 더 화사하게 함께 할 텐데. 네. 이 와중에도 와주신 분들 뭐 몇 배로 더 가까이 하면 되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언어유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태사장이 쏜다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예, 태사장이 쏜다! 휘준 아나운서와 함께 당첨자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0: 네.
1: 4,500번째, 5,000번째 문자가 도착했거든요.
0: 와.
1: 좋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네. 오, 번호가 좋아요. 1,004번님. 비 오는 아침 출근길, 출근 시간이 조금 늦어서 입원하신 엄마 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금방 퇴원하실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히는 길이지만 테디 덕분에 즐겁게 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다행입니다. 빗길에 또 차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대신한 문자 같았어요. 4,500번째 문자였는데 꿀스틱 세트 드립니다.
0: 축하드려요.
1: 네. 그리고
0: 네, 0279번님 저도 3년째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딸내미 학교 데려다주면서 테디와 함께하는 1인입니다. 늘 힘이 나는 고모니 FM 테디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5,000번째 문자였거든요.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1: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태사장이 쏜다 계속 할 겁니다. 오늘 문자가 조금 많이 안 왔네요. 생각보다.
0: 비 와서 그런가.
1: 크루즈 승선권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0: 아,
1: 2월 돼요.
0: 5,000개 제가 보내도 되나요?
1: 5,000개를 보내면은 짧은 걸로 보내도
0: 네네.
1: 예, 그냥 직접 가시는 게 나을 걸요.
0: 아, 그러네. 그냥
1: 선물 이벤트.
0: 크루즈 사는 게 낫겠다. 네.
1: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대기를 타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FM 매일매일 또 도전과 함께 행복 행운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0: 네.
1: 언어유희 시작해볼까요?
0: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희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아, 오늘따라 걸쭉한 콩국수가 먹고 싶네. 안 그래, 휘대리?
0: 아, 그러게요. 근데 부장님. 그 걸쭉한이 아니라 걸쭉한이 맞아요.
1: 아, 그런가?
0: 네.
1: 그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가?
0: 아니, 부장님 저번에도 걸쭉한 수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1: 아,
0: 네, 또 틀리셨어요.
1: 그랬구나.
0: 그 언어 유의 네, 들으세요.
1: 그렇구나.
0: 네.
1: 휘대리 아주 잘나셨구만.
0: 잘났죠?
1: 굿이에요. 아주 굿.
0: 칭찬 감사합니다. 아, 그나저나 부장님. 예. 저도 그 설탕 팍팍 넣은 걸쭉한 콩국수 너무 먹고 싶은데 한 그릇 사주시면 어떨까?
1: 이휘준 대리.
0: 네?
1: 사람이 말이야!
0: 오, 갑자기?
1: 기본을 모른다 이 말이야.
0: 오, 예.
1: 콩국수에 설탕?
0: 오.
1: 콩국수에 대한 모독이야!
0: 오.
1: 소금을 넣어야죠. 소금을.
0: 아니 뭐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러지.
1: 와, 언젠데 떠오래 내가.
0: 아니.
1: 콩국수에 콩자를 먹는 것 같아가지고. 나가.
0: 에? 나가? 다 사주시면 제가 다시 배울 테니까.
1: 돈이 없어요.
0: 에?
1: 나가.
0: 에?
1: 아, 네. 완전 팽당했다. 완전 빈장 상하셨어요.
0: 아, 나도 소금이에요.
1: 아, 소금이에요? 아, 저는 심지어 설탕이에요.
0: 아, 그래요? 바뀌었네.
1: 설탕, 소금
0: 네.
1: 다 먹어요, 저는.
0: 그쵸.
1: 자,
0: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걸쭉한, 걸쭉한입니다. 사장은 걸쭉한 콩국수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휘대리가 걸쭉한 콩국수가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정답은? 휘대리 말이 맞겠죠?
1: 그렇지.
0: 예, 걸쭉한이 맞습니다.
1: 아, 쭉이라고 써야 네. 되는 거예요, 표기를?
0: 쓸 때도 걸쭉하다. 오. 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극에 해당하는 뜻인 액체가 묵지 않고 꽤 걸다라는 뜻이 있어요. 걸쭉한 콩국, 걸쭉한 막걸리처럼 국물의 농도, 액체 농도 말할 때 쓰고요.
1: 예.
0: 두 번째로는 말이 거침없고 능청스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태부장은 걸쭉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1: 걸걸걸걸.

0: 또 노래가 매우 구성지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데가 있다. 이따 이런 분들 나오시더라고요.
1: 예.
0: 예, 참고로 비표준어인 걸쭉하다는 북한어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또 비슷한 예시로는 길쭉하다, 길쭉하다도 있는데
1: 예.
0: 이것도 길쭉 하다가 맞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1: 쌍 지읒이 맞구나. 이건 또 어렵네. 아, 한글이 참 쉽진 않아요. 그죠?
0: 예, 또 예외도 많고.
1: 예,
0: 문법은 유의... 심지어 안 알려드린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예.
1: 유의해야 될 언어들이 늘 있어가지고 이 코는 뭐 영원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1: 배준규님이 소금 다녀 네. 설탕 팍팍에 올인입니다.
0: 야.
1: 설탕 넣을 거면 또 팍팍 넣어야 돼요.
0: 그래요.
1: 소금은 좀 쓱 넣잖아요. 소금은 콸콸.
0: 저는 항상 소금이었는데 이게 약간 소금 설탕을 마지막에 넣으면 디저트를 먹는 느낌이라고.
1: 그렇지.
0: 아, 처음 알았어요.
1: 단팥죽.
0: 아.
1: 단팥 칼국수.
0: 저희 집은 두 분 다 충청도셔서 그런지
1: 아.
0: 항상 소금.
1: 소금이구나.
0: 네.
1: 저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네. 먹을 때 반반 네. 넣어 먹습니다.
0: 울산 설탕인가 봐요.
1: 울산하고 상관없어요.
0: 아, 네. 네,
1: 울산은 잘 모르겠어. 나
0: 그냥 많이 먹는 걸로.
1: 많이 먹어서 소금 하나 설탕 하나.
0: 네.
1: 김현우님이 지난주 콩국수 먹었는데 소금 조금 넣었더니 더 담백하더라고요. 저는 소금파인데
0: 네 동의합니다.
1: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맛있게 드시면 최고. 퓨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트리플 S의 Girls Never Die 흐르고 있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트리플S 걸스 네버다이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는 맛쟁이 신사인데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여름을 강탈 새로운 트로트 듀엣이 탄생했는데 서준 마음이자 옛 굿모닝 FM 패밀리 우리 세미씨 코미디언 박세미씨와 그리고 트로트 가수 김소유씨가 듀엣을 만들었어요. 라이브 아침인데 아까 리허설 들어보니까 탄탄하더라고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제주항공,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0: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 제주항공
0: 찜.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8시 15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묵지 않고 지난 걸쭉한 먹구름들이 몰려오면서 오늘과 내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많은 장맛비를 뿌리겠는데요. 침수 피해도 우려되니까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지금도 중부지방, 전북지방 중심으로는 일부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밤에 대부분이 그치겠고요. 그 사이 특히 충청과 전북으로는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지방과 경북지방으로도 최대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 대전이 26도로 충청 이남지방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가 32도로 영남지방 중심으로 폭염특보 계속되고 있고요. 주말에는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전국에서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화리였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창입니다.
0: 예, 보이는 라디오 또 보고 있으니까 네. 예, 우리 귀여운 기창 기자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 곰 얘기했는데 네네. 기창 기자님 진짜 곰 닮은 것 같아요.
1: 저 일단 곰이긴 한데요. 네. 예민할 때도 있습니다. 아. 어떨 때 예민하냐면 오늘 아까 아침에 게스트 제 패밀리 소개할 때 예. 양소연 기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0: 제가요?
1: 네. 그렇게 어. 그럴 거 들을 때는 좀 예민합니다.
0: 그거는 진짜 뭐라고 예민할 네. 만합니다.
1: 네. 예민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닌가? 방송국 놈들 이렇게 자르나? 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다가 네.
0: 아 잠깐만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아 요거는 우리 작가님이 잘못하셨거든요.
1: 이렇게 잘리는 줄 알았어요.
0: 아니요.
1: 어제까지 이렇게 잘 대화를 하다가 네,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0: 저도 그래서 오늘 양소연 기자님 나오시나요? 아, 보이는 라디오 불편하신가 했는데 네.
1: 보여지는 라디오죠 저한테. 선택권이 없습니다.
0: 선택권이 없지. 네. 괜찮으시죠?
1: 괜찮습니다.
0: 예, 네. 화면에 나오는 게 더 귀여우신 것 같아요. 저 표정. 자, 오늘의 키워드 뉴스. 야, 오늘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보통신망법, 두 번째 키워드는 군비 경쟁,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정보통신망법입니다.
0: 예,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이 어제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1: 예, 정보통신망법 얘기를 좀 드리기 전에요. 예. 제가 출근길에 이제 속보가 났는데 이제 미군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이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 상대로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미국은 뭐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효됐던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거래를 일시적으로 좀 허용을 했었거든요. 예. 이것도 좀 폐기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아, 또 긴장감이 또 올라가네요.
1: 그렇습니다.
0: 참 전쟁이 끝난 거 맞죠?
1: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0: 그러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아유. 자, 일단 정보통신망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내용인가요?
1: 예,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조작 정보 대응 의무를 부과한 법입니다. 이제 이용자

0: 사용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신고하면 플랫폼이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처리를 하고요. 그 결과를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운영 기준과 처리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입히면 유포자나 작성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예,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들이 대상이 될까요?
0: 이게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 DC인사이드 등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정부는 새 제도가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규제, 신고 처리 절차 마련과 피해 구제 강화가 핵심이고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그런데 법 시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네요.
0: 이게 이제 법안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 수 있는 이제 배상 책임, 즉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가장 큰 우려는 플랫폼마다 이 허위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과 조치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점인데요. 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하는 이른바 과잉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1: 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비판인 거죠.
0: 맞습니다. 이제 악의적이거나 뭐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카를 발생하는 이제 피해로 근절하고 또 혐오 콘텐츠가 많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정 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또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법에서는 손해를 끼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공공의 이익 침해처럼 사실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표현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도 앞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개정안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1: 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군요.
0: 이제 표현의 자유는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하죠. 근데 특히 이제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좀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 과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좀 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허위 정보를 막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 두 가치의 균형이 좀 중요해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군비 경쟁입니다.
1: 세계 각국이 다시 군비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인데 전해주시죠.
0: 그러니까 냉전 종식 이후에 한동안 완화됐던 군비 경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데요.
1: 예.
0: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에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이란 전쟁까지 겹치면서 주요 국가들이 핵전력과 첨단 무기 확보에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질서가 다시 힘의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인 거죠.
1: 예.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좀 살펴보면 미국은 최근 들어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또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 3축 전반의 역량을 과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란과의 전쟁에서 차세대 폭격기 B-21의 이제 공중급유 장면과 핵잠수함의 위치까지 공개를 하면서 핵 억지력을 또 과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도 최신형인 ICBM인 이제 사르마트의 시험 발사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한 번에 10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오.
0: 중국도 최근에 이제 SLBM 시험 발사를 했고요. 새로운 항공모함도 취역을 시켰습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의 동맹 전략 변화에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응에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1: 네, 유럽도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요?
0: 맞습니다. 이제 유럽도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핀란드는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보유 금지를 푸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리투아니아도 핵무기나 외국 군사기지를 둘 수 없도록 한 헌법 조항 폐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핵잠수함과 신형 핵탄두를 중심으로 핵 억지력 강화 계획을 내놨고요.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핵우산 확대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1: 네, 군비 확충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죠?
0: 맞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군비 확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산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튀르키예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준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군사동맹인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 방산기술과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방산 공급망 협력과 추가 수출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세계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 방산 경쟁력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1: 삼성전자가 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오키뉴스에서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자세한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0: 삼성전자가 어제

0: 죠.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 와. 매출은 이제 171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1,810% 증가를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상반기 삼성전자의 누적 매출은 304조 8,700억 원, 영업이익은 146조 6,3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1: 숫자만으로는 뭐 실감이 안 납니다.
0: 그렇죠.
1: 예.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면 될까요?
0: 이게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두 배를 넘어섰고요. 엔비디아와 애플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 기록도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노사가 성과급 관련해서 좀 다툼이 있었잖아요.
1: 그죠.
0: 이게 약 17조 원인데 이거를 제외하고 계산한 거거든요. 만약 이거를 포함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1: 역시 이게 반도체 사업이 이제 실적을 이끈 거죠.
0: 그렇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최소한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4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대만의 TSMC에 빌려 저조한 성적을 보였던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연간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를 또 웃돌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 예, 실적이 좋았는데 네. 아, 주식이 어제 많이 떨어졌어요.
0: 맞습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역대급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의외로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7% 가락 떨어졌거든요. SK하이닉스도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친 것 아니냐. 또 이를 계기로 수익을 확정하려는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세계 각국의 군비 확충 경쟁과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에 의해서 방산 세일즈에 나섰다는 소식을 동시에 전해드렸는데요. 전쟁은 또 없어야 되지만 방산 경쟁력은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한 줄은요. 군비 경쟁 속 새로운 기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 가장 센 나라가 너무 힘으로 하니까. 힘이 없으면 또 당할 것 같은
0: 저희
1: 불안감이
0: 힘을
1: 생겨요.
0: 빌러야죠. 네.
1: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죠?
0: 그렇죠.
1: 좀 무섭습니다만 어쨌든. 잘 준비해야죠.
0: 그렇습니다.
1: 청희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보내드려요.
0: 네, 감사합니다.
1: 존 메이어의 New Light 띄워드리면서 세미 씨 그리고 소유 씨 김소유 박세미와 함께 아침에 깨어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초대석으로 돌아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5초 6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 좀 계속 많이 밀리는데요. 지금이 1시간 전보다도 훨씬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까지 많은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 사고 나면서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많이 밀리고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또 여의도 통과하는데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1시간 15분 걸리면서 역시 많이 어렵고요. 이후로 천호대교 지나 사고 있어서 일대도 또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제2자유로도 오늘 능공야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역시 정체가 심합니다. 그리고 동호대교 다리 건너는데 양방향이 다 밀리고 있는데 북에서 남쪽으로는 사고가 있어서 특히 더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부근에 사고 있는데요. 월계일교에서 노원교까지 30분 이상 걸리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누군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 미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좀 닮은 것 같아요. 많이 닮은 것 같아. 윙크를 잇는 쌍둥이 듀오가 탄생했습니다. 박세미 씨, 김소유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어우, 오랜만이다. 이 굿모닝 냄새.
0: 오랜만에 또 개국공신 세미 또 돌아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또 가수로 소유 씨랑 함께 초대석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1: 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0: 여기는 특별한 장소죠.
1: 그래요?
0: 예, 아침 방송에는 잘 안 오는. 저녁이나 오후에 주로 이제 라이브가 딱 있을 때.
1: 부담된다.
0: 진짜 음악인들이 올 때. 이곳에 오는 가든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인생을 살다 보니 제가 이런 곳에 또 오게 되네요.
0: 됐다. 이제 할 걸 이제 하는 느낌이 맞습니다. 우리 세미 씨가 네. 소희 씨랑 함께 왔는데 한 분 한 분 또 보이는 라디오니까 정면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2: 굿모닝 테이 청취자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유하러 온 떡집 딸 김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목소리 파워 좋다.
1: 허스키하네요.
0: 좋네,
1: 네. 아침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하시네요.
0: 좋다.
1: 자 그러면은 이제 고운 목소리로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기억하시죠? 오랜만에 찾아온 희극인 개그우먼 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0: 고민 박사로 온 거 아니죠? 오늘 초대석으로 옵니다.
1: 네, 오늘은 박살 아닙니다.
0: 우리 소유 씨랑 또 우리 세미 씨가 팀을 만들었어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됐죠, 팀을?
1: 저희가 작년에 닮은 꼴로 방송을 여러 번 나갔었어요.
0: 진짜 비슷해요, 네. 이미지가.
1: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니까 와 호흡이 보통이 아니다. 성격도 너무 잘 맞고 비주얼도 비슷하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매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같이 앨범 한번 내자 해서 탁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0: 그 제안은 처음에 누가 한 거예요?
2: 제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0: 소유 씨가.
2: 네, 언니랑 연습을 프로그램이.

0: 이제 나가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언니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1: 진이요? 진이야. 예.
0: 그래가지고 언니 요즘에 트로트 가수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언니가 바로 연락을 안 주셨어요. 몇 달 생각해보고 나 한번 해보겠다. 같이 해보자.
1: 애끓인 시간이 좀 있네.
0: 네네 맞습니다. 아하.
2: 또 장난처럼 그렇게 바로 앨범 낼래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노래가 저, 장난입니까?
1: 그러니까 고심을 한 시간이 있었네.
2: 맞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재밌고 웃기게 나 안 하고 싶다. 정말 제대로
1: 좋다.
2: 하고 싶다.
1: 좋아.
2: 해서 좀 이따도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의 작곡가 우리 부인상 선생님께서
1: 제대로 받았네요.
2: 맞아요. 곡을 같이 저희랑 작업을 하면서 아주 제대로 된 노래, 신나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1: 예. 듀엣의 이름이 있나요?
2: 처음에 그 이름을 쌍란자매 해가지고
1: 쌍란,
2: 모란이 초란이 이런 느낌으로
1: 모란 초란 괜찮은데?
2: 괜찮긴 한데 또 개그우먼으로서 너무 들이대는 것 같은 거예요.
1: 그것조차도 좀 약간
2: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있죠. 저희가 또 사주가
0: 저희가 사주가 비슷해가지고 그 물이 없는 사주래요 저희 둘 다.
1: 아 진짜로?
0: 네네. 그래서 수자매로 하자.
1: 수자
2: 이름에 물 수를 넣어서
1: 좋다. 밸런스 맞춰야지. 네네. 음양의 밸런스
0: 그렇게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외국 진출을 좀 해보자. 해외 진출을 해서 뭐였죠? 원아이즈.
2: 눈이 몰렸으니까 원아이즈. 그래서 뭐 영어 이름 뭐 별게 다 나왔었는데
1: 진지하게 하자 해놓고 이름은 웃기게 계속하네. 이름은 웃기게 계속하네.
2: 그래서 결론은 그래 그냥 박쌤이 김소유로 가자.
1: 그래 일단은 이렇게 해보는 거지.
2: 네.
1: 박쌤이 김소유로 듀엣으로 갑니다. 듀오로 갑니다. 자 한일 톱텐쇼의 닮은꼴로 섭외가 와서 이제 시작된 영탁의 찐이야를 같이 불렀어요.
2: 네.
1: 어땠는지 그때 얼마나 호흡이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됐는지 한번 살짝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더블링. 한 사람이 부른 거 아니에요?
1: 깜짝 놀랐죠.
0: 한 사람이 더블링 한 거 아니야?
1: 아니, 목소리까지 비슷하더라고요.
0: 맞아요. 아니, 노래 톤이 사실 서유 씨 약간 허스키함이 있고 네. 세미 씨가 약간 까랑까랑한 게 있는데 네. 노래하니까 묘하게 또 같은 주파수가 있네.
1: 네, 확실히 가수니까 밸런스를 맞춰주셨어요.
2: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녹음 이번에 할 때도 목소리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0: 그러니까.
2: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른 줄 알아요.
0: 희한하다.
2: 네.
1: 뭐 저야 감사하죠, 뭐.
0: 아, 이게 또 생김새가 같으면 악기도 비슷한가 봐.
1: 어, 그런가 봐요.
0: 진짜. 모양새가 비슷하니까.
2: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저희 키도 비슷하거든요.
0: 아, 진짜로?
1: 네.
2: 몸무게도 똑같고.
0: 어, 진짜로?
1: 네.
0: 신기하다.
2: 신기해요.
0: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1: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제 너튜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성형 기간도 비슷하더라고요. 시기도 12가지.
0: 네네.
1: 뭐 다 알고 계시니까.
0: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아, 솔직하다. 솔직해서 더 아, 사랑스러워.
1: 여기서 얘기하면 기사화가 또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예.
1: 이러면 또 이제 바로 성형 박세미 김소유 이렇게 나오겠죠.
0: 아 자제 부탁드릴까요.
1: 네, 자제하겠습니다.
0: 자제 부탁드리고
1: 음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0: 음악에 집중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따끈따끈하게 발매된 신곡이 있어요. 제목 소개해 주시죠.
2: 제목이 먼들 못하겠어요 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요 영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작곡하신 우리 구희상 선생님께서 써주셨고
0: 야.
2: 제목부터 일단 느껴지지 않습니까? 긍정, 희망, 사랑, 우정, 용기
1: 단어, 좋은 말 다 넣어주세요. 좋은 말
0: 진짜
1: 싹 다
0: 싹 다 하네. 싹 다
1: 네, 막 부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냥.
0: 뭔들 못하겠어 진짜
1: 뭔들
0: 네. 못하겠어. 두 분의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아 듀오도 이렇게 제대로 또 만들었네요 진짜.
1: 실제로 작곡가 선생님께서 이 노래가 15분 만에 나왔거든요. 우리 소유 씨도 인간극장에서 나와서 이제 아버님 케어도 하고
0: 네.
1: 그리고 저도 너튜브로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보시더니 뭐야? 이 여자들 뭔들 다 하네. 그렇게 나온 노래입니다.
0: 너무 좋다.
1: 네.
0: 진정성 있어.
1: 밥도 차려주고 웃음 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렇지. 그냥 싹 다.
0: 그렇지. 실제로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1: 저 지금 춤추라면 나가 춤출게요.
0: 아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세미 씨는 이제 인생의 첫 앨범이 이렇게 듀오로
1: 네.
0: 소유 씨랑 함께 한 앨범이 된 겁니다.
1: 네.
0: 녹음은 어땠어요? 좀 긴장감 있게 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좀 잘 풀렸나?
1: 티를 많이 안 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0: 아, 긴장했죠, 근데.
1: 엄청 긴장되죠.
0: 엄청하지.
1: 이 마이크 자체가 이 성능부터 다르잖아요.
0: 다르지. 내 소리가 또 내가 다 듣잖아.
1: 머리카락 스치는 소리까지 다닥 하면서 들리더라고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티 안 내면서 노래 녹음을 열심히 딱 끝마쳤는데

0: 이제 헤드셋을 소유 씨한테 넘겼어요. 그 헤드셋이 어떻게 됐죠?
1: 다 젖어 있었습니다.
0: 양쪽이 진짜 땀이
2: 귀에서 났어요.
0: 네, 네. 그 얼굴도 제가 찜질방에 갔다가 나온 사람처럼 근데 네. 굉장히 자신감 있게 들어갔거든요.
2: 아, 그렇지. 네,
0: 저보다 먼저 하겠다. 하고 나 하고 올게. 하고 들어갔는데 밖에서 되게 춤을 추면서 막 녹음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언니는 역시 프로다.
2: 프로다.
0: 저렇게 즐기시는구나 했는데 진짜 헤드폰이 네, 양쪽이
2: 이겨내고 있었던
0: 네.
2: 거야.
0: 제가 춤을 왜 춘 줄 알아요?
2: 왜요?
0: 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다리도 막 다다다다 떨려가지고 아. 이걸 숨기고 싶어서 계속 막, 막
2: 아,
0: 일부러
2: 좋다. 우리 쌤이 이 마인드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0: 어, 맞아요.
2: 그죠? 아, 이렇게 뭐든 해내려고 하고.
0: 아, 열심히 해야죠.
2: 또 주변 사람들도 에너지 또 안 들어뜨리려고.
0: 네.
2: 아, 원래 기운을 좀 받아도 되는데. 응원을 받아도 되는데 아. 내가 응원을 주고자 하는 이 마음
0: 맞아요.
2: 아 이게 넘치는 마음
0: 이 마음을 또 알아주시는 분이 또 태희 오라버니밖에 아, 없습니다.
2: 뭔들 못하겠어 진짜. 아. 이 마음이면 다 해요, 다 해요.
0: 감사합니다. 아,
2: 소희 씨는 어땠어요? 또 같이 듀오로 맞추는 녹음은 또 다르잖아.
0: 어,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정통 트로트 약간 템포가 느린 그렇지, 곡들을 그렇지. 하다가 처음 이렇게 세미 트로트를 도전해본 건데 전 언니한테 오히려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2: 오호.
0: 아, 왜냐면 언니가 트로트 맛을 너무 잘 살리는
2: 오호.
0: 거예요.
2: 세상에.
0: 네, 그래서 아 선생님들이 말한 작곡가 쌤이 말한 이런 맛이 이런 거구나 해서 오히려 제가 언니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2: 아, 네. 소희 씨 마음이 또 겸손이 또 있으시고
3: 큰일 났네요. 좀 이따 라이브 해야 되는데
2: 라이브
3: 맛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2: 내가 아, 아까 리허설 들어봤거든요. 맛있어.
0: 아 그래요?
2: 아 정통이에요 완전.
0: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진짜 맛있어요. 신나게 하세요. 신나게.
0: 네네.
2: 자 이제 신곡 라이브 말씀만 드리기보다 직접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네. 오늘 라이브 첫 무대예요?
0: 네, 첫 무대입니다.
3: 불러주는 데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네. 아직까지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2: 첫 무대를 아침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한다.
3: 그래서 둘이 야 어떡하냐 소유야 여름 강타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야 큰일 났는데.
2: 근데 선택 잘한 것 같아요. 아침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한다. 그럼 다른 라이브 뭔들 못하겠어 진짜.
0: 야.
3: 그리고 아침 라이브가 찐이에요.
2: 찐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다 이해해줘. 사실 아, 뭔가 그래요? 조금 어긋나더라도 아침이니까.
3: 그리고 살짝 라디오의 단점이자 장점이 제 목소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2: 다 드러나요. 거의 생소리예요.
3: 아 노력하겠습니다. 뭔들 못하겠어요.
2: 그래서 잘 부르면 더 칭찬받아.
3: 아 그래요?
2: 아, 잘 놀면 그 맛이 더 느껴져요.
3: 아 그리고 보고 계시는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은 좋은 점이 뭐냐. 저희가 또 댄스도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2: 있어요?
3: 어,
2: 그럼요. 안무도 준비했어?
3: 안무 펑키 로컬스라는 아주 대단한 댄서팀이 오늘 오진 않았어요.
2: 왜냐면, 함께해요 그러면 행사하면?
3: 함께 다 합니다. 근데 진짜로? 아직 한 번도 함께 하지 못했어요.
2: 일단 완전히 여러분 완전 신선한 무대예요. 지금 준비해 주시고 네. 아침 라디오 라이브를 듀오를 처음 결성해서 첫 녹음을 한 노래 뭔들 못하겠어요를 첫 라이브로 예 불러줍니다. 이게 엄청난 용기고 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인정받으면 찐이니까. 김영수 님이 아침부터 이 텐션 뭔가요? 장마를 이겨내는 뽀송함 너무 좋아요 하셨고 5487 님이 두 분 워터밤으로 오시죠 라고 뭔들 못하겠어요 진짜.
3: 아 워터밤 가고 싶습니다.
2: 두 분은 뭔들 다 잘할 것 같아요. 자 박세미 김소유 정식 듀엣 데뷔곡입니다. 아침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뭔들 못하겠어요.

0: 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1: 나쁘지 않았나요?
0: 아, 너무 잘해요. 첫 라이브 맞아요, 진짜?
1: 진짜 첫 라이브입니다.
0: 야.
1: 처음.
0: 아, 안무 너무 사랑스럽다. 개다리 뭐예요?
1: 아, 개다리춤. 개다리춤 무조건.
0: 너무 귀엽다. 진짜 뭔들 다 해줄 것 같아.
1: 다들 어떻게 뭔들 할 수 있는 힘이 나셨나요?
0: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밖에서도 비 와서 지금 축 처져서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네. 다 일어났어.
1: 오.
0: 다 스탠드업 했어요. 야, 정문주님이 아 뭔들 아 뭔들 뭔들 못하겠어요.
1: 아,
0: 벌써 귀에서 맴도네요 하시면서 지금 이미 난리 났고 정은혜님이 잘한다 잘한다 누가 첫 무대래 이렇게 잘하는데
1: 다행이다.
0: 곽규영님은 세미 쏘유 코첼라 가자.
1: 코첼라.
0: 아, 코첼라 또 최초로 또 세미트롯이.
1: 아, 갈 수 있을까요?
0: 갈 수도 있지.
1: 아,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두도록
0: 아,
1: 하겠습니다.
0: 아, 좋다. 월드로 가는 거죠, 월드로.
1: 네, 2집 3집까지.
0: 예. 아, 근데 쌍란 자매 이름이 괜찮다라는 의견이 꽤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그래요?
1: 네. 아, 그럼 저희가 2집을 내게 된다면 그때는 쌍란 자매로 그렇게 지금 이제 수정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미 나왔는데 노래가.
0: 이미 나와서 지금 어쩔 수 없어.
1: 아.
0: 여기 이제 선공개 느낌으로.
1: 아, 네.
0: 이제 첫 시작을 포문을 여는 느낌으로.
1: 아니면은 매 집마다 이름을 다르게 되는 거 어떨까요?
0: 안 돼, 그건 안 돼.
1: 그래요?
0: 하나로 가야 돼.
1: 아, 하나로.
0: 홍보를 위해서는 또 인지도를 위해서는 하나로 가야지.
1: 아, 좋습니다.
0: 3967번님이 소유씨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신곡에서는 창법에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정통 트로트랑 어때요? 많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또 이렇게.
1: 오, 날카롭다.
0: 날카롭게. 또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궁금하거든.
2: 근데 정통 트로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0: 비슷하게요?
2: 네, 사실 뭐 언니는 이제 힘을 빼줬다 뭐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제 원래 스타일대로 했는데 언니랑 이제 목소리도 닮고 언니가 또 그만큼 노력도 하고 해갖고 더 시너지가 나서 좀 결과가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창법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소유 씨가 노래 한 곡당 40번씩은 꺾으세요.
0: 아, 꺾기가 미묘한 그 맛이 있어.
1: 근데 여기서는 많이 그거를 줄여주셨어요.
0: 심플하게.
2: 네. 사실 이 노래가 그렇게 가창력이 크게 필요한 곡이 아니에요.
1: 그럼 저 가창력 네. 많이 사용했는데.
2: 네, 그냥 누구나 그렇지. 쉽게 가창력을 필요로 하는 게 곡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이게 노래방에서 부르기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보통 이제 찐이야, 엄지척 이런 거 많이 부르시잖아요. 네. 근데 뭔들 못하겠어요는 대표님 뭔들 못하겠어요.
0: 아, 좋다.
1: 바로 들어가잖아요.
0: 회식할 때 바로 나온다.
1: 회식할 때 나오고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 뭔들 못하 하겠어요. 하면서 용돈을 싹.
0: 아,
1: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좋다. 아니, 노래 자체가 일단 너무 좋네요. 노래 자체가 너무 좋고 우리 또 소유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래를 뭐 잘하고자 불렀던 것보다 이 맛을 살리기 위해서.
2: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0: 노래 자체를 네. 살리기 위해서 두 분이서 엄청 잘 녹음을 하고 연습을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첫 무대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는데 많이 보이겠네요 이제.
1: 그래요?
0: 화면으로 보는데 두 분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똑같아. 진짜.
2: 아니 근데 저희 약간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첫 라이브인데.
1: 저 지금 왜 입술이 달달달달달.

0: 허연씨 입술이 달달달달 떨리는데요?
1: 아니 첫 무대 얼마나 떨렸겠어. 솔직히 두 분 다 떨렸죠.
2: 네. 아, 엄청 떨렸습니다.
1: 엄청
2: 진짜.
1: 떨렸어.
0: 네. 근데 저는 좀 다행인 게 첫 무대를 태희 오라버니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그게 제일 떨리고 설렜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네. 좀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1: 아, 나도 이제 우리 세미가 또 소유 씨는 나 잘하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세미가 또 라이브 했는데 약간 불안하거나 힘들어하면 내가 또 이거 어떻게 안아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편해. 너무 잘하니까 신나요 약간.
0: 그러니까 그 표정을 보고 아 이제 놀아도 되겠구나 그래, 놀아도 해서 마지막에 신나게 놀았습니다.
1: 마음껏 노세요. 마음껏. 네. 아, 앞으로 신나게 노는 우리 박세미 김소유 이 듀오에 뭔들 못하겠어요. 이미 많이들 흥얼거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아, 지금 앞에서도 다 막 흥얼거리고 계시네요. 지금.
1: 뭔들 아, 뭔들
0: 뭔들 못하겠어요.
1: 자, 두 분 성공적인 라이브 감사합니다. 도플갱어 같았어. 진짜 화면으로 보니까 더 똑같은 것 같아. 오. 실제로 보면 약간 그래도 다른 매력이 보이는데 네.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똑같은 것 같아.
2: 맞아요.
1: 두 분 공통점을 좀 찾아봤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 배우 닮은 꼴인데 유인나 배우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다. 아, 세미 씨는 개그우먼계 유인나 씨고 소유 씨는 트로트계 유인나. 유인나 배우라는 별명이 다 있습니다.
2: 네, 부끄럽죠?
1: 아니, 그 아 왜요, 왜요?
2: 유인나 씨께서 이 라디오 안 들으시겠죠?
1: 들을 수도. 유인나 씨도 라디오 좋아하셔가지고.
0: 친분이 있으시다면 사과 예. 이렇게 깨톡으로 보내주세요.
1: 아 번호가 그대로신가요? 저도 연락을. 아 유인나 씨와 또 닮은 유인나 씨가 들을 수도 있어. 진짜 라디오 좋아하고 네. 본인 얘기 나오면 또 전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음성 편지 한번.
2: 아,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건 진짜 아니고요.
1: 그렇지, 이건 자칭이 아닙니다. 네, 타칭.
2: 저희가 막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께서 대중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죄송합니다.
1: 여기가 청문회가 아니고 유인나 씨한테 편지를 보내면 돼요. 감사 편지 뭐 있잖아요. 그래도 같은 닮은 걸로 써.
0: 하나로 만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맞아요. 네. 언제 또 트롯계 유인나 뭐 또
0: 네, 개구멍계 유인나 언제 네.
2: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네.
1: 요게 또 밈이 돼가지고. 네. 진짜 유인나 씨랑 세 분이서 같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만들, 만들 이거 짤 만들면 또 이게 대박 나. 아,
0: 최고인데. 그래. 네, 나중에 만약에 이게 만약에 소식이 이렇게 들게 되신다면은 네. 한번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유인나 씨 너무 사랑하죠.
0: 아 너무 사랑하죠.
2: 너무 사랑합니다. 네. 너무 존경합니다.
0: 네. 롤모델이에요.
1: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자 그리고 공통점 두 번째 갑니다. 내노라 하는 주당이다. 아 두 분 다 술을 잘하시는군요. 나쁘지 않죠 두 분 다.
2: 네, 약간 그것도 비슷해요. 아, 근데 또 혼자 먹는 걸 좋아해요. 집에서
1: 찐,
2: 먹는 거.
1: 찐 애주가들. 네.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 것보다 살짝씩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
2: 맞아요.
1: 어때요? 그 둘이 같이 마신 적은 있어요 그러면?
2: 있어요. 굉장히 자주.
1: 아, 자주 네. 마시고. 자주 네. 마셔. 그럼 그 종류는 뭘로 가요? 맑은 걸로 가요?
0: 아 사실 이 노래처럼 그 먼들 못하겠어요처럼 저희는 먼들입니다.
1: 아 있는 걸로.
0: 알코올 좋아해요.
1: 있는 걸. 그럼 네. 그 안주에 따라서 가요? 아니면 그날 날씨에 따라 가요? 기분에 따라 가요? 뭘로 따라?
0: 안주 신경 아예 안 씁니다. 아
2: 먼들.
1: 상관없구나. 네.
0: 그냥 예 알코올. 아 이러면 굉장히 저희가 또 술을 많이 좋아하는 줄 아는데 예. 주량이 사실 많진 않아요. 아,
1: 양이 많진 않지만. 네.
2: 그냥 그 분위기를 게, 너무 즐기는
0: 맞아요.
2: 거예요.
0: 깨작깨작 마시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1: 제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술 분위기 즐기는 걸 잘 못해요. 저 술을 안 마셔요. 그래서.
0: 전에 저희 굿모닝 회식을 했었는데 네. 안주를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1: 미안합니다. 예.
0: 그 정도면 술 한 잔은 드셔야 되지 않나 속으로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제로 탄산 마십니다. 제로 탄산.
0: 와 제로 탄산
1: 마시고 아 그래서 제가 술 먹으러 가면은 제가 술값을 냅니다.
0: 아 맞아요.
1: 안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0: 멋있죠. 다 드셔도 됩니다. 사실 그릇까지 드셔도 돼요.
1: 둘 중에는 그럼 술이 누가 더 강한지는 저희 광고를 들어야 되는구나.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 때 다 이야기할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시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 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굿모닝 FM태입니다. 초대석 박세미 씨, 김소유 씨가 듀오로 결성을 해서 만들 못하겠어요. 오늘 첫 라이브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듣겠습니다.
7: 굿모닝 태희 나왔는데 만들 못하겠습니까? 네, 오늘 라이브도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고 첫 무대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 더 열심히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길을 바꾸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6: 소희 씨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다.
7: 매력적이죠? 네. 저희 이거 앨범 잘 돼서 2집, 3집, 한 6집, 10집까지 낼 수 있게 여러분 꼭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 한 곡만 잘 돼도 영원해요. 영원.
7: 영원히 가고 싶다.
6: 뭔들 못하겠습니까?
7: 감사합니다.
6: 저희가 또 자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행복했는데 마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뭐 기회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7: 무조건 달려나오죠.
6: 개인 솔로곡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7: 좋다.
6: 자, 우리 끝인사가 해버 끝에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외치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립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7: 네.
6: 여러분 해버 끝에.
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0: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0: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증문이라고 한 시를 쓰셨는데요. 이게 미울 증, 모기 문 해석하면 미운 모기예요.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질지묘 족지천, 즉 몸집도 지극히 작고 종자도 천한 네가 하위봉인 첩류연, 어찌하여 사람만 보면 번번이 침을 흘리느냐. 굉장히 꾹꾹 눌러 쓰신 것 같은데 모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정약용 극대노를 하신 거죠. 이 실학 사상을 집대성하신 분도 극대노를 하셨는데 뭐 우리가 별 수 있겠습니까? 7월 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